0: 5월 20일 수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어반자카파 커피를 마시고였고요. 봉주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신남경님께서 찔리는 아침 멘트네요. 반성 중입니다. 머리로만. 아마 많은 분들이 남경님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하게 되는 잔소리 또 우리 어렸을 때 정말 자주 들었던 잔소리가 바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바로 해. 안 하면 너만 힘들다. 이 말 아닐까요? 꼭 해야 하는 일들은 아 정말 왜 그렇게 귀찮은지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저 멀리 미뤄두곤 했는데요. 저는 어제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저께도 했나? 그저께도 하고. 네. 근데 어른인 우리는요 반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미루면서 사는 것 같죠. 이게 다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이고 부모로서의 무게감이라지만 그래도 너무 미뤄만 두지 말고요. 일상 틈틈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보고 싶은 것도 좀 보자고요. 4905님께서 오늘 양산 김해는 비가 시원하게 내리네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비 오는 날이 좋아지네요. 이런 날 커피 한잔 해야죠. 그렇죠.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 빗소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내리지만 않는다면 그 내리는 빗소리 들으면서 따뜻한 커피 마시는 거 너무 좋죠.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열료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0: 약국에서 만나요.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3: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4: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4: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케어 원해요?
8: 케어 원해.
7: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원 케어.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원 케어.
7: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입니다. 우리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김인혜님께서 봉주로 봉디 중학생 딸이랑 여행 다녀왔습니다. 왜 친한 친구하고 여행 가면 싸우고 오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딸이어도 코드가 안 맞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즐거운 여행이었지만 다음에는 저 혼자 다녀와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도 조금 부러운데요. 네, 저는 이제 아들이랑은 둘이 여행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딸은 아직 조금 어려서 단둘이는 못 갔거든요. 뭐 조금 더 크면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중학생이면 사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행도 같이 가고 부모님이랑. 저는 사실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지 많이 부럽기는 하네요. 근데 안 맞긴 할 것 같아요. 저도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패신저 Let Her Go.

0: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몇 달 전에 면허를 딴 후배에게는 독특한 로망이 하나 있습니다. 선배님, 저 음주 단속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에요.
1: 뭐? 그게 왜?
0: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음주 단속하시는 경찰분들도 너무너무 멋져 보이고 그 하얀 빨대에 후 하고 부는 것도 뭔가 힙해 보이지 않아요? 선배님은 그런 로망 없으셨어요?
1: 없었어. 그게 뭐라고.
0: 그리고 요즘은 단속기계 하얀 빨대 없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비접촉으로 그냥 후 불면 되던데?
1: 그래요?
0: 에이 뭐 그럼 어때요? 하여튼 멋지게 창문 딱 내리면서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인사도 꼭 해보고 싶어요. 진짜 소원이에요.
1: 근데 생각보다 운전 시작하면 이런 로망을 갖는 분들이 꽤 있나 봐요. 회사 동료 몇몇도 공감을 하더라고요.
0: 그러다 지난 월요일 출근을 했는데 후배 표정이 별로인 거예요. 다들 3355 모여서 주말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는데
1: 저요 음주 단속 그냥 통과했어요.
2: 아 진짜 내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왜 난 안 해주셨지?
0: 그 한마디에 다들 웃음을 참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2: 너 음주 단속 보이자마자 치아 다 드러내고 웃었지?
1: 어.
2: 어?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 창문 내리자마자 고개 내밀고 신나했지? 신기하다. 뭐 이런 말 하면서 눈도 반짝였지?
1: 어? 신기하다는 말은 안 했는데요?
2: 우와 드디어 이런 말은 한 것 같아요.
1: 근데 그게 왜요?
2: 으이그 누가 봐도 음주 단속 신기해하는 초보 티가 딱 나는데 나라도 그냥 가라 그러겠다. 티를 너무 냈네.
0: 좌절하는 후배에게 팀장님은 마지막까지
2: 다음에는 저 이것만 기다렸어요 하트 이렇게 쓰여있는 것도 마른 셋으로 꼭 지우고 가라.

이왕이면 운전할 때 그때마다 정장도 갖춰 입고 알았어? 이런 농담을 하셨는데요. 후배는 하루 종일 진작 말해주시지라며 귀엽게 선배들을 탓하더라고요. 웃음 참느라 힘들었네요. 근데 뭐 생각해보면 저도 초보 운전 시절에는 별게 다 신기하고 별게 다 두렵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시절을 겪어야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사연의 제목, 고백도 하기 전에 차인 느낌일까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사연을 보내주신 정소라님의 신청곡이에요. 피프틴 앤드 티가 나나 봐 였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정소라님께는 봉디 생일주간 특별 선물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전경영님이 아 나도 그래서 통과시켜줬구나. 저도 신나서 창문 내림과 동시에 이미 싱글벙글 했는데 그냥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왜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충 시켜주고 보내심. 너무 아쉬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신가 봐요. 최선미님께서 제 얘기인 줄 알았네요. 저도 그랬는데 처음 불고 너무 좋아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음주 단속 받았다고 자랑도 했었네요. 술을 전혀 못하거든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하림님이 저는 운전하면서 톨게이트에서 자연스럽게 통행권 쓱 뽑는 로망이 있었는데요. 초보 시절에는 차를 가까이 못 대서 안전벨트를 풀고 차문 열고 뽑았어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주차장 결제일 때도 이런 일이 종종 있죠. 가까이 대지 못해서 카드를 거기에 꼽아야 되는데. 요즘에도 이런 일을 겪고 있고요. 네, 노래 한곡 듣고요. 저는 2부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프라이머리 빈지노 멀어.

0: 자연스럽게 너의 집을 지나 애초에 걷지 말아야 했었던 길을 지나 서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치 뭔가 두고 온 듯해 노래서 너 곡쯤을 듣다 가보면 다 있겠지 돌아오는 길에 금방 너의 집은 이리 가까
1: 대한민국이 끔 외려 107.7 SBS Power FM 우리 돼지 포크벨

0: 포크밸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FM 107.7MHz.

팟캐스트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장근석입니다. 라디오 스튜디오에 찾아올 때면 2004년 장근석의 영스트리트로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처음 마이크 앞에 섰을 때의 두근거림, 진짜 듣고 싶은 라디오를 만들자던 다짐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파워FM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 와도 따뜻하고 또 마음이 편해지는 친정 같은 곳입니다. 그때 함께 해주셨던 청취자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듣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파워FM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많은 분들의 일상 곁에 머물길 바라며 파워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장근석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유나 빗소리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 한 잔이 갑니다. 문혜진님께서 오늘 비가 오니 우리 딸 파전 김치전이 생각나네 라네요. 저보고 해달라는 거죠? 그래 무사히 하루 보내고 다들 퇴근하고 학교해라. 엄마가 저녁 준비 잘 해볼게. 하는 김에 남편을 위해 막걸리도 준비해야겠어요. 진짜 좋겠는데요. 네, 이렇게 퇴근하거나 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파전, 김치전이 있고 막걸리가 있다면 아 너무 좋겠네요. 네, 혜진님. 아마 가족들이 오늘 뜻하지 않게 더 많이 웃고 더 맛있게 먹고 그러고 하루를 정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민수님이 봉디 오늘 비 오니까 아내 보고 차 끌고 출근하라고 했더니 아내가 뭐야 기름값 아깝다고 걸어 다니래더니 웬일이야? 감동받더라고요. 거기야 되고 아 퇴근하면서 나도 픽업해가라고 비가 많이 와서 구두 다 젖을 것 같아 이러니까 괘씸하단 표정으로 노려보고 가네요. 제가 너무 솔직했나요? 조금요? 네. 아우 미순이 아깝이. 그러니까 우선은 아내분께서 걸어다니는 애들이 웬일이야? 뭐 이렇게 해서 감동받았을 때까지는 좀 약간 시간을 뒀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그러다가 이제 쓱 점심 먹고 아내분의 기분이 최고조였을 때 근데 이때 퇴근할 때 우리 같이 들어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아 구두 다 젖을 것 같아도 빼고 아 이랬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전표규님께서 오늘 아내 40번째 생일입니다. 이따가 꽃가게에 가려고요. 지금까지 꽃 선물은 한 번도 안 해봐서 아내의 반응이 궁금하긴 하네요. 무려 백송이 주문할 예정이에요. 우리 아내 수정이 생일 축하 좀 해주세요. 봉디 아내가 좋아하겠죠?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한 번도 안 해봤다라는 게 더 뭔가 감동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네, 수정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울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표규님도 같이 울어요. 우선 수정님이 꽃을 보자마자 눈물을 막 흘리고 그 모습을 보고 표규님이 그동안 고생 많았어. 사랑해 우리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자 이러면서 막 같이 우는 거야. 어때요? True love. 아우 좋은데요. 비도 오고 눈물도 흘리고 축하도 오고.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존 메이어 그래비티.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계속해서 우리 봉글레들의 문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1286님께서 봉디 아침부터 비가 와서 차로 아이 등교시키고 왔는데요. 오늘 유난히 봉디 목소리도 더 좋고 노래들도 너무 좋아서 아직도 주차장이랍니다. 하하하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죠? 오늘 특별히 뭐 비가 오기도 하고요. 네, 오랜만에 오는 비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다행히 날씨가 뭐 아주 추워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목소리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네, 1286님이 굉장히 센스 있게 또 눈치를 채주셨네요. 아마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우리 봉글레들 중에 봉디가 목소리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거 느끼시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을까요? 없다고요? 네. 4241님 오늘 남편이 열흘간의 독일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날이에요. 처음에는 열흘이 길어 보였지만 벌써 온다니 만감이 교차하네요. 그동안 한식이 그리웠을 남편을 위해 김치찌개 넣을 고기 사러 가고 있어요. 빨리 와 여보 보고 싶어? 하고 물음표를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건가요? 4241님 저는 4241님의 남편분을 본 적도 없지만 너무 보고 싶은데요. 왜냐면 제가 또 베를린 느낌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어쨌든 독일 어디로 출장을 가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남편분이 너무 보고 싶어요. 네. 그냥 안면도 없지만 일면식도 없고 4241님의 남편이 너무 보고 싶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노래 한 곡 더 들을게요. 빌리어코스티 소란했던 시절에.

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맨날 하는 회의 MZ는 집.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뿌릇뿌릇 순수한 15cm 쌀딱보리 이노엔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지능형.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커피도 완판입니다. 2부 끝곡으로는 루이치 사카모토 연주곡 레인 들으시면서 저는 3부 시대착오 퀴즈로 돌아올게요.

0: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매일 마시는 물 어떻게 고르시나요? 요즘은 물의 성분과 맛, 식감까지 따져 고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물은 어떤 물을 말할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유해한 물질이 없고 미네랄이 적당히 함유돼 약한 알칼리성을 띠는 물을 좋은 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헬시 플레저 시대, 건강을 챙기는 일은 나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몽젤?
5: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6: 잘 만들었다, 몽젤.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과거로부터 시작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95년에 불시착한 태교, 수학여행에 들뜬 태교는 한껏 멋을 부리고 학교에 갔다.
1: 봉태교, 너 옷이 그게 뭐야? 청바지 위에. 설마 너 위아래로 맞춰 입은 거야?
0: 멋지냐? 치, 반했냐?
1: 아니, 완전 촌스러워. 멀리서 오는데 완전 그 파란 게 스머프가 걸어오는 줄 알았네.
0: 야, 너가 뭐 알아? 어? 우리 엄마가 완전히 잘 어울린다고 했거든?
1: 됐고, 우리 옆 여고 애들이랑 접선하기로 했는데, 아우, 봉태규, 넌 빠져.
0: 수학여행 첫날, 숙소에 혼자 남아 방을 지킨 태규였다. 여기서 문제. 지금은 멋쟁이의 상징인 패션 스타일이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위아래 파란색으로 맞춰 입는 걸 촌스럽다고 생각을 했죠. 과연 이 패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김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 몇 분께는 닭가슴살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박상민 청바지 아가씨 듣고 왔고요. 예쁘게 입으면은 너무 예쁜데 사실 쉽게 소화하기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답은 청청 패션입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7199님 정답 청청 패션. 저도 미팅이나 소개팅처럼 중요한 만남에만 청청 패션을 입었었어요. 멋지지 않나요? 근데 스머프라니 충격. 완벽한 스머프가 되려면은 약간 겨울쯤에 하얀 비니까지 쓰면 완벽하겠네요. 그죠? 0608님 청청 패션. 저는 그냥 청청이 아니라 청 멜빵 바지에 청 자켓 입고 다녔어요. 아 진짜 귀여웠는데. 어떻게 너무 귀여웠겠는데요? 그 멜빵 바지를 등대서 이렇게 한번 쭉 당겼다가 탕 놓고 싶을 정도로 귀여웠을 것 같아요. 그럼 찰싹 소리가 났겠죠? 네. 7943님 청청 패션. 여보 안 어울려. 그만 입어라고 개인적인 메시지를 저희 아침봉으로 보내주셨고요. 이번에 오답자예요. 김민님 김청 패션. 장정도님 청소 패션. 제 지금 패션입니다. 안경영님 유해진. 네. 진.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 닭 가슴살 세트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봉글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클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케어, 원해요?
7: 케어원 헤어.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원 헤어.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원 헤어.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8: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9252님께서 결혼한 지 5년 차인데 저는 아직도 저희 아내가 너무너무 귀여워요. 특히 재채기 소리가 악취, 악취 이렇게 하고 나는데 그거 들을 때마다 뭔가 토끼가 재채기 하는 것 같아서 막 부둥부둥 해주고 싶어집니다. 부둥부둥은 뭐예요? 약간 오토바이 같은 건가요? 부둥부둥 부두두두두둥. 일부러 재채기하라고 코 간지럽히고 싶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약간 이렇게 기턴 같은 걸로 이렇게 코를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하나요? 이런 얘기하면 다들 아직 콩깍지 안 벗겨졌네 하는데 평생 안 벗겨질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우 악취도 너무 귀엽고요. 그 다음에 부둥부둥. 부둥부둥은 뭔지 너무 궁금한데요. 저는 부둥부둥 하면 이렇게 오래된 트럭이라든지 오토바이 정도 생각나는데 그게 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뭐라고 할까요? 좀 지금 이 구요이님께서 아내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져요. 일부러 재채기하라고 코를 간지럽힌대요. 이거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요? 네. 긴 깃털 같은 걸 제가 생각할 땐 개인적으로 착용하고 다니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안주머니 같은 데서 우리 귀여운 아내 코 한번 간지럽힐까 하면 안주머니에서 긴 깃털이 쑥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를 살랑살랑하며 악취를 한 다음에 구요이님이 부둥부둥을 하는 거죠. 네. 정말 저는 이런 사연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 뭘 해도 사랑스러워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예뻐 보일 때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콩깍지라는 주제로 봉글의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볼게요. 아내나 남편, 애인도 좋고요. 우리 아이부터 회사 후배나 선배 친구 혹은 뭐 반려동물까지 남들은 이해 못해도 내 눈에는 너무너무 귀여워 보이는 그 모습 사연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어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늘 비가 와서 뭐라고 할까요? 사실 비가 오면 조금 공기가 대체적으로 습해지잖아요. 저희가 그 습한 공기를 약간 이 어떤 오늘 사연으로 다 건조시켜버려요. 네.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노래는 싸이 이재훈 내 눈에는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고요. 지금부터 콩깍지,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사연들 만나볼게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릴게요. 하승규님, 집에 29개월 아기가 있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아기 발가락 사이 냄새 맡는 거에 중독이 됩니다. 너무 귀여운 냄새가 나요. 그리고 아 그죠. 그리고 이렇게 그 29개월 정도 된 아이들 보면 손가락을 이렇게 꽉 쥐고 있잖아요. 그 손가락에서 나는 냄새. 그것도 너무 좋잖아요. 그다음 목덜미. 아 너무 그리워요. 네, 어린아이들 볼 때마다 정말 그 향이 아직도 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그립고 그다음에 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어린아이 키우면은 그 아이 재울 때 그 냄새가 정말 수면제잖아요. 네. 그래서 저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재울 때 항상 자지 말아야지 오늘은 잠 안 자고 꼭 밤에 영화 볼 거야 라고 하면서 꼭 그 냄새에 잠들었거든요. 아 정말 그 표현이 딱 적당하네요. 귀여운 냄새. 네, 아이들의 그 귀여운 냄새 말이죠. 박재영님이 저는 저희 와이프가 요리할 때가 정말 귀여워요. 저도 결혼 6년 차인데 요리는 제가 다 하거든요. 가끔 와이프가 요리를 하는데 맛이 없는데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이뻐서 그런지 그냥 뭔가 다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저희 와이프 요리가 맛이 없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요리는 제가 생각할 때 뭐 물론 맛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 마음과 정성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어떤 맛도 압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재영님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와이프분의 요리를 맛이 없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재영님만 맛있게 먹어주면 되죠. 네, 8779님께서 콩깍지요. 아직까지 울 아들은 제 방귀 소리를 들으면 꽃향기가 난다고 해요. 아기 때부터 세뇌를 시켜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엄마 콩깍지가 단단하게 씌어있는 건지 그래도 기분은 좋네요. 근데 아빠 방귀는 독가스라고 하는 거 보면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 같긴 해요. 그쵸? 방귀를 끼는데 꽃향기라고 한다고요, 아들이? 8779님, 어떤 교육을 시킨 거죠? 네. 이거는 세뇌일 수도 있고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8779님 꽃향기가 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되게 방향제 같은 거 있잖아요. 울섬유 냄새 같은 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뭐본 적은 없어요. 그런 향기가 나는 방귀는. 근데 8779님만의 능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울섬유 방귀. 권애영님. 남편은 여름만 되면 발가락 양말에 쪼리를 신고 발목까지 오는 양말을 굳이 종아리까지 확 당겨서 신는데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바지 혁대를 배꼽 위까지 올려서 바지를 입는데 활용 정점이에요. 내 눈에는 너무 귀엽고 세련돼 보여요. 네. 쪼리라는 표현보다는 슬리퍼, 혁대는 허리띠로 네, 조정을 할게요. 네. 남편분이 뭔가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와이어 같은 게 남편님 곳곳에 달려 있는 거야. 막 바지에 그 와이어가 달려 있어서 위에서 땡기고 있는 거지. 양말에도 와이어가 달려 있고. 왠줄 알아요? 권혜영님의 남편은 천사야. 그래서 자꾸 위에 있는 천사들이 남편님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남편님이 저항을 하는 거지. 왠줄 알아요? 애영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 올라가고 싶지 않아. 우리 애영이랑 이 현실 세계에서 평생 살 거야라고 하다 보니까 생각해봐. 위에서 천사들은 땡기지. 남편분은 안떠 올라가려고 밑에서 버티자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엉덩이에 끼고 발가락이 더 끼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아, 정말 애영님, 저는 남편분을 실제로 뵙는다면 영상 같은 거 남겨놓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늘만 허락한 사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아, 너무 뭐라고 할까요? 하늘로 보내면 안 돼요. 알았죠? 3723님. 신랑이 우락부락 오징어 쭈꾸미 사촌같이 생겼어요. 9년 우정이 쌓여서 결혼하고 임신했을 때 박보검님 사진은 벽마다 붙이고 눈 뜨면 빌고 밀어서 세상에 명작을 탄생시켰네요. 제 눈에만 콩깍지겠지만 신랑을 안 닮아서 날마다 아들 보며 쌍따봉을 날립니다. 어우, 그 아드님의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줬는데 너무 멋있게 생겼네요. 잘생겼네요. 3723님. 네. 근데 이 부분은 아들 얘기만 조금 더 하고요. 제가 말을 아끼긴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아드님 너무 진짜 잘생겼네요. 네. 정말 기도빨일까요? 네. 확실히 그 권혜영님 남편분 사연도 그렇고 신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노래 한곡 들을까요? KT 턴스털, Suddenly I See.

노래 듣고 왔고요. 유승민 님이 썩은 이 아이씨로 들은 나님 귓구멍 어쩌죠? 괜찮아요. 내가 제가 후 불어드릴게요. 귓구멍이요 뚫려라. 네, 다시 발음해 볼게요. 서든니 아이씨. 뭐라고요, 승민님? 아직도 서든니 아이씨로 들린다고요? 다시 한번 불어드릴게요. 이번엔 좀 세게 불어드릴게요. 네, 서든니 아이씨. 제대로 들리죠? 6357님께서 에고, 에고 남편이고 잘 때가 제일 귀여워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이하고 남편이 잘 때가 제일 귀엽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물론 잘 때가 제일 귀엽죠. 하지만 깨어 있을 때는 사랑에서 비칠 것 같잖아요. 막 깨물어주고 싶고, 막 궁디 팡팡해주고 싶고, 그죠? 잘 때는 제일 귀엽고 깨어 있을 때는 세상 제일 사랑스럽다. 네, 4부에서도 콩깍지 사연 만나볼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는 계약이죠. 정부가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계약 전에 위험을 걸러내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럼 전세 계약 전 어떤 걸 살펴야 할까요? 우선 올해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앱이 임대인 동의 방식으로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선순위 권리와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전세 위험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도 강화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전셋집을 보실 땐 선순위 권리 확인하셨나요? 통합정보 기준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가 시작됐고요. 계속해서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콩깍지 사연들 만나볼게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릴게요. 강현숙님. 우리 남편 살이 20kg 쪄서 뒷목에 살이 접히는데 그게 너무 귀엽습니다. 남편은 살 빼려고 노력하는데 일부러 야식시켜서 유지시켜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거 귀여워하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남편분들 뱃살 있잖아요. 그런 거 귀여워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 저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살이 찌면 손가락도 살이 찌는데 그것도 귀여워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현숙님, 앞으로 야식 많이 시켜서 남편분 많이 이렇게 드시게끔 해야겠네요. 안 그러면 아시죠? 거기부터 빠지는 거. 네. 김영호님. 대학생 딸내미가 주식에 대해서 물어볼 때 너무 이쁘고 귀여워요. 저의 답변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 언제 저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쁜 딸, 시집은 어떻게 보내죠?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집은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지들이 가겠죠. 저희가 말려도. 아, 근데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만약에 결혼을 하겠다고 누군가를 소개시켜 줄 거 아니에요. 아,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 이런 거는 참 가늠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네. 아, 막 눈물이 날려나? 데리고 왔는데 뭔가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런 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네. 2279님. 저는 아내가 커다란 족발뼈에 붙은 살코기를 다람쥐처럼 야무지게 야금야금 뜯어먹는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것도 귀엽고요. 그 야금야금 뜯어먹을 때 그 족발에 약간 그 기름이 입술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루즈보다도 더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그것도 좀 귀여운 것 같아요. 그죠? 야금야금 족발을 뜯어먹고 난 다음에 그 뭔가 그 돼지 족발에 그 기름이 입술에 촉촉하게 묻어있을 때 그럴 때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쪽쪽 빨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봐도 참 야무지다라는 생각에 또 예뻐 보이고 그런 거겠죠. 네. 7369님. 소개팅남 차를 탔는데 차량용 방향제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호들갑 떨면서 이게 대체 무슨 향이냐 진짜 좋다 난리부르스를 떨었는데요. 남친이 나중에 말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방향제 다 달아서 자기 코에는 아무 향이 안 났다고요. 허허, 그땐 그냥 제가 콩깍지 가시어서 후각이 어떻게 됐었나 봐요. 났을 거예요. 네. 그 소개팅남이 지금의 남친분이신 거죠? 남친분의 향기.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본인은 못 맡더라고요. 본인은 못 맡고 뭔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향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맡더라고요. 네, 어떤 향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게 그 어떤 두 사람의 사이를 좁혀주는데 그 맞는 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딱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의 사람 채취. 제가 생각할 땐 그래서 뭔가 소개팅을 하고 나서 그런 게 연결이 되어서 지금의 남친이 된 게 아닐까 싶어요.

저희 제작진은 지금 다 비염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쉽지 않은가 봐요. 네. 음식 냄새 잘 못 맡고 그러더라고요. 네. 박은영님. 휴대폰에 작은 글씨

가수 박진영 오빠의 팬입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완전 홀딱 반했거든요. 너무 섹시하고 귀엽고 하트 뿅뿅이인데 사람들은 제가 진영 오빠 팬이라고 하면 왜? 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걸 왜 묻는 거죠? 그러게요. 되게 멋있지 않나요? 네,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 다음에 멋있어요. 매력 있고. 9916님 올해도 그 워터 축제 하잖아요. 네, 콘서트 하는 거 가수분들이. 거기에도 박진영 씨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팬이시니까 알겠지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비닐 바지 입고 그 공연하셨잖아요. 네. 9916님 올해도 네, 또 그 가수 박진영 씨가 그 행사에 참석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좋으시겠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박진영 씨의 팬이에요. 춤도 너무 잘 추고 피지컬도 좋잖아요.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박진영 대낮의 한 이별.

박진영 선예의 대낮의 한 이별 그리고 맨디 무어의 Only Hope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박재진 님이 이 노래 정말 오랜만이네요.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는데 축축한 오늘 그때가 그리운 날이네요. 오늘 저녁에 국밥이나 먹어야겠어요. 하하하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7803 님은 봉디 빵을 만들기 시작한 지 이제 두 달이 다 되어가요. 처음엔 초보라 정신이 없어서 라디오 들을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아주 조금 여유가 생겨서 글도 남겨보네요. 여전히 빵도 태우고 있지만 잘 될 거라 응원 부탁해요. 당연히 잘 되겠죠. 네, 그리고 원래 약간 그 제 빵은 좀 하면 할수록 능숙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뭐 저는 많이는

안 해봤습니다만 주변에서 봤을 때 계속 연속해서 하게 되면은 실력이 느는 거는 좀 저절로 따라오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7369님이 드디어 저희 집에도 로봇 청소기를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걸왜 사냐, 돈 아깝다 하시던 울 아버지. 요즘 매일 로봇 청소기 뒤를 졸졸 따라다니세요. 길잘 찾아가는 게 그렇게 싱통방통 할 수가 없대요. 턱을 넘는 게 힘들어 보이면 응원단장이 되셔서 힘내라 힘, 그래 올라가라 영차 하시는데 너무 귀여우세요, 울 아빠. 아, 진짜 부럽네요, 로봇 청소기. 네. 이게 요즘에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턱도 잘 올라가고 그다음에 실수가 굉장히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희 집은 좀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어서 로봇 청소기 써야 될 엄두를 못 내는데 또뭐 약간 본인이 청소를 하면은 충전도 본인이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통도 스스로 비우고 그런 것들도 있다면서요. 그다음에 걸레질을 해주는 로봇 청소기도 있고. 아, 딱 그렇게 사용하면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아, 저도 부럽네요. 저도 막 응원할 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를 보면. 7564님께서, 봉디, 저 요즘 인형 뽑기에 빠졌어요. 인형 뽑기는 마치 썸 타는 느낌이 듭니다. 다가가면 멀어지고, 그만두기에는 아쉽고, 내 거인 듯내거 아닌 그런 느낌 있잖아요. 7564님의 사연을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뽑고 있지는 못하신가 봐요. 왜냐면 그 끝에 맨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내 거인 듯내거 아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좀 놓치시나 보다, 아깝게. 그죠? 근데 인형 뽑기도 고수가 될수 있더라고요. 계속 하다 보면.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쇼리 씨라!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이사 한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 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3: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8: 케어 원해요?
9: 케어원 헤어.
8: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9: 케어원 헤어.
8: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9: 케어원 헤어.
8: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0: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0: 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귀신이 왔다.
2: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1: 아니 귀신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2: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 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2: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1: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3: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2: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가비지의 Only Happy When It Rains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서슴치 않고 정답을 맞췄다. 어려운 부탁을 서슴치 않다. 망설임 없는 행동을 묘사할 때 쓰는 서슴치 않다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기본형인 서슴다는 머뭇거리며 망설이다라는 뜻인데요. 흔히 서슴하다를 기본형으로 오해해서 서슴지를 서슴치로 적곤 합니다. 하지만 어간 서슴 뒤에 어미지가 결합하면 서슴지가 바른 표현이죠. 비슷한 예로는 삼가다를 삼가하다로 착각해서 삼가해주세요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삼가주세요가 맞습니다. 확신 있는 태도를 표현할 때는 고민 없이 서슴지 않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박하선의 시내타운. 영화 세계의 주인에서는 성폭력 피해자가 나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 영혼이 파괴된다며 사람들은 쉽게 말하죠. 하지만 아이는 야수처럼 덤벼드는 상처와 편견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런 아이에게 어느 날 익명의 편지가

그 용기에 희망을 얻은 누군가가 보낸 쪽지인데요. 영화에선 이 한 장의 편지를 문장마다 다른 목소리로 들려줍니다. 이 장면에 대해 윤가은 감독님은 넌 혼자가 아니며 세상엔 같은 아픔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란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그 공감의 울림이 결국 우리 세계를 흔들었죠. 어제 영화 감독들이 직접 선정하고 시상하는 시상식인 디렉터스 컷 어워즈에서 세계의 주인이 각본상, 비전상, 올해의 여자 배우상을 수상했습니다. 서로를 놓지 않는 마음이 결국 세계를 바꿉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0: 영화 세계의 주인에서 바하의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오일사원님이 와 여는곡에서 피톤치드 나온다 하셨습니다. 재밌는 표현이네요. 진짜 피톤치드가 막 나오는 것 같네. 오늘 비 와서 꿉꿉한데 좋네요. 그렇죠?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한국영화감독조합의 감독들이 직접 선정하고 시상하는 영화 시상식 24회 디렉터스 컷 어워즈가 열렸어요. 우리 가족 김초희 감독님과 장항준, 복만대 감독님의 진행으로 꾸며졌고 세계의 주인이 무려 3관왕 차지했습니다. 각본상, 비전상, 올해 여자배우상 수상했습니다. 감독상은 어쩔 수가 없다의 박찬욱 감독, 올해 남자배우상은 왕사남의 유해진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영화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직접 뽑은 결과인 만큼 더 특별하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죠? 우리 형남님은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요. 그러게요. 기온도 많이 내려간 것 같고 몸도 춥다고. 그래도 농번기를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지금 시기에 비가 와서 다행이라고. 농민들의 얼굴이 환해질 것 같네요 하셨어요. 그리고 아우 최근에 너무 더웠잖아요. 비 한번 오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조심하시고요. 미나님은 저는 종이컵 만드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대요. 지금 잠깐 교대로 쉬는 시간이라 커피 한잔 하면서 시네타운 듣는다고. 일하시는 분들 모두 캔디 너무 좋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 힘내라고 캔디가 응원해 주시면 다들 완전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16명이서 일하고 있어요 하셨어요. 아우 우리 같이 미나님과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 힘내세요. 우리 희진님은 세계의 주인 너무 보고 싶었는데 지방이라 그런가 성형관이 없어서 못 봤어요. 유유 아쉽지만 OTT로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하셔서 찾아봤는데요. 6월에 땡플릭스에 올라온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너무 좋은 작품이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부 끝곡은 늘 큐시트를 비워두고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어요.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아 제가 요즘 지방 공연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테리우스들 오시면 인포 같은데 시네타운에서 왔어요 라고 알려주시면 제가 끝나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해주시면 제가 누가 누군지 몰라서 네, 안전상의 문제로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끝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에서 또 오신다는 테리오스 분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요. 2부엔 릴스무비 하지영, 문유정, 성우님과 함께 기네스펠트로 에다노크 주연의 영화 위대한 유산을 짧은 한 편으로 꾸밉니다. 그럼 우리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비타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뒤는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4: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아직 한 번 남았다.
5: 방탄꼭지 방탄꼭지.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9: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8: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9: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8: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10: 케어 원해요?
11: 케어 원해요.
1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1: 케어 원해요.
1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1: 케어 원해요.
1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12: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잡티 톤업 케어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아이패치,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을 드립니다.

0: 영화는
1: 방울방울.
0: 한 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입니다. 영화는 방울방울 3929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4살 딸 지아를 키우는 육아맘이에요. 아이가 태어나고 한동안은 영화관은 딴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두둥, 저의 천년의 짝사랑 빵오빠 브래드 피트가 출연한 F1 더 무비 개봉 소식에 제 엉덩이가 들썩들썩했어요. 나 내일 퇴근하고 무조건 빵오빠 영화 볼 거야.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1: 그래. 내가 지아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완벽하게 할게.
0: 그런데 다음날이요.
1: 자기야, 영화 잘 봤어? 어땠어?
0: 아, 못 봤어. 갑자기 야근이 생겨가지고.
1: 아이고.
0: 아, 내 빵오빠. 그 후로도 제가 영화 좀 볼라 치면요, 엄마가 전화해서.
2: 아, 저기야, 그 엄마 신앙송 대회 나가는데 그 올 거지?
0: 아, 또 남편이요.
1: 자기야.
0: 아, 왜?
1: 나 축구하다가 다쳤어.
2: 아, 아이고 나 좀 돼. 아오.
0: 아니 뭐 자기가 메시야 호날두야 뭘 그렇게 열심히 뛰다가 다치고 와. 아 짜증나. 그렇게 자꾸 타이밍이 어긋나다가 결국 개봉 마지막이 됐어요. 그날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본다는 각오로 연차까지 냈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요, 한적한 오전에 영화관으로 향했습니다. 고소한 팝콘 한 봉지 사들고 드디어 자리에 앉은 순간 운명처럼 또 울리는 전화벨.
2: 아, 안녕하세요. 지아 어머님. 저 햇님반 선생님인데요. 저기, 아, 지아가 갑자기 열이 나는데 어떡할까요?
0: 네,

0: 바로 갈게요.
1: 결국 저는 F1더 무비를 끝끝내 극장에서 못 봤습니다. 그 후 뭐 OTT로 보긴 했지만요. 빵오빠, 우리 인연은 극장이 아니라 OTT였나봐요. 언젠가 재개봉이라다면 그땐 꼭 큰 화면으로 우리 잘생긴 빵오빠 얼굴 볼 거예요. 딱 기다려요, 오빠.

영화 F1 더무비에서 Lose My Mind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영화는 방울방울은 하지영 성우님이 함께해 주셨고 우리 성우님과는 잠시 후 릴스 무비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고요. 3929님이 그렇게 극장에서 보길 기대했지만 끝내 보지 못한 그 영화 너무 슬프네요. F1 더무비에 얽힌 사연 만나봤습니다. 은주님이 아 완전 공감이에요. 시간 여유로울 땐 땡기는 영화 없다가 진짜로 보고 싶은 영화 생기면 자꾸 무슨 일이 난다고. 2046님은 저도 첫째 출산하고 듄 보겠다고 이러다가 결국 영화 채널에서 보여준 걸로 봤다고 너무 공감돼요. 크크크 유유 하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영화에 긴 재밌는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돼요.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영화 크루엘라에서 니나 시몬의 Feeling Good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Birds flying high, you know how I feel. Sun in the sky, you know how I feel. Breeze drifting on by, you know how I feel. It's a new dawn, it's a new day.

네.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 안내해 드릴게요.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 초대권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 제목을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내타운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9005님은 작년 11월에 생애 처음으로 캔디가 선물을 보내준 이후로 저 계속 너무너무 잘 되고 있었어요. 유유. 아, 당첨되셨었구나. 기다리던 아파트도 와! 당첨이 되고 들어가기 너무 어려웠던 어우! 딸 유치원도 추첨으로 바로 합격하고 와우 대박. 게다가 복권 3등까지 어머! 당첨돼 버렸대요. 제가 또 복권 홍보대사잖아요. 그래서 기운이 갔나 보다. 우리 매니저님도 3등 됐거든요. 야, 3등이면 100 얼마 나오던데. 와우.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캔디 정말 고마워요. 아, 이거는 시내타운을 들으시는 분들께 복이 가는 건가 봐요. 와, 세상에 제가 다 줬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선물은 안 드려도 되죠? 네. 자, 비가 와서 그런가. 이곡 신청한 분들 많으신데요. 미영님이 이프온리의 OST, Love Will Show You Everything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생각이 난대요. 왜 거기, 아, 거기서 비가 많이 왔었나? 오래되더니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 감성에 젖고 싶은 현실은 유감함이라고. 3460님도 영화 이프온리에서 Love Will Show You Everything이요. 듣고 싶어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비가 올 때, 아,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자신의 사랑을 솔직하게 고백하던 모습이 생각난다고. 맞아, 맞아. 둘다 엄청 비에 쫄딱 젖은 모습이 생각나네요. 우리 미영님 3460님이 신청하셨으니 들려드려야지요. 잠시 후 2부에는 하지영, 문유정 성우님이 함께하는 릴스무비, 영화 위대한 유산을 짧은 한 편으로 펼쳐볼게요. 진짜.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매일 쓰고 마시는 깨끗한 물 한 모금이 간절한 곳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심각한데요. 식수난과 위생문제, 식량위기까지 겹치면서 건강과 미래까지 위협받고 있죠. 이런 국가들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생활 실천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물 발자국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면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줄 희망의 단비가 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우리 돼지 포크.

0: 워크밸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해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SBS 생활정보.
5: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계속 들어오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산지에 호우특보가 발효됐고요. 늦은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남해안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흥, 안산, 김포, 화성, 파주 등 경기 일부와 강원 태백, 철원, 경남 하동과 산청에도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150mm 이상, 중부 서해안으로 100mm 이상, 그 밖의 내륙에도 20에서 80으로 많겠고요. 게다가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0도,

0: 부산 21도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박하선의 시네타운.
1: 짧은 영화 한 편,
2: 릴스 무비.

유명한데 못 본 영화, 봤는데 또 보고 싶은 영화. 우리가 사랑한 그 수많은 영화에서 고르고 골라 짧은 한 편으로 선물해 드립니다. 릴스 무비. 영화 같은 목소리의 하지영, 문유정 성우님이 찰스 디킨스 소설이 원작이죠. 기네스 펠트로 에다 노크 주연의 영화 위대한 유산을 짧은 한 편으로 펼쳐볼게요.

내 이름은 핀. 플로리다의 바닷마을에서 자랐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매기 누나는 날 방임하다시피 키웠다. 나는 바닷가에 앉아 물고기를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탈옥수가 나타났다. 먹을 걸 달라고 했고 난 돌처럼 딱딱한 빵을 건넸다.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어린 시절의 비밀이다. 그 즈음 마을 최고 갑부 노라 여사가 어떤 연유에서인지 품삯을 준다며 나를 저택으로 불렀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녀가 30년 전 약혼자에게 버림받고 미쳐버렸다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집에 배를 눌렀다.

0: 어, 안녕. 난 핀이야.
1: 난 에스텔라. 우리 이모가 불렀구나. 들어와.
0: 와.
1: 아람브라 궁전을 분따 만든 바닥이야. 천장은 진짜 금이고. 여기가 이모 방이야. 들어가 봐. 난 갈게.
0: 나 혼자? 안녕하세요. 저 핀이에요.

0: 네가 피해내구나. 내 말동무로 부르나이. 자, 손을 줘보렴. 내 가슴에서 뭐가 느껴지니?
1: 글쎄요.
0: 내 상처가 안 느껴져? 내 상처 투성이 멍든 가슴 말이야.
1: 무슨 말인지 잘...
0: 어쨌든 왔으니 춤을 춰보렴. 탱고든 왈츠든 당장.
1: 전 춤을 못 춰요. 죄송합니다.
0: 춤을 못 춰요. 죄송합니다. 춤 춰! 됐어. 나가!
1: 저, 잠깐만요. 저, 대신 그림을 그릴게요.
0: 저쪽에 내 눈썹 옆필이 있다. 에스텔라!
2: 왜 부르셨어요? 찾으시게요?
0: 네 초상화를 그릴 거야.
2: 저에 가요? 아이, 됐어요. 그만 갈래요.
0: 저기 가서 앉아. 얼른! 빈 넣네요.

0: 결국 너만 상처받게 될 거야. 어, 다 그렸네. 또 올래? 에스텔라를 보러 말이야.
1: 네.
0: 자, 여기 오늘 지품싸. 에스텔라, 핀을 배웅해주렴.

0: 대문 앞 분수에 다다랐을 때 에스텔라가 물을 마셨고 나도 따라 마셨다. 그 순간 에스텔라가 내게 입을 맞췄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라졌다. 부와 자유, 그리고 에스텔라.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 토요일마다 그 저택을 찾았다. 하고 살 돈을 그곳에서 벌었고 에스텔라도 그곳에 있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 18살이 됐다. 에스텔라, 우리 집엔 웬일이야?
1: 그냥 파티 갔다가 지루해서.
0: 아 그래? 들어와 들어와. 집이 좀 지저분하지? 누가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1: 여기가 네 방이야? 벽에 그림이 한가득이네. 이 그림 나잖아? 지금 그림 속 헤어스타일은 아닌데. 저 스타일이 좋아? 또 뭐가 좋아?
0: 글쎄, 매주 널 보긴 했지만 뭐 같이 해본 게 없어서. 뭐 영화를 본다거나.
1: 같이 보자고 안 했잖아.
0: 했다면?
1: 지금 해봐.
0: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
1: 없어. 넌 어때? 이리 와봐.
0: 아니 왜 그래? 왜 키스해놓고 가는 거야?
1: 늦었어. 그거? 가봐야 돼.

0: 노라 여사님, 아침부터 죄송해요. 혹시 에스텔라를 볼 수 있을까요?
1: 빈, 내 상처가 보이니? 오래전 날 농락하고 바보처럼 기다리게 만든 게 누구지? 남자야. 너인 대가를 치러야 해. 에스텔라가 해주겠지. 나중에 돌아오면 남자들 가슴을 전부 찢어 놓을 거야.
0: 네? 돌아오면이라뇨?
1: 이런 몰랐니? 에스텔라는 유학 갔어. 스위스, 그 다음은 파리. 오, 작별 인사를 안 했어. 못했나 보네. 다음 주에 보자.

그 후 8년이 지났다. 나는 더 이상 그곳을 찾지 않았다. 부에 대한 동경도, 나를 밀어내던 그녀를 향한 갈망도 조금씩 접었다.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변호사가 찾아왔다. 익명의 후원자가 뉴욕 화랑에서 전시회를 열어주겠다며 비행기표와 $1,000를 내밀었다. 나는 그 후원자가 노라 여사일 거라고 생각했다.

0: 이제 다 컸구나.
1: 아, 그 변호사가 절 찾아왔어요. 뉴욕에서 제 전시회를 열어주겠다고.
2: 춤은 못 춰도 그리는 데는 재주가 있었지.
1: 저기 혹시 이 일에 대해 짚이는 거 없으세요?
0: 에스텔라가 뉴욕에 있어. 갈 거니?
1: 가야 될까요?
0: 처음 이 방에 네가 들어왔을 때 꼭 겁먹은 생쥐 같았지. 이젠 다른 문이 열렸는데 생쥐는 어떻게 할까? 초대장이나 보내.
1: 네?
0: 네 개인전 초대장 말이야.

0: 노라 여사님? 저 핀이에요. 아,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1: 8년을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물어볼 게 있어서 왔다고? 재밌군. 뭐 네 사랑의 여기 없으니 그럴만하지. 어디 보자.

0: 어쨌든 난 왔다. 에스텔라가 있다는 기회의 땅 뉴욕으로. 난 후원자가 마련해준 집에 머물며 전시회를 위한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어느 날 공원에서 스케치를 하다 식수대에서 물을 마셨다. 그 순간 오래전 분수에서처럼 포개지는 누군가의 입술. 에스텔라였다.
1: 핀, 이렇게 만나네? 뉴욕에 왔구나?
0: 아, 어. 온 지 얼마 안 됐어. 전시회 때문에. 오랜만이다.
1: 그래, 다시 만났네. 이제 가봐야겠다.
0: 잠깐만. 널 그리고 싶어. 내가 초상화 그려줄게.
1: 좋아. 너희 집으로 가자.

0: 여기가 너의 집이구나. 포즈는 어떻게 해? 앉을까? 설까?
1: 둘 다 좋아. 그러니까 앉아.
0: 그냥 편하게 그려줘. 꾸민 모습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0: 그만 갈게. 나 이따 남자친구랑 약속이 있어.
1: 뭐? 나 남자친구? 아, 잠깐만. 잠깐.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0: 너 지금 맨발로 쫓아왔어.
1: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감정 없이 살 수가 있어?
0: 어떤 소녀가 있었어. 너무 일찍 두려움을 배웠지. 빛조차 무서워했어. 빛은 자기를 다치게 할 거라고 믿었거든. 근데 어느 화창한 날 한 소년이 나가 놀자고 했어. 근데 그 소년은 끝내 밖으로 안 나갔어. 넌 그런 애도 사랑할 수 있어?
1: 난 그의 눈에서 빛을 봤어. 그리고 지금도 보여.
0: 사람은 안 변해. 우린 달라질 수 없어.
1: 그게 정말 원하는 거야?
0: 아니. 나는 그냥 지금은 너랑 키스하고 싶어.

0: 잘 잤어?
1: 오늘은 잠깐 이모 뵈러 갔다 올 거야.
0: 돌아올 거지?
1: 그럼. 뭐, 네 개인전엔 가야지.
0: 내 개인전이 열리던 밤, 내 꿈은 마침내 현실이 됐다. 사람들은 내 그림 앞에 멈춰섰고 다음 전시를 이야기했다. 누구나 해피엔딩이라 부를 밤이었다. 하지만 에스텔라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난 전시장을 빠져나와 술에 취한 채 그녀의 집 앞으로 갔다.

0: Estella! En eso, crimen está para tago. 이제 나도 너한테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야. 이 모든 건 다 너를 위해서였어. 나 네가 제일 소중해.
1: 빈, 정말 반갑구나.
0: 아니, 노라 여사님, 여기는 웬일이세요?
1: 에스텔라의 결혼식 때문에 왔다가 좀 머물다 가려고.
0: 네? 뭐라고요? 결혼식이라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대체 왜죠?
1: 애초에 넌 에스텔라의 학습 도구였어. 뱀 앞에 쥐를 던져놓고 먹는 법을 가르쳤지. 너도 즐겼잖아. 그리고 난 경고했어. 상처만 받을 거라고. 안 그래? 나쁘게만 생각할 거 없어. 우리 셋은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고통의 사슬로 하나가 된 거지.
0: 노라 여사님, 손 좀 접으세요. 제 가슴에 느껴지세요? 상처 두성이 멍든 가슴이요.
1: 그래, 느껴지는구나. 이 고통이었지.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0: 여자, 돈, 복수. 그 모든 게 노라 여사가 남긴 병든 유산이라면 이젠 내 차례였다. 그런데 바로 그 밤, 오래전 내가 빵을 건넸던 탈옥수가 찾아왔다. 익명의 후원자는 바로 그 사람이었다. 나를 뉴욕으로 불러들인 것도, 전시회에서 내 그림을 모두 사준 것도 그였다. 그는 살아남아 내 그림을 가장 먼저 믿어준 사람이 됐다. 난 두 개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사람을 망가뜨리는 마음과 살리는 마음. 이제 어느 쪽을 택할진 내 몫이었다. 그 후 난 파리로 갔다. 에스텔라가 이혼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고향을 찾았다. 노라 여사는 몇 년 전 홀로 죽었다고 했다. 시신은 한 달 뒤에야 발견됐고 저택 역시 곧 헐릴 예정이었다. 아니, 저 아이는 에스텔라잖아. 꼬마야! 꼬마야!
1: 엄마!
0: 에스텔라?
2: 정말 너야?
0: 이 아이는 혹시 네 딸이야? 세상에, 너무 예쁘다. 근데 여긴 무슨 일로?
2: 이 저택에 올리기 전에 애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잘 지낸다는 얘긴 들었어. 난 좀 달랐어, 오랫동안.
0: 뭔데?
2: 네 생각을 많이 했어, 아주 오래. 날 용서해 줄래?
0: 아직도 날 몰라?
2: 빈.
0: 그녀는 날 안다. 내가 그녀를 알듯이. 그걸로 충분했다. 우린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정지 냉면.
1: 이사 한번 하는데 포장 이사에 입주 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2: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레노.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5: 릴스무비 위대한 유산으로 함께했습니다. 영화 위대한 유산에서 모노의 라이프 인 모노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이상한 영화였나요?
6: 네.
5: 일단 와, 이 미친 여자. 와, 이게 기네스 펠트로 용서가 되지. 이런 어떻게요? 그죠? 와, 무서운 영화였네. 되게 예쁘게만 봤는데. 네,
7: 이때는 분수 씬 때문에 네네. 화제가 많이 됐었죠.
5: 맞아요, 맞아요. 되게 로맨틱한 영화로 기억했는데. 맞아요. 와, 이 무서운 영화네. 네. 재밌었습니다. 두 분 덕분에. 네. 두 분이 끝 인사 부탁드립니다.
8: 시네타운 테리우스 여러분.
9: 오늘도 영화처럼
7: 안녕히 계세요.
5: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0: 또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6: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5: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6: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7: 잘 만들었다, 몽잘.
8: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9: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8: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근데요 또 요 며칠은 와 5월 날씨 실화야? 너무 더워서 힘들어했던 거 기억나시죠? 진짜 세상 모든 일엔 꼭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하나씩 붙어 다니잖아요. 비 오는 건 싫지만 시원해진 건 좋고 수요일은 피곤하지만 월요일보단 낫고 출근은 하기 싫지만 점심시간은 기다려지고요. 영 별로였는데 이런 좋은 점도 있네. 오늘은 최대한 장점 쪽으로 돋보기 딱 들이대볼까요? 흐린 날씨에도 빵긋빵긋 웃는 자가 인류다.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빅스의 이별 공식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국적으로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있는 여기 서울 목동도 비가 추적추적 오고 있어요. 벌써부터 약간 목소리에 좀 기운이 빠지죠? 그러면 안 되는데 날씨가 굳이다 보니까 아 조금 해도 쨍쨍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지 열심히 오늘 파이팅할 맛이 나는데 비가 이렇게 내리니까 여러분 오늘 운전하실 때 막 차도 막히고 그쵸? 그리고 옷에 비 묻고 막 뭐 저기 지하철이랑 버스에서 사람들이랑 우산 막 부딪히고 이거 진짜 아 그래도 우리 최대한 돋보기로요 좋은 거를 좀 들여다보면서 이게 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오늘 파이팅 하면서 긍정적으로 우리 한번 힘내보자고요. 네. 또 우리 6016님은 쭈디 저도 맑은 날을 좋아하는데 요 며칠 더웠어서 그런지 오늘의 비는 반갑네요. 간만에 따뜻한 라떼 마시면서 라디오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그래도 오늘 비가 막 시원하게 내리다 보니까 그 미세먼지를 이제 바로 체크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오늘은 지금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까 아침에는 좀 미세먼지가 또 좋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또 비 오는 날이 시원하기도 하고 상쾌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4677님은 주디 반가. 양평에도 하늘이 주룩주룩 우네요. 그러니까 주디 상큼한 목소리로 달래주서 오늘 점심은 멸치 칼국수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하늘이 주룩주룩주룩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근심, 걱정, 뭐 그동안 안 풀렸던 일들 이런 거를 그냥 시원하게 싹 이렇게 내려보내주려고 그래서 또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멸치칼국수 너무 잘 어울리네요. 또 우리 한재주님도 주디 오늘 처음으로 살짝 건너와 봤어요. 환영해 주실 거죠? 오늘부터 1일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뭐 환영을 하다 못해서 두 팔 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재주님 너무 반갑습니다. 자 1부에서는요 오로지 주주님들을 위해 제가 이렇게나 열심히 합니다. 일상 속 에피소드를 꽁트로 만나보는 시크릿 주주 그리고 2, 3부에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 또 이분이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강준씨와 함께하는 주터뷰 이어집니다. 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아주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약.
2: 약국에서 만나요.
5: 맨날 하는 회의, MZ는 침묵.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5: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4: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8: 레노.
9: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8: 르노.
10: 쉿, 너랑 나랑 비밀 얘기 시크릿 주주.

0: 주주 안녕, 나 또 왔어. 왜 우리가 맨날 입을 거 없다 하면서도 옷장 열면 옷장은 미어 터지는 것처럼, 아우 먹을 거 없다 하면서 냉장고 열면 냉장고는 완전 포화 상태잖아. 우리 언니네 냉장고가 딱 그렇거든.
1: 아우야, 요즘 날 더워지니까 입맛도 하나도 없고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오늘 희준이 밥은 또 뭐 해주니?
2: 에이, 윤주야, 너희 집 냉장고 열어봐라. 뭐가 가득 차서 냉장고 불빛도 안 들어오더니만 대체 뭔 소리냐? 너희 집은 그 냉장고만 파먹어도 3년은 끄떡없어.
0: 아, 그니까 언니네는 밖에 좀비 때가 출몰해도 집 안에서만 충분히 먹고 살아.
1: 어, 기집애, 너는 살림도 안 하는 애가. 원래 냉장고는 든든하게 채워놔야 그 안 불안한 거야.
2: 엄마, 희준이 요구르트 먹고 싶어요.
1: 얘네 꼴 없는 걸 찾더라. 희준아, 요구르트 없어 집에.
2: 아이, 현영아, 내가 오늘 저 냉장고 안쪽에서 요구르트를 그 받긴 받거든. 야, 네 언니 봐라. 뭘 얼마나 쟁여놨으면 지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희준아, 여기 이제 요구르트 먹어. 요구르트. 아유, 내가 꺼내줘야겠지. 요구르트 먹어라.
0: 응. 진짜 냉장고는 채워넣는 것보다 잘 정리해서 파먹는 게 더 힘든 거잖아. 그래서 하루 날 잡고 언니네 냉장고를 정리하기로 했는데, 와, 진짜 냉동실은 더 심연이더라.
1: 아니, 이게 다 뭐야? 아우,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엄두가 안 나네. 내 딸이지만 참 대단한 작품이다. 어우, 엄마 뭐야, 이거 누구 따라 성대모사 연습하셔? 아이, 내가 요즘에 그 깡쥐은 너튜브를 엄청 많이 보잖아. 아이고, 살림을 어찌나 야무지게 잘하는지. 근데 윤주, 너는, 아, 됐다, 말을 말자. 와, 언니 문 열자마자 와르르 쏟아지는 줄 알고 시커폈네. 언니, 근데 이거 뭐 검은 봉지들은 뭐야? 아우, 그거 희준이 저기 뭐야, 백일떡인가? 에? 희준이가 지금 6살인데 백일떡이 아직도 있다고? 아우, 괜찮어. 원래 냉동실에 들어가면 시간이 멈추는 거야. 일단 그래, 내용물들을 좀 꺼내볼까? 어디 보자. 일단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살살.
0: 아! 내 발등! 아, 내 발등 깨질 뻔했잖아. 이게 흉기가 아니면 뭐야. 언니 당장 버려. 다 갖다 버리라고!

네, 미세이의 뱃걸 구걸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1913님께서 주디의 통통 튀는 연기와 재미난 사연 덕분에 비로 인해 축 처진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뭔가 좀 그런 것 같죠? 자, 오늘 시크릿 쭈쭈는 냉동실은 심연입니다. 님의 사연으로 함께 해봤는데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어요. 100만 년 만에 냉장고 정리하려고 맘먹었다가 일단 냉장 칸만 대충 정리하고요. 냉동실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아서 다시 닫아줬잖아요. 많이 사서 다못 먹으면 무조건 냉동실에 얼려버리는 버릇. 이거 대체 어떻게 고치죠? 라고 또 사연 보내주셨어요. 자, 시크릿 주주의 사연 보내주신 우리 주주님께는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의 문자도 좀 만나볼게요. 우리 박은재님께서 우리 집 냉장고에도 아이 돌떡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 딸도 7살이에요. 거의 화석 수준인데 저한테 전에 웬일로 떡을 데워주길래 신나게 먹었는데 그게 그 돌떡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을 해줬으면 안 먹었을 텐데. 근데 은재님 이떡 드시고 뭐 어디 뭐배 아프시거나 하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신나게 드셨다고. 그 오래된 거를 또 얼마나 잘 데워줬으면은 그것도 맛있게 드신 거예요. 또 우리 홍영덕님께서는 크크크 저희 집도 냉동실 열면 아주 그냥 그런데 아내에게 말을 못 하겠어요. 얘기하면 화내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요. 여보, 이거 좀 한번 싹 비우자. 아, 하려고 했어. 하려고 했어.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뭐 이번에 주말에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다 이거 다 계획이 있어요. 다 생각이 있다고요. 또 우리 송유진님은 우리 엄마 냉동실에서는 10년이요? 10년 된 한우가? 근데 한우라고 버리지도 않으세요. 아이고, 진짜 엄마 집갈 때마다 냉장고를 열면 혈압이 올라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유가 있으신 걸까? 이게, 뭐랄까, 이걸 오랫동안 이렇게 묵힌 다음에 뭘 하려고 하시는 걸까? 제 생각에는요, 그냥 유진님이 얘기를,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고, 몰래 이거를 갖다 버리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돼. 그걸 알고 나서 엄청 화내시겠지만, 알기도 쉽지 않으실걸요? 아마도 모르실 거예요, 버려도. 또 우리 신영주님께서는 세상에 열면 안 되는 딱두 가지 제 주식 계좌와 냉동실 문이요. 크게 닫히는 판도라의 상자인 건 비밀이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 210님도 추디 저희 집 냉장고는 고무줄인가 봐요. 꽉 찼는데 넣으면 자꾸 들어가요. 제가 또 테트리스를 좀 잘하거든요. 빈틈없이 잘 쌓아서 문제네요. 오늘 사연 100% 공감하고 반성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니까 이게 테트리스를 잘한다고 잘 끼워 이렇게 하면 들어가지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뭐랄까 능력이긴 한데 또 자랑은 아닌 거란 말이야. 이거를 테트리스를 하면 안 돼. 나중에 그러면은 이 시크릿 주주에 나온 것처럼 발등 찍어요. 그거 하나 못 떨어져가지고. 자, 오늘 1부에서 이렇게 문자 소개된 주주님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각 12시 21분 20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주주님들의 문자 계속해서 더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안광현님께서 주디 저는 점심 먹으러 순댓국집 왔네요. 비와서 멀리 가기 귀찮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뭘 멀리 가요. 그냥 근처에 이 날씨에도 순댓국이면 딱 어울리는구만. 그쵸? 또 우리 6024님은 비도 오고 지금 부추랑 청양고추 썰어넣고 부침개 먹고 있어요. 상추쌈도 먹고요. 비가 오니까 꿀맛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 어제도 집에서 갑자기 고기 구워 먹고 싶어서 저녁에 이제 고기 구워 먹다가 그 있잖아요. 저희 엄마가 그 유럽 상추야 라고 했던 그 버터헤드 있죠. 그거를 또 사가지고 고기에 싸 먹었는데 여전히 한결같이 맛있었어요. 여러분도 그 고기 이렇게 쌈 싸 드실 때요. 버터헤드랑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뭔가 부드럽고 되게 맛있어요. 또 우리 최지선님께서는 주디 힘내요. 오늘 군산에서 서울로 수학여행 간 중학교도 있어요. 비 오지만 재밌게 놀고 왔으면 좋겠어요. 비가 오면은 일단은 우리 지선님 군산에서 서울로 수학여행을 갔다고. 근데 있잖아요, 수학여행은 사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쨍쨍하든 뭐 우박이 내리든 그냥 재밌어요. 친구들하고는 오히려 비가 오면 더 우당탕탕해가지고 더 추억일 거예요. 아마 재밌게 또 추억 쌓고 올 겁니다. 또 우리 7111님께서는 오늘 비가 엄청 내리네요. 저는 점핑 운동 강사인데 이렇게 습한 날 에너지 넘친 회원님들과 뛰었더니 지금 너무 갈증이 나서 커피가 땡기는데 아 한 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리 주주님이 또 새싹 주주님이셔가지고 한 잔 쏩니다. 네 저희가 아 보내드릴게요. 그 대신 또 자주 놀러 오셔야 돼요. 또 우리 8784님께서는 점심 먹어야 하는데 상사님이 갑자기 급하다며 업무를 지시내리시네요. 밥맛이 싹 달아나서 다이어트가 절로 되겠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우리 8784님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또 우리 7961님도 비가 오는 날씨 때문인지 괜히 축 처져 있었는데 주디 보고 있으니 조금은 기분이 좋아지네요. 다행이다. 좋은 에너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디는 진짜 주변 사람들 기분 좋아지게 하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진짜 저는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줘서 참 감사한데 우리 주주님들도 그거를 느끼고 계신다니까 너무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기분도 좋고 뿌듯하고 그러네요. 또 우리 2636님은 주디 저는 어제 밥 먹다가 아이고 어금니가 부러져서 매우 우울해요. 얼른 치과 가야 되는데 괜히 막 욱신거리는 것 같고 엄청 신경 쓰여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하, 그거 아시죠? 그 진짜 이렇게 이 아픈 게 이거 진짜 막 하루 종일 너무 신경 쓰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상생활에 그 지장이 너무 커요. 이거는 빨리 그냥 치과 가셔가지고 이렇게 조진다고 해야 되니까 진짜로 그냥 아 몰래 해야 돼요. 진짜로 확 아시겠죠? 뭐 미루시면 안 돼요. 자 잠시 후 2, 3부에서는 강지훈 씨와 함께하는 주터뷰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보는 라디오로 보러 들어오시고요. 저희는 1부 끝곡으로 김예림의 레인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안녕하세요, 가수 K윌입니다. 제 곁엔 늘 파워 FM이 있었습니다. K윌의 영스트리트로 늦은 퇴근길을 함께했고, 대단한 라디오에선 밀나잇을 외치며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었죠. 컬트쇼에서 신곡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러브게임에서는 일상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늘 이곳에 오면 음악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편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그건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앞으로도 여기서 자주 만나요.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K윌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네, 이제 여자분들이라서 다또 젊은 분들이시고
1: 네.
0: 그래서 20대 후반하고 30살 초반
1: 그런 때들이 딸 같은 느낌에
0: 맞아요. 딸 같은 느낌에다가 네. 그들들의 궁금한 점들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1: 아, 그 친구들이 어떤 게 궁금할까?
0: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이제 제안들을 막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전혀 계획 없었던 것도 한번 찍게 되면 우리가 반응을 이제 좀 궁금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1: 그쵸.
0: 계획되는 대로 아,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알고 싶어 하실 겠다 하면서 이제 찍고 나서는 반응이 그냥 뭐 그냥
1: 쏘쏘
0: 근데 또 아무 계획 없이 하는 거는 오히려 반응이 이렇게 또 막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우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 맞아. 네. 예측 불가해요 진짜로. 그쵸.
0: 맞아요.
1: 그러면 뭔가 이렇게 딱 인기 채널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한 어떻게 보면 정답이나 방법은
0: 글쎄요,
1: 크게 없던 거였네요.
0: 제가 감히 뭐 얘기할 입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1: 아유, 너무너무.
0: 제가 딱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우리가 좀 솔직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 우리 그 구독하는 분들께서도 그런 거를 좀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다 느끼셔.
0: 그렇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1: 맞아.
0: 예.
1: 참 솔직하고 가장 나답고.
0: 맞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쁘지 않게 나가도 예쁘게 받아주시는 구독자들이더라고요.
1: 맞아.
0: 그렇죠. 정말 그래요. 제가 내 모습이 너무 아니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또 예, 모습이 꼭 그렇게 잘 나와야 되는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1: 그 사람 자체를 그냥 사랑하는 거니까.
0: 그 좋아할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여튼 그쵸.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1: 아 맞아요. 그래서 예.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깡지분들이 네. 우리 주은 씨가 뭘 사는지 또 어떤 요리를 하는지 그리고 가족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뭐 멘탈 관리 방법이라든지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을 또 궁금해하고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뭔가 좀 더 많이 알려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0: 항상 제 마음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 뭐 하나를 찍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라디오에 나오더라도 어디 나가더라도 꼭 뭔가 좀 갖고 갈 만한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기는 게 있으면 좋겠다. 누구에게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 너튜브 방송에서도 저도 이제 뭐 33년 동안 이제 주부 생활을 해왔고 이제 한 가정을 이제 이끌려 나가면서 이제 좀 그런 경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거기 안에서 뭔가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만한 나의 경험 나의 뭐 고생을 통해서든지 뭐 그런 거
1: 네.
0: 그런 게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1: 괜찮다 못해서 너무너무 네. 좋은 게 주간식당 촬영 때도 그렇고 예, 예. 저번에 라디오 출연하셨을 때도 그렇고 제가 선배님의 어떤 그 삶의 경험에서
0: 예, 예, 예.
1: 우러나오는 어떤 되게 좋은 꿀팁이라든지 뭐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딱 들었을 때 그게 아 되게 좋은 이런 방법도 있구나가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면서 되게 크게 감명을 받고
0: 아유,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1: 네. 예. 주변에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대. 대단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하면 좋대. 하면서 주변에 엄청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뭔가 에너지를 선한 그런 영향력을 다 나눠주시는
0: 아이고,
1: 것 같아요.
0: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1: 네. 예. 우리 김동준님은요. 두 분 왜 이렇게 사이좋은 자매 같아요. 이렇게
0: 아유, 저야 영광이죠.
1: 아니 제가 다 영광이죠. 또 우리 5233님도 네. 비 오는 날씨에 나긋나긋 강주윤님 목소리에 빠져들어요.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좋네요. 무슨 얘기를 하셔도 집중하게 만드는
0: 아이고.
1: 보이스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1: 볼까요? 또 오늘 날씨가 아주 별로잖아요.
0: 그러니까요. 이런 날씨. 근데 이 빗방울 소리가 사실 ASMR 참 좋지 않아요? 약간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이렇게
1: 맞아,
0: 들으면 이런 분위기도 참 좋아해요.
1: 이렇게 뭔가 비 오는 소리에다가 예. 딱 선배님의 이런 나긋나긋한 목소리까지 합해지니까
0: 그래요?
1: 완전 최고지.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자, 그래서 오늘

0: 우리 12시엔 주현영에서 우리 주주님들과 깡쥐분들을 위해 강준 씨에게 특별히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네. 자, 선배님께서 읽어주세요. 아, 뭔가요?
1: 강준의 What's in my bag?
0: Yeah! 자, 우리 주은 씨의 가방에는 과연 어떤 게 들어있는지 스케줄을 다닐 때 꼭 챙기시는 아이템이 무엇인지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네.
0: 아, 이런 거 너무 궁금하잖아, 여자들은. 아,
1: 근데 좀 많이 실망할 수도 있는데요. 네. 여기 제가 오늘 What's in my bag을 yeah. 준비를 못해, 이게 제 핸드폰, 그렇죠?
0: 아, 예, yeah, 핸드폰
1: 하나 들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갑이 있어서 여기에 oh. 필요한 카드 같은 것도 있고, 예. Oh. 그래서 요.
0: 어머나, 예. 저기도 카메라에 아. 우리 주주님들이 보고 계시거든요.
1: 예, 예, 예. 네. 여기 있어요.
0: 네, 어, 배경화면은 뭐예요?
1: 요거
0: 네, 예쁘다.
1: 제가 그 독일에 출장 갔을 때 어. 그때 너무 멋있는 어. 그런 장면이 있어서
0: 직접 그거를, 찍으신 거예요?
1: 예, 그다음에 흑백으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0: 멋있어요. 예. 그 구땡에서 찾은 아? 이미지처럼 네. 너무 예뻐요.
1: 괜찮아요?
0: 네. 오,
1: 감사해요. 그리고 있고. 핑크 색깔도 그 이제 그러니까. 시간 그렇게 하고
0: 어, 어.
1: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갖고 다녀요. 그다음에
0: 네, 그리고
1: 또 이 그리고
0: 어, 가방도 예,
1: 예술관
0: 소개해주세요.
1: 이거 너무 귀엽죠?
0: 아, 오.
1: 데이미안 허스트 그거 이제
0: oh
1: 그 어, 뮤지엄에서 이렇게
0: 아, 뮤지엄 그쪽구나.
1: 예, 예, 예. 아. 근데 여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렇죠?
0: 귀엽다. 포인트 땡땡이들이. 되고 여름에 특히 잘 어울린다.
1: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게
0: 그쵸?
1: 어. 거꾸로도 이렇게 돼요.
0: 아, 뒤집어서도
1: 어, 뒤집어서도 다 돼요.
0: 그래도 예쁘네. 핫핑크.
1: 너무 귀엽죠? 여기 어. 안에도 글씨가 막 이렇게 돼 있고.
0: 그러니까.
1: 너무 큐트하죠?
0: 큐트하고 확실히 포인트가 되네요.
1: 그래서 여기에 또 딱 하나만 또 있어요.
0: 어, 이게 뭐야? 먹을 거다.
1: 제가 그 사실 저희 그 이 초콜릿 칩 과자거든요. 근데 예. 오늘 아침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현영님께 요거를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그
0: 예. 아니 제가 우리 주우님께서 만들어준 김치찌개를 아직 못 먹어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쿠키
1: 오. 예, 요걸 그래서 하나씩 나눠 드셔도 딱 좋은 게 예. 거기 소금도 살짝 올려가 있는데 요게 그 제 아마 앞으로 나올 너튜브에
0: 네.
1: 거기 제가 요 만드는 거를 가르쳐줘요.
0: 아, 예. 이거 찍으셨어요?
1: 예.
0: 아.
1: 그래서 그거 만드는 거 요게 네. 제 시그니처 초콜릿 칩 과자예요.
0: 오 마이 갓.
1: 예.
0: 이 약간 그 있잖아요.
1: 어머
0: 그,
1: 열었어요.
0: 예, 열었어요. 예. 열었고 약간
1: 바삭바삭하고
0: 약간 저는 사실 막 너무 찐득찐득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1: 오.
0: 적당히 바삭바삭하면서 그 초코의 그 진한 예. 게 다 느껴지는 걸 좋아하는데 어. 부담스럽지가 않고
1: 그래요.
0: 너무 어우 달아 오, 이런 느낌이 아니고
1: 아니고 그래서 아주 진한 그 초코를 쓰고 그리고 그 발로나 그 프랑스 초콜릿 그리고 그 소금도 프랑스 플레어 데 셀 그 게란드 그거 쓰고 그다음에 여기 아주 얇이도 제가 항상 그 초코칩 쿠키 다양한 모양들이 있는데 이렇게 얇게 나오는 거를 좋아해요.
0: 저도요.
1: 그래요?
0: 두꺼운 걸 별로 안 좋아해요.
1: 오, 그래요.
0: 부담스러워.
1: 어떡해요. 지금 여기 나눠드시라고 했는데 다 안 나눌 것 같아요.
0: 되게 많긴 한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번 나눠
1: 네,
0: 먹어볼게요.
1: 네. 커피하고 이제 드시면 딱딱이에요.
0: 감사해요.
1: 예.
0: 또 있어요. 또. 아, 가방에?
1: 가방에 다음에 아, 뭐, 오늘 대본 그 찍어주신 있고. 거 근데 That's it. 그다음에 없어요.
0: 뷰티 아이템 없어요?
1: 아, 없어요. 왜냐면 아, 뷰티 할 게 없어요. 저
0: 아,
1: 그냥 여기 와서 요대로 이제 또
0: 있는 게 이게 뷰티.
1: 뷰티.
0: 아, 뷰티.
1: 여기까지.
0: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자 여러분 일단은. 또 얘기도 해주셨는데 더 사실은 많은 또 부분들이 또 궁금하긴 하지만은 네네네. 또 우리 선배님의 너튜브에 또 나중에 들어가시면은 더 많은 것들을 또 알 수 있으셔요. 우리 이승희님은요. What's in my bag은 못 참죠. 설거지하다가 바로 보러 들어왔어요.
1: 아니, 어떻게 라고. 실망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아우, 없어서.
0: 아니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가방 네. 같은 것도 너무 네. 팁인 게 여름에 예쁘고 상큼한 어떤 포인트 되는 그렇다고 너무 화려하지 않 는데 네. 적당히 귀여운
1: 네,
0: 그런 가방
1: 괜찮죠.
0: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에코백 뭐가 있을까
1: 맞아요.
0: 고민인데 사실 예. 이 박물관 예. 굿즈로 나오는
1: 맞아요.
0: 이런 가방들이 참 예쁘잖아요.
1: 그래서 제가 이거 보자마자 4개를 샀었어요.

0: 그거를 이제 제 주변에 꼭 요거를 좋아할 분들이 떠올리니까 나만 가지면 또 뭐라 그럴 것 같아서 같이 좀 나눴어요.
1: 그러니까 주변에서 또 어디 그 어디 거냐 하면서 맞아요, 물어볼 거니까.
2: 맞아요.
1: 우리 또 우리 7호 사모님도 초콜릿 쿠키 완전 맛있어 보여요.
2: 아, 그래요.
1: 그래 주셨어요. 또 얇아가지고 먹기가 참 편하고.
0: 네, 다행인 게 이거 먹 이거 만드는 방법을 이제 앞으로 나올 거니까요. 예, 언제 나오는지 좀 앞으로 나올 거예요.
1: 앞으로. 네. 보면은 좀 어렵진 않죠. 따라할 수 있겠죠?
0: 어렵지 않아요. 전혀.
1: 네. 집에 오븐은 없고 에어프라이어.
0: 에어프라이어에다 충분히 돼요.
1: 오케이 알겠어요. 네. 그래도 우리 6016님도 아 대박 대박 보라 말고 라디오로 듣는데도 너무 맛있게 느껴져요. 오늘같이 비오는 날 초코쿠키에 커피라니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김소영님도 어머 선물 받아서 바로 맛보네요. 준비해온 마음도 이쁘고 맛보고 말씀드린 현영씨 매너도 참 예뻐요. 아이고. 소영씨도 이렇게 예쁘게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해요. 자 그리고 평소에는 꼭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오늘 좀 까먹으셨다든지 놓고 오셨다 또는 특별히 요즘 괜찮게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 이런 것도 혹시 있으세요?
0: 있어요. 선크림.
1: 선크림.
0: 선크림이 그러니까 매우 바르고 매우 뿌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이런 거 이렇게 신경을 원래 안 쓰는 사람이었는데 신경을 써야 되더라고요. 피부에 선크림 같은 거 물론 이렇게 아름다운 피부 지금 현영 씨께 지금 아직 어리시니까 내 나이가 점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피부에 그냥 무관심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살면서 워낙 다 피부에 대한 그 관심들이 많으니까요.
1: 그렇죠. 우리나라가 또
0: 네. 맞아, 그래서 맞아. 우리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나사 크림이 그 있는데 그, 얘기하면 안 되나? 얘기하면 안 되나?
1: 아셨던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셨던 거 아니에요?
0: Sorry.
1: 아니에요. 근데 저도 저도 그거 쓰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저희 또 맞아 노래 듣고 와서 얘기 나눠보고요. 자, 이 노래 들어줘야죠. 36.5 최민수 씨의 꼬마 운동화.

0: 그럼 방탄꼭지 아이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인쇄는 와우프레스.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0: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0: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0: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12시 주현영.
1: 네, 12시엔 주현영, 수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주현영이 진행하는 인터뷰 주터뷰, 오늘은 저의 영원한 워너비자 롤모델 언니 강준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월라님께서 강준씨 미모뿐 아니라 말투까지 너무 예쁜 분이세요. 우연히 강준씨 목소리가 들리길래 바로 고릴라 깔았어요.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또 우리 4988님도 와우, 민수 오라버님도 우리랑 같은 방송을 듣고 계시다니 너무 신기하네요. 민수 오라버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희가 오늘 정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유성이 아버님, 우리 최민수 선배님과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은 씨가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2: 아, 유성 아빠?
3: 네, 언니.
1: 안녕하세요, 선배님.
3: 아우, 우리 현아 씨.
1: 저를
3: 엄청... 제가 엄청 팬이에요.
1: 진짜요? 평소 저를 잘 알고 계셨어요?
3: 아니, 그 연기를 하시는 게 너무 그 저는 느끼는 게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은 그냥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매력 안다. 그거는 타고난 거다. 이 사람이 똑똑하고 이래서 얻어지는 것보다 타고난 그 기질이 있구나. 굉장히 진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참 좋아해요.
1: 감사합니다. 제가 꼭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선배님이랑 꼭 같은 작품에서 꼭 만나고 싶어요.
3: 어, 너무 좋죠. 너무 근데 제가 지금 밥 먹는 중이었는데.
1: 아, 네네. 맞아요. 맞아요.
3: 아니 밥을 지금 숟가락을 내려놨는데 코 좀 잠깐 풀어도 돼요?
1: 네. 한번 시원하게 푸세요.
3: 감사합니다.
1: 네.

0: 이 와중에 무슨 코를 또 부려. 사실 오늘 아침에 그 과자를 보면서 유정아 봐. 나 이거 하니까 만지지 마.
1: 아, 그랬구나.
0: 이거 갖고 가야 돼.
1: 드시고 싶었는데.
2: 아니 날 안 줘요. 왜 안 주냐 그랬더니 드려야 할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0: 선물이야. 이거 안 돼. 만지면 안 돼.
1: 그래도 아니, 평소에는 좀 만들어 주시죠.
2: 아니요.
1: 그래도 아드님들은 아드님 분들은 좀 드신다고 하셨는데.
0: 맞아요, 맞아요.
2: 저는 못 먹게 해요.
1: 아이구야. 아니 그러면 전화 연결된 김에 우리 선배님 마지막으로 또 우리 아내분에게 하고 싶었는데 못한 말이나 또 전하고 싶은 말이나 또 그런 거 있으세요?
2: 아 그런 건 없어요.
1: 아 그래도요.
2: 아니 그냥 24시간 붙어서 살기 때문에
1: 네.
2: 하고 싶은 말이나 그리움이나 이런 거는 솔직히 거의 없고
1: 네.
2: 없으면 서운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게 뭐라 그럴까 그냥 내 자신인 것 같고 내가 본신도 아니고 그냥 언니를 보면 그냥 우리가 하나예요.
1: 하나.
2: 뭐 어떤 감성적으로,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1: 네.
2: 일단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이래서 우리가 하나구나.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구나. 우리 관계라는 게 이렇게 기적 같은 거구나. 이런 거를 일상에서 굉장히 큰 감동과 기쁨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고 싶은 말, 뭐 보통들은 뭐 너무 저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이런 말을 생각하시고 또 나도 그런 말을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거는 그 감사에 대한 말은 오롯이 내 안에서 많이 커져 나오는 기쁨의 샘물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제가 간직하고 싶고 매일 그거를 느끼고 감사하고 싶어서 사실은 없어요.
0: 유성 아빠 오늘 라디오 방송이 생방송이고 이게 한정된 시간이어서 지금 자기 말하는 속도가 안 맞아요.
1: 아, 난 너 감동받고
0: 우리 얘기해야 될 지금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2: 죄송합니다.
0: 이 한정된 시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고프느라. 참 이런 와중에도 이래요. 이게 거슬리는 거예요, 제가.
1: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감동적.
0: 개념 있게.
1: 저는
0: 개념 있게 지금 라디오 생방송인데 지금 얘기할 될 것도 많은데 참 그래서 조금 밥도 씹고 뭐 씹어 먹고 또 삼키고.
1: 나 너무 감동 많아서 나 눈물 나오고 있었는데.
0: 저는 지금
1: 앞에서는 이제 개념 있게 하자고. 와 진짜
2: 제가 그래요.
1: 근데 너무 듣는데 감동이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우리 주호님도 한마디 해주세요.
0: 유성 아빠 항상 네. 우리 개념 있게 그치?
2: 네.
0: Please. 이렇게 안 맞춰줘요 이게. 항상 안 맞춰줘요.
1: 근데 우리
2: 그래도 그래도 방송이라고 욕은 안 하네.
0: 이따가 집에 가서 할 얘기들이 있어요.
1: 이따가 집에 가서
0: 지금 땀이 나요. 지금 참느라고
1: 지금 욕을 못 해가지고
0: 그렇죠. 하고 싶은 솔직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다 참고 있어야죠.
1: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죠. 집에 가서
0: 아이들도 듣고 있으니까요.
1: 우리 전경림님께서 역시 최민수 스나이퍼 너무 웃겨요 주우님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또 쉽게 연결을 또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네, 이렇게 또 멋진 목소리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2: 저도 직접 통화해서 너무 고맙고
1: 네.
2: 너무 감사해요. 나중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 네, 나중에 꼭 봬요.
2: 네.
1: 네, 점심 맛있게 드세요.
2: 네, 국 다 식었네요.
1: 아이고야,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2: 네, 아줌마한테 다시 태워달라고 해야 됩니다.
0: 안녕.
2: 그리고 그래서 나가면서 팁을 좀 드려야겠어요.
1: 와, 진짜. 어떻게, 이제 보내드릴까요?
2: 안녕히 계세요.
1: 네, 안녕히 가세요.
2: 네, 언니, 수고하셨어.
0: 네.

0: 와 어땠어요?
1: 아, 와 진짜
2: 괜히 초청해가지고 제가 초청해가지고 혼자서 괜히 초청했다 또
1: 아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2: 시간이 막 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시간에
0: 그러니까 저는 약간 중간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중간부터는 사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기도 하고 왜냐면 소리가 음질이 또 좋지 않다 보니까 다시 뭐라고 했는지 여쭤봐야 되나 하다가 막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마지막쯤에는 좀 이렇게 들었거든요.
2: 네.
0: 너무 감동이에요.
2: 맞아요. 아이고.
0: 그래도 평상시에 이렇게 서로 좀 느껴지는 어떤 서로의 존재라든지 네네네. 소중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로 잘 풀어서 서로에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신가 봐요.
2: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솔직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남자고 그리고 역시 유성이 아빠도 똑같이 저한테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0: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흐르기도 했지만 정말 정말 다양한 일들도 있었고
2: 맞아요.
0: 그렇죠. 그만큼 돈독해졌고
2: 맞아요.
0: 그러니까요.
2: 맞아요. 맞아요.
0: 우리 임현지님은요. 주은 언니는 땀이 납니다 늘. 너무 웃겨요. 전화 연결 정말 재밌는 이벤트였어요.
2: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네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강주은 씨를 모신 기념으로 특별한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강주은에게 물어볼까? 입니다. 자, 우리 주은 씨를 롤모델로 삼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우리 주은 씨가 현명하고 멋진 여성이자 아내이자 어머니여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정말 여러 시행착오가 있으셨겠지만 많이 힘드셨겠지만
2: 맞아요.
0: 그래도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또 슬기롭게 헤쳐나가셨는지 그 다양한 과정들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주주님들의 가족 관련 고민을 저희가 편하게 털어놔 주시면 받아볼 건데요. 주은 씨가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감정을 이입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2: 네.
0: 그렇죠? 자 그럼 저희가 함께 사연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민경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미국에 사는 친언니가 갑자기 한국이 그립다면서 미국인 형부를 데리고 귀국했어요. 근데 사랑꾼 형부는 한국어 한마디 못하면서 일단 언니를 따라온 거야. 근데 주우님도 처음 결혼해서 한국 오셨을 때 저희 형부랑 비슷한 상황이셨겠죠?
2: 네네.
0: 저희가 어떻게 해야 형부가 한국에 적응을 잘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2: 그러니까 그 딱 여기에 이제 뭐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딱은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 한순간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없지만 이게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인생의 여정이라는 게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힘든 일 앞에서 어떤 그 반전적인 그런 이제 생활에 뭐 새로운 도전을 하더라도 그 나무에서 왜 열매가 나올 때까지 이제 따기 전에 기다려야 되는 것 같이 그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0: 무엇이든지 간에.
2: 알죠. 예. 답을 딱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알고 있는 오늘의 이제 경력을 딱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인내밖에 없어요. 인내하고 서로를 이제 기다림, 서로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서로의 최선을 이제 우리가 모자른 부분을 이제 상대방이 좀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을 이런 순간순간에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인내하고 기다리고 상대의 나의 모자란 점을 내가 노력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이것 자체가 이미 너무
2: 힘들잖아요.
0: 그러니까.
2: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인생의 여정이라는 게 쉽지 않고 매우 어려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또 새로운 우리의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같이 해낼 때마다 그런 새로운 열매를 또 같이 발견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0: 맞아. 그러면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도 지금 당장 막 걱정이 많고 막막하실 테니
2: 맞아요.
0: 그냥 앞으로 시간이 끝이요.
2: 맞아요. 그거로 이제 같이 고생하면서 같이 하나 한 길을 이제 만들어가는.

0: 거라는 거.
1: 네. 아니 그때 우리 주원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최민수 씨에게 이거 한번 직접 읽어봐 주세요.
0: 어, 네. 네. 내가 시댁살이는 안 했지만 당신 몸뚱아리에 모든 시댁이 다 들어있어. 맞아요.
1: 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0: 네. 맞아요. 야. 맞아요. 그러니까 묘하게 정말 시집살이를 못했던 제가 네. 이 남편 하나로만으로도 충분히 그 외 이상으로 시댁살이를 충분히 해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1: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또 다음 사연도 바로 또 만나볼게요. 네. 자, 저는 30대 남자고요. 장발에 도전하려고 9개월째 머리를 기르는 중이에요. 근데 엄마가 자꾸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0: 아들, 너 머리 스타일이 참 대단한 작품이다. 짧은 게 훨씬 핸섬한데 머리 좀 깎을 수 없을까?
1: 라고 하세요.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볼 때마다 계속 얘기하시니까 솔직히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요.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그러셨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참 참 어려운 건데 어머니의 위치에서는 늘 그런 이제 그 마음을 갖고 계실 수 있죠. 어머니가 생각하는 또 이제 관점의 아들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아들들의 이상의 모습이 있을 텐데. 근데 그 관점이라는 거는 매우 항상 엄마는 엄마 입장에서 아들은 아들 입장. 그걸 어떻게 바꿀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남편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던 그 예전에 자기 개성대로 이제 뭐 옷 입거나 머리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런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저희 아들들을 또 상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저의 관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그 여러 다양한 제가 불편했던 모습들을 제가 받아주면서 제가 아, 이 한 사람의 개성을 자기가 풀리고 싶은 그 방법이구나. 그러면 그 방법을 좀 존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아들들도 역시 제가 그 공간을 줘요.
1: 아, 그러니까 그렇게 주기까지의 과정에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긴 해요. 그쵸?
0: 맞아요. 맞아요.
1: 뭐라고 이렇게 사연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맞아요.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런 마음은 어느 어머니들도 다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맞아요. 또 우리 장은희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주은님 남편이 저랑 말다툼하면 동굴로 들어가서 제가 꺼내주기 전에는 입을 닫고 동굴에서 안 나오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맞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좀 재촉하시는 편이에요? 나와 하는 편이에요? 아니요. 냅둬요?
0: 그냥 제가 남편의 제가 좋던 싫어하던 좀 약간 제가 그 자유를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불편하더라도 어떤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거를 알고 싶은 제 그 좀 방법.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을 이제 많이 보게 되잖아요. 나중에
1: 그쵸.
0: 세월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러면 제가 그때 가서 제 의견을 조금씩 얘기하기는 돼요. 사실 자기가 항상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조금 불편하다. 불편한데 나라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좀 어렵지. 그러면 남편이 아 준이가 그동안 그게 불편했어? 이런 얘기를 오히려 조금 여유롭게 그렇게 하게 되는 편.
1: 오히려 조금 지켜보는 편이시구나.
0: 맞아요.
1: 처음에는.
0: 맞아요.
1: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은희님도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내려놓고
0: 네.
1: 그냥 좀 지켜보는
0: 맞아요.
1: 방법을.
0: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불편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오랜 길을 같이 이제 살 그 생각하면 그러면 남편이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를 좀 더 솔직하게 하는 게 더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막혀 있는 것보다 예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1: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네. 조금 기회가 왔을 때 타이밍이 찾아왔을 때 그럴 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는 거.
0: 맞아요.
1: 참, 또 우리 이선아님께서도 보내주셨는데

0: 저도 주우님처럼 기다려주고 싶은데 네. 그렇게 조곤조곤하게 기다려주지 못해요. 어렵죠. 버럭을 잘하는 나 조금만 워워 하고 파요. 네. 대체 어떻게 그렇게 온화하신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아이고 아니 그래서 저도 남편이 얼마 전에 조금 놀랐던 게 제가 혼자 이렇게 차 타고 이제 잠깐씩 나가서 드라이브 하는 것도 좋아해요. 조금 바람 쐬러 그냥 이제 차 타고 운전했는데 어떤 때 너무 답답하면 그 차 안에서 크게 목소리를 이제 크게 소리 막 낼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하면 또 목이 상하니까 그냥 큰 소리를 그냥 하고 그러면 시원한 게 있어요.
0: 약간 좀 텐션을 높게 해서 막 후후 막 한다거나
1: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음악을 크게 들으면서 크게 이제 뭐 막 잘은 노래는 잘못 부르지만 거기 이제 따라하면서 크게 이제 목소리로 이제 노래를 부르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 준이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그래서, 평소에는 또 그렇게 막 하시지 않으니까는
1: 평소에 그렇게 좀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0: 그러면은 네. 우리 선아님이 어떻게 그렇게 온화하신가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매번 이럴 수 없으니 그쵸? 뭔가 이렇게 또 표출하는 때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건가?
1: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목소리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게 뭐냐면요. 사실 제가 처음에 남편을 결혼했을 때 좀 이렇게 남편이 막 피곤했을 때도 제가 항상 텐션 업이었다고요. 왜냐면 항상 좀 긍정적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남편이 막 피곤했을 때 제가 오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준아 조금 지금 내가 지금 조금 불편해서 조금 그랬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제가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0: 그땐 상처지.
1: 상처였고 뭐지? 왜 이렇게 기분 좋은데 그 기분 좋은 거를 못 받아줄까? 근데 그게 오히려 제가 이제 그 남편을 이제 상태를 보면서 아 좀 잔잔한 거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제 목소리를 많이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0: 아, 그러면서 많이 좀 이렇게 만들게 되고.
1: 좀 약간 항상, 아, 이 톤이 좀 불편할까?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두 아들들까지도 소리에 대한 민감함이 다들 굉장히 있더라고요.
0: 뭔가 우리 아버님을 닮아.
1: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막 이제 제가 신나는 목소리가 이 정도라고요. 이 정도라고요. 그리고 항상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려고 좀 노력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온화하게 하실 수 있게 된 건 이제 우리 아버님과 그쵸 두 아드님 덕분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1: 맞아요.
0: 또 우리 안지아님께서는요 진짜 지혜로운 아내상이세요. 저도 그냥 주우님이랑 살고 싶어요. 어머.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다 같은 마음입니다.
1: 아이고. 네.
0: 자 그러면 저희는요 광고 듣고 맞아 이야기 나눠볼게요. 쇼리 실라! 고려 깊어져!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율이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4: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1: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5: 하이마트로 가요
1: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아유, 이게 또 저희가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찾아왔는데
1: 벌써.
0: 시간이 너무 빨라요. 어머. 오늘 또 어떠셨어요?
1: 아, 너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항상 이르잖아요.
0: 그랬어요. 그랬어요.
1: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 있죠. 괜히 이송이 아빠 초대한 것 같아요. 그 시간에
0: 조금 길게 잡아먹긴 하셨는데 그래도 저나 이제 우리 주주님들은 다 민수 선배님 목소리를 들을 줄 몰랐었으니까
1: 그렇죠. 계획 없었죠.
0: 맞아요. 깜짝 맞아요. 이벤트긴 했었고 다들 너무 좋으셨을 아이고, 거예요.
1: 네, 감사합니다.
0: 다 우리 주주님 덕분이에요.
1: 아이고 감사해요.
0: 감사해요. 예. 맞아요. 저도 오늘 또 오랜만에 저번에도 그랬지만 늘 만날 때마다 만나뵐 때마다 뭔가 이렇게 화사하고 밝고 뭔가 아이고. 이렇게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에너지를 탁 받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1: 감사합니다.
0: 네, 선배님한테도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요.
1: 아유 너무 힐링의 시간이었어요. 이 비 오는 분위기 있는 날에.
0: 그러니까 예. 오늘 아침에 저 투덜거리면서 나왔거든요. 비 온다고. 근데 오히려 감사해야겠어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어느 순간이든.
0: 그러니까.
1: 항상 감사의 마음.
0: 맞아 맞아.
1: 네.
0: 네. 자 오늘 너무너무 의미 있었지만 또 끝곡으로 최민수의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우리 주은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생활정보.
8: 가정의 달 5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우유를 고르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우유, 당연한 듯 마시는 한 잔이지만 어떤 우유를 선택하느냐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특히 냉장 유통을 원칙으로 하는 국산 우유는 유통기한 14일 이내에 전달되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의 우유를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는데요. 또 국산 우유는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한 잔일수록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5월엔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가족들에게 건강과 사랑을 선물해보세요.
9: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결과 또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이 시각 최연희님이 채 GP땡과 냉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연희님은 GP땡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대화를 기반으로 너가 상상하는 내 모습을 이미지로 보여줘라고 요청했다는데요. 침대에 누워 마른 오징어를 씹어먹으며 배를 벅벅 긁고 있는 불곰 한 마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연희님은 현재 GP땡에게 단단히 삐쳐서 당분간 대화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속보입니다. 3호사

3547님이 순대를 사러 분식집에 들렀다가 그만 이성을 잃었다고 합니다. 3547님은 진짜 순대만 사려고 했는데 떡볶이와 튀김을 보는 순간 유혹을 참지 못했다고 털어놨는데요. 결국 떡티순 세트에 자두 주스까지 구매한 내역이 확인됐으며 심지어 이 많은 양을 혼자 다 먹은 뒤 가족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습니다. 7475님이 회사에서 은밀한 거래를 진행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3층에 근무 중이던 7475님은 4층 직원을 계단으로 몰래 불러냈다는데요. 사람들 눈을 피해 조용히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최애 과자와 젤리를 교환한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자의 층으로 유유히 흩어졌다는 소식입니다. 한편 윤인희님은 식당에서 참견 본능이 발동했다고 합니다. 외국인 손님이 비빔밥을 전혀 비비지 않은 채 나물만 하나씩 따로 건져 먹고 있었다는데요. 영어 울렁증 때문에 한참을 망설이던 인희님은 결국 용기를 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 믹스!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네, 별다뉴에 이어 송지우의 봄비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장행님께서 주디 진짜 아나운서 하시는 거 어때요? 목소리 너무 좋당 이라고 이렇게 아 말씀은 또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그 아시죠? 뭐든지 흉내는 잘 낼 순 있어도 그걸 또 업으로 또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아주 갈 길이 너무나도 멀기 때문에 그러게요. 일단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가능성이 있다면은 한번 도전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뭐 시간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너무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은 자 우리 지금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하고 뭐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의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선물 소개해드릴게요.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리는 뮤지컬 파가니니 티켓을 1인 2매로 총 5분께 드립니다. 신청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거나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6521님께서요. 주디, 벌써 제주도에서 주디 목소리를 들으면서 배송한 지 3일 됐어요. 주디 목소리와 함께하며 저는 또 행복을 배송하고 다닙니다. 제 택배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이 된다는 게 감사하고 뿌듯한 일 같아요. 주디가 있어서 저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거 전하고 싶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6521님은 행복을 배송하고 다니시는 분이 정말 많네요. 지금도 저에게 배송을 해주셨어요. 확실하게 전달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주주님한테 아직 그 주문을 안 했는데도 나한테 이렇게 보내주셨어. 감사해요. 진짜. 또 우리 6589님은 저도 제주도 출장 중인데 비 오는 제주도 매력있네요. 주디처럼 말이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박승표님께서는 휴가 나와 제 방에 누워있으니 너무 행복하네요. 밥 안 먹어도 배고픈지 모르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오늘같이 비오는 날에 나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쵸?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빗소리 들으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고 맛있는 음료 드시고 보고 싶었던 거 보시고 그런 시간 보내세요. 또 우리 8760님은 대학생인데 오늘 비가 와서 늦잠 잤다가 수업 F 맞을 것 같아요. 위로가 되어줄 노래 태용의 와일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F 맞으면 다시 하는 거죠 뭐. 수업 다시 들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 누구 탓을 하겠어. 그쵸? 우리 8760님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8760님 위로해드리면서 태용의 와일드 듣고 올게요.

태용의 와일드 듣고 왔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는 수요일 오후입니다.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또 우리 유기육사님은 저는 지금 비 오는데 드라이브하러 청주 청남대 가다가 잠시 휴게소 들렸어요. 휴게소 핫도그 너무 맛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휴게소에서 핫도그는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서의 마지막 핫도그는 고등학교 때 그 이후에 어디 뭐 밥차에서 나온 걸 먹은 적은 있는데 직접 이렇게 사 먹는 거 있죠. 길거리에서. 그거는 진짜 약간 학창시절 때 이후로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오히려 휴게소 가면은 소떡소떡을 제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김초희님께서는 주디 장염 걸려서 오늘 반차 쓰고 병원 갔다 왔네요. 씻고 침대에서 쉬고 있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한번 크게 아프고 아무것도 못할 때가 생겨요. 그쵸? 근데 그럴 때는 쉽게 우울해지고 아, 왜 하필 이 시기에 나 한참 바쁘고 뭐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거야. 남들은 이런데 나는 이러고 있고 이런 생각으로 좀 빠지기가 쉬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으로 그냥 빠져 있읍시다. 우리 뭐 1년 365일 아픈 건 아니니까 그쵸? 지금 조금만 아프고 그러고 나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괜찮아지고 매운 떡볶이 먹고 닭발 먹고 신나게 또 소주 먹고 친구들이랑 맥주 먹고 하는 날 또 오니까 우리 초희님 지금 당장은 그냥 그런 시기다 생각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얼른 나으시길 바랄게요. 우리 5641님은 오랜만에 엉뜨를 켜고 운전 중입니다. 찜질방이 간절한 날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5641님이 좀 몸이 차시구나. 그쵸? 한기가 드셨나 봐. 아니면은 요즘 면역이 좀 떨어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더 약간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시는 거 아닐까? 아무튼 잘하셨어요. 항상 저희 어머니도 옛날부터 얘기하셨거든요. 항상 제 밑에가 따뜻해야 된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잘하셨어요. 또 우리 9212님은 주디 인도 걷는데 버스가 지나가면서 물벼락 맞을 뻔했어요. 어머나 제가 날 옆에서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네요. 오 날 옆에서 다행이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다행이네요. 우리 김나미님도 필라테스 하고 오니 너무 갈증도 나고 배도 고프네요. 한영씨도 배고프시겠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오늘 비가 오는데 괜히 눈치도 없이 뭐랄까 약간 또 회 스시가 또 저기 좀 그런 게 땡기네요. 초밥이 좀 땡기네. 보통은 비 오는 날에는 뭐 먹어도 상관없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지양하는 편인데 아, 뭐랄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또 초밥에다가 우동이 미니 우동까지 해서 이렇게 먹고 싶은지. 우리 정미림님도요. 저는 비 오는 날이라 전 부쳐 먹으려고 장 봐왔는데 오늘 메뉴는 돼지고기 숙주전이에요. 맛있겠지요? 아니 돼지고기랑 숙주를 볶기만 해도 맛있는데 이걸 전으로 만들면 더 맛있지. 오늘 비가 와가지고 전 드신다는 주주님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부럽네요. 저도 같이 껴가지고 같이 이렇게 짠, 아, 짠 하고 막 이렇게 전 촉촉 찢어 먹고.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만날게요. 쇼리 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케어 원해요?
8: 케어원 헤어.
7: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원 헤어.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원 헤어.
7: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0: 저 됐어요. 12시엔 주연영에서 선물 당첨 됐어요. 샵 1077로 문자만 보냈을 뿐인데 이거 실한가요? 코너도 재밌고 선물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DJ 주연영이 너무 귀여워요. 샤방!
11: 선물 맛집 12시엔 주연영에서 준비한 5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찐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관리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 세트,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한방비건 AWE에서 오초석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10: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샤방!
12: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13: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니, 우리 황희연님께서 둘째 임신 중인데 입덧이 심해서 화장실 앞에 누워서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진짜로, 아, 이 진짜 우리 아까 우리 주호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둘째가, 그쵸? 이 안에 있는 둘째 애기가 좀 개념 있게 좀 지금 개념 있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참 아쉽다 이거예요. 지금 조금만 더 개념 있게 적당히 이렇게 좀 엄마를 조금 더 힘들게 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호님 진짜 너무 고생 많으세요. 진짜 빨리 좀 괜찮아지셔가지고 휴 하고 이렇게 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자, 12시에 주연영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그럼 저는 끝곡으로 김범수의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연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나들이 떠나기 딱 좋은 봄날. 주의해야 할 게 있죠. 바로 식중독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도시락, 김밥 등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늘고 있는데요. 대량으로 만드는 배달음식은 집단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할 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육류와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주고 음식을 바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분 후 즉시 냉각하거나 냉장 보관하기 꼭꼭 기억하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제자.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디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5: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몽젤?
5: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6: 잘 만들었다. 몽젤.
7: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get sprung.
1: 2시 단종
2: 컬투
1: 자, 날이면 날마다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귓구녕을 찾아오는 남자, 여러분의 달팽이 같은 절친 고막 베프 정민의 유상균 균디와 함께 오늘 수요일 웬즈데이 웬디, 이 남자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남자,
2: 그렇습니다.
1: 너는 누구냐?
2: 콜트쇼에 수요일이면 나타나는 치열한 남자, 줄어서 스타티남 이열치열 황철입니다.
1: 황지열. 아, 비 오는 수요일이에요.
2: 아, 비가 와요.
1: 아, 비 오는 수요일이에요.
2: 예, 비가 오면 생각나는 치열이. 너무 좋죠?
1: 예.
2: 예, 예. 비 오는 수요일에 빨간 장미리.
1: 이 노래 따라 부르면 나이 든 거예요.
2: 그렇죠, 그렇죠. 모른 척하고 있어야 돼요.
1: 자, 우리 뭐 저희가 공연이라든가 행사를 다닐 때 전국을 예. 많이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2: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우리가 꼭 그 도로에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 고속도로.
2: 고속도로 올라가야,
1: 고속도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 예, 예.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 뭐 호남고속도로도 있고 인천 예. 경인고속도로도 있고 뭐 영동고속도로 있고. 각종 그리 고속도로가 진짜 많잖아요.
2: 예.
1: 알아주면 좋은 정보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2: 아하.
1: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내 목적지가 여기가 아닌데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가고
2: 있어.
1: 딴 있어요. 데로 가게 될. 그러면 다시 또 나갔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2: 맞아요.
1: 그럼 앞으로 고속도로를 잘못 나갔을 때 15분 이내에 재진입을 하면 이미 낸 통행료 중에서 기본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2: 어허, 너무 좋은데요. 올해 10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어허. 통행료는 기본 요금의 주차 요금을 더해서 정해지는데,
1: 그렇지.
2: 여기서 주행 요금을 더해서 정해지는데 여기서 기본 요금이 차량당 900원이거든요.
1: 어허.
2: 지금은 이 기본 요금을 재진입할 때마다 또 내야 하는데,
1: 또 내야 되는 거지.
2: 10월부터는 중복으로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톨게이트를 빠졌다가 15분 내에 재진입을
2: 그렇죠.
1: 해야 되는 거야.
2: 회차처럼.
1: 그러니까 아유 그냥 이렇게 빠진 김에 그냥 나가서 기름도 좀 넣고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다시 타야겠다. 그러면 또 돈을 내야 돼.
2: 그렇죠. 요금이 내는 거야. 15분.
1: 15분 내에 와야 돼.
2: 15분 내로.
1: 예. 오줌이 마려워도 빨리 싸고 빨리 그렇죠. 들어와야 돼.
2: 네, 그렇죠.
1: 네, 이렇게 뭐 정보도 드리는 방송이라는 거.
2: 야, 네, 좋습니다.
1: 뭐 이렇게 꺼드럭대는 거예요.
2: 그렇죠. 유익한 정보. 꺼드럭 꺼드럭.
1: 꺼드럭. 오늘 꺼드럭 방송 컬투쇼. 자, 오늘 첫 곡 소개해 주세요. 꺼드럭대면서 영어 발음 멋지게.
2: 멋지게 해야죠. 로버트 파머의 배.

0: 야, 로버트 파머.
1: 네. 로버트가 파마를 했네요.
0: 로버트가 농사꾼이라는 거죠.
1: 아, 파머. 아, 예, 예. 아,
0: 요즘 AI 파머. 시대잖아요.
1: 예, 예. 아, 그렇죠. 예,
0: 요즘 AI 그 피지컬 AI가 있는데 이제 로버트인데 파머. 농사일도 이제 로버트가 이제 미리 이제 미래를 예견한 가수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로버트 파머. 예.
1: 역시 많이 배웁니다.
0: Bad Taste of Loving You. 예. 영화 친구의 OST죠.
1: 그렇죠.
0: 친구들이 막 달리고 할 때.
1: 와, 달리 때.
0: 야, 다른 박진할 때 이제.
1: 예. 박진할 때 나오는 노래. 예.
0: 근데 그 노래를 로버트가 불렀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농사일을 농사, 하다 예, 농사일 예. 하다가
1: 농사를 하다가
0: 새참 먹다가 갑자기 노래 부른 거예요.
1: 9697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방청 열심히 즐기려는데 두 딸이 양파를 잡고 엄마를 말리네요. 엄마가 낯선가 봐요.
0: 어머 우리 예쁜 따님 공주들이랑 이러면 이렇게 양쪽에 따님들이 앉아 있는데 엄마가 막 놀고 싶은데 엄마 하지 마 막 이렇게. 왜요? 엄마 왜? 즐기라고 나도 엄마도 왜? 즐겨야지. 니네도 같이 즐기면 되잖아.
1: 같이 즐겨.
0: 엄마가 여기 얼마나 오고 싶었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대잖아.
1: 맞아.
0: 자, 0877님 보라 보는데 사전 MC 분이 너무 잘생겼어요. 어? 야, 야 유성아 일로 와봐. 여기 앉아 봐봐 여기.
2: 일로 와봐, 일로 와봐.
0: 야 이런 문자가 거의 오지 않는데.
1: 아, 태균 형이 지금 우리 사전 MC를 하고 있는 MC 분을 좌석에 지금.
0: 아니 예, 앉아봐, 좀 앉아봐. 인터뷰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 아, 사전 MC로 현장에 이제 광고 나오고 노래 나오고 그럴 때 예. 여러분들이 계속 즐겁게 하고 선물도 쏴주고 하는 거잖아요.
1: 네.
0: 네 소개 좀 한번 해.

0: 봐요.
1: 와,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던 일이 이렇게 실제로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네, 현재 현장 MC로 일하고 있는 김유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아, 유성이.
0: 아니, 너 잘생겼다고 문자가 왔어. 0877님한테 한마디 해.
3: 0877님.
1: 아, 0877님. 아, 현재 현장에 있으신 분들.
0: 아니, 아니, 보는 라디오로 보고 있어요.
1: 보는 라디오로. 아, 네, 감사합니다. 오래 사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0: 자,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2: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우리 0877님. 한테
1: 네, 감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0: 제가. 여자친구 있어요?
1: 아, 여자친구 없습니다.
2: 지금 싱글로.
0: 싱글이에요, 싱글이에요. 여러분들
2: 싱글입니다.
0: 보는 라디오 쳐다보시고.
2: 예예. 예, 예.
1: 자, 오, 자, 축하드립니다. 껌!
0: 껌!
2: 역시. 좋죠.
0: 열심히 씹어주세요.
2: 열심히 씹으면서.
0: 아, 이렇게 뭐 마이크 한번 이렇게 된 순간 그냥 가기는 아까우니까 저 우리 3, 4부 예고라도 좀 해주고.
2: 아, 왔어요. 좋다 좋다 좋다.
0: 자, 한번 해봐요.
1: 네. 3, 4부는 대한민국의 중간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중간만
4: 가자!
1: 자, 누가 뭐라 해도 운동을 하고 있는 몸매.
0: 너 말이야, 너.
1: 아, 저...
2: 몸도 좋아. 몸... 아, 저요? 예. 네. 저... 오! 까드락, 까드락.
0: 까드락.
2: 까드락, 까드락. 까드락.
1: 마라톤을 아무리 해도 살이 절대 안...
2: 까드락 까드락. 마라톤에도?
1: 네. 네, 마라톤을 아무리 해도 살이 절대 안 빠집니다. 왜? 그만큼 때려 먹었으니까.
0: 잘한다
2: 잘한다 잘한다.
0: 그래서 또
1: 네, 요요의 상징, 요요의 아이콘 개그맨 강재준 씨가 올 겁니다.
2: 우리 재준 씨.
0: 그리고
2: 자, 2부에는 행번행전 노래 에어부르기가 있습니다. 균디, 요일디랑 같이 노래 부르고 싶다면 지금부터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방송놈들이 만족할 때까지 가사 음정 박자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백화점 사부가 정립! 자, 신청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고일라는 노노.
0: 예.
2: 네, 릴라 노노.
0: 여보, 이거 왔으니까 샵에 공치질 50번 배고 이거 네가 하고 가.
2: 하자.
1: 와, 영광입니다. 아까 연습했죠? 자,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샵에
5: 공치질! 50번!
1: 김문자!
5: 대박!
1: 합쳐서!
0: 지금은 솔로인 현장 MC 유성이었습니다.
2: 예.
0: 자, 컬투쇼 1부는요, 고추처럼 화끈한 충북 괴산에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괴산 빠빠빨간맛 페스티벌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요.
2: 광고요.
0: Here we go.
2: Here we go.
6: 클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8: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가면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선거 홍보물 다들 왜 에즈랜드야?
6: 상상하던 모든 인쇄가 팡팡 터지는 곳 에즈랜드 스티커 끝 주가 있는
5: 국민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6: 명함 패키지 다 되는 랜드 인쇄의 월드는 역시 에즈랜드
7: 흑표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 침대

0: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1: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6: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6: 방탄 꼭지, 방탄 꼭지.
8: 아직 한 번 남았다.

0: 다시 들어도 또 재밌어.
1: 다시 들어도 정없이 터지는 바로 그것을
0: 걸출쇼 레전드 사연, 레전드 사연의 꼬리를 물고 문자 주제를 드리는 그런 네. 시간입니다.
2: 렛고 렛고
0: 렛고 렛고. 뭐 여러분들도 뭐 한두 개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걸출쇼 사연들을.
3: 그럼요.
0: 그래서 몇 개씩 막 연달아서 예. 듣고 막 또 듣고 자다가 듣고 웃다가 잠이 들고 막 그런 분들 너무 많죠.
1: 노트북에 그 묶어놓은 것도 있어요.
0: 아, 예. 엄청 많죠. 엄청 많죠. 웃다가 잠이 든다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 레전드 사연. 지금은 레전드 사연 한 편 그중에서 한 편을 다시 듣고요.
1: 예.
0: 그 사연의 꼬리를 물고 문자 주제를 드리면 그 문자 주제에 맞게 여러분들 문자를 보내시면 거기에 맞는 상품을 드리는 것까지 순서가 되겠습니다.
1: 야, 좋습니다. 자, 어떤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곽범 씨 가 소개해 준 사연이라고 합니다. 컬트쇼 레전드 사연 다시 듣기 가자.
4: 그렇고 그런 사이니까 그렇고 그런 사이니까 박혜영님 여자분이시고 네? 친한 언니 이야기예요. 50대 노처녀인 친한 언니는 호섭이라는 8살 연하 남친을 사귀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남자친구랑 다니다 보면 누나 동생 사이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둘이 있을 때는 일부러 더 귀엽고 애교 있게 말하고 다녔대요. 나이는 많아도 누나 소리 듣기 싫더래요. 하루는 마트에서 만두 시식을 하면서 남자친구가 서로 먹여주고 했나봐요. 언니가 남자친구에게 호서방 호서방 이거 먹어방 하면서 먹여주고 있는데
0: 이응을 붙여서
4: 네, 귀엽게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시식 코너에서 일하시던 분이 얘기하시더래요. 어이구 두 분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이세요. 야 장모님이랑 사위분이 이렇게 사이 좋은 건 처음 봐요. 애교 있게 말하느라 호서방 호서방 하다 보니 오서방으로 들렸나 봐요. 충격받은 언니는 다시 남자친구를 이름으로는 안 부른대요.
0: 8살 연하 남친이라 네. 장모님하고 사위로
2: 호서방
4: 호서방
2: 호서방
5: 아니
2: 호서방
5: 이게 그렇게 막 레전드급은 아닌 것 같아요.
2: 호서방 호서방
1: 레전드급은 아니지만 예, 재밌었어요.
0: 재미는 있습니다. 예. 자, 그렇고 그런 사이니까 문자 주제를 알려주셨어요.
1: 네, 오늘의 사연을 듣고 번뜩 생각이 나서 정해버린 주제.
0: 주제
1: 지나친 애교는 주먹을 부른다. 과한 애교 때문에 욕먹었쩡.
0: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편한테 예. 혀를 반쯤 접고 본인 이름을 스스로 부르면서
2: 대준이는요 오늘 삼겹살이 먹고 싶어요. 사줄 거예요. 나랑 먹으러 갈 거예요.
1: 그 정도 흔들면 목 디스크 오겠는데요 이렇게.
0: 무리한 시도를 했다가 남편이 에이씨 그때부터 못한 욕지거를 하는 바람에 사이만 멀어졌던 요딴 사연들. 남자분들도 애교 부르는 사람 많잖아요.
1: 아, 그렇죠. 애교 나 부르시지 않나요?
0: 꿈꽃도 꿈꽃도 무더워 기진 꿈꽃도.
1: 아, 그 정도면 귀신 도망가겠어요.
0: 예. 예. 그딴 애교.
1: 저도 이제 어머니한테 애교를 부렸다가
0: 어떻게 어떤 식으로?
2: 아, 엄마는 깨끗이 막내한테 귀엽지 않냐?
1: 그랬다가 어머니가 야가 나이 먹더니 와 이러노. 정말 측은하게
2: 정말 손이 오그락지가 됐다. 응, 우리 엄마 사장이요 이랬다가 욕 먹었습니다.
0: 예. 애교 부렸다가 거의 죽을 뻔했던 그런 네네. 상황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샵의

0: 셰셰
1: 50만.
2: 아 정신 안 차려요 여러분들. 네. 그럼 다시.
1: 네 다시 가겠습니다. 샵1077 50만 긴 문자
3: 100만
1: 합쳐서
2: 150만
1: 고릴라는
2: 무료. 자 오늘 여러분의 문자가 딩동댕하고 소개가 됐다.
1: 네.
2: 그러니까 세 분 이상 재밌게 웃었다.
1: 음흠.
2: 네 그러면은 바로 오빵 오빵
1: 오빠, 오빠, 오빠,
2: 오빵 오빵 느닷없이 그래서 준비해버린 선물 크림빵 6개
1: 야호
2: 5개도 아니고 6개!
1: 6개!
2: 옷빵이면 5개인데
1: 그렇죠.
2: 한 개를 더 주는 거지?
1: 하나 더 주는 거죠. 추억을 담은 담백한 크림으로 따뜻한 온기를 느끼세요.
2: 크림빵! 네. 크림이 가운데만 몰려있어.
1: 네. 몰려있어. 그래서 약간 떼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발라가지고 먹어야지.
2: 착불로 보내드립니다. 착불로.
1: 착불로 보냅니다.
2: 아 처음에 제일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어렸을 때
1: 네.
2: 정말 깜짝 놀랐어. 크림빵인데 배워 먹는데 크림이 없는
1: 없어.
2: 거야. 우와 이거 왜 크림이 없지 이렇게 떼봤더니 가운데
1: 면에 있어요. 예.
2: 예.
1: 그래 빨리 빨리 가죽으로 발라야지 이렇게.
2: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1: 그렇습니다.
2: 자 노래 하나 들을 동안에 과한 애교로 여러분들 당황하게 만들었던 곧다른 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노래 하나 듣고 올 동안 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FX의 A Two,
2: U Two, FX 함수 가시죠. 함수 가수.
1: FX.
2: FX.
1: A Two.

0: 자, 잘 들어버렸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FX의 츠. 아, 딩동댕 이렇게 제가 이렇게 치면은 크림빵 6개를 착불로 받게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정정임 씨 거부터.
1: 네. 자, 사고 싶은 옷이 있어서 남편 엉덩이를 한 대 때리면서
0: 톡 때리면서
1: 애교를 잔뜩 뿌리면서 우리 남편 엉덩이도 이쁘당 했는데

0: 근데 뒤돌아보며 쳐다보는 사람은 바로 시아버님.
1: 아하.
0: 얼마나 민망하던지 뒷모습이 너무 똑같아요.
1: 어... 이게... 그렇다면 내 엉덩이도 예쁘단 얘기냐? 며느라기야.
0: 아가, 내 엉덩이 예쁘니?
1: 예. 쟤네야 나 닮아서 저래요. 드릴게요.
0: 드리고요.
1: 자, 박계월 씨.
2: 팀장님이 어려운 업무를 맡기시길래
1: 이 사람 미쳤나? 팀장한테 왜 이러지?
2: 그러니까. 왜 나만 시켜요? 아 싫어 싫어
1: 했다가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니야. 그 회사가 장난이야 지금.
2: 엄청 욕을 먹었어.
1: 아, 욕 먹지 당연히.
0: 근데 대단한 용기긴 하다 그죠?
1: 그렇죠.
0: 상사한테 네, 상사한테 한
2: 거. 왜 나만 시켜요? 아 싫어 싫어.
0: 우리 노시연님 백화점에서 남편한테 온갖 애교를 부리며 지갑 좀 사달라고 조르고 있었는데
2: 지갑 좀 사주세요. 자기야 나 지갑 하나만 사주면 안 됐어?
0: 지나가던 아주머니께서 아유 새바닥에 벌을 쏘였나 하시더라고요.
2: 새바닥에 벌을 쏘였나 뭐 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0: 왜 저래?
1: 새바닥에 벌을 쏘였나?
0: 혓바닥이 고장 났나 봐.
1: 0370님
2: 연애할 때 남친에게 오늘 밤엔 내 꿈꿍 내 꿈꿍 했더니 옆에서 엄마가 네 남친한테 내일 아침에 로또 사라고 해라. 꿈에 돼지 나온 거니까 하는 거 있죠? 근데 그 주에 5만 원 당첨됐어요. 야호! 아, 진짜 돼지 꿈이었나 봐요.
0: 어쨌든 좋은 거네요.
1: 네. 네.
0: 박예지 씨. 누르면 소리 나는 곰돌이처럼 애교를 부리고 싶어서 남친한테 도도도도도 다 달려가가지고 손바닥을 보여주면 눌러방 하고 누르자마자 I love you 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남친이 피식 웃더니 내 것도 한번 눌러봐 하면서 손바닥을 내미는 거예요.
2: 아 뭐야 아 뭐야 애교쟁이. 손바닥을 누르자마자
0: 방구를 박박박박박 지금은 남편이 됐네요라고.
1: 예. 예.
0: 재밌네요.
1: 행복의 드리고요. 버튼을 누르셨군요.
0: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0766님 남편이랑 샤브샤브 집에서
2: 뜨거워 호 불어정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뒷테이블에서
1: 에이 밥맛 떨어지게
0: 진짜로?
2: 그러곤 나가셔서 직원들이랑 손님들이 다 쳐다봤어요. 뜨거워 호야 호야 부려줘.
1: 에이 밥맛 떨어지게. 에이 가이.
0: 아이 너무.
1: 와 이 사람도 그냥 예. 비위가 장난 아닌가 보다.
0: 드리고요. 5183님 유치원 교사입니다. 너무 이뻐하는 아이랑 대화하면서 우리 태균이 그랬죠요. 주말에 잘 보냈죠요. 그랬더니 아이 왈.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파요?
1: 아, 아이가 많이 성숙하네.
0: 우리 선생님 오늘 많이 아프신가 봅니다.
1: 자, 3044님.
2: 저희 시아버지께서 완전 무뚝뚝한 옛날 분이신데요. 어버이날 제가 과하게 애교를 부리고 팔짱까지 꼈더니 아버님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셔서 급하게 응급실로 가셨어요.
1: 우와 어떻게 두드러기가 나
0: 두드러기가 나
1: 그런 거에 알러지가 있으신가 아하. 보다. 약간 그 민망한 거 못 견디시는 거 막 아
0: 빨리 나으셨겠죠. 네 드리고요. 부연재 씨 언니한테 용돈 좀 받으려고
2: 언니야 나 용돈 좀 주쨍이야 하면서 눈 깜빡깜빡 애교 부렸거든요. 언니가 눈 아프면 안약 사너라고 옛다 2,000원 던져주고 갔어.
0: 너도 눈이 고장났니? 하고 예.
1: 최은숙 씨
2: 친구들이 남편하고 통화하면서 오빵 오빵 오빵 하길래 저도 마음먹고 전화해서 오빵 오늘 저녁 뭐 먹을래? 했더니
1: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하고 뚝 끊어버렸어요. 안 하던 짓 하니까 그렇지.
0: 그러니까
1: 얼마나 놀래요 남편들.
0: 놀랬네요.
1: 예. 자, 또 읽어주세요.
0: 5586님 드라마에서 거품 키스 장면이 나와 한참 유행했어요. 그
1: 거품 키스
0: 그 먹었을 때 여기 거품이 이렇게 묻어가지고
1: 그게 이제 저기 어디 시크릿 가든
0: 시크릿 가든
1: 시크릿 맞아요. 하지원 씨랑 네. 이제 현빈 씨가
0: 길라임한테 이렇게
1: 길라임 네. 이렇게
0: 해서 거기 한참 유행할 때 빵 먹다가 입술에 잼 묻혀가지고 남편한테 입을 이렇게 쭉 내밀었는데 남편이 행주로 제 입을 닦아버렸어.
1: 예, 뭐 이런 걸 묻히고 그냥 먹어.
0: 칠칠 맞다 칠칠 맞아. 그래서 이렇게
1: 우리는 2부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심혜진입니다. 파워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1999년부터 심혜진의 시네타운으로 여러분과 6년 가까이 함께 했었는데요. 매일같이 만나서 그런지 그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함께 있던 이 공간에서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니까 정말 반갑고 정말 뭉클하네요. 그때도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는 이 자리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내일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혜진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드립니다. 아, 백화점 상품권으로 선물을 드려요. 아, 29만 7천원짜리 쇠땡이가 돌아간다. 돌리고 잡고 후드러 빼고 돌아가다 보면 아, 1, 2, 3, 4, 5, 6, 7, 8 랜덤으로 보내가 나오고 끝자리가 있지만 사람한테 전화해서 노래 여기까지 성공하면 상품을 받게 되는 도안 찍어 가재 잡고 늦었고 매부적고 꽉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동전 줍는 행번행전 시간이 돌아왔어요.
1: 자, 노래 이어 부르기를 할 거예요. 우리 욜디와 균디가 노래를 부르다가 딱 끊어짐부터 여러분들이 이어서 멜로디와 가사를 최대한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2: 그렇습니다.
1: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빠밤 시간이 돌아왔군요. 다 입을 맞춰서 방청객 여러분들 모두 빠밤을 외쳐주십시오. 노래를 맞추면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보장 빠밤. 선물 보장 빠밤. 누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익명 보장 익명 보장.
2: 자, 미션 성공할 때마다 쭉쭉 만 원씩 적립됩니다. 최대 적립금은 10만 원까지고요. 3명이 성공하면 성공하신 분들 모두

0: 3만원. 7명이 성공하면 전부 7만원. 빨리 살려보세요. 10명이 성공하면 10만원. 단 실패하신 분들은 선물이 없습니다.
1: 선물이 없어.
0: 너 선물 소셋. 너무 슬퍼. 최대한 틀리지 말고 빠르게 많은 분들이 맞춰야겠죠. 지금 도전하세요. 놀라셨어. 지금 도전하세요. 전화를 받으면 꼭 여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시고 노래를 잘 몰라도 뭐든 그냥 불러 제껴 주세요. 지금 연습하세요.
1: 지금 도전하세요.
0: 김태규는
2: 잘생겼다.
0: 우와 우와
1: 나이스. 제 선물 줘라.
0: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1: 이야, 네. 너무나 감사. 당당하게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네. 잘생겼다.
0: 야, 처음 있는 일이었어.
1: 적으로 저는 잘생긴 예. 연예인이 되어버렸습니다.
0: 좋습니다. 오. 자. 원래 빰태균 이렇거든요. 빰균.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1: 나이스.
0: 릴라. 우리 릴라 인형 선물로 드립니다.
1: 자, 그럼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한테 전화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0: 네.
3: 달디달고
0: 예예예 맞죠. 예, 반장이다. 예.
1: 이렇게 하면 이제 10,000원 적립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예, 이렇게 맞춰주시면.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 신청도 안 하고 전화를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짓이죠.
0: 그렇죠. 이상한 거죠.
1: 문자를 보내놓고 나서 예. 뭐 전화를 기다리십시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번호 돌려주세요.
0: 갑니다. 첫 번째 번호. 첫 번째
1: 번호. 여러분의 끝번호를 외치세요. 몇 번.
0: 자, 전화번호. 첫 번째 끝자리 번호는요. 9번.
1: The first number is number 9. 9번입니다. 비둘기 넘버.
4: 땅에 떨어질 거 다 쪼개 사 먹어야지.
5: 여보세요?

0: 싶은
1: 행운의 여신
0: 좋아하는 날에
1: 말해봐
2: 이니퍼야 럼.
3: 자, 이분 서울 동작구에 취직한 친구보러 창원에서 상경했는데 친구 퇴근하는 동안 혼자 라디오 들으면서 놀고 있었다고.
2: 야, 창원에서 오셨는데 전화까지 연결됐네요.
1: 네. 네.
2: 아, 기분 좋아요?
1: 네, 좋아요.
2: 서울 오니까 좋아요?
1: 네, 좋네요.
3: 좋네요.
2: 좋네요.
3: 좋네요.
2: 좋네요.
3: 서울 오니까 네. 좋네요.
2: 연예인 두 명이랑 네. 통화해 본 적 있어요?
1: 아니요, 없어요.
3: 그래서, 아니, 오늘 보통 서울 올라오면 뭐 하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2: 오늘 뭐 계획 있어요? 네.
1: 성수동 갈 거예요.
3: 아, 성수동. 아,
2: 핫한데 가네. 핫한데. 아,
3: 핫플레이스.
2: 네. 핫플레이스 가네. 네. 그래.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은? 끝났어요. 예. 예. 성수동 잘 가요.
1: 예. 네, 정말 해서 영광입니다.
2: 예, 예, 예. 알겠어요. 예.
3: 재밌게 노세요.
1: 감사합니다.
2: 네, 자, 만원 정리.
3: 만원 정리. 예,
2: 왜 망설여? 망설이기를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지.
3: 자, 두 번째 번호 갑니다. 두 번째 번호. 두 번째 번호.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끝자리. 자, 이번에 나올 두 번째 번호는 3번입니다.
2: 3번. The second number is number three. Number three. 누가 넘버 3리래?
3: 3번.
2: 33. 삼삼하고 삼삼삼.
4: 여보세요.
5: 어, 왜 그러세요? 괜찮아. 네. 괜찮아요?
4: 아, 네, 괜찮습니다.
5: 고셀라.

0: 오직
1: 그대만
0: 오직
2: 그대만 아니에요?
0: 오직 하는 말이 아니야 난 변하지 않아 오직
1: 너만 바라볼 거야
0: 내 무슨 노래야 너만 바라볼 거야 난 그럴 거야
3: 아, 이분이 지금
0: 노래 음을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3: 이분이 지금 가스 점검차 다니는 중인데 비는 오고 고객님 기다리는 동안 노래 부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0: 그 멜로디를 정확히 한번 다시만 불러주면 가사는 맞았거든요.
1: 네.
0: 준비된 거야?
1: 네.
0: 난 변하지 않아 오직

0: 오케이 오케이. 어, 잘했어요.
1: 감사합니다.
2: 가수 정금차 어느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1: 중구입니다.
0: 중구. 서울 중구. 아하,
3: 중구.
0: 아, 가수 정금 많이 힘들 텐데 비 오는데 그죠?
1: 네, 감사합니다.
0: 고생 많으셨. 예, 예, 끊을게요.
1: 네.
0: 예, 예.
1: 네네, 감사합니다.
3: 예,
1: 감사합니다.
3: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0: 예, 매듭을 지셨어요.
3: 그렇어요. 예, 예.
0: 자, 자, 2만 원 정리.
3: 2만 원 정리. 다음 번호 갑니다. 다음 번호. 자, 다음 번호 갑니다. 다음 번호는요.
0: 4번.
3: 4번.
0: 8번. 8번입니다. 끓는 번호죠.
2: 8888. 아, 뜨거워. 아, 뜨거워.
0: 100도씨 넘버. 그렇죠. 8번.
2: 8888888. 왼팔 오른팔.
4: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0: 너 때문에 안 받는 거야 전화.
3: 아니 하필
0: 왼팔 오른팔 해갖고 지금.
3: 하필 제가 애드립을 했을 때 네. 전화를 안 받으셨네요.
0: 자 갑니다.
2: 내 팔 네 팔.
0: 다른 테이블로.
2: Another number eight. 네. 팔흐희년. 팔.
0: 전화 받아요.
5: 여보세요.
2: 하늘 하늘.
5: 뭐야?
3: 이건 너무 조롱인데.
0: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이 노래 알죠?
5: 여보세요?
0: 허니!
2: 어 허니!
5: 여보세요?
0: 허니! 어 허니! 그 뒤를 이어서 그 뒤를
5: 이어서 펄트씨?
0: 야 그러니까 아이 빨리 해요 뭐 하는 거야?
2: 허니! 어 허니!
5: 오 허니
0: 그 뒤 그 뒤로 날
5: 새
0: 어?
5: 뭐예
0: 예? 이봐요
5: 아아 아, 예 잠시만 차 좀 세우고요
0: 뭐라고요?
5: 차 좀 세우고요
0: 아 운전하고 있었어
3: 운전하고 계셨나봐요
0: 운전하면 안 돼 위험해요
3: 예, 위험하니까 예, 위험해요.
0: 자 다시 다른 8번으로 가겠습니다.
3: 다른 8번으로 갑니다. 아쉽네요. 이거는
0: 운전하면서는 이제 맞습니다, 아시잖아요, 멈춰야 돼. 멈춰. 네. 멈추든가 아니 블루투스로.
3: 그렇죠. 흔히.
0: 흔히. 네.
2: 하네.
3: 암탉 좀 넣고.
2: 하나.
5: 하네.
2: 하네. 하네.
5: 하네. 뭐지?
0: 라디오를 좀 꺼주세요 라디오를 자 갈게요 다시
2: 하니 어 하니
5: 많이 보고 싶어
0: 그 무슨 노래야
3: 음이 이상한데
0: 음이 너무 이상해
3: 다시 한번 해볼게요
2: 하니 어 하니
5: 많이 보고 싶어
3: 아 이렇게
0: 이 노래를 아예 몰라요.
5: 네
0: 가사는 안 해
3: 가사를 맞았어요
5: 어?
3: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점점 올라가는
0: 올라가는 거잖아 지금
2: 하니 어 하니
5: 많이 보고 싶어
3: 점점 정말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점점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 대단합니다
0: 아 너무 웃긴다
2: 많이 보고 싶어
3: 아 많이도 들렸어.
0: 어 많이 들렸지.
3: 많이. 자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0: 자 8번 더 하나 받아요.
2: Honey, oh honey,
5: 많이 보고 싶어.
0: 아 오케이 아, 오케이.
2: 많이 보고 싶어.
0: 이렇게 가졌지 그지.
2: 많이 보고 싶어.
3: 자 3번은 정리
0: 자, 다음
3: 자 갑니다
0: 번호.
3: 다음 번호
0: 자 next number
3: 다음 번호는요
0: is right last number is
3: 4번
0: number 4 4번입니다
3: 4번
0: 구매 강요 넘버죠
2: 4 어차피 살 거야 4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거 4 새송 만들어질 뿐이야 사사사 응 지금 이 기회야 사사사 할인할겠어
0: 열심히 돈 벌고 있는 거예요
3: 오늘 또 많이 배웁니다

0: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여보세요?
3: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때가 나의 전부일 거란 생각은 마.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어려 보여도 난 괜찮아. 나는

0: 엄마도 조금 눈이 안 좋으시고
1: 아이고, 해가지고 편찮으시고.
0: 조금 네, 편찮으시고 언니가 또 차이고 해가지고
2: 차이고가 이별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0: 네, 아니 예. 혼자 좋아하다가 혼자 차였어요.
1: 아 혼자 짝사랑하다가.
0: 네네네.
1: 아 짝사랑 고백을 했는데 차인 거야?
0: 네, 고백을 했는데 차.
1: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뭐 네.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더.
2: 언니가 나이가 네. 어떻게 되세요?
0: 언니요 좀 많아요.
1: 어 몇 살인데?
0: 47.
2: 많이
1: 아유 아. 맞네요.
2: 아니 아까까지 괜찮다면서
1: 아 괜찮죠. 예, 예, 예. 괜찮은데 이제 예, 그래도 회심의 어떤 고백을 해보던 건데
2: 그죠 그죠.
1: 그러니까 아픔을 같이 하면서
2: 네.
1: 예,
2: 네.
1: 언니가 모태 솔로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0: 솔로 기간이 좀 길었었어요.
1: 아 그랬구나.
0: 네네네. 네, 네. 아이고
1: 본인은 그러면 남자친구
0: 저 결혼했어요.
2: 아
1: 그러니까 예. 언니랑 닮았어요?
0: 아, 예, 조금 닮았는데 성격은 좀 달라요.
1: 성격은 달라요.
0: 네, 네.
1: 그리고 언니가 그 왜 차인 것 같대요?
0: 조금 귀차니즘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부지런하지를 못해가지고 차인 것 같대요.
1: 부지런하지 못해서 차였다고요?
0: 네, 네.
1: 어, 나 오빠 이렇게... 나 너무 좋아요. 너는 부지런하지 못해서 안 돼. 넌 부지런하지가 않아.
2: 넌 참 게으르구만.
1: 어, 그래 잘 되길 빕니다 언니.
2: 예,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그러니까 예 축하드리고요.
0: 네네네. 네, 네.
1: 언니한테 화이팅하라고 좀 전해주세요 언니한테. 네.
0: 언니 꼭 언젠간 연애할 수 있을 거야.
1: 언젠가라는 말이 뭐예요? 조만간이라 그래야지.
0: 네, 꼭 조만간 연애할 수 있을 거야.
1: 그래 언니 부지런해야 돼.
0: 컬투쇼 잘 보고 있거든요.
1: 네네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1: 언니 화이팅.
2: 네, 언니 부지런하세요.
0: 네. 네.
1: 남자를 만나려면 근면성실해야 돼.
2: 예, 아, 그렇네요. 예. 아니, 본인 인연 있으신 분들 만날 거예요.
1: 자, 이렇게 해서 네. 4만 원 정리.
2: 갑니다. 다음 번호. 다음 번호 갑니다. 다음 번호. 다음 번호. 자, 전화번호 다음 번호는요. 2번입니다.
1: 충청도 전라도 넘버 2번.
2: 2번.
1: 2번
3: 여보세요?
2: 내꺼 하자

0: 갈게.
1: 어, 그렇지.
2: 맞아. 왜? 아, 틀린 줄 알았어요, 제가.
1: 예, 그래서 5만 원, 정리.
2: 자, 빠르게 갑니다. 빠르게 다음으로.
1: 자, 몇 번, 몇 번. 자, next number is number 1번입니다.
2: 1번.
1: 아, 1번입니다. 1번. Number 1.
2: It's time number 1. 기세가 느껴진다. 내가 무조건 1번 할 거야. 나 1등 할 거야. 자, 1번.
1: Number 1. 1번 전화 빨리빨리 받아야지
2: 다음
1: 명이 예.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0: 여보세요?
2: 마리아 아베 마리아 저 흰 그룹 끝까지 날아 마리아 아베 마리아 거친
0: 바다
1: 바다 아니야.
2: 어, 바다에 관련된 거예요.
0: 파도.
2: 예예. 예.
0: 거친 파도 속을.
1: 속을 아니야.
2: 파도. 파도. 아. 파도 속이요.
0: 파도.
2: 네 파도.
1: 뭐 스피드 퀴즈예요 이게 네. 지금?
2: 파도 맞습니다.
0: 거친 파도 끝까지.
1: 아니야 아니야. 노래를 해야지 노래. 네.
0: 거친 파도.
2: 저희가 텐션을 많이 올려놨는데.
0: 아니 네.
1: 예. 이렇게 하고 이제 거친.
2: 거친
1: 파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텐션이 떨어지잖아요.
2: 마리아 아베 마리아 거친
0: 파도 끝까지
1: 파도 솔라 시도
0: 거친 파도 따윈 상관없이
1: 그렇지!
2: 자 6만원 정리.
1: 정리! 빨리 한 번 더
2: 한 번 더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담보로 담보로.
1: 어, 7번입니다.
2: 7번. 럭키 7번.
1: 럭키 7. 럭키 7.
2: 예, 럭키 7.
1: V 발음 중요하죠. 7. 7. 7. 몇 분이 오셨어요? 두 분.
2: 두 분.
1: 7. 네 분. 네 분.
2: 럭키 7번.

0: 48분. 아,
1: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죠.
2: 아하.
3: 고객이 왜 신청을 했고 전화를 받을 수 없죠?
2: 자, 다른 세 번으로 갑니다.
3: Lucky 7. 두빗.
2: 자, 다른 세 번.
4: 여보세요?

0: 나와 함께 해주어.
1: 나와 함께 해주어.
2: 아, 죄송해요. 모르겠다.
1: 아, 죄송할 건 아닌데.
2: 죄송할 건 해주어. 요, 요. 나와 함께 해주어.
1: 아, 천천히 불러보세요.
2: 아, 기억이 안 나. 앞에 노래 좀 나왔는데.
1: 나와 함께 해주어.
2: 함께 해주어.
0: 그러니까 이 계절이.
1: 그쵸. 이게, 아유. 아.
3: 저희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1: 예, 다른 7번으로 갑니다.
3: 다른 7번. Another number 7. 7.
1: 아, 다른
3: 7번.
1: 어느덧 7번.
3: 여러분.
1: 나는 몰라. 자, 다른 7번.
4: 보세요.
1: 그...

0: 이 봄이 가기 전에.
1: 그렇지.
2: 자, 2분
1: 이렇게 해서 7만 원 정리. 자, 광고로 갑니다.
3: 광고요.
1: Here we go.
3: Here we go.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달걀국자 따라따꼬
1: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따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따꼬 치킨
2: 케어 원해요?
0: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강 케어를 원한다면
0: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0: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요즘은 서감 생소금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1: 안녕 안녕 서감이요.
0: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1: 안녕 안녕 서감이요.
0: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1: 안녕 안녕 서감이요.
0: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구이.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4: 하이마트로 가요.
5: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4: 하이마트로 가요.
5: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네일로요.
6: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0: 지금 그 방청을 하고 있는 딸한테 네. 방송을 듣고 계신 어떤 아버지분이 문자를 하나 보내셨어요.
1: 맞아요.
0: 네, 이거 네. 최열 씨가 직접 소개해서 8248님이시죠. 네,
1: 824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만삭인 딸이 방청하고 있는데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최열 씨가 말 좀 전해주세요. 부탁해요. 지금 방송 듣고 보고 있어요. 부탁합니다. 처음 말합니다. 딸에게 사랑한다고.
0: 오, 아빠가 사랑한대. 아빠가 사랑하는데 왜 이걸 처음 말해? 자주 해야죠.
1: 예. 어머니께서 눈물 훔치시고 계세요.
0: 예. 예. 어머니한테는 사랑한다고 많이 하나요? 어머니한테도 잘 안 해요? 아, 다른 데 계시는구나. 예. 아, 부산에 계시고 예. 떨어져 계시는구나. 예. 아버지가 아이고 그렇죠.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1: 네.
0: 예. 아내분과 딸이 아버지도 사랑한다 사랑하죠? 사랑한답니다. 예, 예.
1: 감동적이네요.
0: 아, 노래가 더 감동적인데요.
1: 예, 참 누구 노래인지 몰라도 정말 배경으로 딱이네요.
0: 네 노래죠?
1: 네, 황철의 예, 별이 되게.
0: 이 노래 듣고 우리는 3, 4부로 넘어가 있을까요?
1: 갑니다. 감동.

0: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3: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3: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즈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자, 여러분의 지금 뒷사실 걸으셔 3부의 문을 이어갑니다.
1: 3부.
0: 3부가 열렸어요.
1: 열렸습니다. 오픈 더 3부.
0: 예, 방송놈들이 또 특집을 갑자기 기획을 했는데요.
1: 아, 정말 대단합니다.
0: 지금 네. 그 영화관에 가서 극장에서 영화 보시는 분들 요즘 국내 박스오피스 1위가 영화 마이클이에요.
1: 마이클.
0: 마이클 잭슨.
1: 아, 마이클.
0: 일대기를 다룬 그 영화.
1: 예.
0: 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미국에서도 우리 마이클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1: 그렇죠.
0: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노래들이 다시 빌보드 차트 안으로
1: 올라오고 있습니다.
0: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무작정 질러보는 특집 컬투쇼 20주년 특별기회 컬투쇼 마이클 잭슨 노래 자랑.
1: 자, 마이클 잭슨 노래를 누구보다 잘 부른다. 마이클 잭슨의 딱둑질 호흡을 누구보다 잘한다. 자, 요렇게 지금 태균이 하는 것처럼. 자, 마이클 잭슨 노래는 누구보다 많이 불러봤다. 무조건 신청하세요. 문자번호 #108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컬투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메인 홈페이지에서 방청 신청 후기 탭을 누르시면 맨 아래 마이클 잭슨 노래 자랑 목록이 보입니다. 그걸 딱 누르시고 마이클 잭슨 노래를 부르는 영상까지 샤샤샥 첨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걱정 마세요. 방송국 놈들만 볼 거니까요.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아, 힘들어. 일단 특집 날짜는 6월 2일 화요일로 이미 저희가 정해버렸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만약에 잘 안 모이면 특집을 열어놨다가 몇 명이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확 접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1: 그렇죠.
0: 자,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맨입으로 노래 자랑을 하지 않아요. 너무나 잘했다, 반응이 너무 좋은 분 한 분께 잘했다.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께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를 따라하느라고 삭신이 쑤실 그분을 위해서 180만 원 상당의 최고급 리클라이너 소파를 쏩니다. 자, 눕혀져 이거 봐, 눕혀져.
1: 무중력 자세까지 되는.
0: 손으로 이렇게 당겨야 눕혀지는 거야? 이게 자동 아니야?
1: 자동.
0: 자동이야? 아, 선이 있네?
1: 네. 자동이죠, 자동.
0: 자동인 것 같아요. 네.
1: 리클라이너 소파.
0: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방청 신청을 하시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1: 네, 방청 신청 번호도 샵1.

0: 0088번 50원의 정보 영역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하게 지발려 간단하게 자기소개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40088번이고요. 5월 25일 다음 주 월요일에 컬투쇼 20년 특별기회 추억의 시호단은 모여라를 준비 중인데요.
0: 좋습니다.
1: 강산이 두 번 변한다는 20년 동안 컬투쇼가 여러분 2시부터 4시까지 매일매일 함께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한결같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0: 그렇죠.
1: 여러분이 안 들어도 나는 계속 떠들어요.
0: 그렇죠. 따드락 따드락.
1: 그래서 컬투쇼랑 연관된 추억들이 되게 많으실 거란 말이죠.
0: 그렇죠.
1: 그 추억들이 있는 분들을, 인연이 있는 분들, 컬투쇼로 인해서 벌어졌던 에피소드가 있는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방청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대체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올 수 있습니다. 평일이어도. 자, 이제 여러분 많이 신청하시길 바라면서
0: 아, 많이 외우셨나 봐요. 예, 예. 예, 많이 맵습니다.
1: 네, 캡사이신 참법이죠.
0: 예, 예. 아우.
1: 같이 샥 선물 줄 거야. 상품 안내하고 상품 안내하고 예, 우리 강재주 씨를 만나봅니다. 이쯤 되면 전 국민이 다 같이 따라해야 되는 여러분의 건강한 똥꼬 근력을 위해서 하는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똥꼬에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0: 몸이 움직이지.
1: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빼빼. 자 이렇게 여러분
2: 힘들어.
1: 이렇게 힘을 주면 그쵸. 엉덩이 근육이 뭉쳐지면서
0: 올라가죠.
1: 이 정도 올라가죠. 살짝 올라갑니다.
0: 살짝 올라가요.
1: 공부. 빼면 내려가고. 그렇죠? 자 여러분이 똥꼬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그럼요.
0: 좋습니다.
1: 왜냐면 급똥이 찾아왔을 때 되게 당황하거든요. 개들이 나오지 못하게 막으려면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놔야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평소에 안 그러면 나이 들어가면서 똥꼬에도 근력이 떨어집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나풀나풀 될 수가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1: 자, 네, 운동하세요. 자, 똥꼬에 힘을 줬다 뺐다. 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뺐다. 운동을 박자에 맞춰서 하면서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0: 갑니다.
1: 자동주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0: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드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 아민썸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0: 에머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1: 자연치 안을 지키는 닥터뮤니쉬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0: 베베스완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1: 국민유산균 딱 좋아해 청인에서 청인 멜라바이오틱스.
0: 언제나 세탁은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1: 에이펙 고기시 구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0: 아우 더워. 눈 건조 눈 건강엔 SU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 식품.
1: 디자인을 담은 바람 윌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0: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타린 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1: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참 숲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0: 치과 의사가 만든 구강 브랜드 구강탄탄에서 잇몸 유산균.
1: 이제 빨리빨리 하세요 여러분들. 운동 왜 안 하는 거예요?
0: 어 더워. 땀나기 시작했어요.
1: 네, 어깨를 올리는 게 아니라니까. 네네네. 네. 엉덩이에 힘을 주는 거라고요.
0: 네. 어우 더워.
1: 꽃배달 전문업체 컬투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0: 드립니다.
1: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따가 뺐다 줘줘 뺐다. 광고요.
0: 광고요.
1: Here we go.
0: Here we go.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7: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 이용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8: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9: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8: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0: 있어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7: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8: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세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9: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머리둘레. 머리둘레만 얘기했는데 왜 웃어?
1: 머리둘레.
2: 뭐 얘기도 안 했는데.
0: 참나. 머리둘레 61cm.
3: 와우.
0: 핵대도 다 내 거야.
2: 복근이 넣는 남자. 체지방 11%. 자기 관리 잘한 스타 넘버원.
0: 좋겠다. 이. 요요의 아이콘. 핫바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몸매 인플루언서.
1: 오, 멧돼지 멧돼지 멧돼지 소리야.
2: 멧돼지가 왔다. 평균 이상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간을 찾는다.
1: 대한민국 빅데이터 중간만 가자.
4: 아니 살찌니까 이게 더 잘 돼요.
1: 오~
4: 점점 리얼해지고
1: 진짜 멧돼지로.
4: 나중에 진짜 멧돼지로 변할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사람이 아니라.
1: 그럼 뭐 아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어 아빠가 멧돼지로 변하면.
4: 거기 왜 지금
2: 갑자기
4: 갑자기 형님
2: 형 너무
4: 아니 아들 얘기를 네. 갑자기
2: 안 받아주고 갑자기
4: 살 빼겠다 네. 갑자기 네. 아들 생각하니까 미안하네 아들한테 네.
2: 오늘 또 많이 배웁니다.
1: 네. 네. 네. 중간만 가자.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중간만 가도 예 네. 세상은 살기 좋아요.
2: 그럼요.
4: 네, 맞습니다.
1: 예. 네.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4: 맞습니다.
1: 중간이라도 네. 가자라는 네. 의미에서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자 근육돼지 멧돼지
4: 네.
1: 달리고 있지만 계속 살이 찌는 남자. 강재주.
4: 아, 네. 안녕하세요. 현저 아파 근육돼지 멧돼지 예, 계속 증량하는 개그맨 강재중입니다.
2: 아, 근데 지금 이런 문자가 와서 1833님께서 강재준님 네. 얼굴에 살이 빠진 듯합니다.
4: 아, 오늘 아침에 러닝머신 한 시간을 뛰었어요. 예, 되게 오랜만에 뛰었거든요.
2: 그래서 그런가 오자마자 평소와 다르게 먹는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4: 왜냐하면 먹으면 입맛이 돌아요. 그래가지고 한 시간을 뛰고 집이 이사했는데 연희동이랑 가까워가지고
2: 예.
4: 거기에 동태찜 대짜를 하나 먹었더니 알곤이 추가해가지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2: 지금 근데
4: 아, 그러면... 놀라 진짜 놀라세요 형님.
1: 아니 근데 혼자 대짜를 다 먹었다고?
4: 아니 은영이랑.
1: 아 둘이.
4: 아, 네, 네, 네.
1: 거기 저 조금 맵지 않아 거기?
4: 오 매워요. 맞아요.
1: 매운데 맛있어.
4: 계속 땡기는 맛이었어.
1: 맛있게 매운 맛.
4: 밑반찬도 아홉 가지나 나가지고.
1: 그러면 거기 그 양념에다가 밥도 비벼 먹었지 또.
4: 다 비벼 먹었지.
1: 아유. 네. 더 쪘다 더 쪘어 아주 그냥.
4: 그냥 원래는 안 뛰고 안 먹어야 되는데.
2: 지금 그러면 얼마나 찍으신 거예요?
4: 아 100이 넘어갔어요.
1: 아.
4: 네. 박수를 왜?
1: 축하드립니다. 100을 넘어갔답니다.
2: 100을 넘어갔어요. 예.
1: 안돼 안돼 지금 안돼 안돼
4: 지금 무게에서 하면 머리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1: 안 돼, 안 돼.
4: 지금 너무 무거워가지고.
2: 아 근데
4: 네, 좀 감량.
1: 백덤블링 안돼.
2: 정말 좋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100 몸무게 넘어갔다 했는데 갑자기 앞에서.
1: 100을 넘어갔으니까 백덤블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4: 백덤블링을.
2: 아,

0: 잘 맞추신 거군요.
1: 와, 네. 200 넘어가면은 이제 춤추시겠어요. 네. 예. 예.
2: 오, 둘둘팔님. 어제 망원동 쪽에서 강재준, 이은영 부부가 걸어가는 걸 봤어요. 재준님이 나 러닝을 하는데 오히려 예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야 하하 하시는데 은영님은 러닝 후 힘드셨는지 눈이 퀭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더운 날 운동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1: 와, 아 어제도 뛰었구나. 어제는 어떻게 뛰었냐면 집부터 서교동에 있는 부대찌개 맛집 있어요. 의정부 부대찌개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뛰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소세지 추가해가지고 예 밥까지 볶아 먹었던. 예.
2: 면사리 들어갔을 거 아니야?
1: 아 무조건이죠. 라면 면사리 들어가고 밑에는 또 당면이 자작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거를 면하고 당면하고 같이 젓가락으로 찝는 순간 텐션이 터지죠. 예. 아, 정말 맛있습니다. 예.
0: 사실 많은 분들이 건강한 이제 몸무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예. 그 체지방을 빼기 위해서 네네. 런닝을 하는데 그 칼로리보다 더 많은 칼로리가 들어가면 몸은 찝니다.
2: 그렇죠.
0: 예예. 예, 예.
1: 그게 저잖아요.
2: 증명을 하고 있는 거지.
1: 뜻 돌리고 얘기해요. 네, 나라고 얘기해도 돼요.
0: 예예. 예,
1: 예, 예, 예.
2: 운동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0: 그렇죠.
1: 제가 되게 중요한 표본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하면은 살이 찐다. 예. 왜 이렇게 숙연해지지?
0: 제 일은 지인한테 오신 것 같아요. 네. 권경혜님인가요?
2: 아, 김현성 씨.
0: 김현성 씨께서 제주나 서울서 춘천 향후회 한번 하자고 이렇게
1: 친구다.
0: 왔어요.
1: 예,
2: 아는 사람이에요?
0: 친구인가요?
1: 아, 친구 그 중고등학교 친구 같은데요.
2: 김현성.
1: 예, 예, 예, 예. 춘천 연예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2: 아니 연예인이 아니어도 향후회를 한번 하자는 거 아니에요?
0: 향후회.
1: 네, 네 좋죠. 저는 얼마든지 이제 준비가 돼 있어요.
2: 춘천 연예인이랑 친한 사람 누구 있어요?
1: 친한 사람이요?
0: 아니 춘천 연예인 누가 있어요 그러면?
1: 춘천 연예인은 네. 너무 많죠.
2: 누구?
1: 뉴진스 민지 씨랑.
0: 민지 씨.
1: 아, 근데 왜 웃어요? 그냥 물어봐서 대답한 거잖아요. 내가 그분이랑 친하다 그랬어요? 물어봤잖아요.
2: 오마이걸 승희.
1: 승희. 승희는.
0: 승희 씨.
1: 그 예능에서 많이 같이 했었어요.
0: 네네. 네.
2: 친해요?
1: 아니요 저는. 친하다고 생각해도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
2: 주로 아이돌들이 춘천 출신이
1: 네, 많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씨 초등학교 동문입니다.
2: 절대 향후회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1: 사실 제가 예능마다 나가서 이 얘기를 하면 기사가 많이 나요.
0: 손흥민 씨랑
1: 좀 불쾌하실까봐 걱정이 돼요.
2: 아유 뭘 불쾌해요? 네. 같은 동양이지. 네.
1: 동문입니다. 동문.
2: 동문이야. 나이가 같아.
0: 동문.
1: 아니 나이는 다른데 동문이 나이가 달라도 그거 아닌가요?
2: 동문이죠, 맞아요.
1: 동문. 저랑 한 열몇 살 차이 나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너튜버 빠니보틀.
2: 빠니보틀.
1: 빠니보틀 춘천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0: 요.
1: 예. 네, 그리고 개그맨 송병철 선배.
0: 송병철.
1: 예. 네, 고등학교 선배.
2: 배우 박지연 여자 배우
1: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노사연 선배님. 그 김나영 누나. 김씨.
2: 김씨. 네. 김씨가 그 춘천 출신이 야구 출신이야.
1: 춘천 고등학교 예. 맞아요. 선출이에요.
0: 엄청 많네요.
1: 예. 네, 엄청 많아요.
2: 예, 알겠어요. 예. 이제 자 다음부터 중앙만 가자 네. 코너를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철
0: 네.
2: 씨가
0: 네, 특정 주제를 놓고 과연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문 조사를 해보는 시간 중간만
2: 가죠.
0: 단 최대도 최소도 아닌 딱 중간의 생각을 찾아봅니다. 그 기준은 바로 저희 셋이고요. 이렇게 셋의 생각과 일치하신 분들 중 제일 많거나 제일 적은 분은 탈락. 딱 중간인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2등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2: 자 우리 첫 번째 도전 분야를 발표합니다. 자 우리 강재준 씨가 오랜만에 요요가 아닌 다른 내용의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바로 이사.
0: 이사.
1: 이사 같습니다. 이사
2: 재준의 네. 이사 에피소드를 들어보면서 네. 소소하게 떠들어볼 주제로 골라봤다고 합니다. 이사하면서 새로 장만하고 싶은 아이템은?
1: 오 이거 사 주는 거예요 저?
0: 아니 아이 이게
1: 얘기만
0: 말만
1: 네. 사 주는 줄 알고 또
2: 이사할 때마다 이거는 좀 바꾸자. 네. 이거는 좀 하나 사자 하는 거 있잖아요.
0: 요즘 정말 많이 사시는 거 있죠. 로봇 청소기.
2: 아 무조건.
0: 네.
1: 로봇 청소기 없으면 안 돼요.
0: 예. 집에서 굉장히 편리해.
1: 진짜 필요해. 네. 특히나 현조 침대 밑에 다니면서 먼지 다 쓸어 담는데.
2: 맞아요.
1: 진짜 좋습니다.
2: 요즘에 그 뭐 어디 브랜드 로봇 청소기는 그 강아지 키우신 분 개 똥도 가끔은 그걸 구분 못 해갖고 로봇 청소기 거기까지 다 치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집어 그 안 치우고 그거를 너무 개똥을 인식한대.
0: 이제 진짜? 그렇죠. 이제 근데

0: AI가
1: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0: 아, 그걸 밝힌 아, 네. 예, 예.
2: 저희 거는 이제 그 물걸레 청 로봇 청소기인데 예, 예. 패드를 지가 스스로 어느 정도 닦으면은 가서 교체하고 일회용 패드를. 아, 냄새가 안 나요. 네.
0: 아, 최신형 그 3단짜리 바뀌는 거.
2: 아니요. 이거는 인지도가 조금 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0: 아, 그래요?
3: 네.
0: 어, 좋은 거네요.
1: 아, 그리고
0: 네,
1: 뭐 다 쓰는 거 뭐 우리 주부님들 제일 좋아하는 거 식세기가 들어가야죠.
2: 아, 식세기.
1: 예, 식세기. 알아서 문을 탁 열어주잖아요. 맞아요. 다, 전날... 다 하면 물이 딱 열려. 아,
2: 전날 밤에 막 예, 안주 시키고 술 먹었을 때는 식세기만한 게 없어요. 다음날 설거지 할 때. 누구 왔다 가고 손님.
0: 아직 한 번도 안 써봐서 없어가지고.
1: 아, 요즘 AI 식세기는 그냥 다 끝나면 탁 문이 열려. 열려.
0: 아, 그리고 이제 안마 의자. 안마의자 안마의자 많이 들었어요.
1: 안마의자 있으면 좋죠. 에어프라이어도
0: 에어프라이어 보고 있어야죠.
1: 스타일러 있어야죠.
0: 스타일러.
1: 네. 그리고 건조기 있어야 됩니다.
0: 아, 건조기 아, 무조건 필요해요. 있어야
1: 돼요. 뽀송뽀송 아, 해야 돼. 수건 적어도 수건이 뽀송뽀송해야 돼.
0: 아일러 건조기. 네.
1: 예. 소중한 내 반스 건조기에서 아, 쫙 이렇게 아, 세균을 그렇죠. 해야죠. 그러니까
0: 밴드 좀 어 이렇게 늘어났나 근데 건조기 넣었다 빼면은 좀 작아져 있어요. 예, 이득이죠.
1: 예.
2: 건조기 넣었다 뺐어요 티셔츠?
0: 아, 살짝 줄어들어요. 약간 새 거 같아요. 어, 그래도
2: 근육이 큰 건지 어, 티가 예, 작은 건지.
1: 근데 이제 예. 이사할 때마다 꼭 바꾸고 싶은 건 TV 좀 바꾸고 싶어요.
2: 아, TV.
0: 요새도 TV 한 빔 프로젝터.
1: 어, 아, 빔 프로젝터도 좋은 게.
0: 빔 프로젝터.
1: 그 이동하는 TV 있죠. 방마다 이게 네. 끌고 다니면서. 예?
2: 아, 스탠바이.
1: 아, 어. 예. 예, 스탠. 아, 예.
0: 예. 예. 예. 예. It's me.
1: 네, 그렇죠. 예. 뭐 에어컨 바꾸신 분들 많죠.
0: 아, 네. 에어컨도 있죠.
1: 에어컨도 근데... 너무 잘 나왔고 요새.
2: 맞아요. 예. 근데 전세로 이사 갔는데 천장에 달려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1: 아, 아 여기 박혀 있는 거.
2: 네, 오. 그래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0: 어, 메리평.
2: 네. 네. 그리고 저기 저는 침대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안방에.
0: 아, 매트리스 중요해요.
2: 네, 허리가 좀 아파서.
0: 아, 매트리스. 네.
1: 침대 너무 중요하죠.
2: 네. 네. 네.
1: 아, 저도 이제 이렇게 리클라이너 되는 거.
2: 오, 아, 그걸로 오, 바꾸고 오, 싶어요.
1: 그거.
0: 무빙 되는 거. 이렇게.
1: 다리도 네. 올라오고. 이렇게 오. 내려갔다는 거. 나 아, 그거. 어, 그게 다리... 너무 좋아.
2: 오. 아 왜냐면 은영이 산후조리원 있을 때 침대가 그거였어요. 이 보호자도 그걸 같이 줬었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0: 너 침대에서 있어요, 너 침대에서 밥 먹으려고 그러지.
2: 어떻게 알았지?
1: 이렇게 일어나갖고 여기서 네. 먹고 또 다리
0: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맞아요. 다 먹고 바로 뒤로 이렇게 누우려고.
2: 그러니까 맥주 뭐... 먹다가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1: 새로 바꾸고 싶어 하는 분들 주부님들 보면은 그릇 좋아하시는 분들 그릇을 싹 다 바꾸고 맞아. 싶어 하시는 분들 있어요.
0: 맞아요. 네, 아, 그런 분들도 싶어. 있죠.
1: 뭐 냄비도 싹 다 이렇게
0: 네. 한번 그렇죠,
1: 그렇죠. 어, 바꾸면 기분 좋아지지.
0: 네.
1: 수저 세트 뭐 이런 아, 거 이런
0: 그렇죠,
1: 거.
0: 그렇죠. 수저 세트
1: 네. 한번 바꾸는 거 좋아하는 네. 사람이. 네. 식탁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
0: 식탁.
1: 식탁이.
0: 아.
2: 근데 비싼 것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요즘. 네.
0: 요새 네. 그 식탁이 4인용 됐다가 이렇게 빅 돌리면은 이렇게 막 여름에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옵티머스 프라임.
1: 너 저 인스타에서 봤지?
0: 그걸 이렇게 돌리니까 여섯 명으로
2: AI 아니야?
0: 아니 여섯 명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쵸 있죠?
1: 어 있어 있어 나도 어. 봤어 그거
0: 옵티머스 프라임
1: 그리고 뭐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커피 머신 요즘
0: 아 좋아요 아 예
1: 아, 네. 너무 잘 나온 예. 것들 많죠
0: 커피 머신 너무 좋죠
1: 소파를 바꿔야 되신 분이 있어요
2: 저요 저요
1: 그 지나갈 때 소파는 바꿔야 돼
2: 아, 네. 소파 왜 소파가 어 소파가 좀 커요 그래서 좀 작은 걸로 좀 예, 네, 바꾸고 싶어.
0: 아, 크면 좀 좋지 않나요? 소파 큰.
2: 사실래요? 저희 집에 있는 거? 싸게 팔겠습니다. 괜찮은 얼마... 거 가죽 소파인데. 네.
0: 아, 죄송해요. 아, 저 패브릭
1: 뭐 나눔 해, 나눔.
2: 예. 나눔이요? 예, 예. 아, 좀 비싼데.
1: 네, 그래. 그러면 그냥 계속 써. 너 살도 쪘는데 소파를 작게 만들면 어떡해?
2: 나눔하겠습니다.
1: 예.
0: 아, 감사합니다.
2: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1: 어, 냉장고, 세탁기 뭐 많습니다. 예, 공기청정기, 뭐 정수기,
0: 사운드바 또 민감하신 분들 있어요. 음악에. 이렇게.
1: 그렇지. 이제 정수기 하나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임대하든가 빌려든가 해도 바로 또 뭐 몇 달 있다가 신제품이 또 나와.
0: 맞아, 그러니까. 맞아요.
2: 어.
0: 네.
2: 전 근데 지금 신생 그 신세계를 느끼는 게 얼음 정수기를 태어나서 로망이었는데
1: 어. 했어.
2: 해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0: 너무 좋죠.
2: 열이 많아가지고 얼음을 좋아하거든요.
0: 네.
2: 딱 얼음물 딱 먹을 때는 막 하이볼 막 이런 거 먹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아요.
1: 다 먹는 얘기야.
2: 결국엔 진짜
0: 결국엔 다 먹는 얘기.
1: 못 먹는 게 없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2: 근데 얼음 이렇게 밤에 현주 잘 때 깨더라고요 소리가 좀 날 때.
0: 아,
2: 딱딱딱딱 할 때 뿌엥 소리 딱 나.
1: 그럼 미리 빼놓으면 돼. 그쵸. 미리 빼서 냉동고에 넣어놓으면 돼요.
2: 그 방법이 있네. 어, 몰랐어요. 오늘 그래서 하이볼 먹을게요. 네.
1: 2991 어, 네. 저는 이불이요. 이불은 낡아도 버리기가 쉽지 않아서 이사할 때 이불 교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이불도 한 번씩 이렇게
0: 맞아요.
1: 덮고 자고 깔고 자는 거니까 네. 이왕이면 좀 바꿔주면 또 새 기분이 또 들죠.
2: 네. 네. 여름 이불도 사야 되는데 이제. 네. 자 이수정님께서 저는 지난주에 이사했어요. 오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는 건조기가 너무 가지고 싶은데 가족들은 왜 사냐고 하네요.
0: 아 진짜
1: 건조기 있어야 돼.
2: 조건인데.
0: 네.

0: 있으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크죠.
1: 건조기가 네. 너무 좋죠. 뽀송뽀송하게 너무 좋아.
2: 맞아요.
0: 그리고 다 되고 나서 딱 바로 열어가지고 그 이불 감을 빨았는 걸 전부 다 몸에 이렇게 덮고 있어요.
1: 따뜻하잖아요.
0: 엄마가 뜨뜻하고
1: 겨울에 갖고 네. 너무 좋죠.
0: 좋아요. 뽀송한 느낌. 예, 네. 네. 아, 너무 좋아요.
1: 건조기는 하나 사주시죠, 이수정 씨 가족.
0: 예, 네. 네. 하나 네. 사세요.
2: 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사하면서 새로 장만하고 싶은 아이템은 무엇인지 보내주세요.
1: 요우.
2: 이사한다는 핑계로 그동안 사고 싶었던 살림들을 뒷일도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저질러보자라면서 용기 있게 쭉쭉 사재끼면 이것 같은 인생의 쓴맛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0: 아스브라.
2: 자, 한 문제당 기회는 한 번뿐, 여러 개의 답을 보내시면 안 되고요, 문자로만 받고 있습니다.
0: 으스브 예.
1: 씹어라 씹어라. 자, 샵에 우치우시면 김전은 100원입니다 노래 한곡 들은 동안에 이사하면서 꼭 바꾸고 싶은 거한 개씩 아이템 써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시크릿의 노래, 사랑한 무브.
0: 무브, 사람은 움직이는 거.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1등 외려 107.7
1: SBS 난 이제 DJ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2: 붐샤칼라
1: DJ도 웃고
2: 샤칼라
1: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쇼리 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실행하기 어려운 일을 비유할 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행동을 실행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인데요. 넓은 알프스 초원에서 방목되는 소들의 위치를 쉽게 알기 위해서 소의 목에 큰 방울을 단다고 합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면 소가 어디에 있는지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방울소리가 소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서 소의 복지를 위해 소 목에 방울 다는 걸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는데요. 스위스의 전원 풍경을 대표하는 문화지만 현대에 동물 권리에 대한 인식이 변하면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핸드폰에서 손 떼세요.
1: 손 떼!
0: 문자는 마감됐습니다.
1: 마감!
0: 3시 31분 46초까지 보내신 분들만 인정! 아!
2: 이제 시원하다.
3: 이제 됐어.
0: 일주일에 한번 이거 하려고 방송합니다.
3: 네, 이제 됐어.
2: 속 시원해.
3: 이제 됐어, 이제.
0: 이사하면서 새로 장만하고 싶은 살림 아이템은 최근에 저는 이거를 바꿨거든요.
3: 네.
0: 아, 이제 너무 거실 분위기가 싹 달라지더라고요.
3: 네, 봤습니다. 사진으로 봤는데.
0: 아주 깔끔해.
3: 깔끔해요.
4: 이거 네. 하나 바꿨는데.
0: 예, 이거 하나 바꿨는데.
3: 그 턱이 없는 요새 좀 턱이 없잖아요, 이렇게.
0: 턱이요? 턱이요?
3: 아, 이 뭐라고 하죠?
0: 팔걸이. 팔걸이.
4: 아, 무슨
0: 이거를 턱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4: 아니
0: 무슨 오빠 팔걸이를 턱이라고 그래.
4: 순대국밥 턱도 아니고
0: 턱이요.
4: 턱이요?
3: 나의 미스테이크? 생각이 갑자기 안 났어요. 예.
0: 자.
3: 좀 뚫려 있는 그런 거죠.
0: 이걸 바꿔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3: 예, 예.
0: 이거를 볼 때마다 어린이날을 제정하신 방정환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4: 아, 나도 아까 그 생각했는데.
0: 소파.
2: 와, 소파.
3: 네가 있던 소파.
0: So far away.
3: Yeah.
0: So far. So far away.
3: 오늘 막 던지는군요. 저는 요새 기술들이 정말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회피 기능부터 해가지고.
4: 맞습니다. 예.
3: 저도 원래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청소를 하는 게 굉장히.
0: 그치.
3: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또 청소 맞아. 되게 힘들었었는데 네. 이 친구 덕분에
0: 이게 여기서도 제가 누르면 하는 거 아니야?
3: 지금 누르면 그냥 제가 알아서 청소합니다.
0: 제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3: 예. 네. 로봇 청소기. 예.
4: 사실 저는

0: 이거를 바꾸고 싶은 이유가 현조랑 함께 하고 싶은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1: 현조 마음도 들어봤어요?
0: 아니 아직 말을 못 해가지고 그걸 못 들어봤는데 예, 예. 좀 크면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1: 예, 꼭 물어보세요.
0: 저상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낮은 거.
2: 아 있죠. 낮은 게 있죠.
0: 네. 그래서 네. 함께 현조를 가운데 두고 우리가 자면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1: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다 예전에.
0: 그래요?
1: 아들 어렸을 때까지 중학교 가기 전까지 셋이 같이 이렇게 잤어요.
0: 어때요 그러면?
1: 그러니까 진짜 뭐 무릎 높이도 안 되는 낮은 침대에 같이 이렇게 막 올려서 막 엉켜갖고 막 자는 거야.
0: 그래 나도 그게 이게 로망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침대.
2: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이 좀 생긴
3: 특이 또 특이 있어
0: 특이요
2: 단이
0: 설렁탕 특이요 수제국밥 특이요
2: 다 왜 먹는 거죠 단이 있는 거를 저는 서울 올라와서 항상 매트리스만 깔고 잤기 때문에
1: 좀 높은 침대에 잡니까 지금?
2: 지금 높은 침대
1: 예 올라갈 만하죠?
2: 예 올라가죠
1: 시타가 됐으니까요
2: 고맙습니다 아 예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1: 자 소파 It's so far away, sofa. Sofa를 적으신 분은 실시간으로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자, sofa를 적으신 분이요.
2: Sofa.
1: It's so far away.
2: Sofa인가요, sofa인가요?
1: Sofa 적으신 자, 몇 분이 실시간으로 sofa를 적었나요? Sofa, sofa나 sofa 다 인정됩니다.
2: 아, 많을 거.
1: Sofa나 sofa. 몇 명인가요?
2: 바로.
1: Sofa.
2: 바로.
1: 오, 많다. 104명. 오.
2: 맞아.
0: 많다.
2: 많아요. 오,
1: 예. 104명입니다. 104명.
2: 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와 같은 로봇 청소기를 적어주신 분. 바로.
1: 이게 이사와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갑자기 하나 사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쵸. 바꾸고 싶고.
2: 오? 봐, 많다 했잖아요. 122명.
0: 와! 아, 너무 좁다. 너무 좁아. 너무 협소하다 둘 사이가
1: 104와 122 사이에 침대가 아. 과연 들어갈 수 있을지
0: 말도 안 된다 이거 진짜 너무 좁아
2: 과연
1: 소파에서 중간 냄새가 난다
0: 아야 진짜
2: 과연
0: 뭐 기적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104와 122 사이에 들어가면 제가 중간이 되는 거잖아요
2: 제일 많이 바꾸는 게 침대 아닙니까
0: 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적어주신 분은 바로
2: 침대는 침대는 과학이다.
0: 바로.
2: 하하.
0: 이럴 줄 알았어. 72미야.
2: 간 냄새가 난다 그랬다.
0: 72미야.
1: 소파.
2: 아하, 소파.
1: 방정환 선생님 사랑합니다.
2: 자, 중간만 아, 가자. 김태균의 이름으로 소파, 쇼파 똑같이 보내주신 분들 등. 중에 추첨을 통해 100분의 정답자분들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1: 야하!
2: 소파 소파.
1: 104명인데 100명만 선정을 하는 건데 4명은 떨어지는 거네요.
2: 그런가요?
0: 아, 그런 거예요?
2: 피디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리고 4명까지 다 주지 왜. 아, 진짜. 네.
0: 줄게요라고.
1: 줄게요.
0: 줄게요.
2: 아, 우리 피디님께서 동그라미를
1: 나이스
2: 104명에게 드립니다 네.
1: 좋았어
2: 시원한 와. 아아
1: 자 이번엔 중간만 가자 두 번째 도전 분야를 뭐지? 발표합니다
2: 갑니다
1: 요즘 MZ들 사이에서 두쫑쿠 한물 갔죠?
0: 네
1: 봄똥 한물 갔죠?
0: 네
1: 버터떡이 가고
0: 갔어요
1: 새롭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불교 문화입니다
0: 네?
2: 아하
0: 진짜.
1: 불경을 접목한 EDM 음악 로봇 스님 불교 힙합 파티 등 MZ 사이에서 힙불교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 아하
1: 난 지금 처음 듣는데 그래서 MZ가 아닌 거야 종교를 떠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요 5월 24일 부처님 오신다는 맞아 이 트렌드에 대해 떠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요즘 힙하다 못해 하나의 문화가 된 불교 불교 문화 하면 생각나는 것은
0: 그 먹는 거 있잖아 먹는 거
1: 또 먹는 거
0: 불교
2: 절밥 절밥
0: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어 그
2: 절밥
1: 사찰 음식 사찰 음식 네. 절밥이 아니고 사찰 음식
2: 절밥이라고 하죠
0: 질밥이 아니에요 질밥이
2: 예 네? 공양
0: 그게 아니라
1: 절밥은 한번...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네. 그게 이제 절밥 이렇게 하는 거죠
0: 그 템퍼스테인가 뭐지 그거
1: 템플스테이
0: 아 템플스테이
1: 템퍼스테이는 침대에서 아, 자는 거예요
0: 아 죄송합니다 예 아까 침대
1: 미치겠네 진짜
0: 예,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죄송해요 예 템플 예
1: 와, 이게 뭐 저라면 생각하니까 이렇게 절이 생각나죠.
0: 예.
1: 예, 우리 일단 절이 너무 좋은 그.

0: 그렇죠.
1: 어, 우리 자연과 함께 있는 절들이 너무 좋아.
0: 아, 맞아요.
1: 그것도 네. 있잖아요.
0: 연꽃. 네. 연꽃.
1: 스님이 생각나고.
0: 네. 연꽃 생각나고.
2: 아. 소림사.
0: 소림사. 네.
2: 소림사 생각나요.
0: 염주. 예. 네. 염주. 이렇게.
2: 목탁.
1: 목탁.
2: 목탁. 목탁. 어.
0: 또 뭐 합장.
1: 아, 합장이 합장. 있죠.
0: 네. 불경. 오.
2: 예. 인도가 또 생각나요. 인도가.
1: 아, 인도가 또 아, 불교의 인도가, 나라죠. 예. 불교의 나라기도 하고 예. 뭐 108배.
0: 108배.
1: 아, 이 아, 가서 또 이렇게 우리 아들 합격하게 그렇죠. 해주세요. 예. 108배를 그렇게 부모님들이 합니다.
0: 예. 정말 쉽지가 않아. 절대 쉽지가 않아.
1: 108배 쉽지 예. 않죠. 예, 자연 그 스쿼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아, 그렇죠. 전신 운동이죠.
1: 전신 운동이죠.
2: 예. 그 실제로 좀 도움이 되나요? 108배.
0: 아무래도 약간 뛰짓만 않을 뿐이지 버핏과 비슷하기 때문에.
2: 아, 버핏
0: 운동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운동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예. 예.
1: 갑원절 중에 이제 우리가 유명한 것들은 이제 경주에 있는 불국사가 있고 네.
0: 불국사가 있죠.
2: 해인사 네.
0: 스탑
1: 해인사
2: 해인사 가서 해인사. 실제로 저는 같이 축구를 했었습니다. 스님분들이랑
1: 아, 스님과 축구를
2: 미우새 촬영으로 갔었는데 오. 정, 우리가 완전 쳤어요.
1: 아, 스님분 정말 축구 잘해.
2: 진짜 잘하세요. 오. 체력도 그렇고 진짜 좋으세요. 네.
1: 그리고 뭐 조계사 월정사 유명한 절들이 많죠.
0: 그렇죠. 네. 네. 네.
1: 그리고 뭐 출가라는 단어들이 있죠. 출가, 뭐 해탈을 했다.
2: 맞아요. 예,
1: 출가 이제 스님들이 이제 출가해야지 이제 우리 예, 스님이 되는 거니까.
0: 그죠, 그죠. 또 거기 가면은 또 주시는 밥은 싹싹 담아야 돼요.
1: 담아야 돼요.
0: 예, 예.
1: 밥 먹는 걸 뭐라 그래요?
0: 바로 공양.
1: 바로 공양.
2: 아, 바로 공양이에요.
0: 예, 예. 사찰 그 식사 예절 같은 거죠.
2: 예. 예. 근데 의식. 생각보다 밥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1: 저는 다 맛있잖아.
0: 아니, 저는 아니 맛없는 건 뭐예요? 도대체?
2: 저는 사실 육류가 없어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는데 한 세 공기 넘게 먹었어요. 저는.
1: 그럼 너는 아, 밥을 좋아하는 거야 그냥.
2: 그런가요?
0: 스님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2: 진짜 맛있었어요.
0: 야, 여기 이렇게 문제가 왔어요. 2516님께서 네. 재준 형은 단무지로 설거지 하듯이 싹싹 바로 공양 제대로 하실 듯 크크크.
2: 아 거기 있는 음식으로 설거지.
0: 원래 이제 맞아. 물을
1: 맞아.
0: 넣고
1: 김,
0: 김치로 이렇게 다 닦아가지고 네. 마지막에 이렇게 먹.
2: 그 맞아. 템플 스테이 할 때 그랬었어요. 이거 단무지가
1: 템플 스테이.
2: 아 템플 스테이. 예. 아, 그 단어는 아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
1: 뭐 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연못 같은데 이제 연꽃이
0: 쫙
1: 이렇게 피어 있고 예. 부처님이 있고 불상이 있고
0: 그쵸.
1: 불상도 생각나죠.
0: 그러면서 네. 방생.
1: 방생하고 네. 염주가 있고 이게 또 채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육식을 예. 안 하죠. 채식 네. 쪽.
0: 또
1: 뭐 타종을 하기도.
0: 타종도 하고. 아. 또 아. 생각나는 게 명상.
2: 예.
1: 명상.
2: 예. 명상.
0: 명상.
2: 명상.
0: 예. 예.
2: 근데 그 항상 12월 31일 12시가 딱 되면
0: 예.
2: 그 하잖아요.
0: 네네네.
2: 형님 하시지 않았어요, 작년에?
1: 아, 재작년.
0: 재작년.
2: 맞아.
1: 작년인가? 예. 그때 제일 처음에 뭐 예. 타종 행사를 했죠.
2: 그렇죠. 그게 타종이
1: 첫조로.
2: 맞죠.
1: 예. 아. 뭐 서울 시장님하고 또 뭐 유명한 그 당시에
0: 예.
2: 아, 그때 진짜 멋있었는데.
1: 서울시 홍보대사라.
0: 예, 예.
2: 맞아, 맞아. 맞아. 그 한강 뛰면은 목소리 항상 나와요.
0: 예. 예.
2: 그래서 자랑스러워요, 항상.
1: 서울시 홍보대사 김태균이 알려드립니다.
2: 맞아 이 목소리.
1: 한강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맞아 이 목소리 똑같아.
0: 그거 똑같지 그러면.
2: 똑같아.
1: 난데 그게 나야.
0: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지 그러면.
2: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1: 아, 제가 왜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제 템퍼스테이에서 그래 제.
0: 7946님께서 연등 행사.
2: 연등.
0: 아 되게 예쁘죠 연등 행사. 아,
1: 요즘은 그 힙한 그 힙불교가 유행인데 미리 앞서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스님 중에 뉴진
0: 아, 스님. 스님. 아
1: 네, 뉴진 스님. 네.
0: 아 예. 뉴진 스님.
2: 윤성우 선배.
0: 예. 네.
1: 누구라고요? 아니에요 그분. 뉴진 스님.
0: 뉴진 스님이죠. 예.
2: 아 꼰대이가 김대희 선배가 아니듯.
1: 예예. 예.
2: 아 네 알겠습니다.
1: 네 지켜줘야죠.
2: 네네네네. 끝까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진짜 끝까지.
1: 자 우리 SBS 새 예능 법륜로드 스님과 손님이 바로 어제 첫 방송을 했는데
0: 아하.
1: 법륜 스님과 다양한 손님들이 진정한 나를 찾았다는 증문즉설 여행기를 좀 담았다고 합니다. 아하. 이번 여정에는 노홍철 배우 이상윤 이주빈 이기택 올데이 프로젝트의 우찬 씨가 함께 떠났다고 하네요. SBS 새 예능 법륜로드 스님과 손님 매주 화요일 오후 9시에 만관부 해달라는 거를
0: 그렇습니다.
1: 컬투쇼에서 꼭 예. 해주길 원했던 예. 모양이구나.
0: 많이 많이 예, 많이 많이 봐주세요. SBS 새 예능 법륜로드
1: 법륜과 손님
0: 예 네. 스님과 손님 스손
2: 스손
0: 제 와이프가
1: 그런 건 안 줄어도 돼. 네.
0: 아 그래요?
2: 제 와이프가 은영이가 이거 라디오 계속 들으면서 치열 씨는 예. 개그맨 다 됐대.

0: 라 이러더라고. 예.
1: 진짜 정말 아, 그러니까, 이 말투로.
0: 아, 시현 씨는 진짜 개그맨 다 됐더라. 예.
2: 그러니까 사실 무대에서 많은 감동을 드리는데 오늘만큼은 웃음을
1: 뭘 오늘이야 맨날 그러잖아요.
3: 어떻게 알았지?

0: 요새 최근에 열린 연등 행사에서 로봇 스님이 등장해서 화제였었고요. 가비, 석가, 모이, 니사 스님이세요. 여기 로봇 그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1: 로봇이에요? 로봇이에요?
0: 로봇 스님이 등장을 했어요. 네, 고마워요.
1: 그 로봇이 좋은 말씀 해주시잖아요.
2: 로봇 스님. 와, 진짜 기술이 좋아졌구나.
0: 로봇 스님이 등장을
2: 여기가 해요. 광화문인가요?
0: 전기 그 공양을 전기 공양을 받으셔야지 움직일 수 있으니까.
3: 전기 공양.
0: 전기 공양을.
4: 집에 220볼트 좀 씁시다. 예.
2: 그럼 단무지 대신 AAA로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런 거. 네, 건전지 그걸로.
4: 신기하네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즘 힙하다 못해 하나의 문화가 된 불교. 불교 문화가 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지 보내주시고요. 중간에 계신 분들께 불교 문화에게 통용되는 가르침 중 영원한 것은 없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행복도 순간의 고통도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뜻인데요. 이건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빨리 마시지 않으면 녹아버려요. 그래서 이 씁은 게 약간 덜 씁어지는 컵에 물병을 맺히기 전에 빨리 마셔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0: 야, 우리 장황하게 설명해봐야 마지막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4: 우리 작가님의 이 필체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네. 대단합니다. 예, 한 문제당 기회는 한 번뿐 여러 개의 답을 보내주시면 안 되고 문자로만 받습니다.
0: 자, 노래 하나 들을 동안 많이 보내주세요. 불교하면 생각나는 거. 자, 유진 스님의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부처 핸섬.

0: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케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케어원 케어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4: 리아양 놀러 갈게.
3: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4: 리아양 함께하자.
3: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4: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5: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6: 르노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닷코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닷코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0: 핸드폰에서 손 떼세요.
1: 손 떼!
2: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거 할 때마다 급해져요.
0: 뭘 해? 왜 안 해? 너 아무것도.
2: 아 그 얘가 너무 잘하니까.
0: 핸드폰에서 손 떼세요. 핸드폰에서 손 떼세요.
1: 손 떼!
0: 이거 얄 거잖아 그거는.
2: 아, 진짜 준비해 오겠습니다. 다들. 아 진짜 뭐라고. 네, 우차사 코너 짜듯이 옛날에. 네, 네.
0: 뭐 하나 짧게, 해와야지. 개그맨인데. 네,
2: 짧게요, 짧게.
0: 그렇지. 네. 자, 3시 50분 44초까지 보내주신 분들만 인정!
2: 그래, 이거 다 같이 하니까 좋다, 이런 거. 다 같이 하니까.
0: 요즘 힙하다 못해 하나의 문화가 된 불교, 힙불교. 불교 문화 하면 생각나는 것은? 저는 바로 이게 아주 제일 상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3: 아, 상징적이죠?
0: 마음의 평온함을 줘, 이 소리를. 네. 네. 목타!
3: 목타!
0: 나이스!
3: 저는 어렸을 때 이거를 팔 이제 손목에도 차기도 하고 네. 목걸이로도 하시고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서 말씀을 하시는 스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영상을 많이 봤었어 어렸을 때. 맞아요. 그런 약간 그런.
2: 근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3: 노래 하라고요?
2: 뭐라고요?
0: 너무 많이 먹지.
3: 너무 많이 먹지 마. 너무 많이 먹지 마. 아 너무 많이 먹지 마라.
2: 너무 많이 먹지 마. 알겠습니다, 스님.
0: 돼지 된다.
3: 아 돼지
2: 된다. 아, 알겠습니다요. 끝나고 6천 원짜리 짜장면 먹으려 그랬는데
3: 저는 염주.
0: 염주.
2: 자, 그만 먹겠습니다. 저는요 아까 계속 이제 말 좀 철자리 틀렸었는데 제가 직접 한번 가가지고 해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템플스테이.
3: 아 템플스테이.
0: 자 템플스테이. 야, 중간을 누가 가게 될지. 저는 좀 이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중간 갔기 때문에 네. 그분이 뭐 알아서 중간 가시라고 제가 일부러 목탁을 적은 의도가 있거든요. 자 목탁은 과연 몇 명이 나왔을까요? 목탁.
3: 아예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목탁
2: 120.
3: 어요.
0: 뭐야? 52명.
3: 중간 냄새가 나는데.
2: 52명.
3: 아니 잠깐만. 저와 같은 염주를 적어주신 분 바로 바로
0: 바로
3: 82명.
2: 아, 또, 아 좁다.
3: 잠깐만.
2: 아, 또 좁다. 아, 오늘 왜 이렇게 비좁지?
3: 내가 또 계속 지붕이 된 것 같은데.
2: 아, 그러니까 이거 계속 좁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3: 82.
2: 계속 철자 틀려가지고 계속 이거를 많이 언급했었어요.
3: 그죠, 그죠.
2: 그래가지고 적었을 수도 있어서 52와 82 사이에 지나갔으면 좋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3: 내가 중간 간다.
2: 뭐라고요?
0: 내가 중간.
3: 내가 중간 간다.
2: 내가 중간 간다고 하신 태균이 형 꺾기 위해서 자 50이와 82 사이에 들어가면 제가 중간이 되는데요. 템플스테이를 적어주신 분은 바로

0: 제가 내
1: 97명!
2: 우와!
1: 뭐야?
2: 이야! 반전입니다! 반전이에요!
1: 반전이야!
3: 정말 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 의려운이요?
3: 염주로 금감만 가자 황철의 이름으로 염주로
2: 의려운 염주로
3: 네, 염주 이 어려운 상황 속에 82명 전원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2: 야하!
3: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염주로
0: 네가 중간 간다 네가 중간 가
3: 아 염주로 중간을 갔습니다.
0: 네, 염주로 네가 중간
4: 자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3: 아 너무 행복했어요.
4: 이제 가야지 가야 될 시간이에요.
5: 네. 아 이제 하원하러 가야 돼요 애기. 네.
4: 아 그래.
5: 네 비가 와가지고 빨리 가야 됩니다.
4: 아, 그래 그러네요. 아빠가 데려다 줘야지.
5: 네네네.
4: 짜장 먹는다며.
5: 아니요 좀 살 빼야 될 것 같아요 현주를 위해서.
4: 네. 그렇죠 스페셜 DJ 우리 열디도 고생.
3: 아 많았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5: 고맙습니다.
3: 아, 즐거웠습니다.
5: 네네. 네.
4: 강재준 씨는 다음 주에
5: 네.
4: 예. 자 핸드폰에 손 떼세요 했을 때 뭐 하나 좀 짜오시기 바랍니다.
5: 잠깐 어떻게 짜야 돼 지금? 손 떼?
4: 기대됩니다.
6: 손 떼?
3: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5: 손 떼.
4: 네, 다음 주에 다시 우리 강재준 씨 만나기도록 하고요.
3: 네. 네.
4: 저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립니다.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3: 행복하세요.
4: 땡큐!
3: 행복하세요.

0: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인쇄 서머네드피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선스킨.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4: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0: 몽절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가 어려움 76%, 두피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1: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0: 몽절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2: 잘 만들었다, 몽절.
3: 봄나마에 가면 5가지
4: 육수, 30가지
3: 소스, 90가지
4: 재료에
3: 봄을 담았다.
4: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담아,
3: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Halt!
1: 황재성의 황제!

놀자. 재성아 놀자. 예전에는 이렇게 친구들이 골목에서 집 앞에서 같이 놀자고 저를 그렇게 불러댔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저녁 먹으러 들어오라고 찾을 때까지 놀이터에서 골목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진짜

핸드폰도 없고 메신저도 없고 친구를 만나려면 친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저 친구 집 앞까지 가서 큰 소리로 친구를 부르는 방법밖에 없던 시절이었죠. 요즘 어린이들은 이런 재미 모르겠죠. 하도 온라인에서 노니까 얼굴 보면서 노는 게 더 어색한 지경입니다. 오랜만에 그때 그 꼬꼬마 시절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앞에서 한번 외쳐볼까요? 빵댕아 놀자. 어? 빵댕아 아줌마 빵댕이 있어요? 빵댕아 놀자.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첫 곡은 터보 트위스트 킹 듣고 오셨습니다. 아, 오프닝이 너무 공감이 되죠. 지금은 진짜 들어볼 수가 없어요. 땡땡아 놀자. 이거 전국 공연이었습니까? 저희 고향에서는 그렇게 하긴 했는데 서울도 그랬나요? 우리 제작진들 중에서 서울 사람 누굽니까? 서울 사람 없잖아요. 아, 감독님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도 이거 같은 의미였습니까? 죄송아 놀자 이거? 놀자였어요. 놀자였어요. 우리 기교를 좀 넣었는데 놀자 한번 올렸어요 저희는. 아, 올렸어요 여기도? 아, 여기 건멋든 친구들은 이제 두음도 올리죠. 놀자 놀자 죄송아 놀자 놀자. 이 음이 참 이게 정겨울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벨 눌러야 되지, 핸드폰 있으니까 이걸로 시간 체크해야 되지, 만날 시간. 이게 이제 게임 광고에서 나온 건데 한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게임 캐릭터들이 아파트 마당에서 놀자 라고 부르는 그런 게임 광고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서가 너무나 와닿다. 너무 와닿는다. 가끔 그런 거 해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제가 사는 집에 최근 들어서 벨을 누르고 오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저희 아들 동갑 친구도 아니고 아니에요. 예, 저희 윗집에 사는데 놀이터에서 친해져가지고 걔는 전화도 안 해요. 그냥 와서 계속 문을 두드려요. 형! 형! 이렇게 문을 두드려. 걔는 7살인데 저희 아들이 9살이고 저는 걔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걔가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가지고 걔 그래가지고 오면은 항상 저희 집에서 있으면은 문 이렇게 열어주면은 어서 들어와 라고 하면 와가지고 놀다가 저희 이제 갈게요 라고 가요. 배고프면. 걔 진짜 신기한 애예요. 부모님이랑 할머님이 같이 절대 안 오세요. 걔 혼자 와. 아, 걔한테 가르쳐줘야겠다. 혹시나 아저씨 집에 놀러올 때 누가 있냐고 물어보면 누구야 놀자 이렇게 부르면 있으면 열어줄게. 이걸 그 아이한테 교육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일과 이게 딱 들이맞으면서 이야, 이게 어렸을 때도 여러분들 많이 부르셨죠? 네. 7244님 죄송아 놀자. 앙? 죄송아 옷 갈아입고 놀자. 아, 현재 생방 보라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뭐 좀 특수한 의상을 좀 입고 있습니다. 6627님 황디 오늘 제사상에 올라가는 사탕 같아요.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그 저승캔디라고 부르는 그 있죠? 아, 아,

0: 정확하네요. 네, 이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캔디와 마치 흡사합니다. 김수진님, 아니 옷이 약간 크크크크 휴게소에서 급하게 산 느낌인데 크크크크. 수진님이 일단 거의 흡사하게 정답을 지금 맞추셨고요. 원래 입고 있던 옷을 지금 입지 못하고 이 옷을 약간 입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김현정님 티 상가에서 사셨나? 정답입니다. 네, 이 모든 과정을 제가 또 컨텐츠에 담아놓기는 했는데 하여간 상가에만 가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걸 갈아입을 틈이 없이 바로 도착해서 여러분들께 근데 저승 캔디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캔디가 계속 눈에 옥춘 캔디죠, 맞아. 옥춘 캔디. 너무 비슷하네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옷을 입었는지는 제 개인 채널 오늘부터 황제성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의미로 황제의 선물을 쏘겠습니다. 제가 등장했다는 것은 뭐다? 이제 퇴근 준비를 하시면 된다. 라는 말씀.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를 검색하시면 황제 파워 봄 썸네일이 보일 겁니다. 6명의 팡디가 보이는데 6명 중에 입을 가린 팡디는 몇 명인가요? 1번 1명, 2번 4명.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리고 정답 보내실 때 성함도 꼭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신청곡도 있으면 함께 적어서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아껴놨다가 꼭 틀어드릴 거예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출첵할게요. 광고 이츠 까꿍.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와, 건강한데 맛있네.
6: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5: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0: 커버든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레노.
3: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2: 레노.

강주영님, 조영찬님 어서 오십시오. 남인영님, 윤수경님, 박혜리님도 반갑습니다. 어서 와요. 자, 오늘 현재 날씨 목동에 그냥 비가 추적 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낭만 있어 버리죠.

0: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상원님께서 크크크크크크 사탕 보러 왔음도. 네, 지금 거의 문자가 제 티셔츠에 관한 문자가 지금 이용주님 사탕 보러 왔습니다. 이민슬님 사탕 보러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최은유님 황디 오늘 옷 보고 놀리려고 보러 들어왔는데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안 나왔다요. 이거 그 아시죠? K 아저씨 ST 느낌을 아주 제대로 냈다. 네,
1: 밑에도 이 정장 바지로 이게 사실 룩을 안에 넣어야 완성이거든요. 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0: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어, 의사들 들어오고. 아니, 출석 체크하는데 많이 늦었네. 어? 출석 체크하는데 많이 늦었어. 어, 고금수님, 이주영님, 설수빈님, 아유, 어서오세요. 오랜만이네. 정지영님도 오셨고.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 아, 조영자님, 어, 황현서님까지. 어, 어서오셔.
1: 좋았어!
0: 자, 지금 선생님 룩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래 다행히 선생님 좀 다행입니다. 아, 이은진님, 빵디, 오늘 수학쌤 룩? 누가 떠드나 뒤에서? 어? 누가 선생님 지금 너 공식 적었어? 너 나와서 풀어봐. 너 나와서 풀어보라고 이 녀석아. 그러네요. 우리네 선생님들은 항상 이런 옷도 입었더랬죠. 아, 공식적인 이 그 아저씨 ST로 오늘 와서 그냥 여러분들 마음껏 갖고 놀다가 제자리만 놔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문자님, 재성아 놀자. 빵디 오늘 국사 선생님 룩으로 입고 오셨네. 저 어렸을 때 국사 선생님 너무 무서웠는데. 방금 떠든 놈 이리 나와. 너 언제 맞고 안 맞았지? 거의 똑바로 써. 이거 바로. 연희차님, 빵디 오늘 패션은 팔에 토시만 하면은 딱 나이 지긋하신 국어 선생님이네요. 9638님, 아 미치겠다 크크크크 크크크크 옷 미치겠다 크크크크크크크 그 시절 기가 선생님이세요? 기가면은 기술과정이죠? 기술과정. 되게 금술 좋은 기술과정 선생님 있잖아요. 자, 책배라.

얘들아 뭐하니? 응? 여기서 기술 가정이 아무리 그 점수가 낮다고 해도 공부를 쉬면 되겠니? 거기 누가 자고 있어? 분필 날리고. 자, 다음 곡으로 가겠습니다. SES, Just a Feeling.

네, 여러분. 아, 요시 달게다라는 말이 여기서 서유정님. 아, 잠깐만, 뭐가 문제였죠? 옥춘 캔디 때문에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를 검색하시면 황제 파워 봄 썸네일이 보입니다. 여섯 명의 빵디가 보이는데 여섯 명 중에 입을 가린 빵디는 몇 명일까요? 1번 1명, 2번 4명, 5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0: 수진님도 와주셨네요. 이정환님, 크크크크 분필 되게 잘 던지게 생겼어요. 만약에 그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또 한때 잠깐이었지만 고등학교 교생을 꿈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고 연영과 선생님을 그냥 거기서 제가 선생님이었으면 그냥 분필 백발백중으로 자지마 야 이거 어디서 자는 거야?
1: 하루이
0: 608 형님, 우리 동네 양땡 해장국집에 저런 아저씨들 짱 많은데. 네. 아, 이 옷이 약간 주는 그런 아우라가 있죠.

그러네요. 이럴 때 우리 지압 슬리퍼가 필요하죠. 거기 신으면은 이 이수연님 장구채 하나 들고 등 두들기면서 지압 슬리퍼 신어주세요. 아 오늘 룩이 아주 잘 어울리네요. 이따 한번 해볼게요.

김혜성님, 나혜연님도 출첵. 자, 오늘 출제 끝곡입니다. Wonder Girls, I Feel You. 이미진님, 아니 동네 열정적인 화려한 이장님 같아요. 키키키, 금발찌랑 금시계만 차면 딱임. 저도 안 그래도 그 금목걸이와 이 금통시계가 약간 아쉬웠습니다. 윤세환님, 키키키키, 저 교사인데 조금 끌렸습니다. 그 옷 어디 시장인가요? 사러 갈래. 아니 대체 선생님들, 이 옷이 어디가 그렇게 좋습니까? 대체 이 옷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뭐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이 겁나게 편하다.

자, 우리 학생들 어서 들어오세요. 지금 담임 선생님인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권대곤 출석 부를게요. 김혜란, 박효정, 임환석, 이경옥. 옆자리 짝꿍 누구야? 왜 아직도 잘

비었어. 빨리 들어오라니까. 경호기 옆에 저기 뭐야 자꾸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전화해봐. 자 어서 와요 우리 학생들. 자 영희 왔나 영희? 원영희 거기 있고 경미 어딨어 경미? 경미 어제 그 강아지 새끼나 때문에 그거 잘됐어? 잘했네. 엄경미 왔고요. 윤혜성 우리 반장 혜성이 이따가 너는 교무실로 좀 와. 선생님이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자 박민지님 약간 뛰다가 숨차서 뒤집어질 것 같은 축구 심판 느낌도 있어요. 제 체력이 좀 약하네요. 디테일한 칭찬들 다들 감사합니다.

손혜숙님, 김상우님, 차화정님, 나세윤님 어서 오십시오. 서영재님, 최양수님,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어린이는 행복해야 한다. 아, 쭉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아름님, 그리고 김정원님, 장영은님 어서 오십시오. 이지혜님, 박현정님, 윤서연님까지 입장. 웰컴. 반호성님, 네, 이렇게 반호성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려버리시는 바람에 반호성님께는 부침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여러분, 아, 온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희가 퀴즈 정답 발표할 시간이 조금 없을 것 같아서 정답 발표는 2부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2부에서 봐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물을 절약하는 습관이 익숙하지 않다면 절수형 샤워헤드와 같은 도구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많은 양의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 샤워헤드가 분당 12리터 이상의 물을 사용할 때 절수형은 7리터 이하로 사용하는데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간 27톤의 물을 아낄 수 있고 수도요금은 10만 원 이상 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샤워 시간까지 조금씩 줄여간다면 더욱 완벽한 실천이 되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레노.
1: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0: 레노.
2: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작고 소중한 나의 2부. 자, 아까 시간이 없어서 검색

퀴즈 정답을 발표 못했죠? 지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를 검색하면 봄 썸네일이 보인다고 했어요. 6명 중에 입을 가린 팡디 몇 명일까? 1번 1명, 2번 4명, 정답은 1번 1명이었습니다. 8849님, 9566님, 0612님, 김묘숙님, 서영재님 축하드립니다. 아, 오늘 그 ST 옥춘 캔디 ST로 지금 꾸며봤고요. 네, 옥춘 이행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성우님, 옥 옥당도 따다와 춘 춘식이 너무 빠져. 좋죠? 갑툭튀 춘식이가 나왔죠. 7199님 옥 어깨바리 춘 춘천바리. 얼그레이님 옥 옥도끼 입어 춘 춘수러. 김태형님 옥 옥황상제가 된 춘 춘향이. 아, 요즘 무지성 약간 느낌인데. 둘둘둘 하나님 옥 옥동 뮤지션 멤버는 수현이와 춘 춘혁이. 네, 다들 뭐 재미에 이렇게 많이 목말라 있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보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중요한 공지사항이 또 있습니다. 오늘 3부 문자 배틀 금은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아니고 3부입니다. 3부에서 할 거고 지금은 2부예요. 그러니까 뭐다?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된다. 자, 오늘 문자 배틀 금은동 주제 온몸으로 웃겼다입니다. 세상 최고의 개그 뭡니까? 몸개그. 몸개그라고 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몸으로 웃기는 경우, 춤을 못 춰서, 운동을 못해서, 멀쩡해 가다가 자빠져서, 지하철에 문이 지하철 문에 껴서 엘베문 거기에도 끼고, 회전문 특히 많이 끼죠. 빨대를 코에 꽂아서, 그뿐인가요? 친구인 줄 알고 다른 사람 뒤통수 후려쳐서, 옷을 뒤집어 입고 나와서 버스에서 자빠져서 등등등등,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웃겼던 에피소드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한 행동도 좋고요, 내가 직접 본 행동도 다 좋습니다. 3부 문자 배틀 금은동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고요,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금상수상자에게는 황제파워가 엄선한 선물 3종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를 상품으로 교환해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부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어린이 청취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코너, 오늘은 동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할게요. 김원준 모두 잠든 후에.

0: 김영순이. 오, 옥황산지 원래 이름 춘, 춘배. 아직도 옥춘 이행시가 끊이질 않습니다. 9909님. 오, 오빠 한번 믿어봐. 춘, 춘만 바라보리라.
1: 좋았어.
0: 0788님. 오, 옥스퍼드 수석 졸업생입니다. 춘, 춘쿵갑.
1: 좋았어.
0: 네, 옥스퍼드에 또 태국분이 안

10년이실이라는 법은 없죠. 다들 아유 이 개구쟁이들 정말 어떡합니까. 자 노래 마저 감상하고 오늘은 동심 출발.

0: 우리한테는 국민가요, 어린이들에게는 낯선가요. 동심으로 바라본 색다른 감상평. 오늘은 동심. 자, 황제 파워를 듣는 어린이들 중 한 명에게 예전 K-POP 뮤직비디오와 방송 영상을 보여주고 감상평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과연 어린이는 어떤 노래를 보고 이렇게 말했는지 맞춰보는 코너고요. 지금 사진이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퀴즈 출제자 인천 송도에 살고 있는 6살 김도아 어린이인데요. 이 친구가 지금 멀쩡하게 찍은 사진이 거의 없는데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6살 친구치고는 키도 굉장히 큰 것 같고 지금 앞니 두 개가 지금 사라져 있습니다. 이갈이를 하는 시기인 것 같죠. 인물이 근데 오늘은 동심에 나오는 어린이 친구들이 인물들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다들 잘생겼죠. 옷도 굉장히 잘 입는 친구고 눈에 그냥 개구쟁이 끼가 아주 드글드글합니다. 자, 인천 송도 국제유치원 해찬 소담반의 축구꿈나무 도아의 자기소개부터 들어볼게요. 큐!
1: 빵디 삼촌 안녕하세요. 저는 나중에 커서 손흥민 선수처럼 멋있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은 6살 김도아입니다.
0: 네. 아무래도 그 앞니가 없는 사진을 봐서일까요? 자기소개에서 그냥 괜히 그게 느껴지죠? 언니가 없어서 혀로 잇몸과 파열음이라든지 이런 음을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누구죠? 옆에 누나가 여자 누나가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축구복을 입고 있어서 축구 집안인가요? 축구를 엄청 좋아하네요. 나중에 우리 진짜 도아가 무럭무럭 커가지고 진짜 손흥민 선수처럼 되면은 그야말로 우리 황제 파워는 영광 아닙니까? 삼촌은 꼭 우리 도아가 월드클래스 축구선수가 될 걸 믿어요. 제2의 손흥민을 꿈꾸는 우리 도아. 얼마 전에는 6살 대표팀으로 시합에 나가서 형들을 상대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2: 좋았어!
0: 와! 대박이네요. 요즘 도아의 최애 코디는 바로 2026 월드컵 국대 유니폼입니다. 지금 저도 약간 국대 유니폼이랑 살짝 비슷합니다. 오늘 입고 있는 옷. 얼마나 자주 입는지 매일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을 정도로 자주 입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매끼 고기를 챙겨 먹을 만큼 축구에 진심이지만 의외로 승패에는 연연하지 않는 반전 매력도 있어요. 지금은 즐기는 축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합에서 지면 우는 친구들과 달리 친구들끼리 경쟁하는 건 안 좋아. 라며 의젓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요. 최근에 신나게 뛰다가 유치원 의자에 부딪혀서 앞니 두 개가 쏙 빠졌다. 이갈이가 아니군요. 의자와 앞니 두 개를 바꿨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여러분 얼굴 다른데 흉 안 지게 다쳐가지고 진짜 다행이고 도아 앞으로는 조심해야 돼요. 이 의자 있는 데서 그 가구들 책상이랑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도아 친구가 책상이랑 의자 막 뾰족뾰족한 거 있는 데서 친구들이랑 막 뛰고 뛰어내리고 하면 안 돼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 6살이어서 다행입니다. 그 상태로 환하게 웃는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우리 도아. 미래의 월클 도아가 들려주는 첫 번째 히트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큐.
1: 아저씨가 반짝반짝 옷을 입었어요.
0: 아니 어쩌면 말을 이렇게 교과서에 나오는데 그대로 바로 말하죠. 아저씨가 반짝반짝 옷을 입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가수들의 옷들이 그러니까 반짝이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비닐 재질의 옷을 얘기하는 건지

이 두 개가 거의 주류였단 말이죠. 온통 비닐옷을 입어가지고 그것도 반짝반짝거렸거든요. 이게 지금 아이돌 쪽인지 트로트 쪽인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옷이면은 뭐 트로트로 가면은 예를 들어서

0: 있겠네요. 힌트를 하나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좁혀야 돼요. 카테고리를. 자, 두 번째 힌트 주세요.
1: 온몸을 흔들어 옛날 노래 같아요.
0: 이게 멜로디언으로 치고 싶네요. 온몸을 흔들어요 옛날 노래 같아요. 도아야 너 참 개구쟁이구나. 신이 흥이 많구나. 애가 엄마 닮았니 아빠 닮았니 궁금하네요. 자, 온몸을 사정없이 흔드는 옛날 노래. 옛날 노래 같다. 온몸을 흔들어요. 아, 이러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조상님들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습니까? 박남정 씨, 그 소방차 형님들. 그리고 최근까지 거슬러 올라오면은 이거 뭐 미친 듯이 흔들어대는 우리 또 싸이 형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간 부분은 심지어 제가 지금 건너뛰었는데도. 아, 이 정체가 과연 뭘지 마지막 힌트를 바로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힌트 주세요.
1: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0: 아, 네. 결정적 힌트.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네, 저와 아주 동갑내기 친구죠. 우리 도아가 정답을 아주 시원하게 던져줬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뒤흔든 메가 히트곡이자 내 사랑은 당신뿐이라고 외치는 바로 그 노래. 진짜 이 노래 뿐이지 않습니까? 어? 다들 눈치채셨죠? 정답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아 어린이가 설명한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정답 아시는 분들은 가수 이름, 노래 제목 둘 다 적으셔야 됩니다. 둘 다 적으셔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악뮤 다이노소어 듣고 올게요.

뿐이다. 자, 손흥민 선수처럼 멋진 축구 선수를 꿈꾸는 송도의 슛돌이. 최근엔 신나게 뛰다가 앞니가 쏙 빠졌지만 그 모습마저 사랑스러운 6살. 아, 갑자기 또 그냥 도화가 다쳤다고 하니까 삼촌이 그냥 마음이 철렁했어요. 우리 도화 어린이가 들려준 노래 공개합니다.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동심으로 들어본 노래 감상평. 과연 감상평만 보고 노래를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나온 힌트들. 자, 대충 말씀드리면 아저씨가 반짝반짝 옷을 입었어요. 온 몸을 흔들어요. 옛날 노래 같아요. 내 사랑은 당신.

0: 이 노래 뭐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너무 좋죠. 도화가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라면서 정확하게 불러준 노래. 전국의 노래교실과 고속도로를 그야말로 들썩이게 만들었던 국민 애창곡 박구윤의 뿌리고였습니다. 네, 이거 뭐 그 고백송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이제 회식 때 가끔 이제 방송국들 회식 가다 보면은 아주 그냥 놀고들 앉아 있어요. 내 딱 뻔히 눈에 보이는데 쟤랑 저 작가님이랑 좋아하는데 막 그냥 뿐이고 하면서 눈으로 그냥 당신뿐이고 노래 이렇게 싹 부르면서 그냥 아주 그냥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이 녀석들. 네, 이것도 고백송 중에 하나입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무대를 흔들던 박구윤 씨의 모습, 반짝반짝 옷을 입은 아저씨라고 귀엽게 표현했고요. 자, 옛날 노래 감성이 가득한 신나는 멜로디에 6살 도화가 찰떡 같은 힌트를 줬던 힌트가 빛났던 바로 그 곡뿐이고였습니다. 둘둘둘구님, 박구윤 뿐이고. 울 언니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예요. 형부가 결혼식 때 축가로 직접 부름. 아이러니하죠. 문자는 분명히 웃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참 안 좋아요. 근데 크크크기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코미디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축구만큼이나 흥에도 진심인 우리 도화가 저한테 특별한 인사를 남겼다고 하는데, 자, 삼촌한테 할 말 있으면 해줄래 도화야?
1: 우리 삼촌 저랑 같이 춤춰 아니면은
0: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도화가 삼촌한테 주는 말 한 번만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대체 뭐라고 하는지 다시 문맥을 좀 잘 해볼게요. 다시 큐.
1: 방귀 삼촌 저랑 같이 춤춰 아니면은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0: 도통 뭐라고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신은 나네요. 애가 신나 있다고 격양돼 있다는 거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부왕지 삼촌 저랑 같이 춤춰요. 띠리리리리리리리 띠든 좋았어. 네, 도아야 일단 나중에 삼촌이랑 만나면 한번 신명나게 흔들어 보자꾸나. 고마워 도아 친구. 자, 오늘 정답 박구윤 뿐이고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했습니다. 1205님, 6406님, 이현경님, 강유주님, Congratulations! 자, 이제 여기서 2부 마치겠습니다. 아, 저 도화 때문에 배꼽 빠질 뻔했네요. 아, 전소미 덤덤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오늘은 동심은 언제든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그 집에 가요 감상 좋아하는 어린이 있으면 꼭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2부 마치겠고요. 3부 문자 배틀 금운동 온몸으로 웃겼다 사연 보내고 계시죠. 노래 듣고 와서 저희가 바로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아 노래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날씨가 풀리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2: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어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부치면 파워FM 황제 파워.
1: 자, 황제 파워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에는 문자 배틀 금운동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온몸으로 웃겼다. 말보다 빠른 게 몸이죠. 살다 보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몸으로 웃기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의도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 자빠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낑기고 때리고 맞고 울고 웃고 여러 가지 몸으로 웃겼던 사건 사고 에피소드들 아무튼 뭐 재미난 거 싹 다 쓸어 모아가지고 보내주십시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고요. 금상 수상자에게는 황제 파워가 엄선한 상품 3개, 은상 수상자는 상품 2개, 동상 수상자는 상품 1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몰아주기 게임도 있는 거죠. 자, 광고 듣고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자 배틀 금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광고가 나가는 지금도 많이 왔는데 광고가 나가는 동안까지 끝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이츠 까꿍.
2: 클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밤길에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흑표옥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옥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2: 사랑해요. 흑표옥 침대.
3: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케어 원해요? 케어.

0: 식중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헤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 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1: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전 세계 문자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30회 황제 파업의 문자 배틀 금운고.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캐스터 황재성입니다. 오늘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문자 선수들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문자 배틀

자, 오늘도 문자들이 속속 경기장 안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온몸으로 웃겼다. 제가 분장을 좋아하는 이유죠. 수백 마디의 말보다는 한 번의 표정, 한 번의 분장, 한 번의 자빠짐이 더 많이 임팩트 있게 웃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야흐로 제가 코미디를 하면서 말개그도 하고 몽개그도 해봤지만 몽개그가 의도치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얻어걸리게 된다.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시각과 청각과 이 모든 오감을 만족시켜버리는 개그이기 때문에 으뜸으로 친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십시오. 자, 2221님. TV 보면서 마늘 까다가 무선 이어폰을 귀에 넣는다는 걸 깐 마늘을 귀에 넣을 뻔했어요. 마늘 사이즈가 작았으면 귓구멍에 쏙 들어갈 뻔. 대기의 마늘 얼마나 알싸했니. 예, 마늘도 있고요. 그리고 쪽파도 있습니다. 아, 에어 쪽파치라고. 네, 쪽파 머리가 살짝 휘어가지고. 박민수님, 소개팅하다가 여성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밤에 얘기하다가 제대로 살에 걸려서 스파게티 면발이 코로 나왔어요. 아니, 제가 그래서 어떻게 저도 놀랬지만 정면에 절 보고 있던 여성분의 이 경악스러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거 옛날에 바라복수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소개팅 영화 가다가 눈밭에서 개똥벌밭 미끄러져가지고 그녀와 잘 안됐던, 네, 제2의 바라복수님이. 김미영님, 아침에 바쁘게 트렌치코트를 입고 출근했는데 겉옷을 벗으려는데 아뿔싹 깜빡하고 치마를 안 입어서 팬티바람이었어. 하루종일 코트 껴입고 땀 질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여성분들도 이런 실수를 하는군요. 남자분들도 가끔, 네, 현관에 신발 신는 데까지 팬티만 입고 나오기도 하는데. 김상우님, 평소에 다리가 진짜 잘 삐끗하는데요. 엘리베이터 문 닫히기 직전에 뛰어들다가 또 발이 삐끗해서 슬라이딩을 했어요. 뻗은 채로 괜찮으세요?

0: 괜찮으세요?
1: 소리가 들렸는데 너무 창피해서
2: 몇 층이죠?
1: 하고 그냥 눈치로 올라갔어.
0: 좋았어!
1: 아, 용기가 대단한데 그냥 누운 채로. 몇 층이죠?
2: 네,
1: 7465님 20살 사귄 지 일주일 된 남친이 집 앞에 데려다 줬는데 갑자기 가지마 라며 저를 확 끌어안았습니다. 긴장해서 배에 가스가 꽉 차 있었는데 갑작스런 포옹에 관략근이 풀려서 부두두두두두두두두. 가지마. 그 조용한 골목길에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 때문인지 한 달 만에 헤어졌어요.
0: 좋았어.
1: 좋은데요. 차영숙님,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전철을 타고 가다가 물통을 꺼내서 물을 마셨는데 물이 콸콸콸. 맞아요. 마스크를 벗지 않고 먹어서 의문의 전철 워터밤이 됐어. 코로나 때 이런 사건. 아이스크림 특히 저도 아이스크림.
0: 좋았어!
1: 장영우님, 회사 워크숍에서 분위기 띄운다고 헤드뱅잉을 엄청 했는데요. 너무 세게 흔들다가 안경이 날아가 과장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과장님이
3: 불만 있으면 말 나오자
1: 하셨어요. 그 후로 제 인생에 헤드뱅잉은 없습니다. 아, 네, 무거운 안경이 아니었기를. 9705님, 코로나 시기에 가족들과 휴게소에 들렀는데 우연히 삼촌을 만난 거예요. 엄마를 찾아서 삼촌을 모셔갔어요. 웬일인지 엄마가 인사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4: 엄마, 삼촌이요. 아, 인사를 왜 안 해?
1: 엄마가 마스크를 내렸는데 전혀 모르는 아줌마였어. 아, 이거 가위바위보에서 제가 졌습니다. 삼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엄마가 아니었. 이거 식스센스 이후에 최고의 반전이네요. 4660님, 돼지국밥 포장해서 퇴근하는데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발목 골절, 허리 요추 골절. 그 와중에 국밥만큼은 품 안에 품었습니다. 앰뷸런스에 국밥까지 싣고 응급실 갔네요. 웃으면 안 되는데. 아, 그래도 육수가 뻘뻘어지면 좋다고 하니까.
0: 좋았어!
1: 네, 지금 얼마짜리를 드신 겁니까? 7205님, 아침에 아빠처럼 열심히 세수를 하다가 새끼손가락이 콧구멍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 소리와 함께 코피가 뻥 터졌습니다.
0: 좋았어!
1: 아유, 큰일 났는데요. 지금 머리를고도 지금 다 웃긴 상태가 됐습니다. 4680님,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인생 최고의 화장실 신호가 왔습니다. 브락셀 밟고 휴게소 가는데 경찰 아저씨분들이 따라붙더라고요. 하늘이 노래져서 그냥 미친 듯이 화장실로 뛰어갔거든요. 이를 보고 나왔더니 경찰 아저씨들이 고생하셨어요 하시고 떠나시더라고요. 그 경찰 아저씨분들은 대체 뭐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나혜연님, 5년 전 퇴근길 지하철 타려고 신나게 뛰어들어가다가 지하철 틈새에 다리가 쏙 하고 빠졌어요. 안에 타고 계시던 남성분이 저를 못 뽑듯 쏙 뽑아주셨어요. 신사역의 남성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거 진짜 의인이네요. 6607님, 여자친구랑 여름 어느 날 밀양에 놀러 갔다가 너무 더워서 물에 들어갔는데

0: 나왔는데 바지랑 속옷이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결혼함.
1: 좋았어.
0: 해피엔딩이죠. 임은자님, 비오는 날이었어요. 우산을 들고 지하철 환풍구 위를 걸어가는데 마침 바람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빨리 걷는다고 걷는데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 멀리서 친구가 저를 보고, 뭐야 이제 추구기까지 만든겨? 알고 보니 환풍구 바람에 제 우산이 뒤집어져서 빗물이 가득 고였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장영실이었네요. 아, 뭔지 압니다. 그 안테나처럼 이렇게 확. 아,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아, 일단 후보 3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파게티는 무조건 가야죠. 그리고 가지마 사연도 가지마 자기야. 아,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마스크 쓴 채로 물 마시신 거하고, 엄마 왜 인사하네 삼촌이야, 이거랑 엘리베이터랑. 아, 삼촌 가죠, 삼촌. 네. 아, 이게 약간 간만에 서사가 있는 반전이었습니다. 자, 일단 세 개가 뽑혔고요. 박민수님의 코로 스파게티 면발을 뿜어댔던 소개팅, 그리고 남자친구가 집을 바래다주는데 가지 말라고 했더니 앉는 순간 방귀를 빠다다닥 꼈던 7465님의 사연. 자, 그리고 9709님의 엄마 왜 인사하네 삼촌이야 라고 했더니 엄마가 아니었던 9709님의 사연. 자, 스파게티의 박민수님이냐, 7469님 방귀의 7465님이냐, 모르는 여잔데 엄마라고 불렀던 9709님의 사연이냐. 네, 여러분의 투표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문자가 후보에 올랐고요. 가장 재밌는 문자를 하나 골라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투표해 주십시오. 당신의 문자에 투표하세요. 자,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투표 받겠습니다. 환희, 가슴 아파도.

자, 문자 배틀 금운동. 네, 이제 시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온몸으로 웃겼다라는 주제로 문자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최종 3개의 문자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자, 첫 번째 박민수님의 코로 스파게티 면발이 나왔던 사연. 그리고 두 번째 7465님의 가지마 하면서 방귀를 꼈던 사연. 그리고 9709님 엄마 왜 인사를 안 해라고 모르는 여자한테 가서 했던 사연. 자, 일단 시상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메달부터 동메달부터 발표합니다. 동메달은 바로 9709님 엄마 왜 인사를 안 해? 3초죠! 축하합니다. 이분께는 상품 한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거의 박빙의 승부였을 거예요. 다들 재밌어가지고. 자, 이제 문자 두 개만이 남았습니다. 두 개의 문자가 시상대에 나란히 올라가 있습니다. 과연 금메달을 받을 문자는 무엇이냐? 남친과 가지 말라고 아름다운 포옹에 방귀를 뿌렸던 7465님의 사연입니다. 아니면 소개팅녀에게 코로 면발이 나오는 개인

0: 용기를 보여줬다. 박민수님의 사연이냐 박민수냐 7465냐 7465냐 박민수냐.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금메달 문자는 바로 나머지 호명이 안된 문자는 자연스럽게 은메달이 되겠죠. 남친의 로맨스에 방귀를 뿌렸던 7465님. 자, 그렇습니다. 방귀를 뿌렸던 똥방귀를 뿌렸던 우리 7465님의 사연이 금메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아,
0: 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네, 안 망했어요. 괜찮아요. 아, 7465님.
1: 네.
0: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생생하게 좀 증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그때 첫 남자친구였는데.
0: 네네.
1: 남자친구랑 이제 데이트를 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0: 아, 그럼요. 이 남자의 그 진심이 담긴 이 사랑이 생기면 무조건 집에 바래다 줍니다.
1: 아, 그래서 되게 분위기는 좋았는데 그날 먹은 것 때문에 속이 안 좋아서 가스가 엄청 찼거든요.
0: 그날 뭘 드셨나요?
1: 뭘 먹은지 모르겠어요. 한 25년 전이라서.
0: 아, 기억이 삭제됐군요, 그날.
1: 삭제했습니다.
0: 아, 일부러 삭제를 하셨다. 네.
1: 그날은 네, 최악이었습니다.
0: 네, 그리고?
1: 그래서 가는데 눈치 없게 자꾸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고 싶다 그래서 막 손을 잡아 땡기는 거예요.
0: 네, 화장실 가야
1: 되는데. 아, 아니다, 난 집에 가겠다. 이렇게 왜 멀리서 이렇게 손을 쭉쭉 잡아 땡기면서 와라 가라 이런 거 하잖아요.
0: 아, 하죠, 하죠, 하죠.
1: 근데 제가 아 싫다 근데 갑자기 저를 확 끌고 당기더니
0: 네,
1: 제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남자친구 손에 안겼는데 손에 안기면서 돌면서 방구를 두두두 뛴 거예요.
0: 남자친구랑 빙글빙글 돌았어요?
1: 진짜 빙글빙글 돌면서 방구가 나오는데 진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얘는 자꾸
0: 아 그럼 회전하면서 안... 회전하면서 방귀를 끼신 건가요?
1: 회전하면서 꼈죠.
0: 아, 이거 진짜 이거 대한민국에서 이거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을 순간인데요.
1: 아니 근데 저를 안고서는 완전 빵 터지는데
0: 네.
1: 아, 그래도 뭔가 약간 아 다행이다.
0: 네네.
1: 그래도 방금 꼈지만 얘가 내 사랑으로 좀 이렇게 좀 안아줬나 보다.
0: 네네.
1: 했는데
0: 네.
1: 한 달 뒤에 헤어졌어요.
0: 이유가 혹시 그 헤어진 이유가 좀 가슴 아픈 기억이겠지만 그 사건이 좀 들어가나요?
1: 말은 안 했는데.
0: 네.
1: 뭐 그날부터 뭐 선정하는 음식이 이게 가스가 잘 안 차는 음식 같은 거를 좀 골라 먹더라고요.
0: 아, 근데 보니까 그 남자애가 그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안으면서 돌았죠?
1: 안으면서 돌았죠.
0: 네, 그럼 그 남자애는 저기
1: 아 제가 얼굴이 저 혼자 돌았어요. 저 혼자 돌면서 남자친구 품에 안긴 거예요.
0: 아, 혼자 돌면서 회전하면서
1: 손을 잡아 당기면 이렇게 돌리잖아요.
0: 아, 돌면서 방귀를 끼면서 남자친구에게 냄새랑 네. 같이 안겼군요.
1: 네.
0: 아, 이거 뭐 굉장히 고백하기 힘들었던 기억일 텐데 오늘 고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네.
0: 일단 25년 전에 그 피해자분 아니 저희 남자친구한테 음성 편지를 네.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이름도 기억 안 나는 너야 잘 살고 있겠지. 하필 이 사연이 라디오에 당첨돼서 남편은 모르는데 큰일 났다.
0: 네.
1: 잘 살렴, 행복하렴.
0: 네. 무슨 그 반려 애벌레를 대하듯이 아까 이름도 모르는 거야라고 하셨거든요.
1: 잊혔습니다.
0: 그럼요, 그럼요. 현재 뭐 결혼을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남편분이랑은 어떻게 방귀를 좀 트셨나요?
1: 제가 의식이 있을 때는 안 끼려고 하는데,
0: 네네.
1: 의식이 없을 때 자꾸 껴가지고. 네.
0: 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아, 6047님 음성 변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키키키 연희천님 방귀 트리플 악셀이네요. 안영민님 아니 너무 차분하셔서 더 웃김. 마녀홍님 이런 디테일한 사연이라니 크크크 나까지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키키키키
2: 좋았어.
0: 오늘 지금 태어나서 처음 보는 돌면서 회전방귀 사연이 1등을 했네요. 제30회 문자 배틀 금운동 이 대회는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저는 제31회 노래를 이걸로 선곡을 하신 거예요, 감독님이? 네, 제31회 문자배틀 금운동 대회에서 찾아뵙겠고요. 3부 끝곡은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정의

인 게리의 사람 냄새 준비했고요. 아, 이 노래 듣고 저희 4부로 넘어갈게요.

0: FM.
1: SBS A&T에서 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미술감독, XR 테크니컬 아티스트, 모션그래픽 AI, AI VFX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6월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SBS A&T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시 미필.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SBS
1: 생활정보.
2: 아이를 어깨에 올려 태우는 걸 무동 태운다고 하죠. 무등이 아니라 무동이 맞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무동은 춤출 무, 아이 동을 써서 춤추는 아이라는 뜻인데요. 조선시대의 궁중잔치나 농악대에서 어린아이가 꽹과리를 치는 상수의 어깨 위에 올라 춤을 추고 재주를 부리던 모습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깨 위에 올려 태우는 걸 무동 태운다고 부르게 됐죠. 어린 시절 아버지가 번쩍 하나 무동 태워주던 장면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기 마련인데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그 사랑을 이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하지 하면 하하임.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따뿌리 이노엔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9: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9: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16년 5월 20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뜨거운 만두를 한 입에 쏙 넣으셨는데요. 입안에서 굴리면서 네, 라마즈 분만법. 네, 이 호흡을 그대로 실행 중이시네요. 네, 굴리세요. 뜨거우면. 사연 받았습니다. 7448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상디, 드디어 저희 남편이 순댓국집 오픈을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왔습니다. 이날을 위해 친정 부모님에 저의 남편까지 넷이서 2년 동안 한 가게에서 복작복작 일을 배웠거든요. 요즘 자영업 다들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눈물 젖은 순대 썰며 약물고 준비했으니 대박 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방디, 남편의 새 출발만큼 기쁜 게 또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365일 24시간 내내 붙어있던 남편에게서 드디어 독립하게 된 저의 자유입니다. 아, 또 이런 게 또 틈새 시장이 있군요. 여보, 미안하지만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빵디, 우리 남편 대박나서 전국 팔도에 체인점 쫙쫙 갈 수 있게 신장개업핌 맛있게 사주세요. 네, 오늘은 순댓국집 오픈을 준비하고 계시는 7448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예, 1년 동안 진짜 아 2년 동안 야, 이 일을 배우실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네요. 하지만 현장에 가면 또 막상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펼쳐질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보니까 이 준비 과정보다 이 열정이 이 순댓국밥집은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주인분들이 운영하시는 순댓국밥이면은 무조건 맛있겠죠. 우리 7448님이 개업하시는 이 순댓국밥집 대박나라. 신장개업 빔. 나중에 돈 세다 잠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선곡해놨거든요. 1년 후에 이 집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중간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방에서 일할 때 황제파워 듣는 거 꼭 놓치지 마십시오. 자, 7448님 순댓국밥집 대박을 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 벌써 1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donut, welcome to World.

항상 웃음과 에너지가 넘치는 월요패. 이 월요패에서도 몸으로 웃겨보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역시 환영합니다. 춤이든 표정 있는 슬랩스틱이든 아크로바티이든 다 환영합니다. 오늘 월요패 부활의 Lonely Nights로 출발할게요.

0: 천재님, 빵디 오늘 참 많이 웃었네요. 사연도 빵디도 웃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부산에도 비가 내려요. 아 그렇군요. 우리 같은 날씨 아래 있군요. 아유 선생님 오늘 비가 추적 내리면은 또 맛있는 음식이 생각나는데 아 지금 점액으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도 밖에 바라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잠시 비몽 좀 때리셔요. 0219님 아 정수기 점검하더라 보라 못 봐서 끝나자마자 보라 켰잖아요. 옥춘 캔디 맞네 맞아
1: 좋았어.
0: 네 옥춘 캔디가 또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고요. 아 이런 무대 의상들을 좋아하시는군요. 꽁트할 때 빼곤 전혀 이런 옷을 입어보지 않았는데 좀 계속 입다 보니까 이 핏이 감

0: 자, 윤세환님. 저 교사인데, 아, 형님 의상에 좀 끌리는데, 아, 그 옷 어디서 사셨습니까? 아, 이건 또 이제, 아, 이거 가르쳐 드려야 되나? 네, 일단 제 컨텐츠에 어딘지 정확하게 담아놨으니까, 아, 저기, 한 주나 두 주 후에 업로드 될 거예요. 일단 거기서 확인하셔야. 문혜진님, 오늘 남편 월급날, 비도 오고, 오늘 저녁 메뉴는 미나리전, 김치전, 막걸리 준비했습니다. 아, 언제쯤 퇴근하려나?
1: 좋았어!
0: 야, 집에 들어갔는데, 김치전, 뭐 미나리전, 부추전 이런 거 냄새 싹 풍기면서, 어, 사랑하는 사람이 막걸리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래는 론리나잇이지만 여러분들은 론리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저 오늘 새벽에 아기 나왔어요. 아이고 세상에 고생하셨습니다. 월요일에 라디오에서 제발 나와라 나와라 이 노래 틀어주셨잖아요. 그 노래 듣고 오늘 딱 39주인데 어제 저녁부터 진통 와서 둘째 출산했습니다. 이야. 야, 이렇게 빵댕이가 가족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7234님께 출산 선물을 드립니다. 자, 출산했으니까 또 선물을 드려야죠. 너무 고생하셨고 산모 아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진짜 다행입니다. 자, 0213님 일찍 퇴근하고 야구장 가는 중이었는데 우천 취소돼서 집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쓰린 속 달릴 때도 뭐다? 순대국밥이다.

보증 걷게 하면서 월급에 입장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황제 파워 듣는 기분이 끝내줍니다. 야, 지금 우비 입고 공원 걸으면 물보라랑 이렇게 싹 일어나면서 아주 그냥 네, 몽환적이겠네요. 아, 저도 하고 싶네요. 이럴 수가. 2064님, 저 오늘 좀 전에 결혼했어요. 야외 예식이었는데 비 쫄딱 맞고 함께 고생해준 일일 매니저 동생과 사랑하는 새 신랑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장대비를 뚫고 신행 갑니다. 이럴 수가. 2064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이거 또 어쩔 수 없죠. 2064님께 저희가 결혼기념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죠. 결혼기념 선물 드립니다. 다음 곡은 서문탁 3인 공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It's Rock and Roll, baby.

0: 플랜니 펀디. 비 많이 와서 남편 데리러 가는 와이프 어때요? 매력적이죠? 압뇨 압뇨. 다현님, 저는 그런 아내분에게 비가 많이 오는데 나를 데리러 왔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1: 하나,

0: 여보, 만원짜리 한 장 있어.
1: 여보, 나 10만원만.
2: 아, 여보 브라들, 5만원 들어와 들어와.
3: 9329님, 오늘 비가 와서 아이 하원 후에 놀이터는 폐쇄예요. 너무 좋아요.

0: 같은 종족이면 됩니다. 돼지면 된다고요.
1: 좋았어.
0: 주형이니 빵이니 굴국밥 먹어도 되나요? 네, 모든 국밥 다 좋지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2: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만 할 땐다고 말했다. 할 땐다고 말했다.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만

박정훈이. 아니 돼지국밥은 안 되나요? 수산은 순대국밥보다 돼지국밥인데. 돼지국밥도 물론 너무 맛있죠. 네, 순대건 돼지건.

0: 아주 그냥 얼큰해버리네요. 3083님, 순대국밥 특식해도 되나요?
1: 좋았어!
0: 김치현님, 전 고기만 있는 순대국밥 좋아해요. 저도요?
1: 좋았어!
2: 여기까지.
0: 그 순대국밥은 국밥이랑 밥이랑 이렇게 싹 나오면은 밥 공기 뚜껑을 옆에 살짝 놔두고 거기에다가 부속고기들이랑 순대랑 싹싹 이렇게 불어가지고 식히고 그거를 거기 양념장 나온 거에 이렇게 싹 쌈장 거기에다 딱 찍어가지고 먼저 먹은 다음에 국물 조금씩 목마르면 먹고 국물을 한 3분의 5분의 2 정도 5분의 2 정도 먹으면 그때 밥을 탁 말아가지고 남은 반 남은 이 부속기관과 함께 떠먹는 그 맛이죠. 이채원님, 아니 너무 웃으니까 밖에서 가족들이 뭔 일 있는 줄 알고 방문을 싹 열어서 훔쳐보고 감. 끽끽끽끽끽끽. 네,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즐거웠다는 사실.
3: 황제포 떨려라.
0: 이 자리를 만들어준 스브스 SBS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황디 고마워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본의 아니게 그냥 여기 앉아있어가지고 제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저야말로 늘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어제 퇴근하는데 저희 다운타임이죠. 박수 현찰박칙 누님께서 왜 이렇게 끝곡이 나가자마자 바로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칼퇴해야죠. 제가 또 바로 칼퇴해야 우리 제작진들이 바로 칼퇴를 할 수 있고 저를 뭐 챙기느라고 뒤늦게 막 막둥이고 고생 안 하고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저는 바로 가는 것이다. 네, 칼퇴의 행복 오늘도 함께 누려보자고요. 저는 또 인사드리면 바로 갈 겁니다. 자,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이런 부장님이 되고 싶어요. 간다 간다. 바로 가는 오늘 끝곡 신승훈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기까지 끝.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또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3: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5: 헐, 엄마. 몽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몽젤?
5: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6: 잘 만들었다, 몽젤.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밤 10시 39분 지나서 자면 아무리 자도 다음날 피곤하다 이런 기사를 늘 자정 넘어 확인하고요. 스마트폰 중독 줄이는 법 검색하다가 알고리즘 파도타기 하며 한 시간은 더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상처받지 않는 법 아래에 달린 댓글에 혼자 또 상처받죠. 돌아보면 매 순간이 창과 방패의 싸움. 이기든 지든 지치는 건 마찬가지고요. 승패 없는 모순 덩어리 세상에서 오늘 하루도 잘 버티셨습니다.

옥상 달빛 칵테일 사랑 피처링 신재였습니다.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몰라 송 DJ 박소현입니다. 강희경님 오늘 정말 잘 버텼어요. 오늘따라 여러 사건들의 연속이라 너무 피곤했는데 드디어 퇴근! 우리 솔방울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우중충하게 비가 내리면은 더 피곤해요. 예, 맑은 날은 그래도 기분이 좀 산뜻한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이렇게 비가 내리면 어깨가 더 무겁고 예, 힘듭니다. 근데 오늘 일 마무리 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3200님.

0: 님, 그래서 내가 맨날 피곤하구나. 근데 10시 39분 전에 어떻게 자요, 현대인이? 이때 들어오시는 분도 많아요. 10시 30분쯤 집에 그때 발을 내딛는 분도 많으신데 그 전에 웬만하면 자라고 하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이강욱 님, 밤에 다이어트하는 방법 보면서 라면을 끓이고 있는 나. 너무 귀엽죠. 이분께 선물 갑니다. 조은혜님, 분홍방이랑 파란방이랑 조명이 다른가요? 이 방은 왜 이렇게 빛이 나요? 아, 옆방은 제가 조명을 체크를 못했는데 여기는 여러분 이 스튜디오가 더 커요. 파란방이. 그래서 조명 설치를 한 20개 정도를 지금 여러분 보이시나? 예, 안 보이시죠? 이 조명을 달아놨습니다. 대부분의 DJ들이 다 민낯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게스트들 중에도 메이크업 안 한 분도 있고 해서 예, 조명이 엄청 많고요. 예. 그 벽면에 다 달려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파란 방이고 저는 항상 파란 방에서만 진행을 하는데 옆방 그 분홍방은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명이 들어가도 크기가 작으면 거기가 더 조명이 좋다는 DJ도 있더라고요. 예, 밖에서 이제 그 엔지니어 우리 감독님은 조명은 다 비슷하다면서. 예. 근데 저 때문에 빛이 난다며.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영수증은 모순의 영수증으로 받아볼게요. 왜냐면 이분이 아이디어 주셨어요. 이광욱 님이 다이어트 한다면서 라면 끓이고 있는 나. 다이어트 한다면서 제로 콜라 주문하는 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할 거면 콜라를 먹지 마. 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미니멀 라이프 해야지 하면서 정리함 세트를 내가 또 시켰다. 뭐 이런 거 봤습니다. 책 읽는다 그래가지고 책 한 뭐 10분씩 읽고 자면 좋다 그래가지고. 예, 근데 이제 독서 등만 소비를 해서 사놓고 책은 이제 안 읽는 경우도 많고 이런 소비 기억나는 모순의 영수증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3, 4부에는 허영지, 이진혁 씨 두 분과 함께합니다. 러브 119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묵.

0: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0: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10.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어드렸습니다. 이은주님, 하루 종일 비도 오고 감자 수제비가 먹고 싶었는데 동기가 톡으로 수제비 콜 이렇게 왔네요. 너무 행복합니다. 역시 비 오는 날엔 수제비죠. 라송도 수제비 좋아하나요? 아니, 이렇게 먹고 싶을 때 내 마음을 딱 알아주는 동기 누군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마음이 딱 맞는데 짝꿍이 있다는 게. 저 수제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만들어 먹어요. 그 멸치 다시 육수해가지고 수제비 밀가루 떠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먹는데 주문해서 먹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비 오는 날 수제비죠. 여러분 오늘 메뉴 아직 못 정하신 분들 수제비가 종류가 요즘 엄청 많아요. 예, 잘 골라서 드시기 바랍니다. 선물 갑니다.

돈처럼 아이러니한 게 없죠. 쓸 때는 세상 가벼운 종이장이면서 벌 때는 온몸이 으스러질 만큼 무거운 걸 보면요. 그런 돈 얼마나 모순되게 쓰셨나요? 오늘의 영수증. 1476님 점심 배부르게 먹고 비가 와도 운동 겸 좀 걸어가서 커피 사와야지 하고 매장 가서는 초코 젤라또랑 말차 라떼를 시켜 먹었어요. 그냥 안 걷고 안 먹었으면 더 나았을 뻔. 그렇네요. 5648님 맨날 배달음식 시켜 먹어서 이제부터 식비 좀 줄여보겠다며 냉장고 파먹기 하기로 결심. 그렇게 냉장고를 뒤지면서 찌개 끓여 먹는다, 국 끓여 먹는다 하며 고기 사고 야채 사고 다 사. 필요한 게 더 많아요, 여러분. 그 냉장고 털기를 하려면. 그죠? 선물 갑니다. 0888님 남은 담배까지만 피고 끊는다. 다짐해놓고 여행 갈 때 면세점 들러 함부로 사고 있는 나. 아유, 어떡합니까. 예. 이정민님 인터넷 최저가 찾아가면서 잘 아껴놓고는 오프라인 매장 가서 투뿔원에 혹 해서 더 사고 있어요. 이제까지 잘 참았다가 세일한다 그래가지고 요즘 열도 세일이죠. 거기 가서 그냥 예. 난리가 나는 거죠. 김다현님 절약하기 위해서 가계부 쓴다며 예쁜 가계부 사고 펜 사고 계산기 산 저요. 남편이 어이없어 합니다. 예, 어이없어요. 김다현님 인정. 선물 갑니다. 박찬영님 배달비 아끼려고 커피 배달 대신 픽업 주문했는데요. 차에 쏟아서 세차비로 10배 냈어요. 야, 이게 오늘의 최고 사연인데요. 그래, 우리가 이게 배달 안 하고 픽업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배달이 날 수도 있어요. 박찬영님께 선물 가고요. 이찬혁 1조, 다들 1조 버.

이 찬혁 1조 이어드렸습니다. 홍식님 대형마트 가서 소주 맥주 박스로 사다 두면 매일 먹어서 안 된다면서 안 사다 놓고요. 매일매일 편의점에서 사 먹는 나. 아, 이럴 거면 대형마트에서 박스로 사는 게 더 싸지 않을까요? 아주 모순적 소비라고 봅니다. 편의점 아, 그냥 지나치셔야 돼요. 공구상공님 저 요즘 긴축 재정에 들어가서요. 밖에 안 돌아다닙니다. 집에서 게임만 합니다. 근데 뭐에 홀렸는지 게임 현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서 게임 지워버렸네요. 잘하셨어요. 이 현질의 세계가 끝도 없더라고. 엄청 또 비싸더라고요. 잘 지우셨습니다. 공구상공님께 선물 갑니다. 5145님 아내가 발 마사지기 살까? 해서 그래 했더니 가방을 사더라고요. 발 마사지기가 사은품이었대요. 아, 요거는 근데 모순적 소비라는 것보다 아니 가방하고 발마사지기 사은품은 이거 괜찮은 소비 아닌가요? 알뜰한 소비 아닌가요? 오일사원님 예, 읽다가 좀 놀래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잘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가방을 사는데 발마사지기가 사은품이다. 이거 한번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 5755님 다음 달부터 운동할 거야. 수영해서 날씬해질 거야. 마음 굳게 먹고 수영복 사고 수경 사고 예쁜 수영 가방까지 샀는데요. 결국에는 수영장 문 앞에도 안 갔습니다. 그 수영복 너무 오래돼서 결국엔 버렸네요. 아, 이게 해질 때까지 안 가셨구나. 이게 이제 약간 스판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오래되면 해지거든요. 아, 그래도 한 번은 가보시지. 5755님 올해도 수영장은 열려 있습니다. 예, 또 소비하시려나 그럼. 모순적 소비 예, 잘 봤고요. 더 클래식에 오늘 비도 오고 해서 이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여우야.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 주변을 산책하기 참 좋은 때죠. 이런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산책하면서 생긴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하천으로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고요. 하천에 사는 생물에겐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잘 수거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을 존중하는 실천이 모인다면 소중한 산책 코스를 오래오래 걸을 수 있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1: 생활정보.
2: 요즘 아침밥 거르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것이 두뇌 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쌀의 탄수화물은 쉽게 분해돼 포도당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원활한 두뇌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거죠. 또 쌀 속에 풍부한 라이신 성분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두뇌 발달에 좋고요. 쌀에 함유된 가바 역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침을 챙

챙겨 먹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언어와 수리, 외국어 영역 수능 점수가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쌀로 지은 든든한 아침밥 한 끼로 더 똑똑하게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을 도와 기름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가방 메고 대학교 다닐 때 매일 기름때 묻은 작업복 바람으로 온몸엔 기름내를 풍기며 기름차를 타고 돌아다녔죠. 그날도 그렇게 배달을 하는데 고등학교 친구 녀석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또래들과 어울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처음 보았습니다. 어색하게 인사 나누고 돌아서서도 다시 배달 일을 하면서도 내내 떠오르던 얼굴. 결국 친구에게 연락을 했죠.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1: 그래? 지금 나와 그럼. 안 그래도 다 같이 있어.
0: 지금? 아, 나 지금 일하는 중이긴 한데.
1: 아, 얘 일찍 들어가야 해서 지금 아니면 안 되는데.
0: 어쩔 수 없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달려갔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제가 아유 급하게 오느라 꼴이.
0: 아이, 저도 뭐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는데요. 뭐 마주보고 앉아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 이런 만남은 처음이라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서먹한 시간만 보내다 돌아왔습니다. 연락처는 주고받았는데 내가 먼저 연락을 해도 될지 몰라서 무작정 연락 오길 기다렸는데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해서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1: 야, 이 멍충아. 아이고, 남자가 그 먼저 해야지. 아, 네가 먼저 좀 해봐.
0: 아, 그런 거였어? 큰 실수를 한 것 같았지만 지금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무작정 근처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삐삐로 연락을 주고받을 때라 음성 메시지와 커피숍 번호를 남기고 또 무작정 기다렸죠. 얼마나 기다렸을까. 호출하신 분 전화 왔어요. 그녀였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날엔 신경을 좀 썼습니다. 옷도 깨끗하게 입고 길었던 뒷머리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어머, 스타일이 바뀌셨네요. 알아봐줘서 고마웠습니다.
1: 자리를 좀 옮길까요?
0: 네, 좋아요.
1: 아, 근데 제 차가 좀 지저분한데. 기름 차라.
0: 괜찮아요. 와, 이런 차 처음 타봐요. 저 엄청 크다. 저 뒤에 실린 게 저게 다 기름이에요? 낡고 냄새나는 차를 신기해하는 그녀가 사랑스러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날 당장 고백을 했고 그녀는 받아줬죠. 그렇게 그녀 덕분에 빛나는 20살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만 행복할 뿐 그녀의 집에선 반대가 심했죠. 제가 생각해도 그럴만합니다. 어디서도 빠지지 않는 외모에 대학까지 다니고 있는 그녀에 비해 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기름장수였으니까요. 그래도 젊은 패기는 있었는지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찾아뵙고 대문 앞에 들어 누워도 보고 그녀의 오빠까지 만나 설득한 끝에 드디어 만남을 허락받았고 군 제대 후 바로 결혼식도 올렸답니다.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해서 두 남매 키우며 산 지 이제 28년. 한동안은 일도 잘 풀렸죠. 주유소부터 중고차 상사까지 사업도 번창해서 그야말로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부터 사업이 어려워지더니 감당하기 어려운 빚까지 결국 모든 걸 접어야 했습니다. 내가 설 자리를 잃어가면서 가족과도 서먹해지고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아내와의 갈등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멀어졌죠. 한 달에 한 번도 말을 안 할 때도 있고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 애를 쓰고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걸까요? 전부 제 탓이겠죠. 제 탓일 겁니다. 나만의 러브 게임의 법칙. 해피엔딩이라 믿었던 우리 사랑이 혹여 이대로 끝이 날까 두렵습니다. 20살 그때의 패기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끌어쓰려 합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나만의 여자, 그녀에게 내가 많이 미안하다고, 나는 여전히 당신밖에 없다고, 사랑한다고 용기 내어 전해봅니다.

사랑합니다. 팀, 오늘 박정환님의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렸는데 이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옆에 이걸 보긴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저 손편지로 우편으로 보내주셨어요. 프린트한 종이만 무려 11장입니다. 이게 진심을 담아 쓰신 게 너무 느껴지고 마지막에 이 글을 쓰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런 글들 11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가장의 무게가 예, 느껴지는 그리고 이제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또 이제 현실에 치여서 살다 보니 이제 부인한테 뭐 힘내 뭐 밥 먹었어 이런 이야기 이제 한번 못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그때가 너무 그립다며 예, 이런 글들을 다 11장에 걸쳐서 보내주셨는데 아. 8977님 사연 신청자입니다. 오,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현님 지난 추억을 다시 되살린 것 같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가뭄의 단비처럼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아내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정도의 이런 마음이면 이제까지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진심으로 잘 전할 수가 없었잖아요. 모든 상황이 다 가정들이 너무 어렵고 부인은 또 부인대로 섭섭한 게 10개 있었으면 한두 개만 얘기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인도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한테 글 주셨듯이 이 진심이 그대로 닿는다면 부인도 이 상황을 다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딱 제가 지금 사연과 같은 상황입니다. 저도 용기를 내볼까요? 배덕한님. 이거 용기 내주셔야죠.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잖아요. 더 늦으면 예, 후회할 것 같아요. 장미경님. 용기를 내주세요. 아내도 솔직하게 다가가면 그 진심을 알아줄 겁니다. 예. 곧 결혼기념일과 아내 생일이 다가온답니다. 그래서 이번 결혼기념일만큼은 흩어졌던 온 가족이 다시 모여서 좀 함께 축하하고 싶다고 간절한 소망을 담으셔서 저는 박정환님의 이 마음이 부인에게 잘 좀 전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마음이 진짜 무겁네요. 이렇게 비도 내리는 날. 예. 백화점 상품권 박정환님께 선물로 가고요. 주간 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소식 있으면 러브게임에 문자 꼭 한번 주세요. 박정환님.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리얼 러브스토리 게시판에 긴 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거미 너의 하루는 좀 어때 이어집니다.

0: 네, 스테이 이어드렸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샤볼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0: 맛있네. 닭튀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밥도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의 비빔밥.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레노.
7: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레노.
8: 립페스타 이슬로우 태양 신곡입니다. 이 곡 듣고요. 잠시 후 박소연의 러브게임 3, 4부에는 허영지, 이진혁 두 분과 함께합니다. 러브 119 보는 라디오 들어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 세븐입니다. 저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클럽을 점검하고 바람을 읽고 코스의 흐름을 살피죠. 좋은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0: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살피고 작은 이상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가스 감지기나 불꽃 감지기 같은 안전기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의 안전한 현장은 오늘의 완전한 준비에서 시작되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기역, 지읒, 기역. 비가 와서 더위 한풀 꺾이고 분위기 좋은데 이런 날 걱정되는 게 있죠. 바로 빨래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가전제품 덕분에 날씨 뭐 계절 상관없이 365일 내내 뽀송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됐는데요.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는 가전. 빨래 널고 말리는 수고를 싹 덜어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기역, 지읒, 기역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2죠. 빨래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정답은 건조기. 삶의 질이 달라진다며 건조기 김보라님. 비가 오니 차가 엄청 막힌대요. 건조기 6859님. 이 습함도 건조기로 뽀송하게 만들고 싶다.

0: 지금 밖에 비가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 정말 뽀송하면 좋겠죠. 3763님까지 세 분께 선물 가고요. 기역지읒 기억으로 기지개가 왔습니다. 쫙 몸을 좀 기지개 펴고 찌뿌둥한 몸을 스트레칭해 보아요. 기지개 9432님 그리고 김종국이 되는군요. 기역지읒 기억. 4488님 그리고 기저귀가 왔습니다. 기저귀는 뽀송뽀송하죠. 9296님 조선 천재 정약용의 거중기가 왔습니다. 거중기 김승호님 임정님 비도 오고 술이 생각나서 권주가 예, 권주가가 뭐냐면 권주 예, 술을 권하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예, 권주가 예, 권주가 자, 이 중에서 9432님 또 9269님께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허영지 이진혁 두 분과 보는 라디오 진행합니다. 러브 119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구이.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9: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10: 하이마트로 가요.
11: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 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10: 하이마트로 가요.
11: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사랑에 깨지고 다치고 아픈가요?
1: 이리 와요. 우리가 호해줄게요.
2: 세상 모든 사랑의 응급 진료실 러브 119. 러브게임의 공식 연애 주치 두 분입니다. 허영지, 이진혁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여러분.
2: 반갑습니다. 오늘은 라디오
4: 비가 네. 와요.
2: 비가 아니 지금도 우산 써야 되죠?
4: 네 맞아요.
2: 하루 종일 비가 옵니다. 하루 네, 종일.
4: 근데 저는 이렇게 날씨가 계속 어두우면 네. 계속 밤인 것 같아서 계속 졸려요.
2: 졸려 네. 맞아요. 진짜 그래요.
4: 제가 잠이 많은 것도 있는데요.
5: 동물적 감각 아닌가 이거?
2: 아유 왜 진혁 씨 괜찮아요?
5: 비가 와가지고
4: 죄송해요 진혁 씨 저처럼 차라리 잠이 많은 게 나을 것 같은데 목이 이렇게 잠기느니
5: 비가 와가지고 네. 목이 팍 잠기네요. 아우 죄송합니다.
2: 괜찮아요.
4: 비가 오는데 목이 왜 잠겨?
5: 여러 가지로 아니, 이제 그런 게 있죠.
2: 비가 네. 오면은 컨디션이 다 다운이에요. 네. 정말 그쵸, 그쵸. 정서적으로도.
4: 저 6615님 네. 말 약간 납득이 안 되는 게 영지 또 세수만 하고 온 거예요라고 네. 하신 거예요.
5: 세수 화장하고 오신 거예요.
4: 저 화장을 했어요. 아침에 네. 했어요. 근데 제가 했어요. 아. 제가 해서 아침에 미팅 좀 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 지금 이 시간이 왔더니 전 왜냐면
2: 지워졌어.
4: 수정을 안 해요. 전 수정을 안 해요. 그래서 아. 푹 잠깐 이렇게 차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2: 다 지워졌죠. 어,
4: 아침이 맞네 나한테.
5: 아,
4: 차에서 한번 푹 자고 일어. 난 거니까
5: 네. 오늘 아침 6시네.
4: 아, 네네네. 아 그래서 아. 지금 예 네, 조금 지워져가지고 그런 겁니다.
5: 아니 아. 제가 아까 오자마자 네. 아 오늘 우리 소연 누나 빼고 둘 다 쌩얼이네 이랬는데 아, 네. 누나가 조용히 나 화장했어.
2: 아 그렇죠.
5: 아 미안. 네.
2: 너무 근데 흐리게 해가지고 지금 많이 지워졌습니다.
4: 네, 많이 7118님
2: 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연대 축제 카라 무대 잘 봤어요. 호응이 아. 너무 좋더라고요.
5: 아 너무 잘 봤어요. 저도 봤어요.
2: 이거는 영상이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4: 네.
2: 정말
5: 엄청 뜨더라고요.
2: 난리가 나가지고 뭐 멤버들 각자 직캠도 다 뜨고
4: 맞아요.
2: 아 우리 허영지 씨 살아 있더라고. 아유.
4: 아 근데 저 진짜 너무 신났었어요, 여러분.
2: 살아 있어, 살아 있어.
4: 데뷔 12년 만에 첫 대학 축제였거든요.
2: 그렇죠.
4: 저는
2: 첫 대학 축제.
4: 네, 저는 첫 대학 축제였고
2: 강지영 씨는 15살에 거길 갔었대요. 15살에 아, 강지영 씨가
4: 맞아요. 귀여워. 15살에 갔는데 32살이 돼서
2: 그러니까.
4: 갔어요.
2: 그러니까 허영지 씨 자기소개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4: 맞아요.
2: 뭐 요즘 어린 친구들을 네. 저를 개그우먼으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 네, 보고파러 네. 왔습니다. 네. 번호파러 왔다고.
4: 아, 네. 맞아요. 어, 언니 감동해요. 이게 더
2: 아우
4: 뭐야 다 저렇게 보고 있었던
2: 그럼 이제 다 보고 있죠. 그리고 영지 씨한테 예 그 자 영지 씨 직캠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예. 아. 멤버들 전체 다 보고 그러니까 새벽 4시가 되더라고.
5: 누나
2: 너무
5: 피곤해요.
2: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4: 낮에 봐서 낮에
5: 아니 근데
2: 눈이 새빨개지더라고.
5: 누나 그럼 다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네. 누나가 영지 누나가 네. 제일 신나지 않았어요? 아,
2: 너무 신났더라고 영지 씨가. 웬만하면은 좀 어디가 좀 몸이 좀 네. 이렇게 무겁고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영지 씨가 너무 신나가지고.
5: 전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2: 날라다녀 날라다녀. 그리고 그날 또 짧은 머리가 너무 잘 어울려.
4: 네, 아, 감사해요.
5: 깜짝 놀랐어요.
4: 진짜 너무 신나 너무 신났었어요. 그 이걸로 뭐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래서
2: 그래요.
4: 그냥 계속 하고 싶어요.
2: 어, 그 정도로. 네. 아니 근데 아, 만약에 그냥... 쪽 그 나이로 가게 된다면 뭐 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4: 아, 20대로 돌아가네.
2: 만약에 그 축제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아. 뭐 시간 돌릴 순 없지만.
4: 네, 제가 또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2: 대학생 뭐 굳이 또 뭐 그런 얘기 말라요.
4: 아니, 한번 뭐 대학 생활을 좀 즐겨보고 싶다.
5: 아, 그런 거 있죠, 있죠.
4: 왜냐면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 친구들 여기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있는데 안 힘든가 하는데 아. 진짜 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2: 아, 자기 너무 그렇죠. 신나서 너무 신나서. 네, 네. 아, 그래서 대학 생활을 좀 즐겨보고 싶다.
4: 네, 맞아요. 그럼 축제도 좀 다녀보고. 아. 싶고, 네.
5: 그때 힘들 수가 없죠. 왜냐면 청춘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는데 그 한 그래. 페이지가 둔한 거예요.
2: 맞아, 그런 거예요.
5: 당연히
2: 그런 거예요.
5: 힘들 수가
2: 근데
5: 없죠.
2: 근데 그때 본 그 추억으로 20년 가는 거예요. 또 아, 내가 우와. 우리 학교 축제에 누가 왔는데 막 아들한테도 얘기해주고.
4: 진혁 씨, 네. 꼭 주무시고 오세요.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방금 멘트가 너무 좋았어요.
5: 잠을 그래요? 못 자고 온 건데 무슨 소리세요?
4: 아니, 방금 살짝이라도 주무시고 오셨잖아요.
5: 아, 차에선 잤죠.
4: 그러니까요. 네. 네.
2: 자, 러브 119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 두 분 컨디션이 좀 좋아가지고 다행인데, 자 연애는 또 모질이 두 분이어가지고
4: 아,
2: 여러분
4: 어, 긴장 이 순간이 제일 아, 예,
2: 긴장되죠. 네. 자 연애에 대한 모든 고민, 걱정, 의문, 상상, 오해 한풀이 받습니다. 연애에 관한 것만 받습니다. 뭐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결은 잘 못해드리는구나. 참견도 해드리고 예, 미안합니다. 참견해드리고 저희가 그래도 많이 도와드려요.
4: 아, 그럼요.
2: 조언도 해드리고
5: 이거 그럼요. 시작할 때 항상 네. 느끼는 건데 소연 누나가 하다가 네. 1부, 2부나 다른 네. 분들이랑 할 때는 모질이 느낌이 안 나거든요.
4: 맞아, 왜냐면 자신감 넘치는 거
5: 근데 저희랑 있을 때만 뭔가 모질이가 점점
2: 왜냐면 난 이 코너가 자신이 없어 사실.
4: 맞아요.
5: 금목 자학이라고 점점 퍼지시는
2: 맞아.
5: 거예요.
2: 맞아. 그래서
4: 진혁씨 저도 9년째 하고 있는데 자신이 없어요.
2: 이 자신이 없고 이거 지금 겨우겨우 하고 있어요. 겨우겨우 턱걸이로 턱걸이로.
5: 아 그런 거예요?
2: 네. 첫 번째 사연은 익명을 요청하신 그 왜 다 이렇게 익명을 요청하시니까
5: 어쩔 수 없죠.
2: 남자분입니다.
5: 예. 간만이네.
2: 봉살균 청정기를 보내드리고 남자분 어떤 고민인지 함께 읽어드려요.
3: 여자친구와 7년간 긴 연애를 해오다가 작년에 헤어졌습니다. 아직까지 그녀를 못 잊고 지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정 정리는 됐고요. 그렇다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전 여자친구의 아버님한테서 아직까지도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6: 진혁아, 밥은 먹고 지내냐? 비가 온다. 따뜻한 거 먹으라. 진혁아, 야구 봤냐? 니네 팀 또 졌더라. 힘내라.
3: 사귀는 내내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다 보니 이렇게 연락 주고받는 일이 일상이었는데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되는 거죠. 뭐 제 걱정에 안부를 전하시는 것까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엔 이런 문자까지 보내셨어요.
6: 진혁아, 소연이 기집애가 새 남자친구라고 데려왔더라. 선물이라고 옷을 사왔는데 무슨 거적대기도 아니고 남자가 너무 늙었더라. 그리고 바둑을 못 둔댄다.

0: 이런 소식까지는 듣고 싶진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1: 에휴, 너랑 바둑 둘 때가 그립구나. 언제 한번 놀러 오면 안 되겠냐? 정소연이가 신경 쓰이면 그 기집애 없을 때 오려구나. 그 기집애는 맨날 밖으로만 쏘다닌다.
0: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저 아버님 정말 좋아했고 뵙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전 여자친구 부모님과의 관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아니 근데 이 정도면 못 끊어 못 끊어. 아니, 이렇게 하면 어이가 할머니
0: 전혜원님. 아니 전 여친 마버님 목소리가 아니라 할머님 아니에요.
2: 아니 아버지도
0: 상신 할머니 네. 목소리가 그러니까
2: 아버지도 했잖아요.
3: 아버지가 네. 톤이 높으신 아버지일 수도
2: 그래,
3: 있지.
2: 그럼
0: 그런 거예요.
3: 모든 아버님 톤이 막 이렇게 낮진 않으시니까
2: 그러니까,
3: 좀 저음이 아니라 고음이실 수 네. 있어.
2: 이거 여러분 이런 문자 받겠습니다. 이별 후에도 끝나지 않는 관계.
3: 이게 어떻게 해요?
2: 가족과의 관계에 포함이고 뭐 만나던 친구들도 예를 들면 이제 다 동기였어. 근데 뭐 우리는 헤어졌지만 그 동기와의 만남은 계속 되잖아요. 네.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OTT 계정 이게 또 안 끝나요. OTT가. 와. 그리고 뭐 요즘에는 없겠죠. 뭐 통장 뭐 커플 통장 요즘에도 있나? 뭐 그런 거 하셨던 분들 아니면 단골집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네 네가 가네 우리 둘이 갔지만 이제는 뭐 그러고 못 받은 물건 다 포함이고 안 갚은 할부값.
3: 어머,
2: 커플들이 할부값 갚다가 끝나는 경우 이거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강아지도 있어요. 그래서 알죠. 강아지 반려견 반려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별 후에도 끝나지 않는 관계에 뭐 어떤 게 있었는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지금 빨리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다른 얘기인데 제 주변 지인이 갑자기 강아지를 키운다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꽃동을 키운대요. 근데 뭐 갑자기 강아지 왜 키워 그랬는데 아 친구가 이제 헤어지면서 서로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 강아지를 자기가 키우게 됐다는 거예요.
3: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랑 만나다가
0: 남친 여친이 이렇게
3: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0: 파혼으로 가서 네. 아예 이제 정리를 하는데 이제 강아지를 둘 다 안 키우겠다고
2: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제3자가
0: 키우는 거예요.
2: 제3자가 키우는 거죠.
3: 그러는 거야.
2: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 게 옛날에 모니카 씨였나? 그 댄서 그분이 그 강아지를 계속 케어했는데 뭐 몇 년 만에 만나는 거 하는데 막 강아지들이 막 알아보고 막 오는 거
3: 펑펑 울었어요.
2: 저도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연인들이 걔를 한 5년 이분은 또 7년 만나셨다 했으니까 5년씩 7년씩 키우다가 헤어지면은 저럴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여러분 경험담 있으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최유리 잘 지내자 우리.

0: 잘 지내자 우리 최유리였습니다. 이별 후에도 끝나지 않는 관계. 여러분 다양하게 왔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했어.
1: 그러니까요.
0: 우리 연애 모질이가 맞았네. 뭐 이런 게 다 있었습니다.
1: 어머 어머.
0: 박가희님.
1: 김가희님.
0: 아, 미안합니다.
1: 지금 왜냐면 언니가 너무 충격받 이거 그죠?
0: 너무 충격이어서 네. 그래요, 여러분.
1: 보험회사 다니던 전 남친 보험을 들어줬었어요. 헤어지고서 잊고 있던 그 보험. 1년이 지나고서 생각나서 보니 아직도 그 남친 이름으로 보험이 남아 있어서 바로 해지해 버렸어요. 아까운 내 보험료.
0: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해주는 거야. 예.
1: 어 정말.
0: 윤희수님.
2: 저는 전남친이랑 폰 뒷번호가 같아서 헤어지면서 바꿀까 하다가 주위에 번호 바꿨다고 알리기가 귀찮아서 아직도 바꾸지 않고 있네요. 그러니까
0: 끝번호 아, 커플들이 꼭 끝번호 비슷하게 갖게 아, 하잖아요.
2: 아니 뭐 이거는 그냥
0: 예.
1: 이 정도는 뭐
0: 9909님
1: 서갓집 와이파이 비번 처남의 16년 전 여친 생일과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0: 아, 처갓집 비번이?
1: 아우, 이게 복잡하네요. 16년 전 사이, 네. 16년 사이 여자가 세 번이 바뀌었는데 그대로예요. 저는 왜 처남의 전 여친 이름과 생일까지 알아야 할까요?
0: 아, 그러니까 이거 이분은 바꾸기 귀찮아서 그냥 온 가족이 쓰는구나. 와,
1: 그냥 이게 전전 네. 여친인 거네.
0: 그렇죠, 그렇죠. 야, 16년
2: 거의 첫사랑,
0: 전.
2: 첫사랑 느낌이네요.
0: 그런 거죠. 김보영님.
2: 교회요, 교회. 양쪽 가족 다 같이 다녀서 옮길 수도 없어요.
0: 그렇네.
2: 이 분야에선 교회가 원탑인데.
0: 그렇네. 이게 교회나 절 다니고 이런 분들은 거기에 온 가족이 보통 다 이거를 못 바꾸네.
1: 그러네. 거기서 다 만날 텐데.
2: 어. 야 이거 어떡하냐.
0: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절 다니면서 연애하지 마요, 여러분. 복잡해져요. 이거 복잡해져요. 뭐 무슨 일이야 이게.
2: CC만큼 복잡하네.
0: 그럼 종교생활만 하세요, 장재형님.
1: 울 아버지 팔뚝에 첫사랑 이니셜의 하트에 화살 문신이 있는데
0: 어머.
1: 이것 때문에 40년째 엄마한테 욕먹고 있어요.
0: 와. 근데 그때도 앞서가셨는데 40년 전에
2: 이 이니셜의 하트에 화살 문신이면 그 옛날에 그 예. 이런 근육
0: 맞아요.
2: 근육질 있으신분들이 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0: 하트
2: 화살
0: 들어오는 거 예.
1: 아, 아버지 근데 멋지십니다.
0: 그러니까 멋쟁이시네. 그 당시에도 깜짝 놀랐네요.
1: 그러니까요.
0: 7173님
2: 전남친 취업할 때 제가 많이 도와줬는데요. 아직도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메일이 저한테 와요. 너 여기 떨어졌대. 말해줘야 하나요?
0: 그러니까 나한테도 못 연락이 오는구나.
1: 이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0: 그래.
1: 어머 어머. 야 떨어졌단다.
0: 어떡하냐. 이분께 선물 갑니다. 아니 근데 나는 알고 싶지 않은데 뭐 동기나 친구들 동료들이 알려줄 수 있지만
1: 통해서는 알 수 있지만
0: 이거는 진짜 최악이네. 아니,
1: 지금 다이렉트로 누구님
0: 그, 구직 사이트에서
1: 이진혁 씨, 이진혁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2: 불합격입니다.
0: 그렇게 오는 거죠.
2: 아니 진짜 이거는 양쪽이 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 사람의 근황을 내가 알아야 되잖아. 들어야 그러니까. 되잖아.
1: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있구나.

0: 약간
1: 안타깝지. 4566님.
2: 예전 여친이랑 자주 가던 라면집이 있었는데 오, 네. 헤어지고 혼자 갔더니 주인분이 헤어졌지? 이러면서 땡땡이는 딴 남자랑 왔더라 하더라고요. 아, 그 다음부터 못 가겠더라고요. 결국 단골집도 포기 엔딩.
1: 아, 근데 또 다 주인장이 또 이걸 알려줘.
2: 야, 그 왜 그러셨어?
1: 누구는 내가 딴 남자 셋 남친이랑 왔더라 말이야.
2: 이거 좀 속상해.
1: 너무 약간 씁쓸해. 아니 물론 뭐 그가 잘 되기를 빌어줬더라도 내 처지가 씁쓸하지.
2: 좀 찝찝하네요 이거는. 아,
3: 사장님들 정말. 다 그냥 모르는 척 해주셔야지.
1: 그래.
2: 네, 모르는 척 해주세요.
3: 단골이 두 명인 거예요.
1: 맞아요, 사장님들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마그네슘, 칼륨, 아연의 공통점 아시나요? 바로 미네랄 영양소라는 거죠. 미네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과 함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그런데 미네랄이 부족해도 만성피로나 두통 같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죠.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간편하게 미네랄을 챙기는 방법이니까요. 가정의 달 5월, 건강한 물 습관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참.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래.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장기하입니다. 2012년부터 장기하의 대단한 라디오로 3년 가까이 밤 10시에 여러분과 만났었는데요. 밤에 무심한 목소리가 오히려 좋다던 애청자분들의 그 말이 저도 참 좋았습니다. 파워 FM이 30주년을 맞았네요. 30년 동안 매일 누군가의 하루 옆에 있었다는 게 생각해보면 보통 일이 아닌데 대단하죠? 앞으로도 함께 하길 바라며 저는 음악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좀 더 나을 겁니다. 파워 FM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장기하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 게임, 허영지, 이진혁 함께하고 있습니다. 러브 119 보는 라디오 들어와 주세요. 이별 후에도 끝나지 않는 관계, 이렇게 많은 관계가 얽혀 있을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1: 그리고 이렇게 많이 계시다고요, 정말? 야,
0: 그래서 몇 개 더 읽어드릴게요. 뭐 무서워서 어디 커플 하겠어요? 이렇게 엮여 있어가지고. 최혜경님.
2: 커플 통장 했었는데요. 메신저로 헤어지자고 이야기하고 대화 마무리한 지 10분쯤 지났을까 바로 커플 통장에서 반 떼서 출금해 가더라고요. 야. 덕분에 흐르던 눈물도 10분 만에 멈췄답니다.
1: 아, 확실하네요.
2: 확실하네.
1: 근데
2: 티네.
1: 확실하게 딱 반만 딱 가져갔네요.
0: 그치.
1: 네,
0: 그래, 그게 또 양심적이다. 만약에 아, 여기서 맞아요. 더 가져가도 뭐 어떡해.
2: 진짜 커플 통장 이해가 너무 안 된다.
0: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많아서 요즘은 안 하죠, 커플 통장을.
1: 네. 커플 통장 안 하고 그냥 뭐 반반 내던지.
0: 그쵸.
2: 그렇죠. 저희 가게 더치페이 시스템이 있잖아요.
1: 맞아, 요즘에 생겼어.
0: 요즘에는. 네. 요즘에는.
1: 너무 그러니까 좋아요.
0: 커플 통장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1: 맞아요.
0: 이미 형님. 네.
1: 30년 전에 핸드폰 커플 요금제가 있었어요. 둘이서 통화하는 건 무제한 무료 요금제인데요. 이건 가입할 때도 같이 하고 해지도 같이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헤어진 뒤에는 진짜 골치 아팠네요. 어쨌든 한 번은 만나서 그거 해지하러 가야 하니까.
0: 근데 이거 둘이서 통화하는 게 무제한 무료 요금제였으면은 네. 와.
1: 근데 있었대요. 있었대요.
0: 017.
2: 와. 017.
0: 근데 그 시대에 제가 핸드폰 썼는데 네.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1: 그래서 언니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0: 해본 적이 네. 없어.
2: 30년 전이면 제가 96년생이니까 31이니까 97년도, 96년도 딱 이때니까.
0: 그러니까 핸드폰 있잖아요. 삐삐도 있었고 그때
2: 삐삐도
0: 했잖아요.
2: 있었고,
0: 다 있었죠.
2: 네, 무전기 큰 핸드폰도 있었고 핸드폰도 나왔고.
0: 다 했었는데.
1: 다 했었는데 아, 언니가 그러니까, 언니 기억에는 일단 없는 거죠?
0: 아니 그럼 난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뭐 이렇게 뭐 가입도 같이 하고 아예 해지도 같이 하고 막 이런 네. 거 아니 들었던 것 같은데.
1: 그래도 미양님 덕분에 우리가 알게 됐네요.
0: 알게 됐네요. 아, 네. 예. 아 이런 거 요즘엔 없죠. 요즘에도 있는 거 아니야?
2: 있을 거 아니.
0: 있는데 있나? 우리가 모르나?
1: 죄송해요. 요즘에는 네. 예, 깨톡으로 아, 통화하면
0: 그치, 다 무료잖아. 네, 무료잖아요. 싹 다 무료잖아요. 네. 예. 모두가 무료입니다. 네. 9814님.
2: 예전 학교 대학교 때 여자친구 남동생이 귀여워서 술이랑 먹을 걸 많이 사줬었는데요. 헤어지고 나서도 저희는 자주 만나서 술도 먹고 PC방도 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대구에서 지내며 학교 졸업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면서 몇 번 더 만나다가 연락이 끊겼는데 궁금하네요. 잘 지내니? 너 말술이어서 좋았는데.
0: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남동생이 보고 싶다는 거죠? 네. 가족이 보고 싶다는 거죠.
2: 그런 게 참 어렵죠.
1: 가족끼리 약간 맞아. 이런 네. 애틋함은 좀
0: 애매해.
2: 사실 요 사연도 그쵸? 사연도 사실 아버님과의 애틋함이 맞아요. 생긴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1: 사실 이거 진짜 좀 마음 아픈 것 같아. 이거는.
2: 딱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아들, 딸로 생각한 거라서
0: 정리가 맞아. 안 돼요.
2: 어렵죠.
0: 맞아.
1: 어려울 것 같아요.
0: 7145님.
3: 옛 연인이 준 화분이요.
0: 야,
3: 내 화분. 마음은 이미 시들어가는데 얘는 무관심할수록 더 푸릇푸릇해지네요.
0: 아니, 알렉스 씨가 옛날에 시레 씨한테 화분 주면서 헤어졌던 멀리서 아, 멀리서 이 화분 아니었어? 야, 이거 한 맞다, 20년 맞다. 전에 야,
2: 우결 때
0: 야. 그래, 야, 너무 기억나죠.
2: 진짜
0: 그러니까
2: 그 장면 진짜 명장면이었는데.
0: 그러니까 아니 그 화분이란 노래가 지금도 신청곡으로 와요.
1: 맞아요. 발 씻어주고
2: 맞아, 맞아.
0: 난리가 났었구나.
2: 그래서 이거 다른 예능에서 이제 막 그거 따라한다고 막 웃기게 따라했었잖아요. 발 씻는 거.
0: 맞아요.
1: 아, 그래요?
0: 예, 패러디 많이 했었죠.
2: 무한도전에서 하고.
0: 맞아요. 카라의 루팡 듣고 와서 OX 참견 이어드립니다.

0: 명곡.
1: 아 명곡입니다. 아, 진짜.
2: 심장이 뛰어 심장.
1: 카라의 루팡. 여러분 연세대학교 축제 검색하시면 연세대 카라 검색하시면 영상 지금도 뜨거든요.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멋져 진짜. 아니 정말 이게
2: 내년에 또 저희가 카라가 20주년이에요 여러분. 또 뭘 할까? 또
1: 20주년에 와 야 20주년. 이게 정말 1900년대 2000년대 2000년대 네, 2010년대 2020년대 이 네. 지금 30년을 지금 1위를 계속하면서 오고 맞아요. 있는 팀이 단독입니다. 카라가 2000년대에도 1위를 했었고 2010년에도 1위를 했었고 2020년에도 1위를 했었고
0: 야,
1: 대단합니다.
2: 너무 대단해요.
1: 네, 20주년 기대할게요. 내년
2: 저도 떨리네요.
1: 기대합니다. 네. 자 이제 연애 모질이 허영지 이진혁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러브119 이번에는 짧은 문자 고민을 재빨리 OX로 참견해드리겠습니다. 로켓상담 OX 참견 빠밤. 여자분입니다. 여자. 남사친이요. 요즘 일교차 때문에 감기 걸린다며 본인 점퍼를 자꾸 저한테 벗어서 줘요. 이 친구 저에게 호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몸 근육 자랑일까요? 참고로 얘가 요즘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호감이다 하면 오 그냥 몸 자랑이다 하면 X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3: 오.
1: 오. 여자분입니다. 야구장의 친구랑 남친이랑 셋이 갔는데요. 제가 화장실 간 사이 키스타임 때 둘이 카메라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둘이 어쩔 수 없이 키스를 했다는데 이게 이해 가능한 일일까요? 뭐 하는 척만 했다고는 하던데 이해해라 하면 오 이해는 무슨 이해냐 뒤집어 엎어라 하면 X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3: X.
1: 이번에는 여자분입니다. 이번에 주간식이에요.
2: 어머.
1: 남편이 첫 번째 결혼기념일을 그냥 지나갔어요. 어떻게 조져야 잘 조졌다고 소문이 날까요? 한 분씩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해 주세요. 먼저 진혁 씨, 다음 영지 씨라고 문자가. 아니 이거는
2: 어렵네.
1: 한 문장으로 다섯 글자 뭐 이렇게 해주세요.
2: 너의 마지막 날.
1: 너의 마지막 날. 네네. 자 진혁 씨.
0: 까먹은 거니?
1: 그렇지. 까먹은 거니? 요거는 여러분 샵 1077로 좀 보내주세요. 보통은 결혼기념일 첫 기념일에 뭘 하셨는지 뭘 하면 좋았는지 뭐 좋았던 분들 좀 올려주세요.
2: 근데 이거 좀 서운하네요. 처음 결혼기념일이잖아.
0: 근데 제가 진짜 몰라서 그런 건데 결혼기념일은 네. 그 결혼한 날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
1: 맞아요.
2: 네, 결혼한 날.
1: 결혼한 날. 맞아요.
2: 아니면 프로포즈한 날 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1: 아니 근데 보통
2: 거예요? 네, 결혼한
1: 날이에요. 결혼한
0: 날.
1: 네, 그래서 나 말고도 다른 동료들이 알 수도 있는 우리의 결혼식에 왔던 애들은 기억을 할 수도 있는 날. 근데 이때 보통은 그냥 지나가는 분도 있고 뭐 식사를 하는 분도 있고 근데 뭐가 뭘 하고 싶어요? 선물이 좋아요?
2: 꽃다발도 좋죠.
1: 꽃다발. 아하.
2: 아니 뭐 네 글자로 네 글자 안으로

0: 지금 다 뭐 문자가 오네요. 뭐
1: 김지훈님
0: 미쳤나요?
1: 박미진님
2: 장난하나
1: 한영섭님
0: 죽는다
1: 우후경님
2: 밥 안 준다
1: 이렇게 네. 이런 것들 드렸습니다.
0: 아, 다들 뭐 간단하게 오네요.
2: 짧고 간결하네요.
0: 아니 한 문장도 아니야. 다섯 글자 미만으로 다 오네요. 네.
1: 그럼 여러분 근데 특별히 결혼기념일에 추천한다 하는 거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왜냐면 나는 사실 너무 막연하거든요. 결혼기념일에 뭘, 어떤 걸 뭘 해야 좋아하실까. 샵 1077 50원 유료 문자로 뭐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서 어떻게 그거는 헬스에서 자기 몸자랑이라는 거죠? 호감이다라는 거.
0: 네네. 처음엔 약간 그냥 이거 제 몸자랑인가? 약간 이렇게 싶다가도
1: 호감이다.
0: 아 근데 그래도 추워졌을 때 약간 이걸 벗어서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네. 네.
2: 이게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점퍼 제가 안 입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1: 주는 거랑
2: 어디 뭐 가방에 이렇게 뒀다가 추워? 내 거 입어.
1: 그쵸.
2: 하는 거랑 네. 입고 있다가 그 온기를 주는 거는 다른 거예요.
1: 그렇네. 우린 그 차이를 또 그렇게 디테일하게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냥 차에 돌아다니는 거 받아 입는 거랑 내가 벗은 걸 받아 입는 거랑
2: 이렇게 주는 다르다.
0: 아니면 다르다. 요즘에 헬스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열이 많아졌을
1: 거거든요. 그치.
0: 열이 많아졌어가지고 그냥 더워서 준 걸 수도 있고요.
2: 걸 수도 있다.
0: 근데 이거는 본인이 더 아실 거다 만약에 이걸 느끼 이 온도를 느끼시는 거는 그렇죠. 본인만
2: 아니, 이거 맞는 거 같아. 호감 맞아요. 그래요?
1: 자, 도리몽실님 주셨습니다.
2: 성을 붙여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1: 아, 그러니까 허영지 사연, 이렇게 예.
0: 이진혁 이렇게.
1: 그렇게 네. 김한솔님
3: 이혼 기념일 만들고 싶니?
1: 너무 무섭다. 너무 강렬하다. 예. 김혜림님 주셨습니다.
4: 전 편지 써달라고 해서 편지 받고 밥 먹었어요. 같이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1: 아니 그래서 아까 영지 씨가 꽃다발이라도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꽃다발이나 편지를 원하시면 아니 저는 이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뭐라고 표현했지? 어떻게 조져야 잘 조졌다고. 난 여기서 너무 깜짝 놀랐어. 그렇죠. 이거를 원하는 걸 얘기를 하세요. 그럼 신랑이 해주지. 이걸 왜 잡을 생각을 해.
0: 언니 근데 이게 무서워. 이제 알아서 챙겨줘야죠.
1: 알아서 했는데 이분이 못했으면 나는 꽃다발이 받고 싶어. 혹은 나는 편지를 써줘. 이렇게 보내야지.
0: 그래서 요즘에 그 SNS 짤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여자분이 꽃다발이랑 편지를 준비해놔요. 네. 남편분이 딱 들어와요. 갑자기 그걸 던져서 주고 다시 쫓아내요. 네. 다시 들어오게 해요.
1: 그 다음에
0: 어머 고마워
1: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 좀 던져줘야 돼. 티저를. 예. 네. 김혜림님은 그래서 편지하고 밥 먹었고 1254님
2: 똑같은 옷 입고 매년 사진 찍기 추억되고 좋아요.
1: 똑같은 옷 입고 이거 옛날 이효리 씨 이상순 씨가 이런
0: 거 좋을 것 같아요.
2: 이건 좋은 것 같아요.
1: 같은 날 그래서 어떤 분은 초를 매번 같은 만큼 태워서 초를
2: 그럴 때마다 아이도 생기고 하면서 맞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1: 그리고 이거 사진 찍기 추억 추천합니다.
0: 추천합니다.
1: 그리고 5548님
5: 저희는 결혼 1주년에 산후조리원에 있었어요. 지금 그 아이가 우주 최강 중2입니다.
1: 그러니까 1주년에 임신해가지고 애를 낳은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뭐 특별한 추억이죠.
0: 그러니까요.
1: 8884님
6: 바라기 전에 먼저 챙겨주세요. 그럼 미안해서라도 다음부터 챙길
1: 맞아.
6: 거예요.
1: 맞아. 왜냐면 이분이 본인이 편지를 쓰던지 본인이 식당을 예약을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아니, 남편이 더 미안하지.
0: 봐봐요. 근데 까먹으시는 분이라면 솔직히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2: 또 까먹나?
0: 먼저 챙겨줬다 해도
1: 또 잊어.
0: 1년이란 시간이 또 흐르면 또 잊어버릴 거야.
1: 그러니까 예고를 하라니까 저처럼 난 뭘 받고 싶어 꽃다발 이거 던져줘야 돼요.
7: 내일 무슨 날인지 알지?
1: 일주일 전부터 우리 일주일 전인데 알지?
7: 알지? 5일 전인데 알지?
1: 그렇지, 해야 돼요. 3일 전인데 알지 여보? 해야 됩니다.
2: 저 죄송한데 네. 저는 일단 이 사연들보다 전 사연 2번이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1: 아까 그거는 근데
2: 야구장
1: 별로
2: 사연?
1: 야구장은
0: 이거는 뭐 바로 그냥 뭐 예. 사실은 한번 이렇게
2: 아니 그게 무슨 제스처예요?
0: 한번 이렇게 아주 그냥 머리 아니야 머리를 한 번 꽝 찍어야지 꿀밤을 아주 그냥 세게 꿀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2: 아니 이게 근데 진짜 가능해요? 이게
0: 꿀밤으로 될까요라고 했는데 그냥 SBS 심의에 맞췄습니다.
1: 네네네.
0: 심의에 맞춰서.
1: 아니 근데 모르겠어. 나는 키스 타임에 둘이 뭐가 어쩔 수 없어서 아니 뭐가 어쩔 수 없다는
0: 그러니까.
1: 거예요.
2: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1: 키스 타임에 뭐 키스를 안 하면 누가 뭐 왜
2: 아니 거기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잡히거든. 남매인데 잡히는 네. 경우도 있고.
1: 네네네.
2: 그럼 뭐 남매인데 뭐
1: 재밌게
2: 뭐
1: 해줬어야죠.
2: 재밌게 하던
1: 아니 뭐. 그리고 여기서 그냥 친구 관계면 뭐 재밌는 하트를 해주거나 재밌게 제스처를 해줬어야지 여기서 키스를 한다고 그런 거
0: 재밌게 풀 수 있었을 텐데 진짜 그렇죠. 둘이서 말도 안 돼. 장난해요. 그냥 바로 둘 다 손절 치세요.
1: 아니 근데 이분이 난 보낸 것도 대단해. 이해를 할 생각을 이분은 근데 하고 계

0: 하시는 거잖아. 아니야, 우리가 아니야. 만약에 이해를 했으면 이해를 하실 것 같았어요.
1: 절대 안 하시길 바랍니다. 네네. 정말로.
0: 그래. 아니 그리고 여러분 이 가치관이 안 맞는 사람은 힘들어.
1: 맞아요.
0: 이번이 잘 넘어가도 힘들어요.
1: 말도 안 됩니다.
0: 엠플라잉 피었습니다. 이어집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흑표옥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옥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1: 사랑해요. 흑표옥 침대.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5: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부산 바다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 옷 승선권,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6: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8시부터는 웬디의 영스트리트가 방송됩니다.
5: 집안 어프 추억 속의 그대 오늘 끝곡입니다. 네. 박혜정님 주셨습니다.
7: 오늘 즐거웠어요. 진짜 119 웨이디 재밌어요. 저희 부모님도 제 전남친 보고 싶다고 한번 놀러 오랬다는데
5: 아이고.
7: 역시 K 부모님 한국 부모님은 정이 많으세요.
5: 아이고. 김애림님 비 오는데 다들 조심해서 가세요 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이제 지금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7: 맞아. 아, 지금 노래 좀 취하셔가지고 그쵸?
8: 취해서 넣고 있었어요.
5: 네, 집안 오프 추억 속의 그대 안전운전하시고 두 분도 비 오는데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8: 안녕.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0: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0: 내 맘대로 주문제자.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9: 영 스트리트

뉴스나 라디오에 이것은 꼭 나옵니다. 바로 날씨 예보요. 5월 영스 선물 소개 컨셉도 날씨 예보인데 영스 가족들도 내일 듣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 기상예보를 할 때 날씨가 좋다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똑같은 날씨여도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를 테니까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는데요. 밖에서 일하는 분들은 불편함을 느끼셨겠지만 이 비를 필요로 한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 영스 가족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흐린 날에도 듣기 좋은 라디오.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샤이니의 투명 우산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덕분에 기온도 좀 내려가고 미세먼지도 씻긴 것 같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씨를 그래도 좋아하기는 합니다. 네. 오늘 좀 많이 내리기는 했고 내일까지 저는 알기로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는 들었거든요. 네, 비 오는 날씨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화창한 날씨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비 오는 소리도 좋아하고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힘들어하시고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되지 듣는 거, 보는 거는 되게 좋아해요. 우리 이성경님께서 모내기철이라 논에 물 많이 데워놓던데 비가 많이 와줘서 다행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진짜 얼마나 다행입니까. 비가 또 많이 와도 문제지만 그래도 적당히 내리는 비는 언제나 환영이죠. 네. 우리 양시현님, 비 오는데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 봤어요. 사이드미러 잘 안 보였는데 그래도 합격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생각해보니 저도 이제 운전면허 딴 지 한 3, 4년 돼가는 것 같은데 저도 운전면허 볼 때 도로주행 날은 아니었었고 그때 시험장 안에서 볼 때 그때 비가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겁을 엄청 먹었었던 나 괜찮겠지? 나 이거 삐소리 나는 거 아니겠지? 왜냐하면 그때 시속 한 15인가 20 정도로 달리는데도 비 온다고 혹시 막 미끄러지는 건 아니겠지? 엄청 겁먹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합격하셨다니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또 우리 정은란님, 완디 오늘 비가 너무너무 와서 신속

0: 칼퇴하고 지금 칼국수면 3개 뜯어서 끓이는 중이에요. 면 러버는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비 오는 날 먹어줘야 되는 음식들이 있죠. 칼국수, 수제비, 뭐 전, 뭐 막걸리까지 곁들인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너무 맛있겠네요. 칼국수면 3개 아주 맛있게 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수 소개해드릴게요. 2부와 3부에서는요.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 그 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정의 달 특집으로 어린 시절 추억 대신 부모님의 이야기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수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오늘 비가 와서 살짝 쌀쌀했잖아요. 그래서 영수가 따뜻한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영수 듣고 계신지 또 오늘 따뜻한 커피가 필요했던 이유 등을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웬디의 영스틱트 1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틴과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맛닥고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3: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4: 든든하게
3: 집에서도
5: 간편하게
3: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5: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3: 오딸
6: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7: 오래오래 락토핏
8: 종근당 건강
9: 건강기능식품
1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 리아야, 놀러 갈게.
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 리아야,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피스타판
2: 롯데리아.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2978님 회사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재택으로 일하다가 사무실에서 해야 할 게 떠올라서 나왔어요. 오랜만에 차 안에서 들으니까 아늑하네요.

오, 일단 저희 영스 잊지 않고 또 찾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회사로 다시 일하러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비도 오는 이 길에 안전운전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영스를 듣고 계신가요? 라디오를 듣고 계신 장소가 어딘지, 왜 그곳에서 듣고 있는지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영스가 따뜻한 커피 쿠폰 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우리 김보람님께서 아이 학원 넣고 차에서 빗소리 들으며 영스 들으며 있네요. 오늘은 날이 쌀쌀해서 엉뚝 켜고 기다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거의 매일 영트를 키는데 어제 그제 안 켰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늘 안 키다가 아까 조금 일찍 도착해서 밖에서 춥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영트 살짝 켰습니다. 근데 영트가 3개 레벨이 있어요, 여러분. 3레벨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3레벨은 양심상, 예, 너무 뜨거워서 3레벨은 겨울에 해요. 예, 겨울쯤 하고 전 한 1레벨? 2레벨을 조금 켜두고 좀 데펴놉니다. 데펴두고 한 5분 정도에 1레벨로 떨어뜨려서 그렇게 한 30분 정도 있었어요. 예, 괜찮죠? 네. 또 우리 0211님, 전기 안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 때문에 펌프가 고장이 나서 쫄딱 젖으며 이상 원인 찾았습니다. 웬디님, 스태프분들 모두 건강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비가 또 조금 오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오늘 또 오잖아요. 쉬지 않고 그것도. 그래서, 쫄딱 젖으며.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감사드린다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우리 9601님, 사무실에서 복사용지 박스 들다가 팔이 삐끗했어요.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았는데 며칠 치료받으라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가끔 무거운 거 들 때 저희가 아무 생각 없고 그냥 확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허리, 팔 요런 거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몸 다 잘 챙겨야 되잖아요. 네, 얼른 또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9364님,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출강 수업날인데 심하게 급체해서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토하고 난리였어요. 빈속으로 3시간 강의하고 나니 무사히 끝냈다는 안도감도 잠깐이고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었어요. 오늘은 자제하고 내일이라도 따뜻한 커피 마시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급체. 네,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런 출강 수업인데, 네. 커피는 절대 안 되고요. 네. 심지어 오늘 또 날이 추웠잖아요. 죽으로 속을 일단 달래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온 음료 같은 것도 잘 드시면서 속 좀 잘 편하게 달래주시고, 그때 또 갑자기 뭐 매운 거, 달고 짜고 이런 것도 들어가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 3일 정도는 가벼운 음식으로 드셔주시고 좀 속이 편안해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온도 차이 때문에 몸이 놀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씩 또 일반식을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261님, 항상 영스를 즐겨 듣는 택배기사입니다. 택배기사 특성상 우산 없이 우비 하나 입고 일하고 있어요. 비를 맞아서 그런지 으슬으슬 춥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오늘도 비가 한없이 계속 쉬지 않고 내려가지고

오비 하나 입고 일하고 있다는 그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뭔가 마음이 좋지가 않은데 일단 너무 고생 많으시다고 그리고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집 가시기 전에라도 그 편의점에서 따뜻한 그런 음료 같은 거 팔잖아요. 그런 것도 드시고 그리고 저희가 또 드리니까 그걸로 따뜻한 음료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완소들은 지금 어디서 영스를 듣고 있는지 주변엔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는지 보내주세요. 예나의 캐치 캐치.

예나의 캐치 캐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라디오를 청취 중인 곳은 어딘지 만나볼까요? 2156님 36번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기사님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 기사님 오 36번 버스 타보고 싶다. 이거 지금 2156님이 혼자 라디오를 듣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36번 버스에 저 영수가 흘러나가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36번 버스 기사님 저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둘이 이시은님 날씨가 추워 뜨끈한 국밥을 먹다가 문득 요즘 인생이 힘들다 하는 친구 생각이 났어요. 나만 이렇게 행복할 수 없어서 배달 어플 기프티콘을 살짝 쿵 쐈습니다. 우울할 때일수록 잘 먹어야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뭔가 힘들 때일수록 잘 챙겨 먹어야지만 밥심으로라도 좀 버틸 수 있는 그게 있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힘들 때 누군가가 옆에서 이제 뭔가 생각이 안 날 때 갑자기 이렇게 선물을 주거나 나를 챙겨준 느낌이 들면 여기서

뭔가 울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친구분 울컥하셨을 겁니다. 네, 제가 다 감사드려요. 또 우리 김민경님, 웬디 저 오늘 네일샵 정직원 됐어요. 작년에 면허증 따고 30대 후반 엄마로서 취직이 안 될 줄 알았는데 3개월에 인턴십 끝나고 드디어 정직원이 됐어요. 축하해주세요. 워킹맘들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축하드립니다. 3개월 인턴십 끝나고 정직원. 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민경님 포함한 우리 모든 우리 워킹맘 분들 화이팅입니다. 하실 수 있어요. 네. 우리 2527님께서 제주 여행 왔는데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숙소 콕 하다가 올레시장에서 회포장에서 가고 있어요. 회 소주 한잔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려고요. 여행 일정 내내 비가 와서 좀 슬프지만 이것도 다 즐거운 추억이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올레시장. 저도 예전에 그 제주도를 가족들이랑 놀러 갔을 때 올레시장에서 회랑 뭐 여러 가지 먹거리를 포장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날씨가 어떻든 간에 그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추억들이 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즐거운 추억이라고 생각하시고 재밌게 얘기 또 나누시고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그 경주로 수학여행 이제 가신다고 했던 그 친구분도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친구분들과 하하호호 웃으며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믿어요. 우리 박정환님,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예쁜 꽃 파는 꽃집입니다. 늘 영스 들으며 화이팅해요.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꽃을 참 좋아해요. 네, 빨간 장미 너무 예쁘잖아요. 저희 영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 또 예쁜 꽃을 또 만들어서 선물해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2891님, 아이 셋 엄마예요. 회사 끝나고 아이들 밥 먹이고 비 맞으며 배달 알바 하고 있어요. 운동도 되고 돈도 벌고 비가 오니 살짝 춥긴 하지만 더욱더 안전운전 해야겠어요.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회사도 다니시고 아이들도 챙기시고 또 지금 일하러 또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일단 감기 조심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비가 와요. 그리고 꽤 많이 옵니다. 그래서 모두들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그리고 또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분은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 그 막 우리 이승구 그리고 박문치 씨와 함께 추억 이야기 나눠봐요. 저희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토퍼 피처링 핑크 카페 그리고 브랜든 빌의 Stuck on You.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미선입니다. 최근 달성한 KLPGA 투어 우승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기 없이 경기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들림 없는 티샷으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스트론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카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1: 생활정보.
2: 쌀 위에 군두레를 얹어 밥을 지어 양념장에 비벼 먹는 나물밥, 군두레밥이죠. 군두레 나물은 5월에서 6월이 제철이라서 지금이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요. 강원도 정선과 평창의 특산물로도 유명합니다. 쌉싸름한 맛이 적고 식감이 부드러워서 오래전 쌀이 귀하던 시절에는 밥에 섞어 배를 채우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정선 아리랑에도 이런 구절이 전해집니다. 한취 뒷산의 곤드레 딱죽이 임의 맛만 같다면 올 같은 흉년에도 봄 살아나네. 한때는 든든한 한 끼였고 지금은 별미로 사랑받는 곤드레 나물. 제철에 즐기는 게 가장 맛있지만 잘 말려두면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으니까요. 향긋하게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더 막을 수 없었던
1: 사과뭉치 어린 시절 추억을 소환합니다.
0: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오늘은 이

0: 두 분과 영수 채트 2부 함께 합니다. 우선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션 박문치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36번 기사님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이승국입니다. 반갑습니다.
1: 제가 더요. 제가 더 만나고 싶어요. 기사님.
3: 저도 만나고 싶어요.
2: 너무 궁금해요.
0: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두 분?
2: 네. 그럼요.
3: 잘 지냈는데 오늘 왜 비가 올까요?
0: 아, 비 오는 거 안 좋아하세요?
3: 저는 별로.
0: 비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2: 저는 비 내리는 거 좀 좋아하죠. 네.
3: 막 좋아하지는 않는?
0: 약간 아 비다! 이런 네. 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비 괜찮은데? 좋은데? 그렇게.
3: 저도 시원해서 좋긴 하더라고요.
0: 아 그쵸. 너무 더웠잖아요. 네. 또.
2: 맞아요. 덕분에 좀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고
0: 맞아요.
2: 하던데요.
0: 네. 맞아요. 아니 우리 8942님께서 네. 어제 그 문치 씨가 올린 SNS 시트콤이 아니라 실제 상황인 거죠? 라는 문자를 보내셨어요. 저도 어제 이 스토리를 봤습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3: 아니
0: 설명을 한번.
2: 문치 씨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모두가 화제를 이걸 네. 물어보더라고요.
0: 네. 아, 문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3: 정말 많은 답장을 받았고 사실 그 정도로 아 그러니까 제가 뭐였냐면요. 제가 네. 반지를 끼고 잤어요. 그냥 네. 딱 맞는 평소에 이렇게 그냥 잘 빠지는 그런 반지였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끼고 잠에 들었단 말이죠. 네. 잠에 들었는데 이렇게 팔 눌려가지고 자는 거 있잖아요. 아우 팔 저려 이러면서 네. 아침에 일어나서 반지를 빼려고 하는데 잘 안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안 빠지냐 이러면서 제가 계속 억지로 힘으로 막 빡빡빡빡 이렇게 하니까 더 안 빠지고 손이 막 부어버린 거예요. 꽉 껴버린 거죠. 그래서 와 이거 망했다 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너튜브에 있는 방법들을 모두 다 실행해봤어요. 진짜 모든 쇼츠 모든 동영상 다 해봤어요. 맞아. 그 실 굵기별로 다 해보고 그 얼음물에도 넣어있다가 막 무슨 뭐냐 그 식용유 발라서도 해봤다가 네. 막 비눗물도 해봤다가 다 했는데 그걸 그 모든 방법을 하고 나니까 손이 너무 부은 거예요.
0: 더 부었구나.
3: 더 붓고 심지어 살짝 보랏빛이 돌라 그래.
0: 어떡해.
3: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 그 뭐냐 제가 AI한테 물어봤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안 돼 이래서 이거 어디 가야 잘라주냐 하니까 금은방을 가래요. 그래서 금은방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세 군데를 다녔는데 하나는 닫고 하나는 뭐 취급 안 하고 이러다가 결국 이제 자를 수 있는 데를 갔는데 자를 수가 없대요. 왜냐면은 금도 은도 아니었던 그냥 정말 디자인의 그런 소재의 단단한 반지였거든요. 그래서 아 소방서를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러고 다른 금은방을 또 갔어요. 갔는데 그 사장님이 아이고 지금 낮으니까 빨리 119 가셔라 하시는 거예요.
2: 심각했네.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네.
3: 그 아니 저는 진짜 저는 이런 하찮은 걸로 그 119에 전화도 하기 싫고 뭔가 방해하는 느낌이라서 그 정말 가기 싫었는데 이게 제가 그래서 진짜 멍 때리면서 서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막 그 절망편 이런 거 있잖아요. 동영상 보니까 그게 보라색이 계속 돼가지고 혈류가 멈추면 손가락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 뭔지 알죠? 무서운 상황 되면은 알아. 최악의 뉴스만 보이는 거.
0: 그쵸.
2: 그럼요.
3: 그러면서
0: 알지.
3: 진짜 이걸 자를 수 있는 곳이 그 기계 절단 기계가 소방서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화를 했죠. 아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이런 상황이어서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지금 가까운 여기는 거기로 보이시는데 막 출동 제가 할게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그냥 드라이브 하듯이 가서 이제
2: 아 소방서 직접 찾아가서
3: 네 찾아갔죠. 찾아가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손가락 이게 껴서 안 나와요 했는데 너무나 그냥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셨나 봐요. 꽤 많이 오시나 봐요. 그 전문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 다행히 그 잠깐 쉬는 시간이셨는데 한 7분 정도가 달라붙으셔서
2: 어이구
3: 이렇게 해봐요. 이걸로 해봐요. 아 안 돼 이거 안 돼 돌려요. 안 돼 이러면서 저는 막 이러고 있고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모두의 힘을 합쳐서 딱 해가지고 빼서 와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왔죠.
0: 그래도 진짜 너무 다행이다.
2: 왜냐면 스토리 올린 건 사진이 진짜로 보래지기 시작한 맞아요. 손이었는데 그 사진으로 봐도 되게 상태가 안 좋았고요.
0: 맞아 봤어요 저도.
2: 와, 나중에는 진짜. 정말 그 대원분들이 함께 잘라주시는 그 단체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뒤에서 찍은 어떤 사진을 봤는데 심경이 느껴지는 거죠. 말한 대로 내가 이런 걸로 이런 분들을 고생시켜도 될까 느껴지고
0: 그치 이런 걸로 그냥
3: 제 광대가 막 여기까지 올라가고 땀이 이렇게 나고 있어요. 삐지 이렇게 아이고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진짜. 그 자체

0: 근데 그래도 살것 같아요.
1: 지금 괜찮죠, 손?
0: 예, 네, 어제는 화상 입은 것처럼. 왜냐면
1: 아팠는데.
0: 실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
2: 왜?
0: 진짜 너무 아파요. 살이 다 까졌어요. 그
3: 아직
0: 실 이거 하다가.
3: 상처가 지금 살짝 있어요, 아직.
0: 이거 그 구사공사님이 똑같은 경험했는데 진짜 밤을 꼴딱 새우고 나중에 심장 위로 손을 올리니까 겨우 빠졌어요.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고생하셨어요. 해주셨는데 저도 한 시간 정도 이러고 있었어요.
3: 이것도 안 됐어요?
0: 네, 이것도 안 됐다니까. 얼음물도 넣고 다 했어요.
3: 진짜 다 해봤네.
0: 근데 제가 제 생각에는 그 전에 했던 시도들 때문에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너무 부어버려가지고.
1: 그 너무 꽉 꼈나 보다. 네, 좀 너무 많이 부었었나 보다.
0: 네. 원래는 잘 맞았는데 그 아침에 좀 붓긴 하거든요, 제가.
1: 원래 좀 부으시나 봐요, 네. 손이.
0: 근데 그걸 억지로 빼려고 한 게 화근이었어요.
1: 그러니까.
3: 우와, 노민규님이 소방관님들 반지 자르는 연습하는 너튜브 영상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나 봐요.
1: 아, 근데 진짜 많으신가 보다, 이 정도면.
3: 그런가 보다.
0: 꼭 빼고 주무세요, 여러분.
1: 그리고 네. 절단 기계가 소방서에만 네. 있다는 거 보니 진짜 그런 경우가 많으신가 봐요.
0: 아무튼 저 너무 친절하게 다 그... 잘라주신 우리 소방관님들 감사드립니다.
3: 아 진짜 감사합니다.
1: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이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0: 아 다행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죠.
3: 맞아요 맞아요.
1: 정말 정말
0: 막 최악의 상상하는 거 알죠? 막 손가락 잃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작업하는 방법.
1: 그쵸
0: 아! 피아노 치는 방법.
1: 너무 다행입니다.
3: 정말요. 네.
1: 아니 우리 공상구사님께서 문치님, 승욱님은 남사친 여사친 많잖아요. 그래서 고전 밸런스 게임 질문 물어보고 싶습니다. 남녀간의 친구 될 수 있다 대 없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3: 네.
1: 있다 대 없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있다. 아, 네. 또 누군가 한 명은 되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3: 그 하는 어떤 뉘앙스가 살짝 다른 분이 한 분이 있었거든요.
1: 일단 두 분을 먼저 들어볼까요?
0: 아니 뭐 들을 게 있나요? 친구면 친구지.
3: 그러니까 이거를 여사친 남사친 할 때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라고 접근을 하면 이게 되게 오히려 이상해지는데 친구야. 근데 얘 성별이 여자야. 친구야. 아 근데 얘 성별 남자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거를 성별 먼저 접근한 다음에 친구 이렇게 하니까. 항상 논의들이 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접근 자체가
0: 아이 명확하다. 아이고 명확해.
3: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1: 근데 저희가 막 사연을 막 봤잖아요. 네. 10년 된 친구 뭐 남사친 여사친끼리 만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정이 생겨서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뭐 괜찮냐 뭐 이런 사연들도 봤고 하는 거 보면 저는 그런 사연들 봤을 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3: 저는 거기 하나만 제 생각을 얘기해보면 그런 경우도 저는 당연히 있다고 봐요.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0: 그럴 수 있죠.
3: 그 사연을 보낸 분이 예를 들어 남자라고 해봐요. 네. 제가 아는 여사친이랑 10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갑자기 매일 바뀌어갖고 고백하고 싶어요 이래도 될까요? 한 분이 여사친이 그 사람이 한 명일까요? 다른 여사친도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마음이 그렇게 된 거지. 다른 사람에게는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른 사람들과는 여사친이라는 거예요.
0: 그러면 된다는 말이에요.
3: 그럼 된다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하지만 그래도 여사친이었잖아요. 여사친인데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가능성이. 가능성이
0: 그건 친구가
1: 거니까.
0: 아닌가요 그러면?
3: 그러니까 그거, 아니 그러면 친구가
1: 친구에서 연인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죠 저는.
3: 그게 열려 있으면 친구가 되면 안 돼요?
1: 아니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약간 아유
0: 친구
1: 그러니까 친구는 될 수 있지만 약간 완전 베프처럼 지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완전 남자친 여사친
3: 그러면 뭐 사람마다 다르죠. 맞아요.
1: 예, 완전 그러니까 뭐 연락을 평상시에 잘 안 하고 그런 남자친 여사친은 모르겠는데 되게 연락 자주 하고 막 그런 남자친 여사친구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0: 그 연락의 빈도보다는 사실 내용이 중요하죠.
1: 그쵸. 아 그렇죠. 네. 그 내용들도 그렇고 연락을 자주 하게 되면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은 끝나질 않을 것 같아요.
3: 네. 이것도 한번 특집합시다.
1: 네. 네. 네. 이제 재밌겠다. 코너 시작할 텐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가정의 달 특집으로 어린 시절의 추억을 소환하는 대신 웬만해선 막을 수 없는 부모님에 관한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부모님 제발 좀 말려달라. 유별난 부모님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내주셔도 돼요. 특이한 부모님의 일화, 사건, 사고들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승국 씨?
3: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그럼 웬금악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0: 오늘의 주인공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타잔이 덩굴을 잡고 하고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만 같은 울창한 식물원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
1: 이 그린들 너무 예쁘지 않니?
0: 어머니께서 식물을 정말 정말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스스로를 초록손이라 부르며 자식보단 화분 키우는데 열중하고 계십니다. 물론 어머니도 처음엔
1: 집이 너무 칙칙한 것 같아서 다육이 화분 좀 키워보려고
0: 아주 작은 화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더니 점점 욕심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1: 신발장 위가 좀 허전하지 않아? 베란다가 너무 휑하지 않니? 복도에 화분이 이렇게 쫙 있으면 예쁠 것 같지 않아?
0: 그렇게 신발장 위에만 있던 식물은 어느새 복도를 지나 베란다 그리고
1: 어머나! 안방에 식물이 들어오니까 너무 뿌리뿌리하다.
0: 안방까지 파죽지세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2: 어이?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이렇게 어두운 거야?
3: 오후 3시.
2: 3시? 근데 집이 왜 이래? 밖이 흐린가?
3: 아니, 쨍쨍해. 식물들이 해를 다 맞고 계셔.
0: 식물이 너무 많아 집에 해가 안 들어올 지경이었습니다. 낮인데도 불을 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2: 드디어 왔다.
0: 주인공과 아버지가 큰맘 먹고 세련되고 모던한 가죽 소파를 장만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만족해했죠. 이제야 정글에서 도시로 바뀐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4: 이게 뭐야?
0: 주인공이 잠시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1: 아니 왜 다시 정글이냐고!
0: 소파는 또다시 초록으로 덮여있었습니다. 양옆에는 사람 키만한 거대한 알로카시아와 벤자민 화분이 호위무사처럼 삼엄하게 서있고 심지어 소파 등받이 위에는 이름 모를 넝쿨 식물이 뱀처럼 스르륵 스르륵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1: 엄마! 소파를 왜 이렇게 정글 속에 파묻어놨어? 무서워서 앉을 수가 없잖아.
5: 가죽 소파만 덜렁 있으면 얼마나 살맛해. 이렇게 초록이들이 포근하게 감싸 안아줘야 피톤치드가 사방에서 뿜어져 나와가지고 우리 가족 건강에 좋은 거야.
0: 현재 주인공 내 거실은 소파에 앉기만 하면 사방에서 나뭇잎이 뺨과 뺨을 툭툭 때리고 TV를 보려면 앞을 가리는 굵은 나뭇가지를 양손으로 헤치며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화분 욕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화분을 주워오기까지 하세요.
5: 화분이 필요 없다고? 그럼 내가 가져갈게.
0: 지인들이 화분을 처분하면 바로 주인공네 집으로 오고요. 또 얼마 전에는
5: 여보, 지금 그 분리수거장으로 좀 내려와 봐봐.
2: 분리수거장에는 왜?
5: 아니, 누가 이 멀쩡한 화분을 버리길래 내가 가져간다고 했더니 좋다고 하시더라고. 얼른 와서 이거 좀 옮겨줘.
0: 누가 버린다는 걸 주워오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6: 전 이제 가요.
0: 바짝 말라서 곧 죽어가는 식물도
5: 얘들아 무럭무럭 자라렴.
0: 어머님의 손길만 받으면
6: 주인님 전 이제 건강하답니다.
0: 언제 그랬냐는 듯 파릇파릇하게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인공 내 집은 점점 더 울창한 정글숲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전생의 식물요정 최여사님의 이 지독한 폭주정 말려주세요! 과연 말릴 수 있을까요?
7: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선물로 피자 쿠폰과 밀크 푸딩 보내드릴게요.
3: 네. 우리 어머님이 외국물 많이 드셔.
8: 나는 완디가 어머님한테 계속 우참하느라 네. 왜 이렇게 짠득짠득하게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7: 오늘은 좀 콧소리를 조금 넣어봤어요.
8: 콧소리와 그 살짝 그 외국물 드신 것 같은 그 네. 발음 처리 몇 가지?
3: 제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8: 엘레강스 했어요.
7: 엘레강스 한번 해봤습니다.
8: 너무 재밌어요.

0: 어, 문자 하나 와 있는데 하나 읽어주세요.
1: 박찬주님께서 보냈어요.
0: 아.
1: 나주 평야 바마리 지와야 스치고
0: 백야마

0: 아, 너무 잘 살았어요. 네. 찬주님 감사합니다.
1: 아니 어머니들 중에 이렇게 또 식물을 잘 살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2: 네, 그렇죠. 그럼요.
1: 두 분의 본가 혹시 어떤 편인가요?
3: 식물이 엄청 많은 편은 아닌데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선물로 드렸던 식물들 이런 게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2: 우와! 우와!
3: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1: 우와!
4: 그거 진짜 잘하시는 건데.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0: 그건 잘하시는 것도 그런 거고 정말 성실하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와,
3: 대단하시네. 감동받았잖아요.
1: 멋지다.
0: 저는 사실 본가에 간 지가 한참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1: 오.
0: 근데 뭐 그런 거 좀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고.
1: 키우시는
0: 네.
1: 거를?
0: 네네네.
1: 어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꽃꽂이를 좀 하시거든요.
0: 네.
1: 꽃꽂이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주 꽃꽂이를 가시면은 해오시잖아요.
0: 아,
1: 그래서 뭐 식물이라기보다는 꽃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해서 꾸미시는 걸 해서 저한테 맨날 사진을 보내주세요.
0: 어머어머 귀여워.
1: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셔요? 아. 네.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4: 암요 암요 서감이요.
3: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4: 암요 암요 서감이요.
3: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4: 암요 암요 서감이요.
3: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7: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5: 오딸.
8: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9: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프리미엄 방탄 꼭지 아이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2: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1: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아직 한 번 남았다.

0: 웬디 영씨 광고 듣고 왔습니다. 가정의 달 특집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 그, 막 우리 부모님 편 3부에서도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 텐데요.
1: 우리 부모님 이런 특이한 면이 있다. 아 제발 우리 부모님 이것 좀 말려달라 등등 부모님에 관한 에피소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그럼 저희는 알렉스의 화분 듣고 잠시 후에
2: 만나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따뜻한 봄날, 까무룩 졸음이 몰려오기도 하죠. 장거리 운전 땐 쉬어가야 안전한데요. 농기계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면 농사 준비로 경운기나 트랙터 사용이 늘어나는데 충곤증으로 집중력이 떨어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농기계 작업 땐 장갑은 손에 맞게, 전기가 통하는 금속 장신구는 피하고 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옷자락과 신발끈도 잘 여며주세요. 또 바쁜 농번기라도 틈틈이 쉬어주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아직 한 번 남았다.

0: 인생은 워프레스.
1: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0: 뉴바오.
1: 운동할 때도
0: 뉴바오.
1: 장 건강에도
0: 뉴바오.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파옴. 검색창에 뉴파옴.
1: 뉴파옴.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달 특집으로 2주 동안 특이한 부모님 에피소드를 소환하는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문치 씨 부모님도 한 특이하시잖아요.
2: 아, 네. 저희 엄마 특이하시죠.
1: 근데 어릴 때, 네. 어릴 때 혹시 가장 특이하다고 생각한 점이 있으시다면?
2: 저희 엄마요? 그때는 특이하다고 생각 못했는데 그 자꾸 뭐 주워 오시는 거 그 아, 엄마가 이런 거 말하지 말라 했는데 어디 가서 주워온 거 아니 엄마가 앤티크한 가구 이런 걸 엄청 좋아하셔서 예쁘다 하면은 그냥 길에 있던 것도 가져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막 잘 닦아가지고 또 예쁘게 꾸며놓은 거 보면은 야 특이하다 했거든요. 엄마의 감각이 좀 특이한 것 같다.
1: 감각이 있으시네.
3: 그쵸. 네. 안목에 있을 수 있는 그건 네. 안목이잖아요 사실. 네. 예쁜 걸 알아볼 수 네. 있는 거니까.
2: 뭐 그쵸.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엄마 말투가 제일 특이한 줄 알았어요. 여보세요 이거 하고 아 특이한 점은 저희 엄마가 되게 목소리가 낮으셔가지고.
1: 아 그래요?
2: 네, 옛날에 제가 학원을 빠진 적이 있었는데 네. 몰래 엄마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학원 선생님이 바꿔 일로 와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갔는데 아버님이랑 통화 다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 아닌데 엄마인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야! 그거 왜 이제 말해? 선생님 안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도 통화하면서 계속 예 아버님 뭐 이렇게 했대요. 엄마한테. 근데 엄마가 그거 들으면서 그냥 엄마도 우참하셨대요.
3: 어떡해.
2: 네.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1: 아 웃겨라.
2: 한 낮음 하시는데 또 그날따라 더 낮으셨나 봐요. 아버님이랑 통화 다 했다. 이러셨어요. 엄마. 에? 아닌데
1: 어머니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3: 선생님 진짜? 식은땀이 진짜 얼마나 났을까 그 안순간.
2: 통화하면서 아버님이라고 몇 번 말하셨을까.

0: 왜 그러시잖아요. 선생님들 통화할 때 그런 말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
1: 근데 왜 어머님이 아버님이 아니라고 얘기는 안 하셨을까?
2: 저희 어머님이 좀 저희 엄마가 좀 그런 거 즐기는.
1: 네. 귀여우셔.
0: 그러시네요. 진짜.
1: 어머니 매력이 너무 넘치시네. 네. 그럼 웬금악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한 줄 평을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고집쟁이의 자린고비다. 과연 어떻게 고집을 부리시고 또 어떤 구두쇠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3: 아, 아빠! 아, 양말 그 뭐예요?
4: 아이, 그럼 구멍 좀 났다고 버리냐? 이렇게 꿰매면 신을 수 있어.
3: 아, 신발 봤는데 아, 절대 들어가지 마요.
1: 이렇게 아버님은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는 건 기본이고요. 또
3: 아, 뭐야? 아,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버렸는데?
4: 어이? 네가 멀쩡한데 버렸더라고. 내가 주웠으니까 이거 이제 내 거다.
1: 주인공이 버리려고 내놓은 물건은 귀신같이 주워가셨습니다. 뭐 여기까진 흔한 절약 정신이라고 치고 훈훈하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옷에서 발생됐다고 해요.
4: 너 이거 입냐? 요즘 안 입는 것 같던데?
3: 이거? 아, 껴 입는 거예요.
4: 아유, 혹시 버릴 거면은 나한테 버려라.
1: 두 부자가 사이즈가 비슷했던 겁니다. 아들이 안 입는 옷을 몇 번 입으시더니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주인공의 나이는 20대. 아니, 이가 왜 애들 옷을 입고 있어? 이러고 나가면 사람들이 흉봐.
4: 아이, 그럼 이 멀쩡한 걸 버려? 나라도 입으면 좋은 거지 뭐.
1: 자꾸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입는 오버핏의 셔츠, 티셔츠 등을 입는 게 문제였죠. 그러던 어느 날

0: 나는 잘 지내. 너도 잘 지내야 해. 원보가
1: 진공에게 슬픈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2년간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됐는데요. 주인공은
0: 안보기가 인형이네. 버려야지. 편지. 이것도 버려야겠지. 이건 커플 우드티. 나 버릴 거야.
1: 여자친구의 추억이 담긴 물건을 하나 둘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2: 너 그 후드티 버릴라고?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내가 입을게. 나 줘.
0: 안 돼요 아버지. 그거 절대 안 돼요. 제발 그냥 두세요.
2: 왜 안 돼? 사이즈 딱 맞고 색깔 화사하니 좋구만. 내가 입겠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1: 주인공이 커플 후드티를 달라고 하는 아버지. 그 옷에는 추억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50대 아버지가 입기엔 너무 요즘 디자인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이것만은 드릴 수 없어서
0: 절대 안 돼요! 손도 대지 마세요!
1: 아버지에게 엄포를 놓았죠. 하지만 불안감이 슬슬 몰려왔습니다.
0: 아버지 다시 가져가실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밤에 몰래 버려야겠다.
1: 한 번 한다면 하는 아버지를 잘 알기에 주인공은 주무시는 틈을 타 후드티를 아파트 재활용 옷 수거함 깊숙이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2: 내 후드티 어디 갔어? 네가 버렸지?
0: 아니 아빠, 그거 진짜 안 어울린다니까요. 그리고 전여친 생각도 나서 그냥 버렸어요.
2: 전여친? 이 아까운 걸 왜 버려? 내가 찾아오고 만다 그거.
1: 아버지는 주인공의 만류도 뿌리치고 기어코 경비실까지 찾아가 사정을 하더니 아파트 재활용 수거함 문을 열어 바닥까지 샅샅이 뒤져서 그 연녹색 후드티를 찾아오셨습니다. 새 옷을 사드린다고 했지만
2: 됐어! 새 옷은 무슨 새 옷이야? 나는 이 옷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1: 아버지는 끝내 고집을 부리셨는데요. 문제는 아버지가 그 후드티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0: 다녀.
1: 오, 그래. 왔니?
2: 아들, 밥 먹어.
3: 네.
1: 숟갈부터나 이 녀석아. 으이. 가슴을 댄 것처럼 눈물에
2: 팬 것처럼 지워진... 전 여자친구 생각에 많이 힘들다는 겁니다. 사연을 쓰는 지금도 아버지께서는 그 상큼한 후드티를 입고 TV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인공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저희 아빠 고집 웬만해선 정말 못 맞겠죠?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만나봤습니다. 선물로 1 플러스 1 피자 쿠폰과 유산균 세트 보내드릴게요. 와.
1: 이야, 엄청 이 사연 자체 순도로 봤을 때 저는 레전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2: 아, 정말 아버님 절약정신이
1: 정말 굉장하신.
3: 정말 저는 네. 저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2: 뭐죠? 네.
3: 아버님 일부러 입는 거예요.
2: 아, 놀리기
3: 위해. 일부러 입으시는 거예요.
2: 놀리기 위해.
1: 네. 아들 놀리려고.
2: 놀리기 위해.
3: 그쵸? 이 정도면 일부러예요, 정말.
2: 진짜. 아니 이거를 수거함에 넣어놨는데 경비실에 찾아가서. 아.
1: 내가 입겠다는데 네가 왜 그래?
3: 진짜. 저는 그 하나요. 일부러 아니면 진짜 진짜 레전드.
1: 이 디자인이 너무 좋으셨어요.
2: 네. 아, 진짜 마음에 드시는 걸 수도 있어요.
1: 네. 마지막에 이 문구가 너무 킥이었어요. 진짜로. 사연을 쓰는 지금도 아버님께서는 그 그러니까요. 상품 후드티를 입고 TV를 보고 계십니다라는 게
3: 이게 너무 웃겼어요.
2: 아 진짜 좋아하시나?
1: 그럴 수 있죠.
2: 진짜 마음에 드시는 걸 수도 있어요.
3: 그럴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드신 것 같아요. 그냥.
2: 어, 진짜.
3: 질이 좀 좋았나 보네.
1: 근데 또 본인이 사시긴 또 돈을 내야 되니까.
2: 네. 그쵸, 그쵸.
1: 이왕 생긴 거 내가
3: 아깝긴
1: 입었고.
3: 해.
2: 그쵸 그쵸.
1: 충분히.
2: 너무 새 거니까 또. 네.
1: 너무 재밌다.
2: 문자들이 와 있는데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3: 성현미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전 여친이 아버지가 입고 있는 거 보면 웃기겠어요.
2: 길 가다가 혹시나. 네. 보게 되면.
1: 너 그거 아버지 드렸니?
2: 아니.
1: 차라리 버리지 그랬어.
3: 와. 아니 나랑 헤어지고 좀 뭐냐. 좀 많이 힘들었나 보네. 그러니까 많이 나이가 들어 보이네. 닮았으니까.
2: 그러니까.
1: 아 그리고 노민규님이 저는 이거 오늘 연기 피드백할 때 하려 그랬어요.
3: 아 맞아.
1: 진짜 헤어진 것 같아요.
2: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까.
1: 너무 잘해서 저 울면서 대사하는 그 호흡이 미쳤었어요 오늘 진짜.
2: 정말
3: 아, 오늘 좀 과몰입 괜찮았어요.
1: 아 정말. 너무 좋았어요.
2: 주먹까지 이제.
3: 네 맞아요. 이걸 앉으면 그 소리가 나요.
2: 그렇죠.
3: 어 잘 지내? 괜찮은
2: 아,
3: 척.
2: 아 우리 전 회원님께서 문인성이라고. 아 완벽하게 해주셨어.
3: 박이라는 성이 있는데 왜 항상 문 씨를 붙이는지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문인성 전 마음에 드네요.
2: 아니 이 사연을 좀 보다 보니까 두 네. 분은 혹시 좀 고집이 네.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없는 편인가요?
1: 고집.
3: 고집 있는,
2: 저는 있어요.
3: 있는 편인 것 같은데. 네,
2: 저는 좀 있습니다.
3: 아닌가?
1: 저도 꽤 센 편이어서 노력하고 네. 있어요. 너무 아. 고집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뭐 양보할 수 없는 거는 또 제 고집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그냥 나의 단순 고집인 것 같다. 자존심 섞인 고집인 것 같다 하면은 조금 아 이건 연습을 해야 되나 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전 아예 없었다가 네. 좀 있어야 되겠다. 이게 주장이랑 또 다르잖아요.
1: 네.
2: 나의 얘기를 하는 거랑 그걸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세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잘 판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3: 맞아요.
2: 시기인 것 같아요.
3: 왜냐면 고집이 너무 세진 상태로
2: 맞아요.
3: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아무도 말을 못하기 때문에
2: 맞아요.
1: 맞아요.
3: 피드백을 수용할 수가 없고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렵습니다.
1: 맞아요.
2: 네. 웬만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승국 씨, 문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부모님 에피소드 만나볼게요.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예요.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015B 그리고 오웬이 부른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0: 015B 오웬이 부른 세월의 흔적 다 버리고 듣고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1: 0657님. 저희 어머니도 식물 키우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예전에 앞마당이 있었을 때 사과나무도 키워보고 우와. 자두나무도 키우고 우와. 배추에 파에 온갖 걸 키우셨어요. 우와. 아파트로 이사 온 지금은 주말 농장에 꼬박꼬박 출근하시고 어느새 가져오신 꽃 화분이 벌써 20개가 넘어가요. 우와. 멈추지 않는 어머니의 식물 사랑.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좋다가도 제발 그만 하게 돼요.
0: 우와, 근데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2: 주말 농장 이것도
1: 생산적인 것들이기는 해요.
0: 너무 좋다.
1: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2: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이렇게 다 살릴 수 있는 게 진짜 대단해요.
2: 맞아요.
0: 저는 제 손에 오면 다 식물들이 저도... 제 손을

0: 떠나가서 저도,
1: 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네,
0: 저는 아무리 심폐소생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대단해요 어머님들.
2: 정말 생명 좋아하는데
0: 저도
2: 왜 자꾸 나는
0: 그러니까
2: 넘어갈게요.
3: 네. 넘어갈까요? 네.
2: 김상우님, 저희 엄마는 뭐 하나 맛있다고 하면 한 달 동안 그 음식만 해주세요. 제가 엄마 이제 그만 할 때까지요. 한 번은 김치볶음밥 너무 맛있다고 했더니 삼시세끼 김치볶음밥만 나와서 꿈에서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엄마 적당히 좀 해줘.
0: 양을 이렇게 많이 하시네 한 번 하실 때?
1: 아니면 계속. 이것도 진짜로 아까 그 우리 음모론처럼 어머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닌가?
2: 아니 저는
3: 좋아?
2: 저는 그냥
3: 좋아? 뭐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데?
2: 저는 그냥 진짜 단순하게 좋아해서 그냥 해주시는 거 같아요.
0: 맞아요.
2: 그게 그리고 칭찬 한마디가 엄청 박히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좋다고 하니까 좀 양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1: 맞아.
0: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까지 막 한 솥 끓이고 막 이렇게.
2: 맞아 맞아.
0: 또 우리 박하섭님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입니다. 저희 아빠는 해수 어항을 하는데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바야흐로 반년 전 30cm 어항에서 니모 두 마리로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빠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말이죠. 하지만 결국 아빠는 무려 150리터짜리 해수어항을 사버렸고 큐브 어항도 하나를 더 드렸습니다. 어이. 산호는 널려있고 진짜 좀 말려주세요. 잠깐만 30cm에서 150리터는 좀 150? 많이 스케일이 커졌는데요?
3: 다 떠나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박하섭 양이 이런 사연을 보낼 정도다? 네. 이건 아버님이 한번 잘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2: 진짜 좀 살짝 멈춰보세요 아버님.
0: 진짜 반년 만에 반년 만에 이렇게.
2: 그러니까 이런데 제 주변에도 그 하섭 양 아버님 같은 부류의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딱 빠졌을 때 제대로 하는 친구들.
0: 네네네네.
2: 근데 결국 끝을 봐야지 이제 끝을 내더라고요.
1: 극한으로 한번 가보셔야 네네. 그만하시는군요.
0: 와, 근데 150리터면은 거의 끝을
2: 150이 끝이길 바라야죠.
0: 제발
2: 네. 끝이길 바랍니다 아버님.
3: 박은영님, 저희 어머니는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신다면서 집에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좋아하는 야구팀 선수 응원곡에 맞춰서 짝짝이 흔드는 게 그게 운동이래요. 누가 봐도 야구 응원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0: 어머니 너무 귀여우셔.
2: 귀여워.
0: 아 귀여워. 근데 운동 되긴 한다.
3: 그래서 팔운동. 이거 팔운동 하는 건데 왜 팔뚝 빠지고 좋지 뭐.
2: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0: 팔운동
2: 거잖아요.
0: 되는데요 이거?
1: 야구를 좋아하시네요.
0: 네. 귀여우시다.
2: 그리고 6063님. 6063님, 저희 엄마 좀 제발 말려주세요. 5분 동안 전화해서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10초도 안 돼서 다시 전화해서 근데 무슨 음색으로 할까? 알았어. 끊고 나면 근데 좀 작진 않니? 괜찮아? 알았어. 하면서 전화를 7번을 연속으로 합니다. 제발 한 번에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0: 고민이 되게 많이 되시나 보다.
1: 그럴 수 있어요.
0: 그리고 우리 사연자분이 되게 잘 말씀해 주시나 봐요. 이런 거 들어주셔서. 귀엽네요 다들. 네. 보내주신 사연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

0: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1: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 아이,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아직 한 번 남았다.
5: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케어 원해요?
9: 케어 원해요.
8: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9: 케어 원해요.
8: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9: 케어 원해요.
8: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10: 레노.
11: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0: 르노.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제 웬금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부모님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떠셨나요?
2: 정말 요즘에는 특이하지 않다고 저희 부모님 안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특이한 편에 속하시는 것 같긴 하네요. 뭔가 조금 조금씩 사연에 다 이거 우리 엄마인데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3: 저는 그리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부모님들이 이렇게 재밌는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어릴 때 금쪽이었을 거예요. 부모님의 지금 이야기가 재밌다면 이분들의 과거 이야기를 수집해서 또 보내주시면
2: 와 재밌겠다.
3: 이것도 진짜. 재미난 특집이 되지 않을까?
1: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3: 라는 생각이
2: 부모님의 금쪽이 시절
1: 진짜
3: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저는 다 너무 귀여웠어요.
2: 맞아요. 너무 귀엽고
1: 그리고 다들 어떻게 보면 각자 취미가 있는 거잖아요.
2: 맞아요.
1: 그 취미가 있는 건 너무 좋아서 그게 너무 커지지만 않으면 좋은 취미들이다.
2: 저는 취미 있는 게 무조건
1: 맞아요.
2: 좋다고
1: 추천합니다.
3: 맞아요. 네.
1: 다음 주에도 이 주제로 계속되니까요. 완소들의 부모님 사연 웬금한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두 분 보내드리고 4부 영스랩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3: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0: 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연애에 푹 빠진 남자도,
2: 연애를 하고 싶은 남자도,
3: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도,
4: 게임과 만화를 좋아하는 남자도,
5: 결혼한 스윗한 남자도, 매일 밤 10시 남자란 남자는 다 모인다. 배성재의 텐.
6: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7: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6: Don't worry, be 하겐.
7: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6: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5: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연등이 거리를 물들이고 있죠. 연꽃 모양부터 용, 호랑이, 코끼리 모양까지 다양한 등이 거리를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회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오랜 시간 이어져온 연등회에서는 직접 한지로 등을 만드는 체험이나 전시된 화려한 연등을 감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연등에는 단순한 불빛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과거 사람들은 등을 밝히면서 가족의 건강과 평안, 소원을 빌었고 그렇게 연등은 희망의 빛이 된 겁니다. 수많은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는 5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만의 소원을 빌어봐도 좋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완소들의 생활과 취향을 탐구하는 이곳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오늘도 완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이곳 영스랩스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5662님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제

친구가 최근에 임신을 했는데 주변에서 태몽을 엄청 꿔서 그걸로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물에 떠다니는 예쁜 복숭아를 주워 먹었다고 딸 거라는 사람도 있고 작은 백호가 나와서 어흥 울었다고 아들일 거라는 사람도 있었다면서 신나서 얘기를 해주길래 문득 나도 태몽이 있었나 궁금해져서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런 거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할머니가 어부한테 큰 갈치를 받은 꿈을 꿨다고 하는데 이쯤 되니 나만 태몽이 없나 이게 뭐라고 조금 부럽더라고요. 만소분들은 어떠신가요? 태몽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꿈이었는지 궁금해요.

영스랩스 첫 번째 리서치 연구는 태몽이 있다 없다입니다. 1번 있다, 2번 없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시고요. 1번 있다를 고른 분들은 어떤 꿈이었는지도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나라의 스윗 드림.

장나라의 Sweet Dream 듣고 왔습니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1번 있다.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봤었을 때 정말 맑고 깊은 그런 바닷속에서 예쁜 물고기들이 우르르르 이렇게 떼지어가는 태몽을 꾸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있다. 그리고 0818님 1번 있다. 여자인 저는 호랑이가 나와서 엄마가 절을 하는 꿈을 꿨고 남자인 오빠는 엄마가 돌고래를 타고 다니는 꿈을 꿨대요. 왠지 반대가 된 것 같은 느낌? 오! 근데 이제 태몽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게 나와야지만 아들이고 어떤 게 나오면 딸인지 이거를 잘 모르겠고 그 신기한 게 막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꺼줄 수도 있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1023님 없다. 없어서 좀 서운했는데 저희 애도 없어요. 평소에 꿈을 진짜 많이 꾸는데도요. 아 이게 꿈을 많이 꿔도 안 꿀 수가 있는 거군요. 어허. 5936님 1번 있다. 저는 외할아버지가 꾸셨는데 용꿈이었어요. 그것도 3번. 한 번은 몸을 휘감고 올라갔고 한 번은 여의주를 들고 내려왔고 세 번째는 여의주를 주고 올라갔대요. 우와 외할아버지가 장군감이라고 잘 키우라고 하셨는데 저 여자입니다. 약간 꿈이 아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저도 물고기라서 뭐 떼지어서 갔다 왔는데 지금 이 보내주신 것만 봤을 때 아직 몇 개 안 읽어봤지만 되게 꿈이 웅장하고 약간 남자 같은데 하는 거는 약간 여자인 것 같고 되게 여자 같은데 하는 건 또 남자아이다 보니까 우리 아는정님 2번 없다. 궁금해서 엄마한테 여쭤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네요. 그런 건 없으신 건가 보다. 8968님 저는 지금 영수를 듣고 있는 학생이에요. 1번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꾸셨는데 교회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꿈이셨다고 해요. 아빠도 꾸셨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안 쓰겠습니다. 와 궁금해. 왜요? 길어져도 되니까 좀 써주세요. 써주세요. 나 너무 궁금한데? 왜냐면 다를 거 아니에요. 좀 다른 태몽일 테니까 좀 써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8968님. 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의 태몽이 있다 63%, 없다 37%, 태몽이 있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호. 아, 근데 진짜 태몽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의견을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서치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이번 연구 주제는 9987님께서 의뢰해 주셨습니다.

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영스랩스에 들고 왔는데요. 언니가 얼마 전에 황당한 일이 있었다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친구가 약속 당일날 꿈자리가 너무 사나워서 못 나갈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약속을 취소하면 안 되냐고 했다는 거예요. 언니는 그런 거 가지고 약속을 취소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서 어차피 꿈은 반대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조금 이해되긴 하거든요. 찝찝한 상태로 나가면 서로 불편하고 저는 꿈이 진짜로 맞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해서 정말 느낌이 안 좋으면 안 나가는 게 낫다는 의견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경우에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어느 쪽에 가까운지 궁금해서 의뢰해봅니다.

영스 랩스의 두 번째 리서치 연구 주제는 꿈자리가 사납다고 약속을 취소한다는 친구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입니다. 1번 이해할 수 있다, 2번 없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현영의 누나의 꿈.

이상의 누나의 꿈 듣고 왔습니다.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1번 이해할 수 있다. 저는 한 번도 이랬던 적은 없지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저는 꿈을 자주 꾸지는 않거든요. 근데 뭔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일어났을 때 너무 찝찝한 거야. 그리고 그 꿈이 되게 생생한 꿈을 꿨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 오늘 나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나 나가도 되나? 안 될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괜히 만났을 때 또 저도 불편할 것 같다고 이해가 됩니다. 네, 노향수님 1번 이해할 수 있다. 어릴 땐 이해 안 됐는데 찝찝한 마음으로 나가서 안 좋은 일 생기면 괜히 미안해질 것 같아요. 그쵸? 뭐 그런 일이 없어야지만 제일 좋지만 만약에 야 무슨 꿈을 믿고 그래. 아 그냥 나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하고 만약에 나왔어. 아 나 진짜 찝찝한데 했는데 뭔가 진짜 일이 생겨요? 그러면 야 미안하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 고주연님 2번 없다. 혹시 그분 MBTI가 I라서 약속을 취소할 이유 만드신 거 아닐까요? 이러면은 저 MBTI I이기 잠깐만 저 MBTI I이긴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이런 이유로 취소하지 않아요. 보통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가기 전에 아

진짜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나갑니다. 우리 9814님 1번 이해할 수 있다. 찝찝한 꿈을 꾸면 그냥 하루 종일 긴장하고 찝찝한 기분에 몸이 먼저 지쳐버려요. 차라리 양해 구하고 집에서 푹 쉬거나 나를 바꾸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좀 더 조심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오, 쿨하신데요? 예. 김우한테님 1번 이해할 수 있어요. 집돌이 입장에서 약속 당일 취소되면 갑자기 집에서 쉴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제 상대방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편해서 온 답변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아, 그래 충분히 쉬어가 아니라 아우 아싸 나 쉴 수 있어. 이거는 약간 답변이 좀 다른데? 네.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서분들의 꿈자리가 사납다고 약속을 취소한다는 친구 이해할 수 있다. 59% 없다. 41%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 근데 진짜 약속 나가서도 더 불편하면 제가 더 불편할 것 같아요. 네, 다른 날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서치 형을 함께 봤는데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제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일상 속 궁금했던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해드립니다. 의견이 나뉘는 문제들이나 평소 궁금했던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영스 랩스로 의뢰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르노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들로 기분에 먹구름이 낀 완소들도 있으셨죠. 하지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영수의 영향으로 완소들의 기분은 항상 포근하고 쾌청할 겁니다. 언제나 맑은 이곳 영스트리트에서 5월의 선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 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으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일의 영스트리트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스 시작 전까지는 피곤한 일상에 지쳐 기분이 저기압인 완소들도 있을 텐데요. 기분이 저기압일 땐 영스 앞으로! 인간의 쌀 완디가 있는 영스트리트로 놀러오세요!

0: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 영스트리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 4721님께서 매일 야간 근무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야간 팀에게도 전파해서 다들 장비 운전하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또 이렇게 홍보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비도 많이 오고 있는데 다들 또 안전운전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김정중님께서 갑자기 부추전 50장 주문이 들어와서 1시간 만에 준비해야 해서 급하게 부치다가 기름에 튀었어요. 볼과 손등과 손가락 화끈거리네요. 손등은 부풀어 올랐어요. 완디의 위로가 필요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거를 처리하기도 전에 이제 빨리 1시간 만에 준비를 해야 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꼭 치료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치료하세요. 네, 오늘도 네, 영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빗길 운전 모두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웬디의 When This Rain Stops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1476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만

0: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5: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4: 몽젤?
5: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6: 잘 만들었다, 몽젤.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국민 프로듀서 원조 IOI 9년 만에 새 앨범 발표.

0: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20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IOI 갑자기 들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국민 프로듀서 원조 IOI 9년 만에 새 앨범 발표였습니다. 2016년에 배텐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방송된 화제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방송을 통해서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이 IOI입니다. 아, 배텐도 10년이 됐으니까 IOI도 역시 1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10주년을 맞아서 다시 뭉쳤습니다. 바로 어제 세 번째 미니앨범 IOI 루프가 공개됐는데 타이틀곡 갑자기 방금 들으신 이 노래는 반응이 또 뜨겁습니다. 그동안 멤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룹 활동도 하고 솔로 활동도 하고 연기 활동도 하면서 역량을 키우다가 이렇게 다시 뭉치니까 시너지가 굉장하다 이런 평가고요. 컴백해서 음방 활동도 시작했고 5월 말에는 콘서트도 있고 6월에는 해외 투어까지 바쁘게 활동을 할 예정인데 네, 오랜만에 활동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배텐에는 김소혜, 김세정, 김도연 이 세 명 조합으로 5월 23일에 출연하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생록방은 내일 저녁에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치고 돌아온 남자 오존 씨와 함께하는 오존의 오존내 상담소 할 거고요. 고민 있는 분들 오존 씨가 존소리 상담을 해드리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남겨주세요. 요즘 미모가 물오른 오존의 얼굴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도 있습니다. 편하게 말 걸어주시고요. 부산행의 연상우 감독,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이 출연하는 영화 군체 영화 티켓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원하는 분들 한 장 혹은 두 장을 적어서 배텐 홈페이지 이벤트 게시판으로 신청하시고 오랜만에 바깥 구경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이라고 했는데도 안 사요, 안 봐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티는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와, 건강한데 맛있네.
4: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3: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5: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아직 한 번 남았다.
6: 방탄꼭지 방탄꼭지.
9: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9: 국민인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수진이님, 아이들과 함께 콩국수 해먹었네요. 역시 더워지면 건강 만점 콩국수죠. 만들어 드셨군요. 예, 실력 좋으십니다. 아, 좋네요. 진짜 이게 사실 어디 가서 먹으면은 딱 정해진 양만 먹어야 되는데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리필이 한 서너 번 되지 않습니까? 자, 4905님, 40대 중반입니다. 땡튜브 쇼츠를 좋아하지만 라디오 감성은 아직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나이와 관계없이 그죠? 쇼츠 스타일도 좋지만 또 라디오 감성도 따로 좋고요. 그죠? 딱 차 운전하다가 그냥 틀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또 들을 수 있는 그 라디오 감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처럼 비 올 때는 특히 쫙쫙 귀에 들어오죠. 라디오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있고요. 아, 7907님. 월드컵 중계로 목을 많이 쓸 텐데 중계하면서 하루에 한 잔씩 차를 꼭 챙겨 드세요. 배텐도 다시 진행해야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하시면서 목 관리에 좋은 차 목록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목이 그렇게 막 잘 쉬거나 뭐 붓거나 이러진 않는데 요즘 살짝 부었습니다. 격투기 중계도 하고 뭐 요즘 목을 워낙 많이 써가지고 게임 중계, 게임 녹음 이런 것들이 몰려 있어서 감사합니다. 도라지차, 생강차, 모과차, 오미자차, 쌍화차, 꿀차. 감사하고요. 일 줄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냥 살이 목에 찐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장은희님, 배리님 저녁을 굶었더니 갑자기 배가 고파오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떡라면이 눈앞에 아른거리네요. 이 시간에 떡라면은 예, 좀 아니죠. 만두라면을 추천드립니다. 굳이 드실 거면 거죠? 예, 만두라면이 최고죠. 안요셉님, 아스날이 2004년 무패 우승 이후 무려 22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왕좌에 복귀했습니다. 반면 토트넘이라고 쓰셨어요. 예, 2004년 당시의 표기법이죠. 1부 리그 잔류 여부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결정되겠네요. 그러니까 간밤에 맨시티의 그 결과, 또 토트넘 결과 이것 때문에 아스날은 일단 확정했는데 토트넘은 진짜 마지막 라운드까지 긴장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한송이님, 오조님 우중 낚시했나요? 지금 옷차림이랑 모자랑 뭐 이 모습이 어디 비 맞으면서 낚시하다 온 것 같아요. 예, NPC 타임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고민도 요리조리 씹고 때리고 돌리다가 어쨌든 해결해드립니다. 요즘 좀 너무한 오존의 오존내 상담소.

0: 오 좋네 고민상담소와 함께하는 분 공연장에서는 유난히 더 치명적인 남자 오존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오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0: 자, 지난 주말에 오존의 단독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1: 아 그렇습니다.
0: 굉장히 치명적이었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1: 아 전국 여기저기 다 소문났었죠. 예, 제가 뭐 여느 때와 다름없이 풀매로 또 풀착으로 또 많은 분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지금 예. 지금은 근데 왜 군대 대민 지원룩으로 왔냐고 하십니까? 예. 방송에 약간 귀신이 들렸나요? 약간 외계인 소리 같은.
1: 뭐지?
0: 또로롱 또로롱 소리가 지금 계속 들려가지고. 이거 생방 중에 살짝 무서운데요? 비 오는데.
1: 와 좋은 징조다. 좋은 징조.
0: 오준 씨. 네. 그 케이블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1: 아, 예, 예.
0: 게스트
1: 갈게요.
0: 마이크를 옆에 마이크를 한번 써주시겠습니까? 예, 예. 혹시 모르니까. 무서워.
1: 뭐야?
0: 빨리 옮겨,
1: 예, 옮겼습니다. 예.
0: 몸으로 옮겨라.
1: 아 몸으로 옮기라고요?
0: 몸 옮겨 보세요.
1: 아 그럼 일단 제가 그 카메라에 안 나오는데 그거 큰 문제가 되는데.
0: 그러면 그대로.
1: 예. 예. 이게 또 보이는 라디오를 더 좋아하시니까.
0: 뭐지?
1: 저를 이게... 카메라 안 보이는 대로 몰아내려는 속셈이신 것 같은데.
0: 아니 무슨 기자회견하는 것처럼 마이크가 이렇게 돼 있는데.
1: 안 갑니다. 전. 전 안 가요.
0: 방송도 오늘 조롱대인 걸 아는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시야보호 라디오 해달라고.
1: 아닙니다.
0: 오존 외계인인 거 드디어 들켰다라고. 지금 약간 목 안에서 아가미 열리는 소리 같은 거 난 거 아니에요?
1: 아가미요?
0: 지금 콘서트 하고 약간 긴장 풀려가지고
1: 아 아니에요
0: 외계인 소리 지금 몸 안에서 뭐
1: 아니요,
0: 났죠?
1: 아니에요
0: 난수 방송한 것 같은데
1: 끄고 왔는데
0: 외계인 난수 방송했죠?
1: 아 아니에요
0: 이거 진짜 갑자기 생방 중에 뭐 하는 짓이야.
1: 아 죄송합니다 자제를 못했네요 제가.
0: 아 그러면 그 그냥 외계인 얘기 나온 김에 토탈리콜 네. 한번 다시 해보세요.
1: 토탈리콜?
0: 예. 아, 아놀드 슈왈제네거
1: 바로 그, 가죠 바로
0: 예,
1: 가죠
0: 잘못됐을 때
1: 제가 그 심지어 그 짤을 한번 더 보고 왔거든요. 내가 지금 한 짤이 그 정확히 그 짤이 맞나 하고 보고 왔어요. 토탈리코 아놀드 슈왈츠네거 쳤는데 정확히 맞아요.
0: 그 우주에 갑자기 막판에
1: 맞아요,
0: 잘못
1: 맞아요.
0: 떨어져서 눈알 튀어나올
1: 맞아요,
0: 때죠.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아 이거 약간 보니까 오존이 외계인기가 있어.
1: 와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혹시 그래요. 모르시는 분들.
0: 예. 아놀드 슈왈츠네거 고소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있고. 장래희망 오존이라는 닉을 쓰시는 분인데 1열에서 오존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의외로 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던데 인기 비결을 전수해 주세요. 직접 찍은 사진도 보내주셨고요.
1: 진짜 오셨네요. 네. 아예 맨 앞이셨구나. 야 이런 좋은 자리에 또 앉으셔서. 이 자리가 또 굉장히 귀한 자리인데.
0: 그러네요.
1: 감사합니다.
0: 시야 보호 생각 전혀 없이 오존을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1: 네, 용감하신 분. 근데 많은 분들이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살펴봤는데 전혀 그냥 앞에 가까이 있던 말던 눈을 감고 즐기시는.
0: 소리만 좋았어요. 듣고 싶어하는 가수.
1: 예, 그런 분들이 더 많아요.
0: 안대라도 나눠주라고 하신 분 있고.
1: 안대 쓰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0: 안대를 지난번 콘서트 때 나눠주셨잖아요.
1: 네네네. 네. 그때 구매하신 분이 이번에 오셔서 1열에서 쓰고 계신 걸 제가 봤습니다.
0: 저 자리가 제일 싼 자리죠?
1: 네, 제일 싸고요. 제일 안 팔립니다.
0: 예. 예.
1: 맨 뒤에서부터 팔립니다, 제 콘서트는.
0: 그리고 저희 베텐의 전준희 씨랑
1: 예.
0: 부부 최초 출연을 하셨는데
1: 아 그렇습니다.
0: 예
1: 공식 석상에
0: 최초로 첫째. 저희가 마피아 게임을 패스할 만큼 토크가 재밌었습니다.
1: 아 2탄 또 해야죠.
0: 전준희 씨는 별 말씀 없으셨어요?
1: 그때 돌아가면서 예. 아 저도 아 이 친구 방송 체질이라고 느낀 게 아 나 막 말 실수했어 이런 게 아니라 아 나 개인기를 좀 더 잘했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아, 나 그거 연습할 때만큼 안 나왔다고.
0: 아, 아쉽네.
1: 아, 대단한 친구입니다.
0: 뭔가 저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1: 예.
0: 표정에서 딱 느껴지는 그 분위기가
1: 네.
0: 아, 진짜 남편 때문에 여기 끌려 나왔네. 이런 표정으로 저는 느꼈는데.
1: 아, 전혀 아니에요.
0: 대화를 하면 할수록
1: 아니에요.
0: 아닌데 즐기고 아니에요.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1: 너무 좋아해요. 이 라디오라는 매체를 사랑하는 친구고
0: 예.
1: 언제든지 불러 주시면 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네.
0: 넉살의 미친 효과음을 덕분에 한번 바꿨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1: 아, 준비하셨구나.
0: 자,
2: 헛소리하지 마 임마.
1: 귀여워.
0: 예.
1: 잘해주셨다. 야.

0: 이제는 아내 버전으로 저희가 이게 전준희 씨가 오존 씨한테 보내는 메시지. 오존 씨가 말이 길어질 때 끊는 그 효과음으로 쓰라고 녹음을 해주신 거거든요.
1: 앞에 뿍뿍하는구나. 예. 귀엽다.
0: 보노보노 버전으로.
1: 아, 예. 오늘 많이 해보겠습니다. 어스리.
0: 형수님의 일침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렇습니다. 0734님 지난주에 옆방송 별밤에 다녀오셨던데 후기가 궁금합니다. 그쪽 라디오 분위기는 어땠어요? 배텐과 다르게 따뜻했나요?
1: 네, 옆집에 다녀왔고요. 제가 이제 공연 홍보차 다녀왔습니다만 그곳은 굉장히 따뜻하고 온화하고 뭔가 그 뭐랄까 게스트를 배려해주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뭐랄까요 댓글창이었습니다.
0: 거긴 잘해주죠.
1: 예예. 예. 여기랑 많이 다르죠.
0: 그렇죠.
1: 예. 여기서는 저는 뭔가 이 현실을 배운다면 그곳에서는 어떤 꿈에 뭔가 뭐랄까 이상을 쫓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0: 저 밀정 같은 놈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럼 양지로 가라고 하신 분 있고.
1: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여기 뼈를 묻어야죠.
0: 그래요.
1: 예, 그럼요.
0: 그거 궁금하네요. 인프라는 어떻습니까? 저는 딴 건 떠나서 DJ는 어차피 개성이니까.
1: 네.
0: 인프라는 그쪽이 좀 어떻게?
1: 제가 뭐 그런 거를 따질 저건 레벨은 아니고 제가 봐도 모르니까요. 근데 뭐랄까 한 가지 더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냥 아마추어의 소견.
0: 네네.
1: 그 딱 정각이 되면 DJ분들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로. 예. 끝나거나 시작하거나 하면 배텐에 오면 운이 좋으면 웬디님을 마주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 소란 고영배 씨를 마주쳤어요.
0: 예.
1: 그러니까 뭐 마주치나 마나 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아쉬웠다.
0: 배텐은 이제 생방 이렇게 싹 그 DJ 체인지되는 그 시간에
1: 예.
0: 전 타임에 웬디 씨를 마주칠 수 있는 장점이
1: 정말
0: 있다.
1: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거든요.
0: 야 배텐의 최대 장점이죠.
1: 그럼요. 너네 네. 웬디 씨 본 적 있어? 이걸 친구들한테 할 수 있는 거. 나는 거의 매주 봐.
0: 여기가 복지가 훨씬 좋다.
1: 너무 좋죠. 네.
0: 그렇죠. 끝나고 딘딘을 마주치는 건 조금 아쉽지만.
1: 네, 가끔 모른 척하고 그냥 갑니다.
0: 예. 딘딘 씨도 멀리서 인사하지 가까이까지 와서 예. 인사할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1: 그럼요, 그럼요.
0: 그 맛에 오는구나라고 하신 분 있고
1: 저희도 너무 좋죠.
0: 예, 저희도 가끔 이제 코빨간 배추기 나나미 아메리카노 그쪽 채널에 저 네, 영상이 네, 올라올 네, 때 완디 얼굴이 먼저 나올 때가 있어서 죄송할 때가 있어요.
1: 무조건 썸네일을 그걸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0: 썸네일은 아니에요.
1: 맨 처음에 예. 그 올라가기 전에
0: 참 죄송하고 네. 그죠. 예.
1: 그래서 좋다, 좋은 곳이다.
0: 반대로 웬디 씨에게는 뒤에 배텐이 있는 죄로 그죠.
1: 그럼요.
0: 편집이 이렇게 됩니다.
1: 또 왔네.
0: 예. 자, 넌 거기 수요일 고정하고 준희 씨가 배텐 수요일 고정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1: 제가 둘 다 하면 어떨까요? 예, 전 가능합니다. 예.
0: 그래요. 자, 6284님, 제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오존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로 냄새라는 말이래요. 거기서 왔대요.
1: 거짓말이죠 이거는. 어느 학교에서 배우신 거예요 이거 지금?
0: 그리스어 저도 확인은 안 되지만.
1: 네. 예.
0: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1: 네, 예. 뭐 그런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만화책 보신 것 같은데.
0: 자, 오존내 상담소. 오존 씨에게 고민 상담 받을 분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을 남겨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존은요 특유한 냄새가 있기 때문에 냄새를 맡다를 뜻하는 그리스어 오제인에서 유래한 명칭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1: 냄새를 맡다요? 제가 개코긴 해요. 냄새 잘 맡긴 하는데.
0: 예.
1: 이상하네.
0: 아하, 그렇군요.
1: 처음 하는 사실이네요.
0: 냄새의 신 오존이우스라고 하신 분이 있고.
1: 안 돼. 멈춰주세요.
0: 자, 그러면 여러분의 고민 사연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2989님 여자분 사연입니다. 남자친구랑 장기 연애를 했더니 슬슬 제가 너무 편해지나 봐요. 요즘은 데이트할 때도 추리닝 입고 오고요. 데이트 코스는 생각 안 하고 일주일 뒤에 7주년인 것도 까먹었더라고요. 권태기는 절대 아니고 그냥 너무 편해져서 그런 거래요. 연애 초처럼 다시 서로 긴장감을 가지고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야, 이거는 7주년. 쉽지 않은데 7주년을 어떻게 까먹지?
0: 뭐 7주년 당일에

0: 생각을 못했을 수 못하면 그건 중재인데 네. 일주일 전이면은 아직은 뭐 떠올리기 전일 수도 있긴 아, 하죠.
1: 근데 한번 오늘 뛰었나봐요.
0: 네, 근데 이제 여자친구가 물어본 거죠. 우리 7주는 다음 주인데 뭐 계획 없어? 했더니 아 그렇구나. 이렇게 나오면 서운하죠.
1: 거기서 아는 척을 했어야지. 이분이 임기응변이 좀 약하시네요.
0: 다 준비하고 있어. 그렇죠. 이래놓고 일주일 동안 뭔가 했어야 되는데.
1: 그렇게 가야죠. 아 일단은 약간 너무 과하게 솔직하신 편인 것 같고 권태기는 아니라고 하시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긴장감 주는 데는 그냥 쪼는 수밖에 없죠. 계속 이렇게 압박을 놔야 돼요.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당연하게 생각하면 너 큰일 난다. 이 여자친구분이 압박을 좀 넣어주셔야지 이 압박 넣는 것도 지금 귀찮아서 이러고 있으면 이거 8주년 9주년 확실치 않습니다. 이거
0: 기분 탓일까요? 결혼을 해서 그런지 뭔가 당당하게 연애 사연에 답하는 것 같아서 약간 열받네요.
1: 아 그럼요. 검증된 거잖아요.
0: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라니 이런 느낌이었는데
1: 아 이제 설득이 되잖아요. 네, 9년 차에서 결혼에 꼬리는 한 10년 차죠. 9년이 됐고
0: 그렇죠.
1: 야 어떻게 이런 사람 흔치 않습니다. 연애 9년 하고 결혼에 꼬리난 사람 뭐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아 저는 그냥 제 뇌피셜 상위 1%라고 자부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
0: 기혼 특유의 꺼드러기 지금 굉장히 열받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2: 헛소리 하지 마 임마.
0: 예, 채팅창에도 그대로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올라오고 있고요.
1: 아니 연애 초고수 연애 상위 1%의 이 말을 지금 새겨 들으셔야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연애 못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0: 이거 여러분 오전한테 이렇게 얻어맞고 참고 있을 겁니까? 가만히 계실 겁니까?
1: 아, 저는 뭐 제가 또 솔루션을 계속 드리자면, 일단은 이거는. 아내분이란다. 여자친구분이 느낀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서로 너무 잘 알고 뭐 추린 입고 오고 이런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0: 예.
1: 이게 긴장감을 좀 조성하려면 의도적으로 데이트를 좀 해야 되고요. 장기 연애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지 않은 날인데도 특별한 그런 척을 좀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이게 연애가 당연한 상황이 되면 안 됩니다.
0: 근데 네. 이게 결혼도 아니고 연애인데 무슨 하는 척이라도 해라라는 네. 그 느낌이.
1: 네.
0: 근데 약간 서로 의문부호를 갖게 되는 그런 시점이긴 하네요.
1: 네.
0: 내가 이거를 근데 어쨌든 7년이나 됐으니까 이 사람이랑 계속 앞으로 그러면 같이 살 것인가?
1: 네.
0: 이걸 생각하는 시점인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아, 또 이 나이도 좀. 이제 슬슬 결혼을 생각하는 나이도 되실 수도 있고 그게 지나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사이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를 확실하게 좀 이 자극을 새로운 자극을 좀 주셔야 됩니다.
0: 아하, 네. 그렇군요.
1: 네.
0: 자 조언 듣고 있는 거 이분들이 지금 묵묵히 듣고 있는 게 굉장히 지금 화가 난 것 같아요. 예. 광고 듣고 패보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맞다 신용이란 건 중요하다 그죠?
1: 아 액션이라고 하죠. 예 그럼요. 예, 예. 중요하죠. 노력입니다 그것도.
0: 그렇죠.
1: 예.
0: 자 어느 정도 여러분도 긴장감을 좀 갖고
1: 네.
0: 이제 그동안 오존이랑 너무 편했죠? 긴장감 갖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렇게 카운터를 맞을지 몰라요.
1: 그럼요.
0: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봄이라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쉽게 지친다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탓일까요? 어쩌면 몸속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땀과 함께 미네랄도 빠져나가면 금방 피로해지고 회복도 더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몸의 균형을 다시 채워보는 것도 좋겠죠? 건강한 물 습관으로 봄날 더 가벼워지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말쌈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생활 정보.
1: 꿀벌 실종 사건 들어보셨나요? 꽃을 찾아 나선 수많은 꿀벌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군지 붕괴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2006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처음 보고된 뒤 이듬해 전국적으로 꿀벌 수가 40%나 줄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벌써 100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다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먹이 부족과 단일 작물의 대량 재배가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꿀벌의 날입니다. 100대 농산물의 70% 이상이 꿀벌 수분에 의존하고 있다니까 다양한 생물이 살아야 꿀벌도 우리도 함께 살아갈 수 있겠죠.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

0: 혜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고민 상담 코너 오존의 오 존내 상담소 함께하고 있고요. 자, 결혼을 한 이후에 너무나 여유 있게 여러분에게 연애 상담을 초고수처럼 해주고 있는 오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아, 너무 쉽죠. 예. 생활이죠 저에게 연애 고민 상담은. 예.
0: 아, 이 줌드럭 지금 다들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것 같아요.
1: 예. 어떡하죠 제 이 능력을. 예. 잠재력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0: 네네. 자, 그러면 또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익명으로 온 남자분 사연입니다. 아파트에 오지랖 너무 넓은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저희는 복도식 아파트거든요. 다른 집 공사하면 슬쩍 오셔서 무슨 공사하나 관리실에 얘기했어? 큰 거 옮길 거면 엘리베이터에 완충제 붙여야 해 하고 끝날 때까지 기웃거리시고요. 시시콜콜 본인 얘기를 엄청 하셔서요. 한번 붙잡혔다가 20분씩 대화를 나눴던 적도 있습니다. 피한다고 피해질 사람이 아니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당연히 나쁜 분은 아닌데 어떻게 해야 저희 집에 간섭을 안 하실까요?
0: 요즘은 이렇게 오지랖 뿌리는 그 뭐 공동주택의 이웃은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1: 거의 없는데요. 예. 네. 오히려 반가워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 이제 어르신분들도 그게 신기하게 진짜 뭐랄까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 약간 동네가 좀 동네 같은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0: 진짜로 모두가 남인 느낌이라. 아, 저희 건물에도 어르신분들 사시는데 제가 인사해도 가끔 무시당해요.
1: 아,
0: 그래서
1: 그렇죠.
0: 아, 이게 아, 조금 속상한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 이상하게 하고 탄거 아니에요?
0: 아니요. 아, 근데 좀
1: 약간
0: 잘못
1: 무서워서 불안해가지고 그 무시하신 거 아니에요?
0: 그럴
1: 채팅창도
0: 수도.
1: 그건 너라서라고 하신 분 있고.
0: 그러니까요. 요새 인사하면 좀 오히려 어색해하세요.
1: 아, 그렇죠.
0: 예.
1: 예.
0: 서로 그냥 아, 그게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좀 아, 같은 건물이면 그래도 이웃이라고 할수 있는데.
1: 예. 물론 여기 나온 이 정도의 오지랖을 부리시는 분은 좀 거슬릴 수밖에
0: 좀
1: 없겠죠.
0: 투머치 토커일 수도 있죠.
1: 너무 기웃거리고. 제가 한 20년 전에 아파트 이사 갈 때, 이사 가던 날, 그, 같은 아파트에 있는 아주머니가 집에 들어오셔서 계속 이삿짐 옮기는데 구경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때만 해도 의식이, 그래도 이 동네에 왔으니까 이 동네에 어떤 분이 이제 인사를 하고 뭐 이렇게 살갑게 하시는 거에 처음에는 괜찮네, 뭐 고맙네, 뭐이 정도의 느낌이었다가
0: 아니, 집에 그냥 들어오신다고요?
1: 들어오셔서 이삿짐 옮겼는데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지금이었으면 나가시라고 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는 못했어요.
0: 아,
1: 분위기가.
0: 집주인분도 아니시고요?
1: 집주인도 아니시고.
0: 와, 그냥 와서 와,
1: 네.
0: 이사하네 하면서 그냥
1: 그러니까.
0: 그러신 거구나. 와.
1: 그건 참 특이한 기억이었는데, 예.
0: 귀엽네요.
1: 그렇죠. 아무튼 요즘은 그럴 일도 없고, 오히려 제가 옛날에 한번, 예전에 한번 그 엘베를 탔는데, 꼬마 아이가 혼자 타서, 요즘은 아이가 엘베를 혼자 타는 모습을 잘못 보니까, 타서
0: 그쵸.
1: 그냥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타자마자,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인사를 해서, 제가 아주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안녕 안녕 안녕 뭐 이렇게 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약간 그런 엘베에서 인사하는 아이를 본 느낌이.
0: 알아본 거 아니에요?
1: 아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0: 용돈 드렸어야죠.
1: 용돈을 줘. 용돈 주면 더 위험해 보이잖아요.
0: 아, 그쵸. 요새는 그 엘리베이터가 다 현장 중계가 되던데요. 어디 아파트 갔더니 지하층이었나 이렇게 1층이었나 카메라 그 액정 화면 같은 게 있고 엘리베이터가 실시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모르고 막 이렇게 열심히 거울 보고 막 이러고 있다가 약간 머쓱해졌던 그게 있었습니다.
1: 그래요. CCTV랑 또 다른 그 느낌으로.
0: 현장 중계가 되고 있더라고요.
1: 아하. 자, 그러면 다음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양설란님. 근데 이거 그 고민 상담 해드린 거죠? 저희 지금 속상하다 이걸로.
1: 속상하면 뭐 끝이죠 뭐. 뭐 어떻게 애매하잖아. 이렇게까지 하신
0: 그렇죠.
1: 분한테 알아서 할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0: 안
1: 없고.
0: 되죠, 안 되죠.
1: 네.
0: 얘기 잘 들어주시고.
1: 예, 잘 지내시고요.
0: 네,
1: 네.
0: 양설란님 여자분 사연입니다. 33년지기 친구가 있는데요. 돈 빌려야 할 때, 뭐 부탁할 일 있을 때 톡이 와요. 제가 돈이 없다고 하면 다른 친구들한테 제 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순간에 관계를 끊어버려야 할까요? 오래된 친구라 괜히 마음이 약해지는데 오조님이라면 이럴 때 한바탕 싸우고 억울한 일 없게 손절할 건가요? 돈이 없다 그러면 욕을 한다고?
1: 근데 돈을 자주 빌리는 거는 이거는 끊어야 되는 친구 아닙니까?
0: 맞죠, 당연히
1: 네.
0: 끊어야죠,
1: 한번
0: 이거는.
1: 정도 빌려주면서도 이거는 끊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0: 습관적인.
1: 이거는 친구니까 빌려주고 이거 혹시 못 받더라도 결국 이제 여기서 끊길 수도 있다. 돈을 잘 빌려주지 말라는 이유가 친구가 아니게 될수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0: 그럼요, 그럼요.
1: 근데 자주 빌린다? 그건 이제 ATM으로 보는 건데.
0: 그렇죠,
1: 예.
0: 그렇죠. 정확히 친구 이하로 보는 거죠.
1: 그렇죠.
0: 이용당하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약간 뭐랄까 좀 독성 있는 관계 이런 거를 끊어내기가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자기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빨리 끊어내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1: 아,
0: 칼같이 냉정하게.
1: 손절한 적 있습니까? 인간관계는?
0: 저좀 있어요.
1: 그래요?
0: 좀 있고
1: 왜? 보통
0: 저는
1: 무슨 이유로?
0: 은근히 저는 관계에서 되게 칼같은 편이에요. 이 사람이 주변이나 나에게 좀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아니면 좀저 친구들에게 안 좋은 일이 있었다 하면 저는 이제 좀 칼같이 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결국 그 관계가 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저한테 영향을 좋은 사람만 받기도 모자란 판에 이거는

0: 칼같이 끊어내셔야 됩니다.
1: 아. 자, 배텐도 칼같이 끊자라고 하신 분이 있고.
0: 아유, 아닙니다. 예. 예. 제가 잘해야죠.
1: 그렇죠.
0: 예.
1: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미리미리 울타리를 잘 쳐놔라.
0: 아, 예. 울타리를.
1: 그렇죠.
0: 아, 어떤 식으로 생성해야 되나요, 울타리를?
1: 울타리요?
0: 네.
1: 불편한 게 편한 것이다. 라는 저의 모토가 있거든요.
0: 아, 저번에 말씀해 주셨어요. 예. 예.
1: 약간은 그 불편한 울타리가 좀 있어야.
0: 그럼요.
1: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온 분들은 또 보면은 잘 지낼 만합니다.
0: 네, 네. 예.
1: 그렇죠.
0: 잘 지내야죠. 사페식
1: 마인드라고 하신 분 있고요.
0: 아니요, 요즘 현대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저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오랜만에 돈 빌려달라는 친구 연락 이런 거 혹시 받은 적 있습니까?
0: 저는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없었고 그리고 이게 왜냐면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거의 비슷한 스탠스였어요. 아, 쟤는 안 빌려줄 것 같다라고 아마 친구들이 마음속에 있을 거라서 그래서 아마 연락이 안 올 거예요. 돈이 없어 보여서요?
1: 없어 보였다.
0: 에이, 아니에요.
1: 덜 떴다는 거다라고. 덜 떴다. 연예인들이 보통 이런 고민 많이 받게 되는데 넌 좀 덜 뜬 것 같아.
0: 저는 사실 그렇긴 해요. 객관화를 하고 하자 보면 그 정도는 아니죠.
1: 일부러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냐고 하신 분이 있고.
0: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제가
1: 내가 줘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신 분이
0: 그렇죠.
1: 있고.
0: 그렇죠. 워낙 빈티지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1: 너나 제가 굶지 말아라.
0: 예, 자주 굶긴 하는데
1: 예예.
0: 예, 바빠서 굶는 거고.
1: 그렇죠.
0: 예, 열심히 살다 보면은 또 이런 연락도 종종 오겠죠. 그때 그렇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1: 아하, 존춘삼이라고 하신 분 있고.
0: 왕초요?
1: 예.
0: 예.
1: 자, 다음 가볼까요?
0: 네, 권이수님 여자분 사연입니다. 남자친구네 집은 남친도 남친 누나도 모두 35살이 넘었는데요. 명절 연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내내 가족들이랑 붙어있어요. 연애할 때는 그냥 우리 집이랑 집안 분위기가 다른가 보다 했는데 슬슬 결혼할 때 되니까 부담이 돼요. 명절 기간 내내 시댁에서 함께해야 하는 거면 너무 우울해서요. 내년이 결혼인데 어떻게 잘 합의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합의해야 하죠? 아, 이거 진짜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아,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1: 그게 지금 라디오 생방에 나오는 태도입니까?
0: 이거 억지로 말했다가 이거 큰일 나요. 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잖아요.
1: 명절 계획 어떻게 돼요? 당장 이제
0: 예.
1: 다가올 명절이 추석이 있죠?
0: 네네.
1: 어떻게 보낼 생각입니까?
0: 일단은 저희 집이나 아니면 그 저희 아내 집이나 모든 그 집안에 공통적으로 일이 있으면 일이 우선이다가 일단 첫 번째예요. 일을 해라. 그리고 뭐 배텐 잡혀 있다 그러면 배텐 해라. 근데 저희는 그것도 항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이 다 가까워요. 그 최대 1시간 거리라서.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왔다 갔다 하는 왕래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을 해도 되고 뭐 바쁘면 잠깐 왔다만 가면 되고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집안마다 너무 그 문화가 다르니까. 예.
1: 좀 근데 그 뭐라 그랬죠? 형수님.
0: 네.
1: 예. 손이님.
0: 네네네네.
1: 전손이님과
0: 처형. 네.
1: 전준이님과.
0: 네.
1: 예. 그래가지고 이제 처형과 아내와
0: 네.
1: 셋이서 이제 서로 말을 논다면서요.
0: 그렇죠. 많이 마약한 예. 사이가
1: 근데
0: 됐죠.
1: 근데 어른들 앞에서도?
0: 네. 아, 아니죠. 어른들 앞에서는 그 누나라고 하죠.
1: 예. 소니야, 송편 잘 빚니? 이거 할 수 있어요?
0: 아, 못하죠. 어? 아, 저도 선은 지킵니다. 예.
1: 어른들 앞에서는 처형이라고 하고.
0: 아, 그럼요. 그럼 해야죠, 해야죠.
1: 어허.
0: 예. 저는 그 꼬박꼬박 어릴 때 워낙 혼났기 때문에 누나한테 막혀가지고 예. 이제 좀 잘 합니다. 예.
1: 스스로 누나에게도 막혔고 이제 예. 처형한테도 막하고 있다.
0: 예. 아니요. 아니요, 잘해야죠. 아니요. 그게 습관이 됐다. 근데 이제 고치겠다 그런 말입니다.
1: 그렇군요. 예. 이 기사까지 났더라고요.
0: 와,
1: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0: 와,
1: 뭐지 이러고
0: 있다가,
1: 예, 자, 아무튼,
0: 네,
1: 명절에 너무 붙어 있는 거는 좀 부담스럽죠 요즘은.
0: 조금 힘들죠.
1: 네네.
0: 예, 그리고 이게 평소에 좀 잘해야 이 명절 때 이 뭐랄까 약간 방어권 같은 게 생깁니다. 예, 평소에 조금 가끔 뜬금없는 타이밍에 한번 가보시고 식사도 하시고.
1: 미리 약간 적금 붙듯이
0: 네네네.
1: 미리 가서 쓱 이렇게 기대치를 좀 빼놓은 다음에
0: 그럼요.
1: 그 다음에 명절 때는 그러면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0: 명절
1: 들를 거예요? 아니면 여행
0: 들러야죠. 들러야죠.
1: 들러요?
0: 네. 조금

0: 그런 거를 이제 안 해봐서 조금 기대되긴 합니다. 과연 결혼 이후 명절은 어떻게 펼쳐진 것인가. 약간 아직은 제 판타지 속에 있어요. 예, 과연 어떤 광경이 펼쳐질 것인가. 예, 그 라디오에서만 듣던 그런 명절 풍경일 것인가 아니면 이전과 다름 없을 것인가. 제가 와서 후기를 풀겠습니다.
1: 배텐 빼드릴 테니까 명절에 쭉 지내다 오세요.
0: 아, 어떻게 배텐을 뺍니까? 이미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래. 예, 저 그날 합니다 하고.
1: 그래요. 자, 다음 소개해 주시죠.
0: 예,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온 남자분 사연입니다. 습관처럼 여자 좀 소개해달라는 친구 어떻게 하죠? 여친이랑 헤어지고 시도 때도 없이 주위에 좋은 사람 없어? 나 좀 소개시켜줘 이 말을 달고 살아요. 저도 만날 사람이 없는데 아무리 없다고 말해도 여소시켜달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친구가 저한테 여자 소개 그만 부탁하게 할 방법 없을까요? 아, 몇몇 떠오르네요.
1: 그런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이?
0: 예.
1: 누구요?
0: 실명을 거론해야 하나요?
1: 예? 실명 거론하면 저희는 더 좋죠.
0: 아, 그래요?
1: 예. 아니, 주위에 일단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0: 아, 좋은 사람이 있는데 네네. 그 이게 맞아요. 좋은 사람은 무조건 짝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 사람인데 짝이 없는 확률은 그리고 둘 다 없을 확률은 이게 진짜 희박해요.
1: 그렇죠.
0: 예.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저도 30대 중반이니까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도 많고 웬만하면 짝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카더 가든 씨 아닙니다. 예, 이렇게 막 추측 많이 하시는데
1: 지금 거의 댓글의 90%가 칼든 강도님이냐고.
0: 외로움이 많은 분이긴 해요. 그분이 선천적으로 이 외로움을 많이 타고난 사람이라서 이 그리고 이 풍채만큼 마음도 넓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은 사람을 조금 이렇게 자주 그리워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뭐 항상 얘기해요. 주변에 웬만하면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니까 이게 일단 집 밖으로 많이 나가야 된다.
1: 아, 그렇죠. 노력을 해야지 일단.
0: 예. 집에서 게임만 하는데 어떻게 생기냐. 그렇죠. 이런 일을 얘기를 친구들한테 많이 하는데 일단 대외 활동 많이 하고 최대한 어디 뭔가 부딪혀 봐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실수를 범하게 돼요. 괜히 너무 외로움에 사무쳐서 몇 없는 주변 사람한테 연락했다가 관계 끊기고. 예, 조심해야 됩니다.
1: 야, 오늘 오전에 그 당당함이 조금씩 저도 열받게 하네요.
0: 아, 경험에서 우러난.
1: 운 좋아서 장가 갔으면서 지금 꺼드럭거린다고 계속. 제가 들었던 얘기를 좀 같이 듣고 계시고.
0: 예, 아니면 메시지 많이 하시고.
1: 어허.
0: 예, 요새 그걸로 많이 만나더라고요.
1: 예. 개선 장군 같아서 열받는다. 그래요. 어쨌든 이걸 소개시켜달라는 그분은 저희가 알만한 분입니까?
0: 아니에요. 일반인 친구들이고.
1: 일반인인데 실명고론하면 저희가 무슨 재미가 있어요?
0: 아, 재미없죠. 연예인 친구들 중에는 저한테 소개시켜달라는 사람 거의 아예 없는 것 같은데요.
1: 그래요. 준희 씨가 오냐오냐 씨가 아주 기가 살아가지고.
0: 그럼요.
1: 자, 다음 소개해주시죠.
0: 예, 양명성님 남자분 사연입니다. 6월 28일 결혼 예정인 예비 신랑인데요. 22년도 노들섬 공연에서 오준님을 알게 되고 여자친구와 노래 많이 들었어요.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를 축가로 부르고 싶은데 연습해도 실력이 좋아지지 않고 고장난 블루투스 스피커 같아 문제입니다. 감성으로 밀어붙이면 될 줄 알았는데 고음 파트가 극복 안 돼요. 이 노래 잘 부르는 꿀팁 있을까요? 이거 고음 없는데? 아니면 이거 요새 기술이 좋아서 MR 낮추기가 돼요.
1: 예.
0: MR 낮은 버전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구하셔서 키 낮추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게 목소리가 안 맞으시면 내리시고 안 되면은 그 립싱크 해보시고. 립싱크 축가. 예.
1: 애국가 부르라고 하신 분 있고.
0: 애국가도 높은데.
1: 신랑이 노래를 하는 거를 저는 예전 결혼식 사회 보던 시절에는 선호했거든요.
0: 네. 아, 그래요?
1: 예.
0: 네, 왜냐면 저는 비선호.
1: 비선호예요.
0: 네.
1: 제 기억으로는 신랑이 노래를 하면 잘해도 감동적이고 못해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날의 주인공이니까 뭘 해도 반응이 좋았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놀림은 좀 받을 수 있지만
0: 네.
1: 결혼은 이제 어쨌든 본인이 주인공인 거니까
0: 네.
1: 저는 과감하게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아, 실수하더라도?
1: 실수해도.
0: 야.
1: 심지어 신랑이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노래를 준비했는데 결국 까먹을 것 같아서 적어왔어요.

0: 했어요 가사를.
1: 아 그거 좋다.
0: 적어와서 보면서 불렀는데도 아, 감동이었습니다.
1: 아 그거 감동이다.
0: 주인공이니까.
1: 네. 네. 아 오히려 못할수록 좀 감동인 것 같긴 하네요. 그렇게 네. 생각하니까. 네. 이게 너무 잘하면 느끼해져요.
0: 잘해도 뭐 실력으로 가는 거고 아~ 못해도

0: 시절에 아. 저는 결혼식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 아니 근데 오조원 씨는 왜 좀 이렇게 한 곡 하지?
1: 아 그게 이상하게 저는 되게 느끼해요. 그 뭔가 결혼식에서 신랑이 노래하는 게 그 주변에서도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0: 아 그래요?
1: 주변에 특히 그런 느끼한 거를 좀 경계하는 분들이 많아서 너 노래하니? 노래하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래서 저도 아 어차피 안 할 거였다. 그래서 좀 안 하길 다행이었습니다.
0: 알긴 아내라고 하신 분 있고 당뇨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렇구나. 예. 아무튼 굉장히 그 축하하신 분들 좋았고요.
1: 아. 예. 그렇다면 저보다 어쨌든 결혼식을 더 밀접하게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0: 네네.
1: 그러니까 그거는 공신력이 있는 거니까 한번 질러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0: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난이도는
1: 높은 곡은 아니에요.
0: 가수장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
1: 네네.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감성이 말씀하셨듯이 감성으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이 곡은. 실수해도 약간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곡이에요.
0: 레퍼런스로 한 곡 선물해주세요. 한 소절 선물해주세요.
1: 한 소절?
0: 레퍼런스로.
1: 끝없이 펼쳐지는 어둠 바다 위에.
0: 뭐야 이게 원곡 가수 맞아요? 약간... 성의 없는 거 너무 느껴지는데?
1: 아 성의 없었다가 뒤에 성의를 좀 넣었습니다.
0: 장난하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대충하는 거 봐라 받은 만큼 부른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라이브 논란.
1: 네. 들켰다 들켰어.
0: 진노랜데도 이렇게 대충 할 수 있냐라고. MBC 왔다 치고 다시 한 소절.
1: 아 알겠습니다.
0: 네네.
1: 아 MBC 왔다 네네. 치고요. 아니 저 베텐이니까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0: 한 소절만 하세요.
1: 네. 끝없이 펼쳐지는 어둠 바다 위에 너와 나 사이에 은하수를 만들어. 이상입니다.
0: 약간 성이 없음으로 시작해서 성이 있음으로 끝나는 묘하게 킹 받는 게 있네요.
1: 티가 나네.
0: 예, 아. 아까랑 차이는 에코가 아. 엔지니어 감독님이 에코를 넣으셨다는 거.
1: 아, 이 티 나면 예. 안 되는데.
0: 아까랑 똑같은데라고 하신 분 있고요.
1: 아, 안 되는데.
0: 자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그래요. 태업을 한다. 아, 콘서트 끝났다 이거죠?
1: 아 아닙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0: 네네네. 자 광고 듣겠습니다.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레노
4: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

0: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1: 르노.
2: 안녕하세요. 신곡 No Tears on the Dance Floor로 활동 중인 이채연입니다.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3: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4: 배성재의 텐, 오존의 오존내 상담소와 함께했고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은희님, 저분 누구세요? 매력 있으시다. 크! 라고 하셨고, 고승환님, 분명 김이나 누나 방송에서 들었을 땐 목소리에 반할 정도였는데, 이게 뭡니까? 원성이 자자합니다.
5: 이게 또 누구랑 같이 하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 그래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어허.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분위기였으나 어허. 여기서 같은 노래를 불러도 아마 그 느낌이 안 날 겁니다.
4: 어허, 그래요. 예. 자, 어쨌든 한 소절 들은 게 너무 성의 없어서 원곡을 끝곡으로 듣겠습니다. 오존의 우리 사이 은하수를 만들어 끝곡이고요. 오존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4: 꿈에서 연애하세요.
5: 예.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펌펀투데이가 진행되고 있는 목동 에스페이스 분홍방 스튜디오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잠에서 깬 친구들이 입장합니다. 졸음과의 사투에서 승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을 생생하게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5시부터 7시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1: 제18회 서울 재즈 페스티벌 2026. 허비 행콕, 존 바티스트, 자넬 모네, 아트로 산도발, 도겸 승관, 시엔블루, 에픽하이 등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와 함께 즐기는 화려한 봄날의 음악축제. 5월 22일부터

0: 4일까지 올림픽공원 전체 관람가.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우리 돼지 포크.

0: 시크밸리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사의 마무리는 짐 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짐을 다 풀고 정리까지 해야 비로소 끝이 난다는 건데요. 우리 마음속에 쌓인 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나 고민들, 신경 쓰이는 한마디까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동안 잘 풀어내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털어내는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노 리플라이의 끝나지 않은 노래로 5월 20일 수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이사의 마무리는 짐 정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참 공감합니다. 예, 공감 많이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사하거나 이럴 때 그 정리 업체도 같이 해요. 정리 업체는 이제 뭐 이사를 만약에 3일 날 하면은 정리 업체를 4일 날 불러서 하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정리업체가 와서 하면 진짜 깨끗해지죠 충분히. 근데 어쨌든 내 손으로 내가 익숙해지는 기간까지가 제가 볼 때 이사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기간이 좀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특히나 뭐 여행 갔다 오거나 하면은 또 캐리어 정리하는 것도 조금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좀 피곤하거나 뭐 일정이 좀 애매해서 좀 나중에 하고 이러면은 또 엄청 귀찮죠. 저는 최근에 주말 동안에 그 냉장고랑 이런 거 다 정리해가지고 지금 다시 집이 좀 깨끗해진 상태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저희 라디오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쌓인 짐들을 잘 정리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오늘 밤에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밤에 라디오에서 함께합니다. 좀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고려 깊은

0: 하면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가격이 차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아직도 생각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초등학교 3학년 아이에게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했더니 딘딘 형아처럼 될 거라고 하는 거다. 이유가 궁금해서 딘딘 형아 어디가 좋냐라고 물어보니 아이가 하는 말, 딘딘 형아 재밌잖아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딘딘의 딘딘은 딘딘이었고 닉네임 8930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딘딘 형을 너무 좋아해서 딘딘 형아처럼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아드님 이름은 윤호라고 하고요. 고맙습니다. 예. 저처럼 되면 안 되죠. 예.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고. 예.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TV 보면서 좀 까불까불거리는 형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아 나도 저런 형 되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마 윤호도 그런 느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박 2일에서 이제 좀 어린 친구들이 그래도 저를 좀 뭐 상대적으로 제가 좀 뭐 이렇게 자꾸 왜소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린 친구들이 좀 저를 좀 이렇게 좋아해 주는 경우가 좀 있죠. 좀 1박 2일에서 제일 그래도 어린 친구들이 저를 좀 좋아해 주는 것 같긴 한데 아마 이름도 뭔가 좀 부르기 쉽고 약간 옛날에 제가 하하형 좋아할 때 약간 하하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예. 근데 어쨌든 예. 윤호는 제가 볼 때 안목이 좋습니다. 예. 좋은 뭐라 해야 될까 늘 좋은 것만 보고 좀 좀 좋은

좋은 세상만 보려고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늘 뭔가 그 순간순간 좀 즐겁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재밌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자, 사연 보내주신 8930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도 열려있고요. 저는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 그리고 그리즐리의 우리 다투게 돼도 이것만 기억해줄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 통해 남겨주시고요. 이 경희님께서 요즘 남편과 냉전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생활비 입금을 안 해줍니다. 무슨 생각인 건지 내일까지도 안 넣으면 한판 하려고요 해주셨는데 아 요즘 치사하네요. 이게 무슨 이 생활비를 안 넣어주는 거는 약간 그럼 밥을 안 해줘야죠. 밥도 안 해주고 청소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김영주님이 연로하신 엄마 화장실 가다 쓰러지셔서 손목 골절됐네요. 지금껏 엄마 옆에 있다가 집에 가는 길입니다. 사고는 한순간이니 다들 조심하세요 해주셨는데 아 이게 사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좀 뼈가 다치는 경우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거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또 잘못되거나 이러면은 저 아시는 분은 넘어지셨는데 이게 갈비뼈 쪽에 이렇게 폐를 살짝 찔러가지고 막 엄청 그게 막 일이 커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예, 요거 좀 관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고 백연수님께서 전업주부로 지내다 아이들 다 성장하고 새로운 직장 다닌 지 2년 됐습니다. 근데 2주 전부터 번아웃이 온듯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일은 적성에도 맞고 즐거웠는데 말이죠 해주셨는데 2년 됐다고? 야, 2년이면 그래도 열심히 하신 건데 뭐 충분히 올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번아웃 제가 늘 말하지만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뭐 대충 내일막 이렇게 어영부영 하는 사람들에겐 저는 사실 번아웃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열심히 한거 아닐까 하면서 조금 이렇게 본인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너무 막 자책하지 마시고. 예. 자, 잠시 후 2부는 밤에 라디오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라우페이의 러버걸,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이렇게 두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늦은 밤 갑자기 생각나는 그 노래, 어두워진 밤에 잘 어울리는 그 노래, 라디오에서 흘렀으면 하는 그 노래가 지금 나올지도 모릅니다. 밤에 라디오에서 뮤지카이 청취자의 신청곡으로만 치워집니다. 밤에 라디오에서 8857님의 문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막차 운행 끝내고 가는데 방송 들으니 졸린 눈꺼풀을 움켜잡을 수 있어서 좋네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이게 참 운전이 참 그게 힘들죠. 졸리거나 이럴 때는 진짜 운전은 답이 없잖아요. 예. 근데 뭐 이게 버스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졸음 쉼터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예. 아, 좀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뮤직하이에서는 여러분의 사연 듣고 싶은 음악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1077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하고 싶은 이야기와 함께 노래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뮤지카이 홈페이지 밤에 라디오에서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원 하율님께서 요즘 독학으로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 못하면 그만둬야 하나 고민도 되지만 일단 열심히 해보려고요. 딘딘님은 큰 무대, 중요한 스케줄 준비할 때 어떤 생각하세요?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아, 이게 어떤 거를 공모하시는지 제가 사실 모르겠어가지고 아, 큰 스케줄 아, 어렵죠. 예, 되도록 생각 안 하려고 좀 하면서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사람이니까. 예. 근데 머릿속으로 좀 시뮬레이션 많이 좀 돌려보는 것 같고 무대 같은 경우는 사실 연습을 진짜 많이 하죠. 예, 무대 같은 경우는 연습만 돼 있으면 뭐라 해야 되지? 무대 같은 경우는 연습만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알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 약간 어쨌든 성대도 머슬이니까 예, 머슬 메모리처럼 이렇게 탁탁 거기서 그런 게 나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대 끝나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보고 나면 아 이렇게 잘 했구나 약간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게 좀 큰 게 있거나 이럴 때는 사실 아무리 시뮬레이션 돌려도 그때 공기 막 그날의 흐름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니까 좀 최대한 잊어버리려고 해요. 예, 좀 잊어버리려고 하고 좀 나 자신을 좀 믿으려고 하죠. 뭐 별거 아니다 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이거 아니면 내 인생 망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망하는 거야 이거 안 하면? 그럼 애매한데 대부분 그 어떤 것도 내가 좀 잘못한다고 뭐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니면 진짜 안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수월하게 좀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예.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원하율님의 신청곡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듣고 오셨고요. 김은실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떠나고 싶어져서 일단 공항버스부터 타고 항공 숙소 예약하고 찡따오 다녀왔어요. 찡따오 왔어요. 노티오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라디오는 되네요. 너무 좋아요 해주셨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피네요. 피의 끝. 와, 나 이거 죽어도 못할. 야, 이걸 어떻게 하지? 너무 낭만이다 이건. 네. 축하드립니다. 재밌게 좀 지내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조아지님이 신청해주신 투어스의 널 따라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어스의 널 따라가 듣고 오셨고요. 고은숙님이 제자가 지난주 스승의 날을 맞아 꽃바구니를 선물해줬습니다. 초등학생 때 만나서 성인이 되어 이제는 30대 숙녀가 되었는데 저를 기억해준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앞으로도 좋은 스승이 되어야겠다 다짐하게 됐어요. 요즘 진짜 스승의 날 챙기는 이벤트가 많이 줄었죠. 예, 뭐 케이크 사도 그거 뭐 같이 먹으면 뭐 김영란법에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예, 참 세상이 갈수록 좀 야박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오래오래 인연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한결님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대구 동성로로 가서 놀았습니다. 대학생 되고 자주는 못 봤는데 오랜만에 뭉치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이래서 학창시절 친구들이 오래 간다고 하는 건가 봅니다. 아이브의 Rebel Heart 신청해 주셨는데 그때만 나누는 추억들이 있어서 그 기억들 때문에 계속 이 인연들이 오래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래오래 2년 간직하시길 바라겠고, 자 이쯤에서 3593님의 신청곡 존박의 이상한 사람, 김한결님의 신청곡 아이브의 Rebel Heart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박이 이상한 사람에 이어서 아이브의 레벨 하트까지 듣고 오셨고요. 육하나 두라나님이 자정이 가까워져도 후덥지근하네요. 날이 더워지니 음식을 더 신경 써서 챙겨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딘딘 씨는 몸보신을 위해 먹는 음식 같은 건 있나요? 추천해 주세요 해주셨는데 저는 딱히 없습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막 뭐냐 막 막 삼계탕도 먹고 막 뭐도 먹고 막 이러다가 최근에 그 인삼 먹고 한번 탈난 다음부터 무서워가지고 약간 그런 거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몸에 열을 이렇게 올려주는 음식이 뭔가 대부분 약간 기력에 좋은 음식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저 요즘 최대한 그런 걸 피하다 보니까 약간 예, 아쉽죠. 그래서 음식으로 뭔가 이렇게 기력 보충을 할 일이 요즘 많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그거 먹어도 막 몸이 챙겨지는 건가 막 이런 느낌도 잘 안 들기도 하고. 예. 자, 2073님이 용인에 있는 놀이공원 가려고 제주에서 7살 아이와 육지를 밟았습니다.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서 비행기 타고 서울 사는 지인 가족들 만나 오픈런에서 마감까지 신나게 놀았네요. 친한 언니가 숙소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서 아이와 함께 차 타고 가는 길 라디오 듣습니다. 애들은 다 기절했어요 해주셨는데 야 이거 진짜 큰일이다. 이 정도면 진짜 큰 결단하고 오신 거 아닐까 싶어요. 이 놀이공원 가려고 일단 놀이공원 가는 거 자체가 휴양이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또 애랑 얼마나 이걸 좀 돌아다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해외여행 가는 것만큼 좀 어려운 일정이지 않으셨을까? 예.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그럼 저는 김가빈님의 신청곡 The Volunteers의 Summer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발렌티어스의 썸머 듣고 오셨고요. 이승영님께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밀린 빨래, 설거지, 청소까지 끝내고 나니 이 시간이네요. 집안일은 밀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좋아해야, 어차피 제가 해야 하는 것이니 앞으로는 집에서도 부지런히 움직여 보렵니다. 윤종신의 존니 듣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좀 바빴어가지고 일주일 정도를 그냥 진짜 집에 가면 자고 집에 가면 자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히려 집에 그 정말 들어가서 집만 놔두고 가방만 내려놓고 씻고 자고 일어나서 씻고 가방 들고 나오고 이걸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집이 더러워지진 않는데 진짜 그대로 사람 사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좀 문제다. 아, 이건 좀 아니다 해가지고. 네. 자, 저는 이승영님이 신청해주신 윤종신의 존니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 오늘은 밤에 라디오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문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57님이 오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우울한 마음에 인천에서 부산 광안리까지 바다 보러 가고 있습니다. 훌훌 털고 올게요. FT 아일랜드 지독하게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아, 이 참. 근데 이렇게 우울할 때 약간 바다 보러 가면 더 우울하지 않아요? 아니 그 각자 이별을 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오히려 더 사무치게 하는 스타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되게 바쁘게 지내려고 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뭐 계속 작업실 가고 막 공 엄청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너무 약간 나 이별한 거를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지 좀 예, 느낀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썩 좋아하진 않는데 이러다가 실수 이러다 막 연락하고 막 이러니까 예, 어쨌든 예, 지독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럼 신청해 주신 FT 아일랜드의 지독하게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아일랜드 지독하게 듣고 오셨습니다. 전 은영님께서 동기 몇 명과 번개로 팔공산에 가서 신선한 공기로 보양하고 왔습니다. 맛집도 가고요. 연등의 아름다운 송림사 절에서 찍은 사진을 누워서 보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처럼 구도 신경 쓰며 찍지는 못했어도 다들 즐거워하는 표정만은 제대로 나온 것 같네요. 만족스럽습니다 해주셨는데 송림사 절이 근데 확실히 그 절에서 주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예. 그 약간 절에서 주는 그 바이브가 있죠. 그 공기도 좋고 물소리도 좋고 약간 마음도 좀 편해지는 것 같고 잘못한 것도 좀 없어 잘못한 마음도 좀 깨끗해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라님께서 직장에서 저 포함 3명이 친한데 어느 날부터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유독 챙기는 게 보입니다. 그럴 수 있지 하면서도 내심 섭섭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속이 좁은 걸까요? 해주셨는데 아니요. 이거는 뭐 충분히 왜냐면 3명이면 애매해요. 4명이면 몰라도 3명은 좀 유독 더 잘 보인다 그래야 되나? 예, 요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티 내지 마시고 예, 그냥 좀 있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또 이렇게 풀어져서 셋이 또 잘 지낼 수 있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 앞에 두 명 있으면 두 명을 동등하게 이렇게 대하는 게 뭐 오히려 나는 좀 다 받아주는 스타일이어서 좀 덜 이렇게 챙길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예. 자 8785님이 신청해 주신 악뮤와 아이유의 낙하 그리고 서지혜님이 신청해 주신 엠플라잉의 파이어플라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선대로 공주 여행 중인데 동선 효율 최고네요. 저는 어떤 순서대로 다녀야 시간도 절약하고 최대한 많이 갈수 있을까 고민하느라 여행 계획 짜는 시간이 엄청 걸렸는데 세상 좋아졌어요 해주셨는데 아 요거 좋습니다. 확실히 AI가 우리 삶에 참 많은 도움을 주죠. 옛날 같은 경우는 운동 같은 거 이렇게 운동 이런 루틴 짤 때도 트레이너 다 거쳐야 되고 이러는데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저는 어디가 부족해요? 하면은 아, 뭐 딘딘 씨 능형근이 약해서 어깨가 말리는 건데 이게 본질적으로 뭐 코어 문제가 아니라 능형근 문제입니다. 이러면 야, 난 능형근이 약한데 난좀 어깨가 말리는 타입인데 이걸 3일로 루틴을 좀 짜줘봐 하면 얘가 이제 좀 간단하게 짜주는 것도 막 가능하고 막 여행 여기로 가서 이렇게 가서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가 하면 또막 알려주고 하니까 아 세상 진짜 좋아졌죠. 근데 또 디테일하게 또 알아보기는 해야 됩니다. 얘네가 막 정보가 좀 오류가 있을 때가 있어가지고. 예. 9793님이 아 제가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이라니 입학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니 속도가 체감이 안 돼요. 중학생이 되면 부모님의 손에서 조금 자유로워질까요? 박지훈의 드라이빙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맞나 진짜 초6이 맞나? 초6이 쓸만한 워딩이 아닌 것 같은데 속도가 체감이 안 된다는 말을 6학년이에요? 누구시죠? 어쨌든 6학년이라면 아주 크게 될것 같습니다. 예. 자, 9793님이 신청해주신 박지훈의 드라이빙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지훈의 드라이빙 듣고 오셨고요. 신미애님이 대학교 1학년 OT 때 처음 만나 함께 공부하고 방학이면 함께 여행 다녔던 친구 4명이 뭉쳤습니다.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아내느라 자주 보지 못하지만 60살이 되면 넷이서 꼭 같이 그 시절 20대 때처럼 유럽 여행 가자고 약속했어요. 혁오의 톰보이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를 모르겠네요. 예. 60살이 되면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래도 그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니까 저도 막 최근에 뭐 저 아는 분이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동네 친구들하고 뭐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남자 8명이서 일본 여행을 갔대요. 근데 말만 들어도 그게 너무 어려운 스케줄이지만 얼마나 재밌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친구들하고 한번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죠. 자, 김은솔님이 오늘 라식 이틀차라 눈 쉬면서 어제부터 오빠 라디오 듣고 있는데 목소리 들으니까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눈 때문에 폰도 잘 못 보고 심심했는데 라디오 덕분에 시간 잘 보내고 있어요. 좋은 밤 만들어줘서 감사해요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이게 라식 수술하면은 사실 뭐 기댈 곳이 별로 없죠. 예, 그때 라디오 들으러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또 언제 또 기회 되시면은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신미애님이 신청해 주신 혁오의 톰보이 그리고 8990님이 신청해 주신 신승훈의 별의 순간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혁오의 톰보이, 신승훈의 별의 순간 듣고 오셨습니다. 최재범님께서 아직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딘딘씨나 저처럼 야근하시는 분들 덕분에 이 밤이 밝은 것 같아요. 야근러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틀어주세요 해주셨는데, 오, 멋있는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뭐 낮에 일하신 분들 이 또 해놓으신 게 있어서 또 밤에 우리가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네, 힘내시고요. 지금까지 밤에 라디오에서 함께했고 오늘 안 나간 노래는 저희가 챙겨놨다 틈틈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최재범님의 신청곡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듣고 저는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자,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인테리어입니다. 자, 그럼 쇼네의 웨이백홈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화장실 공사를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이사할 때 화장실을 그냥 안 건드렸었는데 좀 깨끗하게 해야겠다 했는데 참 이게 이웃들 간에 그게 참 예민하잖아요, 아파트가. 그래서 근데 조금 밑에 집이랑 그게 조금 이슈가 있어서 갔는데 동의를 안 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디퓨저 선물을 들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걸 이거 좀 알아보니까 이걸 제가 직접 내려가도 안 된대요.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그 만약에 좀 밑에 집이나 위에 집이나 앞집에 뭐가 이슈가 있으면 내가 그걸 벨을 누르면 주거 안정권 침해가 될 수 있어서 경비 아저씨를 대동해서 가셔야 하고 경비 아저씨가 벨을 누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셔야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제 디퓨저를 가지고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아 또 막 내 이런 거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또 어쨌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 참 더불어 사는 게 참 쉽지 않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아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인테리어 하나가 사실 뭐 가구 하나 인테리어 하나가 그 공간을 살려주는 그 힘이 굉장히 크잖아요. 제가 최근에도 준이 형이랑 그 우리나라에서 그 가구하는 업체 있는데 그 막 위탁 가구도 하고 본인이 이렇게 생산해서 하고 하는 되게 큰 브랜드인데 거기서 이번에 쇼룸을 오픈하셔가지고 갔다가 와 너무 예쁜 거예요 가구들이 다. 그래서 근데 아시죠? 가구가 그 진짜 재산 탕진하는 게 가구인 거. 가구 비싼 거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니까. 예. 근데 예. 사치의 끝이 오디오랑 가구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인테리어를 이번에 화장실을 좀 하면서 와, 공간이 좀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에 좀 다시 그 기쁨을 느껴가지고 예. 어쨌든 여러분 다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는 넬의 스테이 그리고 어쿠스틱 콜라보의 그대와 나 설레임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7438님이 중랑촌에서 저녁마다 하는 생활체조하는 걸 남편 데리고 다녀왔어요. 늘 궁금했는데 혼자 거기 껴서 할 용기도 안 나서요. 남편이 갈 때에는 궁시렁대더니 세상 제일 열심히 하고 왔답니다. 재밌었는지 다음에 또 가자고 하네요 해주셨는데, 어떤 건진 모르겠지만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좀 알겠네요. 예. 근데 이게 단체로 하니까 사실 모르고 가도 옆에 분들 좀 보고 따라하거나 이러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을 꽂혔다. 맛닥고
3: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6: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어느덧 5월도 하순으로 접어듭니다. 낮에는 여름의 기운이 제법 짙게 느껴지지만 해가 지고 난 뒤 창가에 닿는 바람은 여전히 봄의 다정함을 조금은 품고 있는 듯 해요. 일주일 중 가장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는 목요일 새벽입니다. 이맘때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서둘러 가기도 하는데요. 5월의 초록이 너무 빨리 짙어지는 게 아쉽기도 하고 다가올 여름의 무게가 미리 걱정되기도 해서겠죠. 가만히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오늘의 마침표에 야간공작수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SBS 애프터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공작수 김정보입니다.

야간공작소 오늘의 첫 곡은 가브리엘 카바사의 Prisoners of Love로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다들 잘들 보내셨나요? 1부는 여러분들이 보여준 사연과 또 아티스트들의 새음악. 새음악이 아닐 경우 마치 새음악으로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놓친 음악을 다시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미연님은 쌍꺼풀 수술로 얼음 찜질 중이라 눈이 안 보여서 라디오 자주 듣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쌍꺼풀 수술 하셔가지고

0: My therapist told me that I should tell you the truth. And you're, but you're still angry. So sometimes I feel like I still should have lied. I tell you the truth because I care. But I also lie to you because I care. But if I tell you the truth, I guess I can sleep better at night. But then it looks like I don't care because I'm telling you the truth. I mean, I guess I'm just not a... Everybody hates when they get to that part when they realize that I don't want to tell you I don't care, but if it seems like I don't care, it doesn't mean I don't care. It just looks like I don't care. Because my emotions have been sanded off. I live in LA, sweetie. What do you expect?
1: 이혜선님은 박람회 준비로 잠 못 들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참여해서 긴장도 되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네요. 선배라 티는 못 내고 있지만 지금도 떨고 있습니다. 지금 저 떨고 있습니다. 잘하고 올 거라고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어떤 박람회일까요? 그냥 너무 궁금하네요. 자, 이번에 좀 참여하시나 봐요. 미술 박람회일까 하면서도 아무튼 걱정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서로 그 어떤 평가도 받고 사람들이 얘기도 듣고 그런 곳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막 이렇게 이혜선님의 떨림이나 긴장 막 걱정이 이렇게 막 좀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네, 화이팅입니다. 남희숙님은 잠이 안 와서 밥과 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디오 들으며 하니 좋네요. 뭘 할까 고민하다가 시어머니께서 맛나게 담가주신 된장을 꺼내 찌개를 끓이고 있답니다. 맛있는 냄새. 이러다 저 혼자 먹는 거 아닌가 몰라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또 이렇게 저의 방송과 함께 밥과 국을 갑자기 배고픕니다. 요즘에 이 진짜 옛날에 집에서 담근 김치, 이렇게 집에서 또 부모님이 해주신 된장 막 이런 거에 맛에 대해서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를 지내오면서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게 저는 다른 나라 음식보다 한국 음식의 밀키트가 엄청난 발전이 진짜 됐구나라는 걸 느껴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어머니의 맛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처갓집을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밀키트가 발달했음에도 또 집에서 또 그 지역에서 한 고유의 음식 맛은 또 있는 거여가지고 그렇죠. 그것이 꼭 이제는

뭐 그 맛을 따라가지 못해 그 맛이 최고야 이런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손수해 주신 또 내가 좋아하는 이웃이해 주신 손수 또 음악에 아니 음악이래요 그 음식의 맛은 여전히 또 소중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에 너무 또 밀키트에 또 빠져서 먹진 않고 막 밀키트를 이렇게 막 보면서 야 이런 것도 있어 이러면서 보고 있다가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저 멀리 남쪽에 가서 음식 먹어보고 아 맞다 또 여기는 어른들 이렇게 드시지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서 남유숙님의 사연이 좀 더 다가옵니다. 셀레나 고메즈와 베니 블랑코의 오조스 트리스테스 그리고 바이파룰라의 아이 돈 노우입니다.

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슬비님은 과제 제출이 오늘까지 와서 밤새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드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하, 이 시기 맞아. 이 시기도 과제 제출을 중간고사는 끝났을 텐데 그렇죠. 중간고사 이후에 과제 제출이 이상하게 많다고 느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빌려서일까?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 과제 제출로 좀 이렇게 힘겨워하는 분들도 좀 많은 걸로 아는데 시기상의 문제인가.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그래도 지금 얼른 끝나고 잘 쉬셨겠지만 너무 밤새면서까지 과제 제출은 사실 우리가 뭔가 또 고민을 하거나 뭔가 창작을 하거나 뭔가 또 프로젝트라거나 이거랑은 또 다른 거여서 최대한 잠을 주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희님은 과제하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버렸는데 라디오 소리 깼어요. 앞으로 3시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미룬 제 잘못입니다. 혹시 최선희님은 이슬비님의 친구가 아닐까 한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아니시겠죠? 아니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같은 과제 제출 이럴 때 이렇게 서로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듣는 것도 라디오도 같이 듣고 이럴 때 있잖아요. 공간은 따로 있어도. 그래서 이제 최선우님은 이슬비님 친구신가 했습니다. 아니요, 근데 너무 탓하지는 마세요. 예, 그쵸. 저도 얼마 전에 뭘 미루고 이러다가, 아, 이게 정말 내 탓인가 하는 생각을 해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금 의기소침해지잖아요. 아, 참 나는 한심해.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렇게 미루게 된 것도 일이 많아서 그런 거고, 그쵸?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는 게 어딥니까? 안 하고 자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니까요, 선희님.

힘내시죠. 7692님은 10일간 준비한 프로젝트를 끝내고 낮부터 잠들어 이제 깼습니다. 새벽에 깼는데도 몸이 아주 개운합니다. 오늘은 라디오 들으면서 이 새벽을 누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일찍 잠드셨는데 지금 깼으면 낮가밤 바뀌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니 개운한 건 개운한 건데 어쩌면 이제 이 시간을 정말 말 그대로 이 시간을 누려보시려고 하는 게 느껴져서 내일도 이제 출근이면 어떻게 지금 잠 깨서 이러셨을 텐데 좀 고생 많으셨고요. 충분히 이 새벽을 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미아노 데이빗의 Talk to Me 그리고 People I've Met의 I Want It, I Want It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드라마, 광고, 세상의 모든 사운드트랙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오늘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1편의 사운드트랙 만나봅니다. 2006년 전세계 직장인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궜던 영화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화려한 런웨이 뒤에 숨겨진 치열한 생존기와 성장이라는 테마를 담아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알다시피 얼마 전 시즌2가 개봉했습니다. 오늘은 시즌1을 못 본 분들을 위해 짧게 알려드릴게요. 원작은 로런 와이스보거의 동명소설인데요. 패션을 전혀 모르던 신입기자 앤디가 최고의 패션 매거진 편집장 미란다 밑에서 일하게 되며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유쾌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풀어내 관객과 평론가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죠. 1편이 사회 초년생의 생존기였다면 2편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의 거리를,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법을 조명했다고 하는데요. 메릴 스트립, 앤 해스웨이, 에밀리 블런트의 재결합이 강력한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장에 가기 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1편 사운드 트랙 만나보시죠.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1편 사운드트랙 중 비터스윗의 비터스윗 페이스였습니다. 정말 유명한 영화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처음 보고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막 두 배우가 너무나 유명을 하고 사실 내용 자체가 너무나 결말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권선징악 같은 그런 거라 이 영화가 이렇게 보기 안 되더라고요. 이제 얼마 전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 편 하면서 앤 해서웨이가 그쵸 코엑스 별도서관에 가보는 게 버킷리스트라고 말하는 걸 보고 제가 세상이 정말 변했구나 라고 하며 이 편도 한번 봐봐야지 해서 이제 1편을 다시 보게 됐는데 저는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20년 전 영화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재미있었고 저에게는 사실 이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에는 이 이야기에는 정말 주인공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두 배우와 또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옷들 등장 인물들 그리고 제 눈을 끄는 거는 사실은 이 런웨이 이 사무실 가구와 뉴욕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뉴욕이라는 도시가 등장을 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도시의 절정기를 아는 것은 그 도시에 살아봐야 알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는 알기 어려운데 저는 가끔 서울의 광화문을 가끔 그래도 한 서너 달에 어쨌든 한 번은 가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가보면 저는 계속 와 서울이 아직 절정을 맞지 않았구나. 점점 더 너무 보기 좋다. 사람들의 의견은 다르긴 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 본 모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서울의 모습은 아직 절정이 남은 것처럼 계속 더 변화하고 그 변화하는 모습이 되게 어쨌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예쁘고 미술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어떤 뭐 또 다른 세대에게는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뉴욕이라는 곳에서 제가 지금 뭐 지금 사는 것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냥 옆에서 잠깐

몇 년 있었을 때와 봤을 때 저에게 뉴욕의 절정은 좀 이식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뉴욕이 쇠퇴했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그때 어떤 뉴욕이라는 도시가 가진 어떤 그런 시각적인 이미지의 절정.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번에 보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스마트폰이 없어요. 스마트폰이 등장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전화를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너무 어색했어요. 이게 다른 것들은 굉장히 다 현대적인데 이게 스마트폰이 아니니까 어? 왜 스마트폰이 아니지? 그게 진짜 마치 우리가 진짜 코미디나 장난을 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사실 이 영화는 그 어떤 미술들이 굉장히 시간을 앞서 나간다고 얘기를 하면 평범한 거고 이 미술의 그 가구들이나 이제 또 하나 이 두 번째 주인공인 그 사무실 그렇죠 미란다 편집장의 사무실부터 그 층에 이 직원들이란 사무실을 보면 와, 이 가구들이 하나하나 이 장난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이 1편에는 그 가구들의 이름도 다 나와 있는 목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가구들의 이름을 우리가 방송에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이게 말하는 요즘에 소위 그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 미드 센츄리 모던이라는 바로 그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아파트 같은 거 리모델링하고 막 이런 거 같은 거 뭐 보면 국내는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이사하거나 그럴 때 이제 뭐 나무톤, 우드톤과 화이트다 이렇게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유행이기도 하고 되게 오랫동안. 근데 여기에 금속이나 플라스틱의 다른 재질의 어떤 가구들을 곁들이면 그게 미드센츄리입니다 라고 보통 얘기하는 제가 어떤 걸 보는 거 있는데 그게 되게 쉽게 말하면 그런 게 맞죠. 그래서 미드센츄리를 찾아보면은 정말 그 독일에서의 그 가구 디자인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고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철이나 플라스틱으로 인한 대량 생산 가구들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고 경제가 호황이 되면서 지금처럼 이런 재질들이 다른 소위 말해서 혼합 믹스처가 됐다고 하죠. 이런 가구들이 나오게 됐는데 당시에는 오히려 사람들은 이걸 미드센츄리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컨템퍼리랑 모던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도 사실 국내에서 가장 유행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어떤 디자이너분들이나 아티스트들 막 되게 넓은 집에 이렇게 그 집 소개하는 거 나오면 야 되게 멋있다 라고 하면 거의 99.9%는 미드센츄리 스타일을 하고는 하죠. 근데 그게 그래서 어떤 막 되게 화려하고 뭐 소위 말해서 럭셔리하다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어떤 그 모습 지금에도 유행일 정도로 유명하고 굉장히 어떤 뉴욕을 대표하는 그런 미술들이 도시와 어울려져서 저는 이 힘이 더 확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미술감독이나 그 소품 그 가구를 배치했던 인터뷰를 보니까 실제로 모델로 했던 보그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타일이 우리 영국 굉장히 고전적인 영국 사무실 같은 미술의 느낌이었대. 실제 상황이 그래서 아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좀 더 다르게 바꿔봐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사람들이 어떤 그 앤 해서웨이의 평범한 옷 또 어떤 사람들은 되게 패셔너블 옷을 입고 옷에 따라서도 굉장히 각양각색의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배우들이 돋보이려면 이렇게 미드센츄리에 왜냐하면 되게 그게 최소주의 미니멀리즘이랑도 관련이 있어서 가구가 되게 적게 들어가니까 이런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미란다의 이미지가 내가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직관적이고 미래까지 생각해서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오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트렌드를 파악한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식의 스타일링을 했다라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런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거기 있는 가구들 나중에 보시면 소위 말해서 논현동 가구에 있는 유명 브랜드는 다 나옵니다. 다 정말 작정하듯이 다 나오는 의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또 이 편은 또 어떤 가구의 스타일링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반면 OST는 저 하나 그 하나 대비되는 건데 그럼 근데 OST는 사실 물론 이게 미술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미술처럼 그렇게 음악이 막 재밌긴 하지만 사운드 트랙이 미술만큼 저는 이렇게 막 뭐랄까 이렇게 멀리에서 먼 미래 지금

해서 듣기에 좋았다고 솔직히 생각하지는 않아요. 최근에 정말 이렇게 오래 다시 돌이켜봤을 때 지금까지도 진짜 좋다라는 건 제가 최근에 나인치네일스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그 소셜 네트워크 음악들을 지금 다시 들어봐도 와 이건 정말 새롭다. 이건 앞으로도 굉장히 미래적인 음악이지만 그 10년, 20년 후에 다시 돌아봐도 되게 세련됐고 지금의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네 라는 음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몇 주 내에 소셜네트워크도 우리 한번 다시 들어볼 것 같지만 그런 의미에서 음악은 사실 좀 아쉽습니다. 이게 굉장히 웃기고 재미있는 코믹이고 되게 교훈적인 영화긴 하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어떤 그냥 막 상징이나 이런 걸 그냥 다 떠나서 시각적인 즐거움 그 자체가 너무 재미있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에 맞춰 좀 청각적인 즐거움도 이거보다는 좀 더 뭐라 그럴까 지금 시대도 봐도 야 이건 정말 잘 됐어 라는 컬렉션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좀 아쉬움이 사실 있긴 해요. 하지만 이 편을 또 기대하며 이 영화의 또 테마는 참 지금도 어쨌거나 누구나 또 많이 들으면 아는 멜로디가 되었으니까 한번 또 들어보죠. 테오도르 사피로의 메인 테마입니다. 악마는 프라다입니다. 또 네벨 웨어스 프라다 메인 테마 들어보시죠.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에서는 빌보드 시간여행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더 만나보겠습니다. 1부 마지막 곡 풀사이드 그리고 썬더 잭슨과 미라클스의 아더사이드 이 곡 듣고 2부에서 돌아올게요.

0: 일본 사이타마현의 유명한 라멘집. 맛집으로 소문난 이 가게에서 식사를 하려면 한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건 바로 음식을 먹는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라멘집 사장님이 이런 규칙을 정한 건 쉽게 붙는 면발을 사용하는 만큼 음식이 가장 맛있는 상태일 때 손님이 즐겁게 식사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가족과 대화를 나누도록 스마트폰 보관함을 설치하거나 아예 노폰 존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5월엔 스마트폰보다 매일 푸르게 변해가는 세상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프리토리움의 야공작소 2부 시작합니다. 2부는 빌보드 시간여행 함께합니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바로 이번 주 빌보드 핫100 차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시간,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음악보다 더 지금의 음악 같은 신선함을 경험하게 하는 코너죠. 오늘은 1976년 이번 주 음악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1976년 이번 주 3위 음악입니다. The Silvers의 Boogie Fever입니다.

모타운 출신의 전설적인 프로듀서 프레디 페렌이 제작을 맡았고, 특히 그는 잭슨5의 I Want You Back을 쓴 인물로 이 실버즈를 제2의 잭슨5로 포지셔닝을 했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당시 빌보드지는 가족 밴드의 화성이 디스코 비트와 결합하여 라디오 방송 횟수에서 압도적 수치를 기록 중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좀 인터뷰 기사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인터뷰나 당시 잡지 기사들 말이죠. 이 표현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가족 밴드의 화성. 저 당시 모타운이나 이제 이런 밴드들이 가족이나 그렇게 구성된 경우들이 많으니까 잭슨 5도 사실 마찬가지였잖아요. 아무튼 1976년 5월 빌보드 핫 100 1위에 오르면서 캐피톨 레코드라는 참 오래된 회사죠. 2회 음반사의 가장 빨리 팔린 싱글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76년 2위 곡입니다. 76년 2위 곡은 맥스 나이팅게일의 Right Back Where We Start From입니다. 그 이 뮤지션이 당시에 이제 헤어라는 뮤지컬하고 지저스 크라이스 슈퍼스타에 출연하던 배우였는데, 배우 역할을 했었는데, 이 음악은 사실은 굉장히 데모용으로 단시간에 녹음이 됐다는 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역시 그쵸? 꼭 뭔가 공들인 거는 잘 안 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당시 기사 중에는 롤링스톤즈가 전문 연기자 출신의 보컬이 가진 정확한 박자감이 소울풀한 프로덕션과 만나 영국발 인베이전을 제안하고 있다 라는 기사의 문구가 있습니다. 아니,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 이거 찾아보여줘요. 맛들여가지고. 영국발 인베이전. 그렇잖아요. 비틀즈가 이렇게 미국 갔을 때도 영국발 인베이전 막 이런 말들이 단어가 막 나오잖아요. 오랜만에 보네요. 76년 2위 곡 들어보겠습니다. 맥스 나이팅게일의 Right Back Where We Started From 입니다.

198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86년 1위는 Pet Shop Boys의 West End Girls, 그리고 86년 6위는 Falco의 Rock Me Amadeus입니다. 사실 Pet Shop Boys의 West End Girls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버전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사이트들에 보면 그죠? 그 우리 스트리밍 같은 사이트 들어가면 84년 바비 올랜도 프로듀싱한 버전이 또 있고, 그 이후에 스티븐 헤이그와 제노그만 86년도 버전이 또 있는데, 이건 후자 버전이 또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9분까지는 못했는데. 뉴욕타임즈는 이 곡을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노동계층의 욕망을 차갑고 세련된 신디사이저 사운드로 치환한 사회적인 팝이라고 정의했다고 합니다. 아, 저 이런 말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거 요즘에 정말 쓰이지 않는 말인데, 어떻게 신디사이저 사운드가 노동계급의 욕망을 차갑고 세련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너무 근데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역시 뉴욕타임즈. 팔코의 락미 아마데우스는 저에게는 유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들었던 팝음악 중에 가장 괴상한 음악이었습니다. 이 곡은 저희 그 국내 라디오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들을 때마다 제가 한창 팝송을 좋아할 때라, 아, 이 곡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왜 좋은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 곡이. 이게 그래서 야, 역시 그 팝 음악들을 아직도 어른들이 듣는 음악인지, 내가 듣기 어려운 곡들도 참 많구나라는 걸 항상 생각하게 해준 게 이 곡이었는데, 아무튼 당시에는 국내에서 굉장한 반응을 얻었던 곡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86년 1위 곡 The Pet Shop Boys의 West End Girls, 그리고 86년 6위 곡 Falco의 Rock Me Amadeus 들어보겠습니다.

199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96년 1위는 머라이어 캐리의 Always Be My Baby, 그리고 96년 2위는 셀린 디온의 Because You Loved Me 였습니다. 80년대에 이어서 90년대에도 정말 뭐 디바라는 표현 자체가 뭐 여전히 어울리는 그런 가수들의 음악인데요. 머라이어 캐리의 Always Be My Baby 같은 경우는 바이브라는 잡지에서 저 이런 기사가 있었대요. 이런 표현이죠. 정확히 말하면 기사에 머라이어 캐리의 보컬 기술, 그러니까 보컬 테크닉이라고 했죠. 이게 저메인 듀프리, 이 프로듀서가 저메인 듀프리인데 저 힙합을 주로 많이 했던 그런 프로듀서였습니다. 저메인 듀프리의 미니멀한 루프 비트 위에서 비로소 현대적 리듬감을 찾았다 라고 썼습니다. 아, 이것도, 아, 이게 뭔가 약간 좀, 당시 사실 이게 지금 이 잡지들이 국내에서 발행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식의 번역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네요. 그렇죠? 어쨌거나, 머라이어 캐리가 이제 완전히 어떤 팝에서 사실 90년대 이후로 넘어가면 약간 뭐 완전 힙합 R&B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리듬 앤 블루스나 힙합적인 요소들이 많이 이렇게 좀 가미가 된 그런 쪽으로 전향까지는 아니고, 그죠. 좀 조미료가 더 많이 들어간 그런 쪽에. 그때 이런 어떤 음악적이나 프로듀서들의 선택의 지표들이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셀렌디온. 셀렌디온은 천년만년 계속 진짜 노래 부를 줄 알았는데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아무튼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워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언젠가는 팬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으로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다이앤 워런이 작곡을 하고 80, 90년대를 관통하는 명프로듀서 데이비 포스터가 프로듀싱을 했습니다. 예. 5월 둘째 주 당시 6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었기도 하고요. 예. 또 그의 그래미상에서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후보에 올랐던 그런 음악이죠. 머라이어 캐리의 Always Be My Baby, 그리고 셀린 디온의 Because You Loved Me,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0: 애프터클럽 프리토리움의 야간 공작수.
1: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프리토리움의 야간 공작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영성님은 결혼기념일입니다. 결혼한 지 어느새 10년이 지났습니다. 축하해주세요. 귀엽고 예쁜 두 딸과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 참 행복합니다.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10년이군요.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하루가 계속 이어지시기를, 많은 청취자분들 같이 이렇게 조용하게 고개 끄덕이며 함께 축하하고 있으실 겁니다. 박수영님은 150일 된 아이 우유 주면서 듣고 있습니다. 가끔 살짝 눈을 뜨고 제 눈을 바라보는데 정말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렇죠. 이제 150일이면 5개월이 좀 안 된 건, 소위 말하는 통잠작인 좀 전이고, 부모님들 지금 한참 밤에 잠을 못 주무시니까 어려운 시기고 너무 힘들 텐데, 그러다가도 진짜 이렇게 눈 뜨고 눈 마주칠 때 표현을 녹는다고 하죠.

아무튼 그냥 막 수영님이 표현 가끔 살짝 눈 뜨고 제 눈을 바라보는데 정말 사랑스러워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연들 기다리고 있고요.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77이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걸린 레드 음악입니다. 헤밍웨이, 그리고 Almost Monday의 No More Regrets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유준님은 사랑하는 여자친구 생일입니다. 진짜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해주고 싶은데 뭘 해야 좋아할까요? 세상에 이런 생일 파티도 할 만큼 입이 딱 벌어지게 해주고 싶은데 말이죠. 아, 세상에 이런 생일 파티라고 할 만큼 미진아 27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네, 이게 얼레리 꼴레리 사연이라고 제가 하고 이런 붙이는 너무 또 이렇게 단물이 꿀꿀 떨어지는 두 분의 이 지금 이 어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아무튼 27살의 생일에는 진짜 어떤 파티가 가장 멋질까요? 사실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저희 때는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라고보다도 이제 50대의 이 남 그 저희 때 50대에서 어쨌든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걸 가끔 방송에 얘기하지만 생일 이렇게 막 프로포즈 할 때나 이럴 때 본인의 군번줄을 선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최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 했어요. 그거를 지금도 아내가 얘기합니다. 너무 싫었다고. 근데 그냥 한 게 아니라 진짜 저는 그게 값지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그게 하지만 선물이란 건 정말 그런 게 있어요. 주는 사람이 아무리 정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받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선물을 줘야 이게 한 거지. 아, 저는 정말 전 지금도 그 제 군번을 외우거든요. 하지만 그건 본인의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생일 파티는 혹시 저는 유진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긴 하겠지만 혹시나 너무 또 과한 마음에 막 준비했는데 또 여자친구분이 또 약간 이해하기에 낯선 거를 하게 되는 경우를 또 경험하면 어떡하는 기후에. 아무튼 유진님 나중에 뭐 하셨는지 꼭 알려주세요. 신혜진님은 새벽에 처음 들어보는데 조용한 이 시간과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모두 행복하고 축복된 밤 되시길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신혜진님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축복된 밤 되시길 이 표현 뭐 많은 분들께 고개 끄덕이실 것 같습니다. 노소의 음악입니다. 나라 그리고 헤이즈 뮤즈의 Sunlight Through the Curtains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자스퍼 썸센의 벨몬트 그리고 큐의 Be With Ya 이 두 곡으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벌써 5월이 또 다 가려고 하네요. 저는 한 주간 또 좋은 음악, 멋진 음악 찾아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디토리움 김정범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영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 많은 지역들이 피해를 입었죠. 가장 큰 피해지 중 한 곳인 천년고찰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98%가 불에 타고 본당인 대적광전을 제외한 건물 대부분이 전소됐는데요.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환경을 되찾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대신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올 봄, 검게 변했던 땅에 다시 생명이 움트고 초록, 노랑, 분홍, 다채로운 빛깔이 스며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실록의 계절 5월, 절망의 끝에 도달한 새 생명들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내자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에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5월은 행사가 참 많은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사랑과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달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워서 부부의 연을 맺는 분들도 많은데요. 5월에 결혼한 한 부부는 해마다 결혼기념일이면 사랑의 의미를 세상과 나누고자 온기가 필요한 곳에 기부금을 보낸다고 합니다. 둘만의 작은 기쁨을 세상과 함께하는 더 큰 기쁨으로 키워낸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눔은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일이지만 하나가 된 마음은 둘보다 더 커다란가 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그대로네. 그때 난 너무 어렸다고 물어놓기엔 먼 길을 지나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TMI. 소중한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인사 남겨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의 찡디의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투투의 1과 2분의 1입니다. 5월 가정의 달답게 챙겨야 되는 기념일이 엄청 많은데요. 오늘도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버이날 있고 어린이날 있고 그 다음에 가족과 관련된 생각해보면 가족의 날이라는 게 따로 없는 것 같거든요. 5월 21일은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결혼을 해서 하나의 부부로 성장하게 된다는 뜻에서 21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이어서 가족 관련 법정 기념일이네요. 가족의 날은 아니고 부부의 날이었네요. 비록 그쵸, 저처럼 부부의 날이 전혀 상관없는 친구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부인 친구분들, 지금 내 옆에 하나뿐인 소중한 배우자를 위해서 오늘 칭찬도 좀 해주시고 퇴근하고 나서는 맛있는 것도 같이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소홀할 수도 있고 또 많이 못 챙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에이 굳이 뭐 말로 다 알 텐데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꼭 남기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부부간 화합을 응원하는 펀펀투데이, 목요일도 시작을 해봐야겠죠?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가격이 차.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와, ACC 속도도 조절해주고 차간 거리도 맞춰주고. 그럼 난 잠깐 SNS나 봐볼까?
2: 기억하세요. ACC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3: ACC는 보조장치일 뿐 운전의 주체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친구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김석화님, 저는 다른 날은 몰라도 부부의 날은 꼭 챙기고 있어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와 맛있는 저녁 식사 한 끼면 서로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도 서로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겠습니다. 석화님은 5월 21일 부부의 날을 챙기고 계셨군요. 야, 멋지십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석화님 말처럼 말 한마디 하면서 식사 함께 하면서 소중함을 잊지 않는 시간 보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316님, 저는 지금 결혼 준비 중이에요. 신혼집만 미리 구해서 들어갔는데요. 신혼집은 경기도에 있고 저는 직장이 충청도에 있어서 우선은 본가에서 출근합니다. 장거리로 하는 결혼 준비라서 힘이 들지만 이제 곧 같이 지낼 거니까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미리 결혼 축하드리고요. 가장 이때 결혼 준비하면서 의견 다툼이 생기고 싸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여기 장거리여서 그럴 일들이 좀 더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조금만 더 참고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어려운 순간도 또 되게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결혼을 준비한다라는 거 잘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송보경님, 집에서 듣다가 6시에 출근하기 전 5시에 나와서 운동하고 출근해요. 아름답게 뜨는 해를 보는 건 정말 선물 같은 순간이네요. 저의 일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터보의 Love is 틀어주세요. 음악이 빠르면 파워워킹이 되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게 음악에 맞춰서 내 운동의 템포가 따라가는 것 같아요. 또 빠른 노래, 신나는 노래 들어야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또 운동하면서 파워워킹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송보경님, 그렇죠. 일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오히려 일상을 공유해 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터브의 Love is 이 곡 듣고 목동 잉무새로 돌아올게요.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익무새 임권입니다. 2026년 5월 21일 찾아주신 분은 3381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징디. 5월은 제게 정말 특별한 달입니다.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날들이 모여있거든요. 어린이날 하루 전인 5월 4일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희 셋째 딸의 생일이고요. 8일은 소중한 부모님을 꼭 뵈러 가는 어버이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스승의 날이면 광주에 계신 고인숙 선생님이자 어머님이 떠오르고요. 21일 부부의 날은 저희 부부의 결혼 20주년 기념일이에요. 저랑 남편이 결혼했더니 나중에 그날이 부부의 날이 되더라고요. 저희 모든 가족에게 의미 있는 5월 모두 건강하고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부부의 날이자 우리의 결혼기념일 축하해. 여보 덕분에 5월이 참 행복해.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지내봅시다. 사랑합니다. 이효리, 이상순의 오늘부터 행복한 나 신청합니다.

이효리 이상순의 오늘부터 행복한 나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3381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조금 지나서 축하할 일도 많고 오늘 축하할 일도 너무 많은데 우선은 우리 3381님의 결혼기념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5월에 정말 행복한 기념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를 다 챙기려면 너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무엇보다 3381님의 지갑 사정 괜찮으신지. 사실 이것도 궁금해요. 우리 셋째 딸 생일이라고 하셨잖아요. 5월 4일이. 그러면은 생일 전날 챙기고 어린이날도 챙기고 두 번인지 한 번에 몰아서 하시는지 한번 몰아도 또 조금씩 시간 지날수록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이러한 행복함을 나누고 싶을 때 목동 이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선물과 함께 신청곡도 들려드릴게요. 목요일 아침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듣고 싶은 신청곡과 같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볼까요? 8489님, 5월부터 평택에서 영흥도까지 함께 새벽 출퇴근하는 부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일이 있어서 남편 혼자 출근했는데요. 자기가 따끔 이행시로 뽑혔다면서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새벽 일을 처음 해보는 우리 남편에게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옆에서 운전하는 남편 노영훈 님에게 파이팅 한번 부탁드립니다. 남편분 너무 귀여우시네요. 영훈님 지금 듣고 계시죠? 졸음운전하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3654님, 찡디, 저는 요즘 조교계에 빠져서 조교 카페에 가곤 합니다. 저만의 최애 공간이랄까요? 한 주 동안 쌓인 피로를 조교구로 풀면 개운 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에도 가려고 미리 예약해뒀는데 벌써부터 설레네요. 아, 조격 좋죠. 오히려 그러니까 조격해야겠다 하고 물 받고, 물론 지금 저희 집에는 욕조가 없지만은 예전에 살았을 때는 몸이 들어가야 그래 반신욕을 해야겠다 하다가 그 세를 못 참고 이 상반신도 다 담그는 이런 루틴이 반복이 됐었는데 조격 카페에 가서 조격만 딱 할 수 있으면은 아유 너무 좋겠는데요. 혈액순환에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 건데요. 6951님이 신청곡으로 또 남겨주셨던 곡이네요.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찡디, 좋은 아침이요. 둘째가 축구 선수반으로 뛰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주말 리그 시작인데 첫 경기를 승리하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했네요. 이 기운 받아서 우리 팀 선수들 다치지 않고 주말 리그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축구 시작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잘 견디고 묵묵히 운동에 전념하는 우리 아들 상원이도 힘내라고 전해주시고요. 내년이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꼭 원하는 곳에 진학할 수 있길 바라며 항상 엄마 아빠가 응원하고

사랑한다고도 꼭 전해주세요. 신청곡은 YB의 흰수염고래입니다. 징디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참 운동선수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그러다 보면 일찍 일어나는 게 또 루틴이 되겠죠? 그런 부모 친구분들이 많이 계신데 축구 선수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멋진 선수로 우리 상원 씨가 성장을 했으면 좋겠네요. 무엇보다 다치지 말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691님 그리고 전미향님 5154님도 이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YB의 흰수염고래. 그리고 신청곡 사연이 하나 더 있는데요. 9330님이 이번 주 토요일이 생일인 남편분께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뿐인 내 남편 김영복 씨 47번째 생일 너무 축하하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또 사랑해요. 우리 토요일 생일 미리 축하드리고요. 신청해 주신 노래 SES의 Oh My Love도 흰수염 그레이드에 이어드릴게요.

0: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1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계속 만나봐야겠죠? 수현님, 아이 도시락 싸느라 일찍 일어났어요. 처음 싸는 도시락이라 걱정입니다. 아이가 만족할 수 있게 잘 싸야 될 텐데요. 찡디가 화이팅하라고 응원해주세요. 찡디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싸주신 도시락 아직도 기억이 나나요?
1: 기억이 나죠. 예. 뭐 김밥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꽤 상당 기간 부모님이 도시락을 싸주셨거든요. 학교 급식이 사실 그때 국제학교 다녔는데 가격 대비 너무 부실해서 웬만하면은 뭐 다들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거든요. 그때 있었던 뭐 제육, 콩자반, 멸치 사실 어느 정도는 메뉴가 고정되긴 했었는데 그래도 항상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했던, 지나고 나니까 더 감사함을 느꼈던 그런 게 떠오르네요. 우리 수현님의 아이도 보자마자 나중에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네. 0912님, 오늘따라 소금빵이 왜 이렇게 먹고 싶을까요? 이따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소금빵 맛집 가서 무조건 사 먹어야겠습니다. 찡디는 소금빵 좋아하세요? 아, 너무 좋아하는데 많이 참고 있어요. 이런 거 제가 조절이 안 될 걸 아니까. 하나 두 개로 안 끝나요, 소금빵은. 그러니까 짭짤하고 빵치고 또 살짝 헤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세 개씩 막 네 개씩 먹으니까 이 약 물고 참고 있는데, 0912님 문자 보니까 또 짭짤하고 그 버터 향이 막 나는 거, 아우, 입안에 침이 고이네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저희는 잉대카솔로 돌아올게요. 길고봉구에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띄워드립니다.

0: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어머님 아들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남편은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맨날 말로만 살을 뺀다고 하던 남편이 아침 건강방송을 보고는 갑자기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1: 오늘 이 시간부터 절대 기름진 음식 식탁에 올리지 마.
0: 저는 운동도 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요.
1: 운동은 차차 하고 우선은 음식부터. 알았지?
0: 남편의 결심이 좋다는 생각도 했지만 며칠간 풀만 먹다 보니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쭈꾸미 볶음을 매콤하게 볶아서 식탁에 올렸는데 남편이 한다는 말,
1: 이거 기름 들어갔지?
0: 기름 넣었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좀 먹는다고 살 엄청 찌지 않는다, 차라리 운동을 많이 해라 이야기를 하니
1: 나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기름을 넣냐고.
0: 그 이후로 남편은 서운한지 밥 한 숟갈도 뜨지 않고 삐졌는지 작은 방에 가서 혼자 자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다음날 아침 일찍 어머님이 뭔가를 잔뜩 들고 오셨어요. 네, 남편이 먹을 음식을 싸오셨더라고요. 그새 어머님께 잃은 거 있죠. 이러면서 자기를 생각하는 건 어머님뿐이라며 웃는데 이 철딱선이라 어쩌죠. 남편 때문에 속상한 제 마음에 잉데카솔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어머님 아들님께 선물 챙겨 보내드릴게요. 아, 이게 참, 우선은 제가 연기한 톤보다 남편분은 조금 젊은 것 같네요. 아이, 그래도 그렇지. 이거를 엄마한테 일러서 엄마한테 음식을 해오라고 연락을 한 게, 뭐 엄마 음식 좀 만들어줘 얘기는 안 했어도 사실 이 뉘앙스가 엄마 먹을 게 없어 배고파 음식 좀 해줘 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남편분 반품도 안 되고 지금 이렇게 결혼을 해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어머님 아들님도요. 그리고 남편분께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게, 아니 다이어트 할 거면 혼자 식단을 준비해서 하세요. 다이어트의 시작은 식단이고 식단의 시작은 본인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는데 제 또래거나 제보다 형님이실 것 같은데 혼자서 하실 수 있잖아요. 언제까지 투정 부리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앞서 부부의 날이나 아름다운 사연도 많이 왔는데 부부의 날에서 또 이렇게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셨네요. 우리 배우자 때문에 화나는 분들 홈페이지 잉데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위로와 함께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버벌진트의 기름 같은 걸 끼웠나 이 곡 띄워드릴게요.

0: 코코넛 기름, 카노라 기름, 올리브 기름. 기름 같은 걸 끼었나? 어떤 것 같아?
1: 이인권의 펌펀 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펌펀 투데이는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사연으로 꽉꽉 채워주세요. 저에게 전하고 싶은 사연도 남겨주시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듣고 싶은 신청곡도 환영합니다.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8268님, 쨍디 오랜만에 새벽 운동 왔어요. 저녁에 야간 일 가야 하는데 저 잘 버틸 수 있겠죠? 벌써부터 눈이 감겨오지만 쨍디가 응원해주세요.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8268님. 새벽 운동 가볍게 하고 분명 야간 일 가기 전에 조금 졸리거나 피곤하실 거예요. 그때 낮잠 한번 짧게 짧게 주무시는 거. 이러면은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낮잠 하면서 체력도 챙기고 컨디션도 챙기고 잘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한지훈님, 징디 어젯밤에 아이가 갑자기 학교 가기 싫어 라고 해서 걱정이에요. 오늘 일어나면 잘 달래서 학교에 보내려고는 하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지 아침 먹으면서 한번 이야기해봐야겠습니다. 사실 부모님 입장에선 아이가 뭐 친구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나? 이런 걱정이 드실 텐데 글쎄요,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보통은 그냥 큰 이유 없이 그냥 집에서 놀고 싶어서 수업 듣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였던 이유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는 꼭 들어보셔야 되지만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자, 노래 띄워드릴 건데요, 김영진님이 신청한 비스트의 일하러 가야 돼, 1255님이 신청한 10cm의 안아줘요.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는 무난 인사로 잠 깨워드리고요. 잘생겼다는 문자 소개할 때마다 약간 꼴보기 싫게 웃는 우리 이경민 변호사와 좀 더 한참 형인데도 또 꼴보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동생도 참 많이 부족하네요. 우리 이경민 변호사 줄거드리는 남자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누군가 싸웠던 일 보내주시면 우리 이경민 변호사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정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김정은의 프로포즈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0: 이인건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오늘의 기상송 버스커버스커의 동경소녀

버스커버스커의 동경소녀 듣고 왔습니다. 목요일 아침 시작됐습니다. 친구들 잘 일어나셨나요? 9482님 오늘도 잠꾸러기 안에 깨우느라 지각할 뻔했어요. 찡디 결혼 힘들어요. 혼자 사세요. 출첵!

이 이유 때문에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는 DJ한테 이게 무슨 말이야 구사파리님. 안 돼요. 저는 하고 싶어요. 이게 놀리는 것 같은데 자랑하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는 우리 이경민 변호사와 줄거드리는 남자로 돌아올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집

0: 삼길에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5: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르노.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세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0: 그리 이게 뭡니까? 변호인 지금 반론하세요.
1: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그저 더 있어빌리티하게 바꾼 것뿐입니다.
0: 세상 모든 글을 더욱 있어 보이게 바꿔드리는 시간,
1: 줄거드리는 남자.
0: 꿋꿋하게 7살 어린이 연기도 4살 아기 연기도 소화하는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0: 야, 요즘 또 연계 폭이 네. 많이 넓어졌어요.
1: 그 자의로 넓어진 건 아닙니다. 아. 타입니다, 타입. 저희 우리 작가님들이
0: 제작진 이제 네. 양쪽에서 잡고 이렇게 늘리고 네. 있죠. 네. 사실은 뭐 화난 사람, 네. 진상 손님 요 정도 역할에서는 네. 아주 딱 적격의 모습을 보여서 여기까지인가 했는데. 연기 폭이 쭉쭉 늘어나요.
1: 저는 이제 제 그릇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네. 이 화난 사람 진상 손님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의뢰인을 대하다 보면 네. 저도 모르게 이제 마음이 쌓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걸 통해서 푸는 거예요. 너무 시원해요. 이렇게 막 지르고 하면 너무 시원한데
0: 거기서 못하니까.
1: 네, 근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그 애기 연기 했지 않습니까?
0: 네네.
1: 너무 힘들더라고요.
0: 그때는 네. 안 그래도 지난주 우리 이경민 변호사의

0: 7살 아이 연기를 듣고 문자들이 도착을 했는데
1: 아, 진짜 진행 잘하신다.
0: 아니 이미 흐름이 착착착 흘러가요. 네. 우리 제작진 준비를 다 해주거든요.
1: 아, 잘하십니다.
0: 방석열님이 네. 헬스하면서 듣고 있는데 아이 목소리 들을 때마다 힘 빠져서 마지막 스퍼트를 못 올리고 있어요. 이거 네. 운동인으로서 네. 이거 얼마나 죄송스러운 거예요.
1: 아, 너무나 죄송하고 진짜 시간이 공교롭네요.
0: 그렇죠.
1: 딱 헬스하고 출근할 시간인데 그치. 이게 열심히 하고 가야 되잖아요.
0: 마지막에 제일 힘들 거 하나를 그쵸. 해야 몸이 커진다고들 그쵸. 하는데
1: 그렇게 하는 시간에만 잉잉잉잉 이러고 있으니까
0: 이문영님 문자는 직접 소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예, 애기 과호흡 보겠다.
0: 숨을 안 쉬어요, 그러니까.
1: 예.
0: 호흡을 안 뱉고 계속 한숨으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1: 예.
0: 아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상태긴 한데
0: 네.
1: 예, 쉽지가 않네요. 예.
0: 자, 이렇게 우리 이경민 변호사의 연기에 대한 문자들에 이어서 다른 문자들도 또 많이 와 있거든요.
1: 예, 예. 아, 김인자님이 요즘 따라 점점 더 재미있는데요. 내 주름 책임져. 아, 센스 있으시네요.
0: 너무 기분 좋은 또 예. 책임져까지 아. 이거를 또 해주셨고
1: 예.
0: 인자님 감사합니다. 이주연님, 경민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경민 변호사는 여름이 다가오는데 꼭 구비해두는 물건이나 즐겨 드시는 음식 있나요? 저는 아삭아삭하고 건강에도 좋은 미니 오이를 쟁여 두고 먹고 네. 있어요. 오늘도 두 분의 케미 기대합니다.
1: 미니 오이 맛있겠는데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오이 같은 것도 요즘 레시피도 되게 많더라고요.
1: 아, 이런 게 또 이제 요새 유행하나 보네요.
0: 네, 해외에서 막 이렇게 섞어갖고 먹더라고요. 소스들 넣어갖고.
1: 아, 오이를요?
0: 근데 거기에 특이 포인트가 네. 쌈장이 꼭 들어가요.
1: 아,
0: 그러니까,
1: 킥이죠.
0: 그러니까 이제 네. 서양이고 해외 분들도 처음 경험하고 와, 이거는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이주연님은 미니 오이 드시는데
1: 네.
0: 우리 이경민 변호사는 여름에 즐겨 먹는 보양식 있다면?
1: 저는 그 사무실 주변에 밀면집이 있어가지고
0: 야 네. 맛있겠다.
1: 뭐 물론 이제 뭐 삼계탕도 좋고 냉면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밀면을 먹으러 가서 면추가만 하면은 마치 두 그릇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0: 그치, 그치. 육수를 막 들이키진 않잖아요. 밀면은
1: 그렇죠, 그렇죠.
0: 아~ 네.
1: 그렇게 먹고 나면 진짜 시원합니다.
0: 아, 밀면
1: 근데 이제
0: 맛있겠다.
1: 걸어가는 순간 이제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네. 바로 더워져요.
0: 아, 근데 또 이 시원한 음식은 조금 더운 걸 참고 걸어가는 맛도 있는 것 같아요.
1: 아~
0: 그랬을 때 더 맛있게 느껴지는 분노까지도 싹 시원하게 내려앉혀주는
1: 좋네요.
0: 자, 이어서 지난주 찐구 참여 재판 만나볼 건데요. 지난주가 어떤 사연이었죠?
1: 네, 주유권 다툼님이 보내신 사연이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같이 나눠서 사용하는 부부의 사연이었는데 아내가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자동차를 사용하고 왔는데 주유를 하고 오지 않아서 너무하다는 남편분의 사연이었습니다.
0: 맞아요. 찐구 배심원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보고 누가 잘못했는지 결정을 해볼 건데요. 자, 하나씩 소개해드려볼게요. 예. 이승원님, 내려가서 기름 없는 거 확인했고 차 더러운 거 확인했다면 세차하러 간다고 2시간 자유시간 겟. 2시간 자유시간 겟.
1: 자유시간 겟이라뇨.
0: 자유시간 겟.
1: 인겟. 인겟 아나운서. 인겟이.
0: 주유하러 간다고 1시간 자유시간 추가 겟. 그리고 아내에게 아이, 즐거웠어. 앞으로 자주 다녀와. 애기도 좋아하네. 이야기하고 특별휴가 겟 해야죠.
1: 남편이
0: 아, 특별휴가는 발음 괜찮으세요?
1: 아니, 이인겟 아나운서. 이 발음을 이렇게 해서 아나운서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 특별휴가 겟. 자유시간 겟. 이인겟. 겟띠.
0: 여러분 제가 정말 할 말 없습니다. 예.
1: 겟띠.
0: 겟띠라니요 지금.
1: 겟띠.
0: 남편이 잘못했음이라고 보내주셨어요.
1: 야, 근데 승환 씨가 대단한 게 세차하러 간다고 하고 2시간이나 왔고 주유하러 간다고 1시간 하고
0: 그쵸.
1: 저 세차는 그렇다 쳐요.
0: 맞아요.
1: 주유에 1시간 너무한 거 아닙니까?
0: 싼 데 찾아간다고. 근데 네. 아내분도 아실 거예요. 1시간 운전해서 가면은 예. 싼 데 찾아가는 것보다 돈이 더 나와요.
1: 근데 그거 아시죠? 남편분들이 제일 아늑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이 어디인지.
0: 차 안.
1: 화장실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화장실이 나만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10분 넘게 있으신 분들이 꽤 많다고 하십니다.
0: 그럼 실제로 이경민 변호사도 화장실이 가장 편하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1: 아, 잠깐만, 게스트의 이런 내밀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까?
0: 게스트잖아요.
1: 게스트.
0: 이인 겟.
1: 에.
0: 이경민 게스트.
1: 네. 네.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거기가 아늑하긴 하죠. 네. 그래서 화장실 청소 제가 담당하고 아주 깨끗하게.
0: 내 공간은 내가 지운다.
1: 네. 오래 있어도 될 만큼. 네.
0: 요즘 형수님 우리 거 안 들어요?
1: 들어요. 저번 주

0: 저번 주도 들었어요.
1: 아, 그래요?
0: 저번 주도 큰일 날 뻔했어요. 나 제가 이제 남자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필요하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니까
2: 얘기했잖아요.
0: 오빠도 그런 게 필요하냐.
2: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0: 아, 안준 씨 방송이라서 다르지. 아. 사람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2: 나는 아니다라고.

0: 네, 저는 어떻게 처음에 좀 생각했냐면 요새 주유비가 너무 올랐으니까 그러면은 주유를 좀 해주시고 오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느꼈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쵸. 육아하는 포인트로 생각을 한다면은 또 이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리고 진짜 육아가 압도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내분의 육아하는 상황을 그려보지 않아서 얘기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0: 저희가 아이를 안 키워봤기 때문에.
1: 아이 둘 데리고 돌아다녀봐. 애들 말도 안 듣고 뛰어다니고 그쵸. 정신이 어디겠어요. 빨리 집에 오고 싶은 거지.
0: 찐디는 그 조카 있잖아요.
1: 네네.
0: 조카 혼자서 오롯이 혼자서 본 시간은 혹시 어느 정도까지 본 적 있어요?
1: 사실 저를 못 믿어서 그렇게 맡기질 않고요. 항상 뭐 남편이든 아니든 한 명이 따라붙어요. 동생이든.
0: 아 진짜 못 믿네.
1: 네. 그리고 저한테 허용되는 공간은 키즈카페.
0: 키즈카페.
1: 키즈카페 데리고 가는 건 오케이.
0: 아.
1: 그것도 혼자는 안 되고 예. 둘 셋이 조를 이뤄서
0: 아.
1: 네, 키즈카페 가잖아요.
0: 예.
1: 한 시간 반 넘어가면은 예. 이렇게 위에가 빙글빙글 돌아요.
0: 아 거기 한 시간 반이나 있어야 돼요?
1: 아 이 기본 세 시간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0: 진짜요?
1: 애들은 질려하지 않고 지치지 예. 않아요.
0: 와.
1: 근데 그걸 다 따라다니니까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0: 와 진짜구나.
1: 그래서 이 육아한 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도가 너무 떨어졌었다.
0: 와.
1: 아, 우린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0: 그러니까.
1: 4839님은 아내와 남편 싸움이라고요? 남편 잘못.
0: 아 그냥.
1: 이분 사연 안 들은 것 같은데?
0: 그냥 다 필요 없이.
1: 다 필요. 둘이 싸웠으면 남편이 잘못한 거다.
0: 아니 사랑꾼이시네.
1: 그리고 이분 네. 이게 현명한 처세예요.
0: 맞습니다.
1: 자 이렇게 다양한 친구 배심원 분들의 의견 다 만나봤고요. 우리 이경민 변호사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정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의 선택은
0: 제 선택은 남편에게 빨간 줄 긋겠습니다.
1: 자 설명해 주시죠.
0: 아 저 솔직히 고백하면 네. 저 원래는 아내 편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아내 빨간 줄 긁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대다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흔들리더라고요. 너무 흔들리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접근해봤어요.
1: 좋은 잡. 좋아요?
0: 좋은 발음이 좋은 잡
1: 좋은 자세예요. 너 오늘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됐어 이제 풀렸어.
0: 남편이 네. 아이 둘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왔다라고 해보니까 그 노력과 그 다음에 이제 세차를 하는 그 노력을 생각해봤을 때 전자가 훨씬 더 힘들 것 같은 거예요.
1: 비교가 안 되죠.
0: 네, 뭐 그리고 비용적으로 따졌을 때도 이게 우리 시간당 이제 어떻게 보면 일하는 그런 비용으로 따졌을 때도 육아 비용이 훨씬 더 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유 정도 안 하고 온 거, 요 정도 그리고 자유 시간 본인한테 주어진 거 이 정도 생각하면 남편분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오히려 엎드려서 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
1: 그렇죠. 네. 이게 잘못되면 앞으로 아내분이 애기들 데리고 여행 안 가세요.
0: 그렇습니다. 제가 그 포인트 접근했어요.
1: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걸 수도 있다. 남편분에게 빨간 줄 그어드려야 된다.
0: 야 발음은 제대로 못하지 판단은 제대로 하시네.
1: 지금은 발음 괜찮지 않았어요?
0: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았는데.
1: 지금 괜찮았어요?
0: 이제 이게 지금은 좀 바꾸실 때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약간 시사평론가 쪽으로 해가지고.
1: 시사평론가분들도 발음 좋아해요.
0: 아, 그렇죠. 발음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아나운서니까 발음이 더 특화돼야 되는 게 아닌가.
1: 다시 한번 사주의 말씀과 함께 이제는 줄 그어드린 남자 올바른 발음과 딕션으로 어떤 코너인지 설명하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줄 그어드린 남자는 있어 보이는 한 줄을 만들고 싶을 때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저와 찡디가 붉은 펜 선생님이 되어서 온갖 방법으로 그를 있어빌리티하게 참석해 드릴 테니 찾아와 주세요.
1: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목요일 코너 줄 그어드리는 남자 게시판에 남기시거나 지금 바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을 그어드릴 분은 이선희 님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도 할 말이 참 많은데요. 후배 보고를 받았을 때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을 해봐도 후배의 말을 자르고 제 말을 하게 됩니다.
3: 선배님, 저 이번에 시키신 서류 가져왔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2: 근데 여기는 표가 왜 이래? 잘한 거 맞아?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지?
3: 그게 아니야.
2: 내가 수식 잘 채워서 한눈에 잘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다 했지?
3: 네, 죄송합니다.
2: 후배의 말이라도 경청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빨리 하고 싶어서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 쓸 때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속으로는 안 돼, 더 들어, 기다려, 참아 라고 다짐에 다짐을 해보는데요. 신경을

0: 못 쓸 땐.
1: 선배님, 저희 다음 주 출장 가는 거 있잖아요.
0: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어. 숙박이라 차량 지원 다 신청했나? 너 뭐 들고 갈 거야?
1: 예.
0: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말을 다 듣고 제가 말할 수 있게 다짐을 적어서 모니터 옆에 두고 싶어요. 수시로 보면서 남의 말을 더 듣자, 말을 줄이자 싶거든요. 두 분이 저만 알아볼 수 있게 센스 있고 임팩트 있는 한 줄 만들어주세요. 기대할게요.
1: 사연 보내주신 이선희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되게 사연자분이 예. 그러니까 듣는 분도 약간 빌런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게 그러니까 선희님 기분이 상하셨을까봐 그런 의도가 없었잖아요.
0: 전혀 그런 의도
1: 전혀 없었고 예.
0: 그냥 이 상황에 저는 녹아들어서
1: 그렇죠.
0: 한번 좀 더 극적으로 살려보기
1: 나만의 세계에서 그렇죠. 빠져서 나만의 해석으로 이렇게 재창조를 했다라는
0: 그렇습니다.
1: 거 우리 선희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근데 이런 공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꼰대가 아닌 꼰대가 되어서 또 이런 일들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들.
0: 예, 예.
1: 그러니까 뭔가 후배한테 좀 빨리 좀 알려주고 싶고
0: 예, 예.
1: 그거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빨라서 상대방의 대화를 다 듣기 전에 끊고
0: 예.
1: 이제 내 이야기를 한 적
0: 예.
1: 있으실 것 같아요.
0: 너무나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게 느껴지는 게 좀 뭐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닌데
1: 네.
0: 저는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을성이 인내심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1: 아 오히려요?
0: 네, 그게 뭔가 이제 너무 이 들어드리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뭔가 계속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코멘트 하고 싶고 이게 약간 좀 병적인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1: 아 근데 그러니까 더 시간이 갈수록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건 알지만
0: 네.
1: 약간 내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0: 아
1: 내 기분과
0: 그렇죠,
1: 상태가
0: 그렇죠.
1: 괜찮으면은
0: 좀 더 들어드리고
1: 그리고 내가 좀 참을 수가 있고
0: 네.
1: 그게 안 되는데 너무 아닌 것 같은
0: 그렇죠,
1: 거를
0: 그러면 안 기다리고
1: 얘기하거나 행동을
0: 그렇죠.
1: 하면은
0: 지금도 제가 말을 많잖아요.
1: 근데 전 익숙해졌어요 이미.
0: 아 그래요?
1: 그게 저한테는 너무 매력적인 부분인 거죠. 매력이죠. 그러면은 이경민 변호사도
0: 예.
1: 후배 변호사한테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0: 아 많죠.
1: 아, 네,
0: 저는 이게 잘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나 술자리 같은 데 가면 와 진짜 이러니까 그거 같네요.
1: 아
0: 여기 표현돼 있네요. 꼰대.
1: 특히나 네. 아, 회식 자리나 한잔하는
0: 네,
1: 자리에서
0: 네, 그러면은 술이 많이 들어가면 꼭 제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1: 아유.
0: 아 진짜 싫죠.
1: 예.
0: 아 저도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잠깐요 어떻게 나왔어요?
1: 예.
0: 저도 이제 그 다음 날 그 샤워하면서 이불킴 아, 샤워하면서 이불킴 할 수 없죠. 샤워하면서.
1: 아 왜요? 같이 빠는 거지 뭐. 몸도 빨고 이불도 빨고.
0: 샤워하면서 아, 왜 그랬지 뭐.
1: 아.
0: 그래서 아마 밖에서 만약에 와이프가 듣고 있으면 뭘 저렇게 혼잣말을 많이 하지 싶을 거예요. 계속 막 한숨 쉬고 그때 왜 그랬지 막 이러면서
1: 나만의 공간이 화장실에서 혼잣말을 계속하는 거라
0: 혼자 자책하는 거죠.
1: 아
0: 후배 아나운서한테 그런 거 있으세요?
1: 아 근데 그런 적은 있어요.
0: 어떤 거죠?
1: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이요 엊그제였는데 이제 좀 있으면 또 막 아시안 게임하고 하니까
0: 네, 네.
1: 그 스포츠 중계 공부한다고
0: 예, 예.
1: 제 막내 후배 남자가 한 명 있어요.
0: 알아요, 알아요.
1: 이제 그 회의실 같은 데서 혼자 보면서 이렇게 뭐 연습을 하더라고요.
0: 예, 예.
1: 그래서 가서 막 안 물어봤는데 내 나름의 막 조언을 하는 거지.
0: 아 그냥 혼자 먼저.
1: 어. 예. 혼자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0: 예, 예, 예.
1: 너무 안타까운 게 걔가 야구를 좋아해. 그래서 야구 중계 연습을 하는 거야.
0: 아.
1: 너가 야구할 일은 없다. 다른 중계를 예. 준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그러면서 예. 쭉 얘기하다가 걔도 아 네 네 이러고 있다가 내가 아차 싶은 거야. 그래서 후다닥 나왔던 기억이 나요.
0: 아, 네. 굳이 이렇게 선 넘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1: 그러니까 굳이 그냥 혼자 하고 싶은 거 열심히 연습을 하면 되는데.
0: 근데 진짜 아까 따지고 보면 본인도 네. 딕션도 안 좋은데.
1: 진짜.
0: 인계 달라면서 본인이 뭘 하고 지금 후배 아나운서한테.
1: 그래서,
0: 후배 아나운서 더 잘할 것 같은데요.
1: 그래서
0: 네.
1: 그거 말고 다른 종목을 해라.
0: 네.
1: 중계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0: 네,
1: 뭐 이런 네. 거 얘기는 안 하고
0: 아.
1: 다른 거 너가 현실적으로 할 만한 중계들은
0: 아, 요
1: 정도다.
0: 요 종목이다.
1: 요 종목들 한번 아,
0: 더
1: 이번 기회에
0: 해봐라.
1: 봐보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0: 예.
1: 이분이 요청한 게 스스로에게 경고와 충고를 줄 수 있는 있어빌리티한 한 줄을 부탁을 하셨잖아요.
0: 예, 예.
1: 저부터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분이 뭐 모니터 옆에 딱 붙여두고 싶다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저는 좀 짧아야지만

0: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사자성어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1: 예, 어떤 거죠?
0: 기울 경자, 예. 그리고 들을 청자,
1: 예.
0: 열 개자,
1: 예.
0: 그리고 꿀자 합치면
1: 경청개 꿀?
0: 예. 귀 기울여서 잘 들으면은 꿀을 따올 수 있는 내 인생의 달콤한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줄여서 경청개꿀.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이거는 뭐 상표권 출연해도 되겠다.
0: 드릴까요?
1: 아, 아니요.
0: 뭐 안 받아요 왜? 드린다니까. 자, 우리 이경기 변호사의 한 줄 한번 들어볼까요?
1: 근데 저희가 좀 통했네요.
0: 뭐예요?
1: 저도 사자로 준비했습니다.
0: 오, 야.
1: 네. 조금 약간은 조금 방송에서 하기는 좀 그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
0: 네.
1: 먼저 이렇게 조금 내가 듣지 못하고 말을 하는 것들은 네. 결국 이제 나한테 불이익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가지고
0: 그렇죠.
1: 저는 선방필패. 선 브래드필패.
0: 아, 선방.
1: 선방필패.
0: 오.
1: 법 쪽에서는 이렇게 선방필패 이런 게 있거든요.
0: 오늘은 경청개꿀을 왼쪽에 네. 선방필패를 네. 오른쪽에 네. 양쪽으로 붙여두시면은 그렇죠. 효과가 두 배가 되지 않을까.
1: 선방
0: 필패 그리고 경청
1: 개굴
0: 좋습니다.
1: 개굴로 합시다.
0: 개굴. 아 개굴 네. 경청 개굴
1: 선방 필패. 자, 저 이게 왜 중국 영화 제목 같네. 동방 북방 경청 개굴 선방 필패.
0: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개 추천해드리면서 저희는 우리 노래 못 들어요. 네. 너무 떠들었어.
1: 아, 작가님들 한숨 쉬시는 것 같은데 이건 제 생각인 거죠?
0: 아, 예. 네. 아니에요. 나도 느꼈어요.
1: 고개도 돌렸어 지금. 고개도 돌렸어.
0: 자, 저희는요 그만 떠들고 네. 3부 빨간 줄 그어드리는 남자로 돌아올게요. 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정의 달 5월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물 사랑을 실천하는 다정한 약속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양치컵 사용하기, 설거지할 때 물 받아 쓰기 등 부모님이 먼저 물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죠. 또 아이들에겐 물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물 절약을 실천할 때마다 작은 보상을 준다면 큰 성취감을 느낄 것 같은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 어렵지 않고 즐거운 경험이라는 걸 배우게 되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미치게.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유튜브에서 상품 판매하려면
4: 카페 24.
3: 유튜브에서 라이브 커머스 하려면
4: 카페 24.
3: 유튜브 쇼핑 서비스 이용하려면
4: 아, 카페 24.
3: 카페 24에서 유튜브 상품 판매를 시작하세요.
5: 매출 성장으로 고고고. 카페 24로 다다다.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SBS 우리말 지킴이.
9: 표정이 새초롬하다. 표정이 새치름하다. 쌀쌀맞게 시치미를 때는 태도가 있다. 혹은 짐짓 쌀쌀한 기색을 꾸미다라는 뜻을 나타내려면 새초롬

0: 하다를 쓰는 것이 맞을까요? 새치름 하다가 맞을까요?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새초롬 하다와 새치름 하다는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닌 표준어로 서로 바꿔 쓸 수 있죠. 본래는 새치름 하다만 표준어로 쓰였으나 실생활에서 새초롬 하다 역시 널리 쓰임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 이를 표준어로 추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부침성 없이 쌀쌀맞거나 차가운 태도를 보일 때 새초롬 하다와 새치름 하다 모두 쓸 수 있으니 편하게 사용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경민아, 그럼 이제 어린이 목소리는 안 할 거야?
1: 아니에요, 할 거예요. 내 기분 책임져.
0: 날 힘들게 만든 사람, 날 힘들게 만든 갈등 상황들 모두 다 내 기분 상해죄로 고소합니다.
1: 빨간 줄 거들은 남자. 시키는 거 뭐든지 하는 친구들만의 귀염둥이.
0: 경민이 몇 짤?
1: 43살. 누군가와 다투고 난 사연을 보내주세요. 제가 누가 더 잘못한 건지 판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그리고 홈페이지 목요일 코너 줄 거드리는 남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빨간 줄 거드리는 남자, 내 한라봉 내놔 님 사연 소개해볼게요.
0: 이경민 변호사님,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인데요. 누구 잘못인지 궁금해서 사연 남겨봅니다. 저희 지인이 제주도에서 한라봉 한 상자를 보내줬어요.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택배가 오질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주소를 21층으로 써야 하는데 12층으로 잘못 써서 저희 집이 아닌 12층에 배송이 되었죠. 택배 도착하고 3일이 지나고 나서 잘못 배송된 걸 알게 됐는데요.
2: 띵동! 누구세요?
0: 아, 저 21층 사는 사람인데요. 저희 한라봉 택배가 잘못 도착했다고 해서 찾으러 왔어요.
2: 네? 한라봉이요? 응? 그거 먹었는데?
0: 네? 아니, 저희한테 온 건데 왜 드셨어요?
2: 아니, 저희 집에 도착했으니 저희 건 줄 알고 먹었어요.
0: 누가 보낸 건지 확인도 안 하신 거예요?
2: 아니, 뭐 부모님이 보내주신 줄 알았죠.
0: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황당한데 이게 정확히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지인이 다시 보내줘서 받긴 받았는데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아주 당당한 12층 사람들 보면 너무 기분 나쁩니다.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12층이 무조건 잘못한 거죠. 사연 보내주신 내 한라봉 내나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1: 예.
0: 오배송된 택배 때문에 곤란했다는 사연 도착을 했어요.
1: 네네.
0: 근데 잘못 도착한 택배 때문에 곤란했던 적 있어요?
1: 택배보다는 배달음식이 잘못 도착했을 때가 있었어요.
0: 어?
1: 그러니까 배달음식 시킨 적이 없는데
0: 네.
1: 이게 그 벨소리가 울려가지고 앞에 나가 보니까 배달음식이 와 있는 거예요.
0: 네네.
1: 잘 보니까 호수가 이제 저희 집 호수가 아니죠.
0: 오.
1: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네. 그 집 호수로 가서
0: 아 배달을
1: 네, 그 집 호수로 가서 제가 이제 누르고
0: 네.
1: 누르고 이제 오는데 근데 이제 누르면 그 벨소리가 계속 나오면은 아직까지 이제 확인을 안 한 거고 벨소리가 나다 중간에 끊기면은 안에서 이제 밖에 누구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벨소리가 울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그게 끊긴 거예요.
0: 그러니까
1: 그 사람이 제가 이렇게 놓고 가는 거를 아마 다 확인했을 거고
0: 봤겠죠.
1: 근데 심지어 제가 그때 잠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0: 아
1: 그게 좀 부끄러웠죠 그때.
0: 그리고 그 사람도 무섭지.
1: 그랬을 것 같아.
0: 이만한 사람이 잠옷을 입고 자기 음식을 두고 가는데 그 사람 사라지는 게 확인되고 나가서 음식 들고 올 수 있죠.
1: 그렇겠죠. 서로 이제 좀 민망했죠.
0: 아 그래도 좋은 일 하셨네요. 음식 식기 전에.
1: 그렇죠. 이제 음식이 그게 사실 이제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0: 익으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빨리 드렸죠.
2: 근데 모르고 먹었다고는 해도 아, 그렇죠. 이거 절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아, 이런 게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이죠.
2: 어.
0: 네, 이게 누구의 점유인지를 모르는 그런 이제 점유이탈물. 그걸 이제 횡령한 거죠.
2: 네.
0: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고의가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나 약간 쉽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미필적으로나마 우리가 사실 이제 왔을 때 이게 내가 누가 보냈는지도 볼 것이고
2: 확인하죠.
0: 예, 그리고 이제 호수도 볼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집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먹었으면은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다고 봐야죠.
2: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 집으로 온 거잖아요. 21층이 아니라 12층으로 잘못 써서 온 거잖아요.
0: 아, 그러네. 층수는 잘못 쓰긴 했네요.
2: 근데 어쨌든 보낸 사람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0: 그렇죠. 내가 이제 올 택배인지 아닌지는 알잖아요.
2: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뭐 한라봉이 전혀 한라봉이 또 좀 특수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2: 그럼요.
0: 보통 시키는 그런 이제 택배가 아니니까.
2: 네.
0: 그러면 더더욱 이제 확인을 해봤을 법한데, 근데 이제 내가 나한테 온 줄 알고 먹었다? 좀 변명으로 삼기는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2: 그럼 만약에 진짜로 고의가 아니었으면은
0: 예.
2: 그런 경우에도 책임은 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 있죠. 그러니까 이제 형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민사적으로 물을 수 있죠. 왜냐면 이제 부당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한라봉을 시킨 적이 없는데 한라봉을 섭취해서 내가 이제 먹었다.
2: 네.
0: 한라봉의 가격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걸 소송으로 가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
2: 그러면은 한라봉 몇 박스부터는 소송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이게 한 박스니까 좀 애매할 수는 있잖아요.
0: 예, 한라봉 하나의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쳐야 될까? 한 2만 원?
2: 보통 한 박스에 한 3만 원 선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0: 3만 원.
2: 예.
0: 3만 원 정도면은 한 네 박스 정도는 먹었어야 예, 조금 실익이 있다.
2: 아, 우선 10만 원 이상으로 가면
0: 예, 그런 정도면은 저 찾아오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2: 아, 예. 한라봉 네 박스를 드실 정도면 이분은 과일 도매상을 하셔야 되는 분.
0: 네 박스 드실 정도면 상습범 아닙니까?
2: 네. 아, 그러네요. 네. 거의 한 그루를.
0: 그렇죠.
2: 한 그루를 해 먹은 거니까.
0: 그렇죠, 그렇죠.
2: 뭐, 오늘은 사실 어느 정도 조금 예상이 가긴 하는데.
0: 예상 가죠.
2: 누가 잘못해서 빨간 줄이 그어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경민의 선택은?
0: 제 선택은 12층 사람에게 빨간 줄 주겠습니다.
2: 시원하게 또 설명을 좀 해주시죠.
0: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점유이탈물 횡령도 될 것 같고요. 뭐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고 지금 다른 부분도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잘못 온 거를 미리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뭐 사기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명으로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명확하게 잘못하신 것 같고 지금이라도 가셔가지고 이제 사과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사연자분한테.
2: 맞아요. 아니 뭐 이거 얼마나 된다고 이런 걸로
0: 2만 원 정도 된다면서 아까
2: 예 이런 걸 딱 기분 상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12층 분들 혹시라도 들으시면은 얼른 내려가서 사과하시기를 추천드리면서
0: 맞습니다.
2: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체리필터의 내게로와 듣고 오겠습니다.

0: 체리필터의 4개로와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찐구 참여 재판인데요. 콘센트 자리님이 보내주셨어요. 지난 주말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과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자리도 콘센트 있는 벽자리에 앉으려고 아침 일찍부터 갔어요. 그렇게 노트북 충전기를 꽂아놓고 한참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어떤 남자분이 앉더니 갑자기 제 충전기를 말없이 뽑고 자기 휴대폰 충전기를 꽂는 거예요. 뭐예요? 저 지금 쓰고 있었는데요?
1: 어우, 제 휴대폰 봐주세요. 배터리가 3%라서요. 조금만 충전하면 안 될까요?
0: 네, 엄청 급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누구랑 계속 연락 중인 것 같고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분이 좀 나빴던 게 배터리가 급한 건 이해해요. 최소한 죄송한데 내가 써도 되냐, 이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제가 잘 쓰고 있는 충전기를 본인 마음대로 뽑은 게 어이없더라고요. 행동 자체가 무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1: 어, 노트북 충전하시는데 몇 퍼센트 충전하셨어요? 어, 잠만 자기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 보자. 에이, 80% 됐으면 충전 다 했네요. 저 조금만 쓸게요.
0: 물론 콘센트가 제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막 자기가 쓰고 이러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분은 심지어 이렇게 1시간 넘게 폰을 다 충전하고도 안 돌려주는 거예요.
1: 아이고, 검색 좀 해봐야 되겠다.
0: 저기요, 이제 충전 다 하신 거죠? 벌써 100%네. 저 다시 주세요. 제가 말해야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배터리 급했던 사람이 이해되는 상황인가요? 보통 잠깐 충전하는 거면 50%면 충분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리 급해도 먼저 말 안 하고 콘센트 뽑은 사람이 잘못한 거 맞죠? 사연 보내주신 콘센트 자리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페 가면 콘센트 때문에 예, 다툼이 많이 생길 것 같긴 해요.
2: 근데 이게 뭐 저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콘센트가 보통 두 개 있지 않나요?
0: 위아래 하여튼 두 개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
2: 하나 있는 경우도
0: 네, 많아요. 하나 있는 경우도.
2: 그런 경우 이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네 진짜.
0: 카페에서 충전기 좀 꼽았던 경험 있어요? 거의 없죠?
2: 거의 없죠. 그 정도 되려면 진짜 휴대폰 많이 쓰는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 전날 충전 못하고 잤거나 뭐 그런 건데 저는 그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0: 저는 이게 가장 애매한 콘센트 다툼이 벌어지는 게 KTX 아닌 것 같아요.
2: 아.
0: KTX에 콘센트가 있잖아요.
2: 예, 예.
0: 근데 다 있는 게 아니라 몇 군데 없어요.
2: 예, 예.
0: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꽂아두면은 이게 애매한 거야. KTX에는 핸드폰밖에 볼 게 그렇죠,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휴대폰이 너무 빨리 가는 거죠.
2: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0: 그래서 그 사람이 빼나 안 빼나 네, 계속 눈치만 보다가 이제 물어보고 한번

0: 제 거 좀만 해도 될까요?
1: 예, 예.
0: 그러니까 보통은 물어보기 마련인데
1: 물어보는 게 맞죠. 예.
0: 다짜고짜 빼는 거는 예. 이런 경우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1: 저 갑자기 이거 이야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그 민사소송은 전자재판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출석을 그 지방에 가지 않고
0: 네.
1: 그 노트북으로 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화상으로,
1: 화상으로
0: 하는 거예요?
1: 화상으로. 어, 그래서 이제 노트북으로 하는데 노트북 배터리가 제가 켰을 때만 해도 한 15% 정도 있었어요.
0: 어?
1: 15% 정도면 네.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충분히 이거 재판 끝날 때까지 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0: 네.
1: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다는 거예요.
0: 어떻게?
1: 너무 빨리 닳고 그리고 이제 재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뭐 이경민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하고 상대방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하고 이제 판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꺼진 거예요.
0: 어? 탈주했네.
1: 꺼진 거예요.
0: 도망갔네.
1: 그게 꺼져가지고 네. 이게 제가 너무 이제 땀이 나는 거예요. 땀이 나가고 그쵸, 그래서 이제 네. 빠르게 충전기 콘센트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켰는데 네. 근데 그러면 보통 바로 켜지잖아요.
0: 네.
1: 근데 노트북이 일정 그 배터리 이상이 안 되면 켜지질 않더라고요.
0: 아예 방전이 됐었구나.
1: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하고 옆에 있는 다른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네. 다른 이제 그 아이 땡땡 같은 거를
0: 태블릿 PC
1: 네, 네. 그걸 갖고 와가지고 켜서 겨우 확인했는데
0: 와.
1: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진짜 길게 느껴지고 등에 땀이 진짜 많이 나고
0: 이분도 그럼 그렇게 다급한 상황이었을 수 있다
1: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저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겠죠.
0: 그 정도 중요까지는 안 갔겠죠.
1: 네, 네. 그래서 이제는 막 저 거의 빵빵하게 충전시켜 놓습니다.
0: 또 그런 네. 실수 다시는 반복하면 안 되죠.
1: 네, 네.
0: 자, 찐굿 참여 재판 우리 이경민 변호사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의견들을 모아볼 건데요.
1: 예.
0: 이 사연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1: 일단은 이제 뭐 카페에서 충전을 하는 콘센트는 한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자분 입장에서는 빠르게 지금 써야 되는 상황인데
0: 위급 상황이었다.
1: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상황인 건 알겠지만 이거를 이제 먼저 사용을 했던 사연자분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과연 이제 납득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긴급한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지금부터 사연자, 콘센트를 빌려간 남자 둘 중 누구에게 빨간 줄이 그어져야 하는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구들 의견 잘 모아서 다음 주에 판결을 내려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한국이 하면 하하림.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즉탕탕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6: 글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0: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6: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앞서 소개한 콘센트 자리님의 사연은 오전 7시까지 친구 배심원분들의 의견 더 받아보겠습니다. 친구분들의 의견 반영해서 다음 주에 이경민 변호사가 판정할 거니까요. 마지막까지 친구 배심원분들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와,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7: 네, 즐거웠습니다.
6: 친구들이랑 인사 나눠주시죠.
7: 네, 지금 5월 가정의 달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요새 주말에 진짜 날씨가 좋거든요. 네, 정말 나들이도 가시고 가족들 좀 멀리 계신 분들 찾아가서 이야기도 좀 나눠보시고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네, 오늘은요 다비치의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끝곡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내일 다시 올게요. 오늘 하루도
7: 어메이징
6: I love you
7: 수고하신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그래서 한때 칸땡 품절 사태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는데요. 과자에 요즘 아이들의 이름이 주로 새겨져 있다고 하니까 아마 제 이름 영철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름 얘기가 나온 김에 시대별로 유행했던 대표 이름은 뭘까 살펴볼까요? 일단 1960년대는 영수, 영희, 1970년대는 정훈, 미숙, 1980년대는 지훈, 지혜, 오, 1990년대는 민수, 수진, 2000년대는 민준, 유진, 2010년대는 서준, 서연, 2020년대는 도윤, 서아라고 합니다. 자, 시대별로 유행 이름 변천사가 확 느껴지죠. 아무튼 주로 칸땡에는 1990년대 세대 정도의 이름부터 새겨져 있던 것 같은데, 아, 50대는 조금 서운하네요. 혹시 관계자들 듣고 계시면 영철, 철수, 영미, 미숙, 정숙 등등 연식이 좀 된 어른들 이름도 좀 새겨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저 막 10박스씩 사고 인별그램 올리고, 네, 그 정도의 재력은 되니까. 레트로 시대니까 살짝 부탁해보죠. 자, 김영철의 4FM 출발합니다.

포미닛 이름이 뭐예요로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이보람님이 우리 딸 지우 23년생인데 저희 아파트 라인에만 옆집 지우, 9층 지우,

0: 1층 지우 4명이나 되어요. 극. 지우란 이름 요새는 많죠. 우리 그 장풍 선생님, 과학 선생님 딸도 이름이 지우거든요. 아, 지우다 거기는. 쏘리. 나도 하다 보니 지우. 지유. 아, 이 은자 씨가 제 이름도 절대 없어요. 그 좀 촌스러운 이름이지만 팔순의 친정 엄마가 자야 하고 불러 주시는 게 여전히 좋은 제 이름이랍니다. 아니 은재 씨, 제가 우리 선생면 실리 금자 이모뻘이지 있는데 전 어릴 때 자꾸 자야 그 이름이 자야인 줄 알았거든. 이자야 이름이 어떻게 이자야지인데 금자였어. 금자 은자. 아, 자야 씨 반갑습니다. 우리 김민정 씨가 친구가 칸탱 마케팅 담당자인데 오 전달하겠습니다. 아니 어른들의 추억이 담긴 과자인데 왜 이름 애들 이름만 적어주냐고요. 그러니까요. 어, 나 딱 보는데 최현이 나왔어. 최현이. 최현도 있고. 하, 진짜 다 요새 이름이다. 그치. 수환이 있고. 와 규상이. 어, 조규상. 어, 진짜 없네. 영철은 아직까지 계속. 다 이런 이름이다. 옛날 이름 없고. 석준이. 아니 과자 하나를 어떻게 이름을 새겨놓은 이벤트로 매출이 이렇게 엄청나게 폭등했다고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과자업계에서 다음에 또 이런 이벤트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 어른들 이름도 우리 또 7080들도 좀 챙겨주시면서 어른들도 즐길 거리 만들어주시고요. 자 오늘 3월은 과학편의점 하는 날이죠. 어? 이 편의점에 과학이 있어요? 과학도 팔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오늘만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이사 온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할 거고요. 2부에서는 스타 문학 강사 김재말쌤과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다정한 문학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향긋한 차 한잔 준비하시면서 분위기 잡아두시고요. 좋아요. 아 오늘 딱 비가 오늘 좀 오후에 그치겠죠? 촉촉하니 좋네요. 자 오늘 철파임이 준비한 선물은 단백질면, 멜라토닌 하업차, 혈당관리차, 소시지 세트 있고요. 문화 선물 있습니다. 영화 군체 관람권인데 철저한 설계와 완벽한 협업으로 완성된 살아 숨쉬는 감염자들을 특수효과 없이 리얼로 실감나게 표현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철가루들 문화 선물 게시판 확인. 자 중요한 소식도 있습니다. 다다음 주 화요일 6월 2일 오전 10시 반에 기대해. 공개 방송을 기대해. 자 슬기슬기 박슬기 씨와 돌아온 우린 철기 시대예요. 철기 시대로 함께 해주실 거고요. 초특급 게스트 씨야 비오레이포 유승우의 고품격 귀호강 라이브까지 준비됐으니까 신청 둘러둘러 서둘러 철파이 홈페이지 공개 방송 모집 게시판에 사연 남겨두시면 추첨 통해서 연락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쭉쭉 신청 달려주고요. 자 우리 또 달려야죠. 고릴라 보는 라디오 잘 보이죠. 너튜브는 에라오 채널 활짝 열려있습니다. 언학임 언제나 아침에 김영철이죠. 광고 듣고 오드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 같이 달려라 하오리.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0: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철가루 여러분, 노래강시의 콩콩 아니아니 노래강사 준비 중인 저는 슬기슬기의 박슬기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자, 원, 투, 다같이 서야 서야 꼬물꼬물 돌아떴다 파 어라? 얼라리요? 그렇죠, 텐션 끌어올려. 자, 흥 잔뜩 올려 우리 철가루들 위해 선물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8: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모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칠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칠비김치, 쑥인절미 면과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플라즈마 헤어드라이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세트, 햅쌀 밥맛을 그대로 미락에서 특허받은 진공쌀통, 한국 쉘 석유에서 프리미엄 엔진오일 쉘 힐릭스 울트라,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를 드립니다.
7: 지금까지 흥세러데이의 증기명기 신기방기 슬기슬기 박슬기였고요. 저는 매주 토요일 내 맘이 한 번 취해서 춤추면서 기다릴게요. Waiting for you!

이 강민주 월급 최고.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맨 간추린 오데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몸 건강만큼이나 마음 건강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죠. 그래서 우울이나 불안을 마음에 걸리는 감기처럼 생각하고 심리 상담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심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나이나 소득 기준 없이 최대 8회까지 심리 상담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신청할 수 있고요. 또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진단을 받은 사람이나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요즘 마음이 자꾸 지치고 힘들다면 혼자 참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예로부터 무장수는 속병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는 소화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인데요. 우리 조상

너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될 때 물을 먹으며 천연 소화제처럼 활용했다고 합니다. 무는 소화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열량이 낮고 수분 함량이 약 94%라서 포만감을 느끼기 좋고요.

0: 예전에 한 20여 년 전 박준영 형이 이제 무호를 주세요 한참 할 때 나 식당 가면 어르신들이 박준영 씨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 무 좀 갖다 주라 해서 나 처음에 무 왜 나한테 무를 저 아니에요 했던 기억이 나서 갑자기 그랬답니다. 김은정님 반갑습니다. 해바라기 꽃 새송이를 들고 출근합니다. 사무실에 꽂아두면 칙칙한 날씨에 기분 전환 확실히 될 것 같아요. 꽃은 그죠? 야 어떻게 딱 그 생각을 했어요. 해바라기가 또 집 문 앞에 많이 걸어준다면서요. 집안에 노란색 이게 금전 기운이 있어가지고 김은정 씨 또 기다려봐봐 회사에 딱 갔다 왔는데 막 월급 올라가고 돈 생기고 어디서 자 기분 전환의 꽃 좋습니다 은정 씨. 자 강민주님은 정말 출근하기 싫었는데 오늘 복직하고 첫 월급 받으니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네요. 그 열심히 다녀야지 내 회사. 우리 또 금융치료 아 우리 민주 씨를 응원하면서 에. 아 그럴 때 있죠. 조금 나가기 싫을 때 있고 특히 날씨에 영향받고 하는데 어쨌든 그 날씨와 기분에 너무 특히 타인에 대한 기분에 대해서 휩쓸리지 말고 내 기분 내가 관리 잘하고 내 기분은 내가 만드는 거야. 민주 씨, 은정 씨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꼬다미면 세트를 드리고요. 지금 너튜브로 보고 계신가 봐요. 우리 성환안님이 철업디 오늘 찜질방 오신 듯 패션이 딱 찜질방 패션님 크크크 하셨는데 아니에요. 약간 그렇게 보이는가 보다. 목도리하고 약간 목 저기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오늘 끝나고 조깅하러 가요. 예. 아는 형님 저녁에 있어가지고 조깅하는 너튜브도 찍을 거예요. 또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성환아님님. 자 날씨가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조깅 뛰려면 어떨지 기상 좀 가볼게요. 지금 시간은 7시 17분 48초 지나가고 있고요. 백혜 백형 리포터.
1: 네 안녕하세요 철업.
0: 한 오전 10시쯤 되면 조금 그칠까요?
1: 오전 10시요?
0: 네.
1: 네 오전 10시는 아니요 오후까지는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0: 뭐 하자는 거야?
1: 아 러닝 뛰게 하드리려고.
0: 그러니까 알았어 날씨 얘기 들어볼게요.
1: 네 5월치고는 꽤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와 영남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오후에 그 밖의 지역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 중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어제부터 비바람이 더해지면서 기온 변화도 심했는데요. 오늘까지는 좀 서늘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0도, 대전 22도, 광주 21도에 머물겠습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0: 샤이니는 무슨 노래 살아? 링링동 링링동 듣고 빵냐빵냐 여가

0: 멜라토닌 아버지 백화점 사고 코로나 의사가 만든 멜라토닌 허브차 나이 디와 함께하는데요. 의사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오늘 도전할 찰가루는 송하은님인데요. 저는 내리숲 초등학교 2학년 찰가루인데요. 제가 운동의 날 반 대표로 달리기를 했어요. 아, 긴장 반, 신난 반으로 열심히 뛰었는데 아쉽게도 2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래도 좋은 추억이라 철학되게 자랑하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지금 전화 연결이 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긴장하지 말고요.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철가루가 뒷부분 불러주시면 돼요. 하은 하은 송하은.
1: 안녕하세요 철학디.
0: 유리상자 노래 가봐도 돼요?
1: 네.

0: 만들어봐요. 우리 만들어봐요. 아니 하은아은 보너스 선물 달아 드릴 건데 유리상자 노래도 좋아하고 그래요.
1: 네.
0: 노래도 많이 좋아하고 많이 알고 그럴 것 같아. 아니 근데 우리 하은이 양 운동에서 일단 반 대표 달리기 선수로 뽑혔다고요?
1: 네.
0: 반에서 제가
1: 이왕이 운동회를 하는데 운동장에서 나가서 달리기 대표를 뽑는 걸 했는데요.
0: 했는데요.
1: 남자 두 명, 여자 두 명 뽑았어요.
0: 뽑았어요.
1: 우리 반 여자 친구들은 몇 가지 10명인데요.
0: 10명인데 거기서 몇 등 했어요? 거기서 아까 보니까 했어요. 2등 했다고 아까 아쉽게 2등을 했는데 근데 2등도 잘했잖아요. 근데 1등 할 수 있었는데 2등 한 거예요. 왜 2등 했어요?
1: 저는 상팀이었고 황팀이 어떤 친구가 결승선에 다가왔는데 실내와 뒤꿈치를 밟아가지고 2등으로 들어왔어요.
0: 실내 밟은 친구랑은 안 싸웠어요?
1: 네, 안 싸웠어요.
0: 잘했어. 그래 그러다 보면 그럴 때도 있는데 아쉽기도 아쉽다, 그지? 아니 네. 근데 하은이는 원래 달리기를 좋아해요, 뛰는 거를.
1: 네.
0: 혹시 달리기
1: 네,
0: 선수?
1: 체육을 좋아하기도 하고 사실 꿈이 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달리기 선수예요.
0: 달리기 선수예요. 달리기도 그럼 뭐 종목 있잖아요. 100m, 200m, 500, 800m, 1000m 이런 것 중에서 어느 거?
1: 그냥 달리기요.
0: 아 그냥 달리기. 달려라 하니처럼 달리기를 좋아하는군요.
1: 네.
0: 그러면 달리기 선수가 나중에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좋은 달리기 선수가 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어요?
1: 저녁에 달리기를 하는데 아직 좀 느린 것 같아서 다리 힘을 키우려고 자전거를 타고 수영도 해요.
0: 아 진짜 자전거도 지금 타고 있고 수영도 배우고 있어 우리 하은이?
1: 네.
0: 아 진짜 하은이 나중에 진짜 육상 선수 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계속 뛰어봐요.
1: 네.
0: 우리 장성민님이 아침에 어린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매우 기분이 좋네요. 하은이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지금 하은이 퀴즈 푼다니까 여기저기서 철가루들이 응원해주고 있는데 전화 연결이 됐으니 멜라토닌 허브차는 기본으로 드리고 스피드 퀴즈 한 문제 마실 때마다 백상도 2만 원씩 쌓아줄게요.
1: 네.
0: 제한 시간 30초 모르면 빨리 통과하면 돼요 하은.
1: 네.
0: 갑니다. 우리나라 대표 동물인데 주황 몸에 검은 줄이 있죠?
1: 호랑이.
0: 그렇지. 속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1: 맑다.
0: 그렇지. 사다성어 무슨 일이나 잘 맞음 백발
1: 백종.
0: 동화 퀴즈 착한 동생과 나쁜 형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죠. 흥부와 그래. 연상 퀴즈 여름 빨강 초록 화채 하면 떠오르는 과일은
1: 막.
0: 산수 퀴즈 오토바이 바퀴 수 더하기 버스 바퀴 수는 오토바이 바퀴 수 더하기 8, 버스 바퀴 수
1: 6개
0: 6개까지 해서 12만 원 줄게. 하은이 너무너무 잘했어. 진짜 하은이 원래 예상했던 거는 어느 정도였어요?
1: 10개
0: 4개 정도인데 너무 잘했어. 여기서 철가루 퀴즈 드리니까 우리 송하은 양은 맞추지 마요.
1: 네.
0: 이것은 대표적인 고기 부위인데 돼지의 갈비 부근에 붙은 뱃살 부위입니다. 소뚜껑에 구워 먹는 게 별미죠. 쭈꾸미, 미나리 등 조합을 해서 먹기도 너무 좋은 이 세 글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오늘 상품 멜라토닌 허브차 쏘고요. 끝으로 마지막 친구도 좋고 가족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1: 어제 아빠 생신

0: 사랑이 왔는데 생신 축하드리고 하은이가 우리 가족 많이 사랑해요.
1: 아니 너무너무 진짜. 아 내가 신발 뒤꿈치 친구한테도 안부 한번 마지막 전해줘.
0: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1: 그래 그래. 우리 하은이 아침에 아저씨 전화 저기 뭐지 라디오 들으면서 고학골이 매일매일 만나요.
0: 네.
1: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퀴즈 다다다다다다다.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래.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매일 쓰고 마시는 깨끗한 물 한 모금이 간절한 곳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심각한데요. 식수난과 위생문제, 식량 위기까지 겹치면서 건강과 미래까지 위협받고 있죠. 이런 국가들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생활 실천만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으로 물 발자국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면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셔줄 희망의 단비가 되지 않을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철가루, 너 나 좋아 싫어? 너 아직 얘기 안 했다. 철가루, 너 나 좋으면 이제 일어나.
2: 누구 아이디어예요 도대체?
3: 샤랍지와 함께하는 뮤직타임. 오늘은 송땡땡님의 사연입니다. 자, 선물 뽑기 하기 전에 신나게 아주 나이스. 야 이게 어떡해. 아주 나이스. 깜짝 놀랬잖아. 아주 나이스. 자, 오늘 받을 선물은 아주 나이스. 자, 랜덤 선물 기름성 베개. 자, 오늘 송땡땡님의 사연은요, 친구가 축가를 불러달라고 했는데요, 여러 사람 앞에서 축가를 부르는 거 처음이라 엄청 긴장되고 떨리더라고요. 후, 다행히 가사도 안 까먹고 음이탈도 없이 무사히 축가를 마쳤더니 친구를 비롯해서 하객들이 열정적으로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큰 박수를 받아 뿌듯했습니다. 세븐틴 박수 신청합니다. 송땡땡님 박수 묘하죠. 저는 그 가수분들 콘서트하고 그 진짜 어떨까 싶어요. 저도 옛날에 열린음악회 나가서 창원? 거기서 막 만 명이 넘는데 막 와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전율이 오고 박수라기 좀 그래 그지? 아 근데 첫 축가 너무 떨리잖아요. 나 가사 그거 알 것 같아. 가사 틀리면 안 되니까. 경직돼서 불렀지. 자, 그래서 오늘 철없어 공감하다 주제 큰 박수를 받았던 순간 한번 가볼게요. 왜 뭐 게임장에서 보스를 깼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우와 그런 환호 받았다든지, 웅변대에서 우승을 했다든지, 또는 반에서 뭐 시험 딱 잘 봤다 일단 우리 누구야 일어나 봐봐 박수 일때 있었잖아. 분명히 박수 기억 있을 거예요. 대단하다 대단해, 아니면 왜 어이없어서 멋지다 연진아 뭐 이런 약간 더 조롱 같은 박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박수 받았다는 순간 공유해주세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려는 무료. 첫 번째 철없어 세븐틴의 박수 뮤직 스타트.

오늘 철학성 주제 여러분 큰 박수를 받았던 순간 여러분 살면서 어렵게 왜 진짜 뭐 잘해서 멋지게 해서 이렇게 막 박수 받을 때도 있고 등등등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니까 마구마구 사연 보내주시면서 6589님부터 출발해볼까요? 어제 생애 처음으로 사내 강의 진행을 했어요. 목소리가 달달달달 떨리고 침이 꼴깍 넘어가고 있는데 잘 마무리하고 힘찬 박수 받았어요. 그 너무 홀가분한 느낌도 떠오르지만 와 그 진짜 목이 너무 마르지 않던가요? 나도 처음 강연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이게 긴장하면 난 그 박재 작가도 오늘 물어봐야겠다. 지금 괜찮은데 왜 긴장하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고생했어 6589님. 한 번 더 하고 싶지 않아요? 중독된다. 박수 중독. 0582번님 볼링 대회에서 다른 사람 다치고 혼자 남았는데 스트라이크를 딱 쳤을 때 와 대회 참석자들이 다 박수 치고 난리 났던 기억이. 아 볼링 스트라이크 그것도 도파민 장난 아니잖아요. 하나 남겨놓고 하나 그 핀 할 때 그것도 약간 긴장되는데 아 볼링은 스트라이크지. 아 0582 아주 나이스. 이지애님은 딸 아이가 중간고사를 봤는데 수학을 20점 받아와서 박수 쳐줬어요. 잘했어. 아유 우리 딸아이 다음에 40점 받아와 이렇게. 나 근데 나도 옛날 20점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 20점 만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옛날에 그죠? 100점 만점이었지 뭐. 김혜영 씨는 첫 월급 받았을 때 100만 원어치를 한턱 쏘고 박수 받고 통 크다고 소문이 났네요. 아 회식 때 이럴 때 뭐 한번 박수 오 뭐 누구누구니 어 혜영씨 우리 혜영씨한테 박수 이렇게 했겠지. 아 혜영씨 야 통 크다는 소문 듣고 100만원 야 말이 크지 100만원이지 공 하나 더 붙어가지고 잘했어 혜영씨. 박혜숙님은 대형 면허시험 중 합격입니다 해서 차에서 내리는데 그 학원 선생님들 다 모여 박수 쳐줄 때 아 그 장난 아니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박수 받고 야 대형 면허 어땠어? 쉽지 않았죠? 잘했어. 김정집님은 복권 3등 100만원에 당첨됐을 때 아내가 치던 박수 소리가 잊혀지지 않아요. 멋지다 내 남편 잊지 말아요 그 순간을요. 와 100만원 나 복권 3등 한 번도 안 돼봐가지고 물론 사질 않았는데 어떻게 당첨이 되겠어요 그죠? 김민정씨는 대학생 때 야구 직관 가서 맥주 빨대로 빨리 마시게 됐는데 여자 1등 박수 소리가 와 그 심장을 뛰게 했어요. 야 근데 빨대 이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폐 기능이 좀 좋아야 되겠다. 대단한데요. 자 그 왜냐면 또 그 탄산도 있고 와 되게 쉽지 않았는데 목 따갖고 우리 예슬예슬 한예슬님은 결혼식 입장할 때 남편이랑 행진 댄스 쳤어요. 근데 살면서 받은 환호 중에 가장 큰 환호와 박수를 받은 순간인 것 같아요. 그 입장 댄스곡이 김종국 사랑스러워 그 노래 신청합니다. 아, 그 찰나들이 잊혀지지 않는 그 순간 있죠. 예슬님 그 순간은 영원히 잊지 말아요. 문득 약간 피곤하거나 다운될 때 사랑스러운 노래 생각하면서 이제 웃으세요. 자 오늘 그 노래 띄워드릴게요. 모두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요. 발끝까지.

0: 부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당 코너죠. 매주 목요일엔 문학여행을 떠납니다. 방효빈님이 30년 전 우리 동네에 젬마 오락실이 있었는데 혹시 젬마쌤 부모님이 오락실 하셨나요? 어? 스타 강사 김젬마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문학 강사 김젬마입니다.
0: 젬마 오락실 들어본 적 있나요?
1: 오락실, 옷가게, 꽃집, 미용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진짜로요?
1: 학생들이 사진을 전국에서 보내와요. 저도 그렇게 전국적 체인이 많은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0: 아, 또 요새 뭐 밀고 있는 거예요?
1: 아니.
0: 아니 나 지금 제가 리액션이 너무 과했나요? 오락실, 뭐 옷가게. 어, 진짜요?
1: 어, 그러니까 표정이 정말 믿으시더라고요. 바람입니다. 우리 전국의 젬마 가족 여러분 응원합니다.
0: 아, 그 의외로 이런 상호가 많네요.
1: 많아요.
0: 어, 뭘까? 그러니까 딸 네. 이름을 했을까? 아니면은 젬마. 젬마라는 뜻이 원래 무슨 네. 뜻이죠?
1: 보석.
0: 아, 그래서 아마 네. 그 젬마.
1: 네. 오,
0: 그렇군요.
1: 반짝반짝 빛나시길.
0: 어, 우리의 보석 같은 시간이죠. 우리의 보석.
1: 그러네요.
0: 오늘도 보석 옷을 입고 오셨는데.
1: 젬마 문학 여행.
0: 어, 젬마. 에즈마. 젬마. 젬마 생각 문학 여행. 그럼 오늘 어디로 떠나볼까요?
1: 철업디는 약속 잘 지키시는 편이세요? 밥 한번 먹자 해놓고 혹시 안 지키신 적 있을까요?
0: 아, 그런 거는 있죠. 저도 우리 그냥 뭐 언제 술 한잔 하자, 언제 밥 한번 먹자 해서 안 지킨 적은 있죠.
1: 네.
0: 약속 시간은 잘 지키는 편인데
1: 예.
0: 아, 이런 약속 젬마쌤도?
1: 예, 맞아요.
0: 오늘 이게 혹시 주제예요?
1: 살다 보면 약속을 철석같이 해놓고 또 나도 모르게 까맣게 지나가는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0: 있죠, 있죠.
1: 반대로 우매불망 그 약속만을 난 기다렸는데 어? 배신감에 뒷목 잡는 일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신라시대 서운함의 아이콘 신충의 시를 만나볼 건데요.
0: 서운함의 아이콘.
1: 네.
0: 이분이 잘 서운해하는 거예요? 아니면
1: 이분이 많이 서운하셨죠.
0: 와, 완전히 기대된다.
1: 네, 이분은 무려 왕이랑 바둑을 두다가
0: 어.
1: 왕이 내 나중에 너를 꼭 챙겨줄게.
0: 하지마.
1: 라는
0: 신충 기대하셨네요.
1: 확실한
0: 신충에.
1: 약속을 받았거든요.
0: 네.
1: 근데 막상 왕이 된 다음에 깜빡한 거예요.
0: 아...
1: 그 중요한 걸.

0: 그 잊친 약속 때문에 밤잠을 설치던 신충이 붓을 들어 쓴 기막힌 시 한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백마디 말보다 글빨 한 줄이 얼마나 무서운지 신랍한 약속 이행 촉구서 만나보겠습니다.
1: 와, 아니 진짜 조선이든 우리 뭐 시가 사랑도 조선시대도 힘들었고 다 똑같잖아요. 신라시대도
0: 똑같아.
1: 삐치고 네. 서운해하고 맞아요.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서운해. 기억하고 뒤끝있고 자, 백마디 말보다 강했던 한 줄의 글빨 만나볼까요?
0: 원가 신충. 질 좋은 자시 가을에 말라 떨어지지 아니하매 너를 중히 여겨 가겠다 하신 것과는 달리 낯이 변해버리신 겨울이여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갓 지나가는 물결에 대한 모래로다 모습이야 바라보지만 세상 모든 것 여이어버린 처지여
1: 아, 뭔가 아직 그 시 내용을 하나씩 봐야 되겠지만
0: 네.
1: 뭔가 좀 이제 약간 비틀어놨어요 이제 네, 나의 비틀린 마음을
0: 네, 막 슬픔이 막 좀 느껴지죠.
1: 뭔가 다 여의고
0: 예.
1: 내 처지가 지금 모든 걸 다
0: 쳐다볼 수밖에 없고
1: 네.
0: 이 잣나무는 가을에도 안 마르는데 어떻게 당신은 겨울이 오기도 전에 낯이 싹 변했습니까?
1: 그치, 이미 변한 거라고 살짝 꼬집어놨어
0: 예. 라고 정중하면서도 아주 뼈 때리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 시의 모티브는 신라 효성왕이 왕위에 오르기 전 신충과 바둑을 두며 내가 왕이 되면 너를 중히 여겨 가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때 궁궐에 잣나무를 두고 맹세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막상 왕이 되니 너무 일이 많았던 걸까요? 왕은 약속을 잊었고 신충은 벼슬 한 자리 못 얻고 세상 모든 것을 여의어버린 처지가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바로 이 말빨과 글빨의 중요성인데요.
1: 네.
0: 신충은 왕에게 가서 때를 쓰거나 앞마당에 막 드러눕는 대신에 이 시를 써서 잣나무에 딱 붙여놨대요. 그랬더니 신비하게도 잣나무가 누렇게 말라 죽기 시작했고 화들짝 놀란 왕이 그제야 아 맞다 신충! 약속을 기억해서 신충을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1: 아니 그래도 왕이 마음도 좋으시고 기억력이 또 있으시네요.
0: 예,
1: 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무슨 소린가 하시는데 아니면 내 이놈 잣나무에 뭐 하는 짓인가?
0: 그럴 텐데. 그럴 텐데. 이 정도면 꼬투리 잡힌 거 아닐까요?
1: 아니면 네. 아차한 거 아니야? 어머나 어머나 어머마 올라리요?
0: 왠지 이런 표정이셨을 것 같아요.
1: 약간 그랬을 것
0: 같은데. 효성 왕이.
1: 응.
0: 네. 이게 바로 진정한 말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 상대를 비난하며 소리 지르기보단 당신과 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잣나무 같아야 했는데 라며 은유적으로 돌려서 압박하는 세련된 카리스마. 신충은 이 우아한 시 한 수로 왕의 기억을 강제 소환해낸 거죠. 철가루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누가 약속을 안 지켜서 약간 꽁하게 고민 중이셨다면 세련된 말 한마디로 그들의 양심을 콕콕 돌려서 찔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1: 그러면 약속 안 지킨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가 됐다. 잣나무를 아느냐. 근데 이것도 막 알아듣고 해야 또 되는데.
0: 그러니까.
1: 나무 안 좋아해 나 막.
0: 아 그럴 것 같아요.
1: 안 돼요.
0: 막 잣 그런 같은 소리 하지 마 막 이럴 것 같아.
1: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0: 네 탓이 아니야.
1: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0: 네.
1: 오늘 신충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서운함의 아이콘이라고 해서
0: 네.
1: 기억이 확 날 것 같은데 어떤 분이셨나요?
0: 이 시가 전해지는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왕이 신충을 부르자마자 말라 죽어가던 잣나무가 다시 파랗게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충은 결국 신라 최고의 자리 지금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상대 등까지 오르게 됩니다.
1: 서두르지 않고 말로 하지 않고 글로
0: 쫙 쓰니까
1: 야 결국 쟁취했네요.
0: 쟁취했습니다. 오늘의 교훈 약속은 잣나무처럼 사계절 내내 푸르게 지킵시다. 혹시 나도 모르게 잊고 있었던 약속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해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콕콕 찌르면 상대 등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거기다 누군가 나를 향해 이런 오싹하고도 슬픈 원가를 쓰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1: 그렇죠. 누군가는 나를 위해 지금 쓰고 있고 나만 복수하고 그럴 생각하지 마시고
0: 네.
1: 나의 약속도 한번 돌이켜보시기
0: 네,
1: 바라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자, 그럼 오늘도 복수 퀴즈 마무리해볼까요?
0: 약속을 저버린 효성왕을 향해 원망의 시를

0: 써 잣나무에 붙였던 신라시대 문인은 누구일까요?
1: 보기 나갑니다. 1번 신충, 2번 신구.
0: 니들이 개맛을 알아.
1: 알아요? 정확하게?
0: 왠지 신구 선생님이 아는 만큼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1: 자, 정답 아시겠죠?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무료. 지금까지 스타 강사 잣나무 김잼마 쌤이었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멋있네.
1: 낙지에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치.

0: 프랭크 버거가 치킨 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 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 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 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 버거로 달려가. 대한민국 1등 외려
1: 107.7 FBI 영락임! 역시 라디오는 김영철,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윤정님이 1번 신충, 울 엄마 신발 사드리로 약속했는데 까먹고 있었네요. 지금 당장 주문해야겠어요. 유유 중간에 까먹을 때가 있는데 빨리빨리 기억하시고. 1015번님 신충, 잼마스의 목소리 너무 매력있고 중독적이네요. 빨려 들어가요. 자, 2851-9833님도 정답 맞추셨어요. 1부 찰가루 퀴즈 정답은 삼겹살이었죠. 이승윤님이 삼겹살. 대학생 때부터 삼겹살집에서 알바하다가 지금은 삼겹살집 사장님이 되었네요. 아, 좋아하셨구나. 고기 자체를. 홍영덕님도 한국인들의 소울푸드 삼겹살. 제 배에도 만뜹니다. 4840-3978님도 선물 챙겨드릴게요. 선곡 확인하시고. 자, 영철 분석 준비할게요, 여러분. Stay tuned.

0: 으로 1인 기업을 세운 남자. 그는 의료기기 부품으로 회사를 키웠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저가 공세와 IMF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바로 틈새 기술 시장을 노린 거였죠. 그 결과 수입에만 의존하던 초음파 기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세계 시장에 설 만큼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1인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키워낸 황창순 대표의 이야기.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되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4: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5: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8: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7: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9: 모닝 메아 헤비 오피션 플리즈 안 드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107.7.
10: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도 기분 좋은 아침에
9: 김영철의 파워 FM.

0: 결코 가볍지 않은 목요일의 아침 단사 양철 본색
1: 행세우 생

10년 전 여행지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보고 문득 떠오르는 친구가 있어 두 벌을 산 뒤 친구에게 한 벌 선물했다. 오랜만에 내 선물을 받은 친구는 웬일이냐며 멋쩍어했고 나와 같은 옷이라는 말에 같은 날 입고 나오면 안 되겠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친구와 나는 다행히도 같은 날 같은 옷을 입고 만나지 않았지만 친구는 내가 선물한 옷을 즐겨 입었다. 이제는 자주 볼 수 없게 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다. 그는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건네더니 갑자기 자기 옷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거 네가 사준 옷이야. 나 아직도 잘 입는다. 오, 10년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입네? 응, 이거 편하더라고. 그래서 자주 입어. 아, 오늘은 너 만날 줄 모르고 입고 나왔네. 우린 조용히 웃었고 내 마음은 작은 촛불이 켜진 듯 따뜻해졌다.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내가 선물한 옷이 퍽 마음에 든 것 같아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알았다. 행복이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 어쩌면 우리는 로또라도 당첨돼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커다란 행복만을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 의식하지 않을 뿐이지 이런 잔잔한 기분 좋은 일들이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었다. 김재식,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 중에서. 영철본색, 내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을 해준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어떤 옷을 좋아하고 어떤 향과 맛과 색을 선호하는지 꽤 오랫동안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봐준 사람일 거야.

아침 8시엔 릉삼씨. 매일 아침 8시 아침 단상을 나눠보는 영철 본색. 오늘은 서효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끼는 지인들 선물을 고를 때 그 사람이 진심 좋아할 만한 걸 사주고 싶어서 열심히 고민하는 편이거든요. 심플하면서도 포인트가 귀한 팔찌를 선물했더니 마음에 쏙 든다며 매일 그걸 차고 다니는 친구를 보게 되는 것. 어떤 옷에든 화사하게 어울릴 것 같은 스카프를 골라 선물했더니 역시나 최애 스카프가 됐다며 좋아하는 선배를 봤을 때도 아, 제 마음이 더 몽글몽글 행복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순간이랍니다. 아, 내 마음에 작은 촛불이 켜진 듯한 그 따뜻해졌던 순간 있으시죠? 행복이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 싶을 때도 있으시죠? 어제 마침 필통을 쓰는 얘기를 하다가 어제 볼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연필 그 얘기를 했더니 DM도 받고 문자도 받고 그랬어요. 자기 선물해준 연필 잘 쓰고 있다고 우리 포항에 또 방혜정 씨도 못 들었대 딱 그 순간을 매일 듣다가 그 친구가 얘기도 살았대요. 그런 얘기랑 뭐 아영이도 연필 그거 오빠 했는데 아, 그 취향을 알아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고 어제 저녁을 남이루 홍정훈 이렇게 이제 세 명이서 이제 후배들 제가 그때 한 두 달 전에 아파가지고 약속을 이제 못 가서 한 번 더 먹자 해서 이제 제가 밥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영철이라는 저랑 같은 이름 영철이에요 하는 그 아주 작게 하는 이제 그 이탈리안 식당인데 세 명이서 막 그 어제 비가 축축 오는데 너무 까르르 재밌게 놀았어요. 그래서 이루라는 동생이 형 사는 게 참 즐겁게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때로는. 근데 참 어떤 순간은 즐겁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즐겁게 사는 게 쉽지가 않은데 즐겁지 않니? 이러면서 난 약간 그런 거 강박 있는 것 같아. 즐겁게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니야 이 순간이 즐겁지 않니 해야 되는. 아니 뭐 그래서 한 3시간 정말 까르르 놀다 왔더니 아 오늘 딱 얘기를 하는데 그치 행복이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어제도 마음에 작은 촛불 같은 그런 것들이 켜지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첫가을도 그런 순간들 많이 많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여정님께 백상 챙겨드리고 영철분색 게시판에 다양한 글 첫가을도 함께 나

하는 고픈 단상 올려주시고 김영철의 파워 FM은 빨간맛의 고향 충북 괴산에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과 함께하고요. 이제 8시에 뉴스 시작할까요?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 뉴스 지금 시각 8시 6분 26초 됐습니다. 정상훈 기자님 정상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이향선님이 정불리에게 소리 없이 고기 한 점 쓱 이렇게 내밀던 친구가 있나요?
1: 아, 네, 있었을 텐데 제가 헐레벗떡 먹다 보니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요.
0: 있었을 텐데가 왠지 있었을 거예요, 그죠?
1: 네, 아니 누군가는 있었겠죠.
0: 이렇게 뭐 쓱, 그러니까 뭐 밀기도 했을 거고 아마 티 내면서 더 먹을래도 했을 거야.
1: 네, 마지막 네. 한 점을 양보한 친구도 있었을 텐데.
0: 있었을 텐데. 네.
1: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0: 아, 우리가 그렇네요. 이양선 씨의 문자 감사하고요. 자, 이제 8시 뉴스 시작해 볼까요?
1: 네.
0: 자, 첫 소식은 삼성전자 노조가 오늘 예고된 파업을 유보했다고요.
1: 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유보하고 노사 잠정 합의안을 투표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시간을 1시간여 앞둔 어젯밤 삼성전자 노사가 합의에 성공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투표를 벌이고요. 투표 결과 잠정 합의안이 가결되면 삼성전자의 노사 분규는 종료됩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한 협상을 재개했으나 이때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삼성 노조는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파업 준비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오후 들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협상의 중재자로 나섰고 노사 간 협상이 가까스로 재개됐습니다. 한편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삼성전자 노조를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다며 영업 이익을 이익으로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겠다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만 6조 5천억 원의 세액 공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1: 네. 이스라엘은 최근 팔레스타인 지원을 위한 구호선단을 나포하고 선박에 탑승한 한국인 활동가 2명을 억류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에도 한국인 활동가 1명이 이스라엘에 의해 억류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을 이스라엘 영해 밖에서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중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영해가 아닌데 이 제3국 선박을 나포할 수 있냐라며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은 너무 비인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고 유럽 국가들은 자국 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우리도 검토해보자라고 말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 유선 한 척이 통과했다고요?
1: 네, 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있던 한국 선박 26척 중 한 척이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이란 당국 간의 협의를 거쳤다고 하고요. 통행료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과한 유조선은 피격된 남우호와 같은 선사인 HMM이 운영하는 유조선이고요.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란이 이번에 선박 통행을 허용한 것은 남우호 피격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나머지 25척도 해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란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다음은요. 10여 년간 병간호하던 아내를 살해한 남편과 아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요?
1: 네. 대법원은 어제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그리고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10여 년간 병상에 누워있던 80대 여성, 아내이자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인은 뇌출혈 등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2024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인지 및 의사소통 능력까지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이듬해에는 낙상으로 거동까지 불편해졌는데요. A씨와 B씨는 고인의 건강이 점차 악화되고 다른 가족들로부터 생활비마저

0: 지원받기 어려워지자 고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간병 살인은 수년간 논란이 지속된 주제입니다. 간병 살인의 75.8%가 가족의 지지 없이 이른바 독박 간병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돌봄 가족들을 위한 국가적 실태 확인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한편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수원 FC 위민이 북한 축구단에 아깝게 역전패했다고요?
0: 네,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한 수원FC 위민이 이 북한 내고향 여자 축구단에 1대2로 패했습니다. 경기 내내 굵은 빗줄기가 쏟아진 가운데 양 팀 모두 최선을 다했는데요. 후반 4분 내고향의 수비수 안보경 선수가 걷어내려 한 공이 아야카 선수의 발에 맞고 튀어올랐고 이 공을 하루이스츠키 선수가 재빨리 달려들어서 오른발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10분과 후반 22분 잇따라 내고향 여자 축구단이 골을 넣으며 역전됐습니다. 수원FC 위민은 후반 34분 페널티킥을 얻었지만 지소연 선수의 슛이 아깝게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스포츠 선수단이 한국에서 열린 스포츠 경기에 나선 것은 8년 만이고요. 북한 여자 축구 클럽팀이 한국을 찾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도쿄의 베르디 벨레자 팀과 수원에서 결승전을 치릅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주얼리 슈퍼스타 듣고 피터랑 영어 공부 어때요?

0: 저희 엄마는 늘
1: 내가 복권 1등 되면 우리 딸한테 집 한 채 사준다
0: 이 말을 달고 사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엄마는 복권을 안 사세요. 근데 어제도
1: 내가 복권만 당첨돼봐 너 아파트 한 채 사주고 나는 실버타운 들어가서 살 거야
0: 라고 말씀하시길래 아, 엄마 복권도 안 사면서 하나만한 소리 좀 하지마 라고 했네요. 그래서 피터 영국신형으로 하나마나한 소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6234번님이 피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저는 7시간 정도 자는데 그래도 피곤이 안 풀려요. 아 그렇죠 피터. Good morning, how are you?
2: Oh, I'm a little bit tired.
0: A little bit tired. Why is that?
2: I think I had 6 hours.
0: Six
2: sleep,
0: hours
2: but
0: sleep.
2: But usually I aim for 8. 늘 목표는 8시간.
0: 8시간, 8 hours.
2: 그러면 11시에 자야 되는데
0: 그렇죠.
2: 요즘 애들이 특히 중학생 아들이 11시보다 늦게 자려고 해요. 한국은 진짜 달라요. 숙제하고 학원까지 네. 있으니까. 영국은 아마 한 고등학생 고학년 돼야 11시에 잘 수 있는데 한국 친구들이 다 뭐 12시에 잔대요.
0: 다 공부하고 하느라. 예, 학원 갔다면 10시 반 11시니까.
2: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늦어도 9시 끝나도 숙제도 있고 영상도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도 8시간 못 채워요. 너무 짜증나요. 그래. I need 8 hours. 저럽디는 몇 시간
0: 저는 잔대요? 6시간에서 아. 6시간 반.
2: 오,
0: 저 7시간은 주중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2: 안 피곤해요?
0: 주말에 피곤하죠. 아, 네. 근데 낮잠을 저는 무조건 자요.
2: 어 진짜요?
0: 저 낮잠을 30분 이하로
2: 와우.
0: 매일 낮잠을 자요.
2: 와우 몇 시에요?
0: 그거는 이제 이동하면서 차에서든 아니면 못 자면 집에 가서든 2, 30분은 꼭 낮잠을.
2: Nap time.
0: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주제 들어가야 되는데
2: 오케이,
0: 하나만한 소리 이런 네. 거 이럴 때 네. 있죠?
2: 오케이. 어떻게 접근할 거야?
0: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You don't need to say it.
2: You don't need to say it. 네, 뭐 그 말 할 필요 없다.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0: 그렇죠. 말을 안 했잖아요. 하나만한 소리.
2: 그것도 나쁜 접근 아니고 근데 힌트 주자면 뭐를 낭비하는 거예요. 이 말 하면서.
0: Wasting words, wasting time.
2: Wasting time도 좋고 시간 낭비. 이 말 자체가 시간 낭비. You're wasting time.
0: Mom, just wasting time. Even you never... You never gotten lottery?
2: Yeah, or you never bought
0: you
2: a
0: never
2: ticket.
0: You never bought a lottery. Why did you say so?
2: Wasting words는 조금 더 가깝고 근데 words를 내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사람 몸에.
0: 몸에 에너지?
2: 에너지는 어디서 나와요?
0: 입에서?
2: 입은 뭐를 먹고 사는 거죠? 입은 음식 말고.
0: 음식 말고 힘, power.
2: Every second you're doing this. 몇 초마다. 이거.
0: 숨을 쉬니까.
2: 그렇죠.
0: Breath.
2: 그러니까 그게 낭비다.
0: 숨 쉬는 것조차 낭비인 거예요?
2: 이 말하는 자체. 약간 말하려면 숨 쉬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2: 하고 말 뱉을 때 숨도 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접근이에요. 네가 지금 숨 쉬는 거 낭비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0: 네가 숨 쉬는 게 낭비하고 있다니까. 네. You are wasting.
2: Wasting. Yes.
0: You're wasting.
2: 너의.
0: You're wasting. You are.
2: 그 다음에 핵심 단어.
0: Breath.
2: 오.
0: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2: 네, you are wasting.
0: 지금 나 완전 담당자가 눈이 마르쳤잖아. 그 시킨 대로 그냥 A B wasting with breath.
2: 원래 이렇게까지 안 주지만 저는
0: 아니 잠깐 원래라는 게 대체 뭐가 있는데 여기냐?
2: 아니요 원래 제가 조금 덜 친절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마지막 단어 실수할 줄 알았어요. Breathe 하고 breath 있잖아요. 근데 breath로 갔어요. 그거는 숨 자체가 breath. Breathe는 동사로 숨 쉬다. 근데 잘 선택했어요.
0: 한 번씩 그 분명히 골드 할 줄 알았는데
2: 네.
0: 골든 빵빵빵 하는 것처럼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어. 이게 그동안 영어 공부에 축적이 돼서
2: 너무 잘하셨어요.
0: 딱 나와.
2: 네, 숨 자체는 breath.
0: Breath, breath, breath. 네. breath, breath.
2: 이 그 끝에 추가를 하면 그거 breathe 발음도 완전 다르고
0: breathe 하면은 그 무슨 뜻이 되죠?
2: 그런 숨 쉬다.
0: 숨 쉬다 동사가 되고 breathe는 동사고
2: 네.
0: 명사 숨은 breath.
2: 네, spelling은 B-R-E-A-T-H, breath.
0: breath.
2: 그래서 you're wasting your breath.
0: 와, 근데 이렇게 쓰는 거야. You're wasting your breath.
2: 네.
0: 너의 낭비, 너의 숨.
2: 네, 네 말 자체가 숨 필요하니까 그거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거 여러 가지 상황에 쓸 수 있는데 오늘처럼 진짜 쓸데없는 소리 하는 엄마 복권 안 사는데 막 담청되는 상상. 근데 내가 어차피 네 말 안 들을 걸 때 그때도 you're wasting your breath. 뭐 걔랑 헤어져 그 사람 너무 안 좋아.

0: 나는 좋아. You're wasting your breath.
1: You are wasting your breath. 약간 랩 같아요. 너의 낭비, 너의 숨.
0: 아 그렇죠. You are 줄여서 your니까 하고 너의도 your니까 You're wasting your breath.
1: You're wasting your breath. 아하, wasting도 그래도 사람 스펠링 짚어준다면.
0: 네, W-A-S-T-I-N-G, wasting.
1: Wasting money, wasting time. 많이 쓰죠. 시간 그쵸. 낭비, 돈 낭비.
0: 네, 근데 wasting your breath, 쓸데없는 소리 할 때 추가를 입력해보세요.
1: 그래요, 그래요. 아, 자, 하나만한 소리할 때 여러분 그 숨 쉬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야, 뭐 의미 없이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차땡땡님이 우리 준 표현 하나만한 소리 영국식 용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0: You're wasting your 땡.
1: 땡에 들어갈 단어. 자, 여러분 동사로 breathe가 아니고 아까 breath였죠, 그죠? 스펠링 잘 기억하시고 B로 시작합니다. 쇼업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무료.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0: Have a lovely day.

0: 평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벨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4: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6: 김영철의 파워 FM 3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영용에서 내드린 영단어 퀴즈. 하나 많아 한 소리. You are wasting your breath. You are wasting your breath. B-R-E-A-T-H. Breath. 정경님이 breath. 제 아들한테 시험 시간 때 좀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라고 말 하나마나 제 입만 아프답니다. 아빠에서도 안 돼요. 계속 하세요. 박수경님도 breath. 엄마 자꾸 결혼.

코로나라는 하나만 한 소리 이제는 그만. 그치 수경 씨. 어떤 걸 공감해줘 어떤 거는. 아이고 우리 0326번님도 브랫. 회사 동기가 복권 당첨되면 바로 퇴사한다고 했는데 3년째 출근 중이에요. 하나마나. 자 모두 혈당관리차 보내드릴게요. 자 저는 곽재식 작가님과 과학 편의점으로 돌아올게요. 돌아올 수 있잖아요. 스테이튼.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인선 세븐입니다. 저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클럽을 점검하고 바람을 읽고 코스의 흐름을 살피죠. 좋은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살피고 작은 이상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가스 감지기나 불꽃 감지기 같은 안전기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의 안전한 현장은 오늘의 완전한 준비에서 시작되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1: 생활 정보.
2: 자연 그대로의 거친 음식이 건강에 이롭다고 하죠. 거칠지만 그 속에 식이섬유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쌀은 어떨까요? 쌀은 도정 횟수에 따라 현미 배암이 백미로 나뉘는데요. 특히 겉껍질만 벗긴 현미는 식감은 조금 거칠어도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살아나고 식이섬유가 많아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쉽게 느껴집니다. 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꼽히는데요. 여기에 뼈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까지 더해졌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국산 현미에 있는 항산화 성분을 분석했더니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했다니까요. 쌀은 한국인에게 진정한 슈퍼푸드라 할 수 있겠죠.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이 편의점에 과학 있어요?
1: 과학도 팔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0: 여기는 어디? 24시간 언제나 열려있는 과학 편의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0: 자, 우리 영철이 영어 단어 시험 준비해왔지?
1: 네, 선생님 준비해왔습니다.
0: 좋았어. 그럼 1번부터 물어본다. 사과를 영어로 하면?
1: Apple?
0: 오! 정답! 열심히 외웠구나. 그럼 다음, 바람을 영어로 하면?
1: Wind?
0: 오, 똑똑해, 굿굿. 자, 그럼 이번에 좀 어려운 건데, 공책을 영어로 하면?
1: Notebook?
0: 와, 영철이 100점. 이번 레벨 테스트 만점으로 통과야. 와, 우리 영철이 마치 메모리 반도체같이 암기 실력이 아주 끝내준다. 끝내줘.
1: 감사합니다, 선생님. 모두 선생님이 잘 지도해주신 덕분이죠.
0: 아, 그래.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똑똑한 선생님 밑에 똑똑한 제자가 나는 법이지. 야, 그래서 말인데, 영철아, 너 노래는 좀 하니?
1: 네? 영어 선생님이 노래는 왜?
0: 아, 내가 노래를 아주 잘해서. 하하, 영철아, 너 선생님 부르는 거 듣고 잘 따라해봐, 알았지?
1: 네? 선생님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하라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0: 갑작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 a trace of pleasure or regret. Everybody 다 같이

0: 정치를 파워FM 4부 오늘도 편의점 오픈했습니다. 과학을 매주 기다리게는 남자, 그래서 과학얘기 숭실 사이버대 환경안전과학과 교수이자 SF 소설 쓰는 작가인 과학재식 곽재식 작가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재식입니다.
0: 자, 성현미님이 지옥에서 온 화음.
1: 지옥에서도 쫓겨난 화음이었죠.
0: 네. 어디 연옥을 갔다가 어디에서 안착을 할까요 우리는. 아, 이선희 씨가 영철이 영어 수준을 물로 본 거 아니에요? 아,
1: 사과를 영어로 하면 어폴론 사이즈 아닌가요?
0: 아, 오.
1: 바람을 영어로 하면 위시 아닌가요?
0: 그렇게 접근한다.
1: 공책을 영어로 하면 제로북 아닌가요? 제로북.
0: 제로북. 아,
1: 공책.
0: Empty book.
1: 어, empty.
0: 빈 공책이니까. 와우. 잘하시네요. 공사의 사모님, 아니 작가님, 근데 이렇게 비가 오고 흐린 날에 오히려 더 기분이 좋아지는 저 비정상인가요?
1: 네, 비정상이죠. 네.
0: 원래 약간 비가 올 때 조금 다운되기도 하나요?
1: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이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사람이 해가 나고 밝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활발해지는 게 사실은 이 영장류 동물들이 좀 갖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 그 중에서 좀 사람이 활발하게 갖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동물들은 야행성이라 가지고 어둑침침할 때 오히려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밝을 때 잘 활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게 좀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주행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날씨도 낮에 좀 밝아야지 해가 있을 때 좀 기분이 좋은 게 사실은 정상인데 우리 0413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개성이 있으시다.
0: 그렇죠.
1: 뭐 이런 것도 약간 멋이죠. 남들과는 다른 어떤 독특함 이런 거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어허, 뭐 비가 오면 센치해지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기분 감정 유지하세요, 그죠?
1: 그렇죠.
0: 내 기분은 내가 만드는 거니까.
1: 그렇습니다.
0: 과학 편의점 매달 새로운 주제로 곽 작가님과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올해는 반도체를 믿어 봐. 대한민국이 들썩 핫 키워드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작가님,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너무 궁금해 반도체의 종류입니다.
0: 진짜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예요. 그럼 먼저 반도체를 구분을 하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1: 네, 업계에서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분 방법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즉 기억용 반도체를 말하는 거죠. 어떤 자료를 기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반도체를 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간단한 전자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숫자 몇 개, 글자 몇 개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전자레인지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1분 버튼을 누르면 1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다가 59초, 58초 이렇게 줄어들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는 요즘 다양한 제품에

0: 하나씩은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생각해보면 뭔가를 기억한다라는 거는 뭘 기억하든 중간에 다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는 비슷비슷한 반도체들이 여러 제품에 공동으로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하나를 잘 개발할 수 있는 실력 있는 회사가 싸고 질 좋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내놓으면 그걸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이런 말도 사용을 하는데요. 기억을 하는 반도체가 아니라 계산을 하거나 판단을 하는 반도체를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식으로 업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별로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 제품이 단순한 제품인지 복잡한 제품인지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제품의 역할에 따라서 시스템 반도체는 저마다 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면 화면 영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계산을 많이 해야 될 거고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는 무게가 가볍고 전기를 덜 먹이면서 열이 안 나는 거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는 종류별로 잘하는 회사들이 좀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경향이 있고 사업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업체들은 정보를 외우는 메모리 반도체를 잘하는 편일까요? 아니면 판단과 논리를 다루는 이 시스템 반도체를 잘하는 편일까요? 어쩐지 한국이라면 왠지 외우는 건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게 바로 이 메모리 반도체, 기억용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주류라고 하는 이 D램이라는 분야를 70% 정도를 공급을 하면서 석권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석권 70%. 와, 이거 뭐 어마어마한 퍼센티지를 보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를 다시 더 세밀하게 구분하면 이것도 어떻게 나눠 볼 수 있을까요?
0: 네, 일단 가장 원초적인 구분 방법으로 Read Only Memory, 약자로 ROM, ROM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Random Access Memory, RAM, RAM이라는 게 있습니다.
1: ROM과 일단, RAM.
0: 네, 일단 ROM 같은 경우에는 읽기 전용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반도체의 어떤 자료를 한번 기억시켜 놓으면 그 후로 그 내용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냥 기억되어 있는 내용을 조회하고 검색하고 또 살펴보고 또 꺼내보고 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ROM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저기 그 반도체의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자유롭게 읽고 쓸 수 있는 반도체를 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한 거 생각난 거 기억시켰다가 뭐가 기억되는지 다시 살펴보고 이런 것을 수시로 썼다 지웠다 하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게 램이죠. 그래서 작업 용으로 항상 사용하는 주류가 되는 메모리 반도체가 바로 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램은 다시 크게 나눠보면 다이나믹 램이라고 하는 D램하고 스태틱 램이라고 하는 S램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S램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억장치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D램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기억을 시킨 뒤에 시간이 0.01초만 지나면 이 기억시킨 걸 까먹어버립니다. 까먹어버립니다.
1: 끝난 거네요? 네,
0: 그래서 금붕어 기억력이 우리가 뭐 2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막 생각하기 잘 안 나면 아, 나 금붕어 기억력인가? 그래. 그리고 자학하고 이런 적 있잖아. 이것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금붕어가 그것보다는 기억이 더 좋다, 기억력이 더 좋다고 하긴 하는데 그런데 컴퓨터의 기억력이 0.01초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지금 뭐에 쓰나 싶잖아요.
1: 네.
0: 기억시킨 다음에 0.01초 만에 다 지워지면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컴퓨터는 기계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0.008초, 0.09초 이렇게 지나다가 0.01초 지나서 까먹으려고 하면 그 직전에 바로 자동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나 자신에게 기억시키는 장치가 저절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0.01초마다 계속 반복해서 기억시키고 또 기억시키기 때문에 기억이 쭉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울 때 자꾸 까먹고 금방 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1: 그렇죠. 단어 까먹고만 해요. 네.
0: 이럴 때 바로 D램처럼 또 해보고 계속 반복해보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D램 정신, D램 정신으로 끊임없이 반복 학습하는 방법으로 무슨 일인지 실력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가 있다라는
1: D램 정신, 겁니다. D램 정신.
0: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게 이 D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D램이든지 S램이든지 간에 전기를 꺼버리면 기억시켜놓은 내용이 다 날아가게 마련이거든요.
1: 그쵸.
0: 그런데 전기가 끊어져도 계속 기억된 내용이 남아있도록 만들어놓은 그런 메모리 반도체 부품도 있는데 요거를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라고 합니다. 으흠. 요즘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NAND, NAND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그냥 플래시 메모리를 흔히 줄여서 NAND라고 많이. 그래서 이번에 NAND 생산량이 많아졌다. NAND 제품이 좋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기를 꺼도 계속 저장해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우리 뭐 USB 메모리라고 하면서 들고 다니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NAND 플래시 메모리. 계속해서 전기가 꺼져도 기억을 유지할 수 있는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NAND 제품 이번에 또 나와. NAND라나?
0: 아하.
1: 이런 걸 하지 말고 디램 정신을 기억하라고. 그렇다면 이번에 반도체 회사들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한데 다양한 반도체 회사들 이건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0: 네, 반도체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는 어느 전자제품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워낙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는 회사가 설계도까지만 만들어가지고 제작 전문 회사에 넘겨주면 그대로 공장에서 만들어주는 회사가 따로 운영되는 게 요즘은 좀 주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자면 비싼 옷 같은 경우에 패션 디자이너 같은 분들이 옷을 디자인만 하면 그분이 직접 재봉틀을 돌려가지고 옷을 만들지 않더라도 옷 만드는 공장이 따로 운영되면서 그 디자인대로 옷을 대량 생산해가지고 쭉 뽑아주잖아요.
1: 네.
0: 반도체도 그 비슷하게 만드는 반도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회사인 엔비디아라든가 퀄컴 같은 이런 회사들이 바로 반도체를 팔아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기는 하지만 정작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이 없고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도 만드는 것까지만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요. 반도체를 만들어서 찍어주는 일은 딴 데 산다라는 거죠. 이런 방식의 회사를 조립을 직접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패브리케이션이 없다라고 해서 패브리케이션레스라고 해서 흔히 팹리스라고 많이 부릅니다. 예, 그래서 누가 나 이번에 엔비디아 공장에 취직했잖아. 나 요즘에 미국 가가지고 엔비디아 공장 다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요거 거짓말일 가능성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면 엔비디아는 팹리스이기 때문에 자기 공장이 없고 설계도까지만 만들어서 공장 돌려서 제품 만드는 거는 딴 데 위탁을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1: 네.
0: 그럼 반대로 자기들이 직접 반도체 설계를 하지 않고 설계도를 주면 그대로 만드는 일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도 있겠죠. 이런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부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파운드리 업체가 바로 대만의 반도체 회사인 TSMC입니다. 그러니까 TSMC는 우리 TSMC에서 이번에 개발한 최신 제품이다 라고 광고하면서 TSMC 상표 붙여가지고 파는 그런 제품이 잘 없고요. 다른 회사에서 설계도를 보내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대로 찍어내주는 그 작업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TSMC는 아시아 최대의 반도체 회사가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설계하는 작업도 하고 생산하는 작업도 하고 이런 전통적으로 운영되는 이런 회사를 인테그리티드 디바이스 매뉴팩처러라고 해가지고 IDM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제 IDM으로 자기 회사 제품을 만들면서 동시에 파운드리 형태로 남의 회사 의뢰를 하면 설계도대로 그 틈틈이 만들어주는 것도 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라든가 미국의 인텔 같은 이런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파운드리 사업도 조금 하고 있는 IDM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에 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만 같은 이런 나라의 회사들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죠.
1: 와, 그렇습니다. 야, 지금 근데 이번 달 반도체를 믿어봐라 주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5412번님 문장 보세요.
0: 오늘 내용 너무 반가워요. 27년 전 대학 때 배웠던 내용이라 작가님 램 하는 순간 혼자 읽기 쓰기 가능이라고 반사적으로 내뱉었어요. 하하. 비 오는 아침 너무 유익한 시간이에요.
1: RAM은 아니고 아까 ROM 아니에요?
0: ROM은 읽기만 가능한 거. Read only ROM이고요. RAM은 random access라고 해가지고 어디 위치나 자유롭게 읽고 쓰기가 가능한 것인데 이분이 딱 기억을 하셔가지고
1: 5411 잘했어.
0: 떠올리셨군요.
1: 나도 지금 RAM, ROM 오늘 배워가지고 나는 쓰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반도체 종류에서 다양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작가님 말씀하셨죠. 반도체는 이 시스템 반도체와 땡땡땡 반도체로 나뉜다고 하셨는데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정보를 외우는 땡땡땡 반도체의 세 글자 단어 무엇인지 힌트 있나요?
0: 네. 일취월장. 박재식의 뮤지컬 힌트. 네, 오늘의 힌트는 그룹 시아의 노래. 그놈 목소리.
1: 시아 우리 공개 방송에도 나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0: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잘 들어볼게요.
0: 귀를 감아 넘어오는 그놈 목소리 딴딴딴. 지겨워도 듣게 되는 그런 멜로디 딴딴딴. 다시 나를 조여오는 너의

0: 땡땡땡
1: 땡땡땡. 기억이 가물가물 날까 말까.
0: 메모를 해두시지 그러셨어요.
1: 그러니까 매출이 매출 아닌데 매출이야 매출이야 아니면 메모. 샵 1077 짧으면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란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신 분 중에서 몇 분 뽑아서 소시지 세트 쏘고요. 노래를 듣고 올게요. 노영심이 부릅니다.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0: 아 옛날 생각나는데 우리 계속 막 이 노래 기억나요 하면서 노영신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 듣고 왔습니다. 자 곽재 작가님과 함께 과학편이죠. 오늘 반도체를 주제로 반도체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한국은 시스템 반도체와 땡땡땡 반도체죠. 땡땡땡 반도체를 더 잘 만든다고 했죠. 자 그럼 정답은?
1: 네 정답은 메모리입니다.
0: 자 9631번님이
1: 메모리 갈수록 제 메모리 기능은 떨어지는 기분 아 너무 너무 이해됩니다.
0: 네. 4516번님이
1: 정답 메모리 시야가 벌써 온 줄 알았는데 아 이분 방송을 아시네요. 귀가 살살 녹아요. 아.
0: 이분이 방송을 잘 모르시죠.
1: 아, 아시죠. 곽재 씨야.
0: 곽진 씨야, 정현주 씨야.
1: 1번 메모리죠. 근데 작가님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메모해 놓으면 그 메모지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0: 야, 잘한다, 잘한다.
1: 이해됩니다.
0: 그래요. 이해됩니다. 네. 아, 냉장고에 전화기 냉장고 열면서 찾고
1: 아,
0: 전화하면서
1: 참.
0: 모두 소시지 세트 보내드리고요. 작가님 그러면 이제 코너 속 코너도 한번 크게 외침서 들어가 볼까요?
1: 궁금하잖아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0: 우리 고수연님이 이런 사연 주셨네요. 곽 작가님 저희 남편의 나쁜 버릇이는데요. 바로 전자레인지가 돌아가고 있는데 스탑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러면 전자파가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데 남편은 괜찮다고 하고 정말 상관없을까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자레인지가 정상 작동하는 멀쩡한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파를 이용을 해서 물건을 데우는 게 전자레인지의 기능인데요. 전자레인지의 이 마그네트론이라는 부품이 꺼지면 전자파 방출되는 게 바로 멈추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가 있어가지고 문이 열릴 때 그게 꺼지는 기능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 때 그게 딱 꺼지면 바로 딱 전자파가 나오는 게 중단이 되면서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그게 고장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동으로 꺼지는 부품이 고장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레인지에 이 불이 켜져가지고 돌잖아요. 그 불 켜지는 건 그냥 보기 좋으라고 불이 켜지는 거고요. 실제로 전자파가 익히기 위해서 나오는 건 눈에 안 보이는 전자파입니다. 어허. 그래서 불이 꺼져 있더라도 전자파는 나오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고장이 났다면 어허. 그래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혹시나 위험할 수도 그래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끝나고 나면 아니면 인위적으로 정지를 시킨 다음에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0: 그래요? 남편한테 그렇게 말한 거 어때요? 큰 문제 없는데 난리 났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대. 다 끝나고 저기 스탑하고 나서 타는 게 제일 낫잖아.
1: 어허.
0: 그렇다고요.
1: 그렇죠.
0: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광고 듣고 올게요.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3: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7: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9: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8: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9: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8: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10: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내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0: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레노.
13: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2: 레노.
14: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5: 5600번님이 곽재씨야. 아, 너무 웃겼어요. 크크크크. 오늘 하루도 활기찬 기운을 듬뿍 주신 철업디와 곽 작가님 감사합니다. 아, 곽재 씨야. 별명은 몇 개죠? 별명은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16: 아, 네.
15: 네. 한 네. 10개 넘을 거야.
16: 그렇습니다.
15: 이거 이현사님 빨리 이거 해주세요. 작가님 주차장인데 회사 가기 싫어요. 과학적으로 잔소리를 해주세요.
16: 한번 진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왕에 이렇게 지금 라디오에 이 사연까지 메시지까지 소개됐는데 과감하게 이참에 오늘 급하지만 휴가 한번 내보시는 거 어떨까요? 저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아이 그거는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 가셔야죠. 근데 지금 자 하면서 살짝 고민해봤는데 뭐 휴가 내도 될 것 같다. 오늘 이럴 때 하면 휴가 한번 지르시죠.
15: 아니요, 가셔야죠. 오늘 하루
16: 오픈업
15: 지칠 때는
16: 치엔
15: 영칠이다.
16: 제 시기는
15: 이제
16: 샷업.
17: 얼쑤 좋다.
1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7: 얼쑤 신난다.
18: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0: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정신없는 아침에는 누군가의 다정함을 조금 늦게 알아차리기도 하죠. 먼저 출근한 배우자가 차려놓은 아침 식탁을 마주했을 때, 학교에 간 아이가 쪽지에 사랑해 써놓고 간 걸 뒤늦게 봤을 때, 또 힘들게 회사에 왔더니 내 자리에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을 때, 조용하게 놓인 그 마음이 오히려 더 크고 깊게 와닿기도 합니다. 바라는 거 없이 그저 나의 평온과 기쁨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수고를 기꺼이 투자해주는 사람들, 그 덕분에 바쁜 일상 틈에서도